있으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나는 준성이야. 언니도 우리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다들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2: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자연보호. 자연보호가 무슨 뜻일까요?
0: 자연을 보호하는 거예요.
2: 준성이.
3: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를 줍고 이러는 거예요.
2: 그렇구나. 자연보호의 뜻을 정리하면 숲, 산, 강, 바다와 같은 자연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고 가꾸는 일이에요. 자연보호를 위해 쓰레기를 주워요. 자연보호를 위해 잔디밭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랍니다.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이 병들면 함께 병들게 돼요. 땅이 병들고 오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 지구가 오염돼요.
0: 지구가 깨끗해요.
2: 아, 그렇구나. 물이 오염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0: 그럼 물이 오염되면 우리가 먹는 생선이 없어.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없을 거예요.
2: 맞아요. 물이 오염된다는 것은 넓은 바다도 오염된다는 건데 바다에서 나는 맛있는 생선을 우리가 먹을 수 없게 될 수도 있겠네요.
3: 우리 생선들.
2: 그렇다면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0: 쓰레기 줍기요.
3: 동물, 자연이 아프지 않게 쓰레기를 줍고 꽃도 꺾지 않고 풀밭을 마음대로 많이 걷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환경 보호를 하려면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꽃을 꺾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건을 아껴 쓰고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책을 만들 때 종이가 필요한 건 다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도 많이 필요해요. 다들 한 번쯤 봤을 이 종이. 이 종이 한 장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필요할까?
0: 500리터? 9억 40리터?
2: 네. 정답은요. 10리터인데요. 이게 2리터 들어가는 물병이에요. 5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환경보호를 하려면 물건을 아껴 쓰고 오래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보호라는 말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자연보호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재활용.

0: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이란 무슨 뜻일까요?
1: 재활용이라는 건 분리수거랑 비슷한 거예요.
0: 분리수거?
2: 제 생각에는 재활용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한 쓰레기통에 너무 버려도 너무 많은 걸 버리니까 쓰레기통이 터지니까 재활용을 만든 거지 않을까요?
0: 재활용은 다 쓰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버릴 물건을 재활용하면 쓰레기가 줄어드니까 자연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1: 종이, 플라스틱, 캔, 통조림 그런 거 등등 엄청 많은 것들을 분리수거할 수 있어요.
0: 분리수거를 하는 것과 재활용하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하나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리아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를 분리수거한 다음에 그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거든요.
1: 우와.
0: 재활용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다시 내가 한번 써보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 물병을 버리지 않고 집으로 다시 가져가요. 그리고 이 병을 잘라서 여기에 꽃을 꼽을 수 있어요.
1: 우와.
0: 그럼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이 물병이 꽃을 꼽을 수 있는 화병으로 변신하는 거죠. 작아진 옷을 재활용해 예쁜 가방을 만들었다. 또 우유팩을 깨끗이 씻어 만들기 시간에 재활용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 봐요.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자연 보호와 재활용 두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해볼까요? 노트를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글을 한번 써볼까요?
1: 네.
0: 자연, 보호. 숲, 산, 강, 바다와 같은 자연이 망가지지 않도록 지키고 가꾸는 일. 재활용. 다 쓰거나 못 쓰게 된 물건을 새롭게 만들어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일.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발표해 볼까요?
1: 네.
0: 리아부터 발표해 보자.
1: 나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분리수거를 했다. 우리 집은 매주 수요일 날 재활용을 합니다.
0: 우리 리아가 아주 잘 썼어요. 그런데 리아야, 우리가 재활용과 분리수거를 함께 공부했지요.
1: 네.
0: 매주 수요일 날 재활용을 합니다가 맞을까? 매주 수요일 날 분리수거를 합니다가 맞을까요?
1: 분리수거가 맞아요.
0: 그러면 우리 리아가 재활용 대신 분리수거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볼까요?
1: 우리는 매주 토요일 날 분리수거를 합니다.
0: 좋아요. 잘했어요. 자, 다음 준성이.
2: 학교에서 자연보호 활동을 했다. 난생수병 상표를 떼고 분리수거를 합니다.
0: 좋아요. 분리수거하는 좋은 방법을 잘 알고 있네요. 오늘은 자연보호 그리고 재활용이란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배웠던 단어를 일상생활에서 잘 활용해 볼 수 있겠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1: 안녕!
3: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3: 부위 근처에선 휘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0: 거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0: 그래.
2: 라라야, 알려줘!
3: 뚝뚝. 그림남매 반가워.
2: 안녕.
3: 좋아. 그럼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소문난 라라에 먹을 것 없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1: 소문난 빵집?
0: 아니 근데 빵집인데 음식이 없을 줄은 없잖아.
1: 그러게. 왜 음식이 없지? 라라한테 한번 물어볼까?
0: 그래.
1: 라라야.
0: 라라야.
1: 힌트 하나만.
0: 힌트.
3: 좋아. 이 속담은 말 그대로 떠들썩하게 소문난 어느 곳에 갔는데 막상 보니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야.
1: 아 그러면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다 음식이 사간 거 아니야? 소문난 맛집? 어 말이 되네.
0: 나의 식당 그럼.
1: 그럼 오빠는 소문난 맛집.
3: 자 그럼 오늘도 한번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1: 좋아. 좋아.
0: 자 식당을 그려보죠.
3: 우준아.
1: 응?
3: 우준이는 왜 맛집이라고 생각했어?
1: 맛집은 되게 맛있는 집이잖아. 그래서 소문난 맛집에 가면 음식이 다 팔려버린 거지.
3: 아, 너무 장사가 잘 되는 바람에 이미 음식이 다 팔려서 먹을 게 없다는 말이구나.
1: 맞아.
3: 그럼 윤슬이는 왜 식당이라고 생각했어?
0: 식당은 음식이 있고 밥을 먹는 데잖아. 근데 막상 가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지.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없다는 걸 그 뜻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3: 아, 뭔가 실망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라는 거구나.
1: 그렇구나.
3: 그럼 윤슬아.
0: 응.
3: 윤슬이는 소문난 식당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을 어떤 때 일상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0: 오빠가 사과를 사러 신나는 마음으로 갔어. 거기가 소문난 식당이었어. 음식이 엄청 맛있다고.
1: 그래?
0: 근데 사과가 꿀맛이라고 다 팔려버린 거지. 뭐야.
1: 아.
0: 그래서 오빠가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거기에 사과가 없어서 아쉬운 마음으로 온 거야. 그때 내가 오빠한테 오빠 소문난 식당에 음식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좋아. 그럼 우준이는?
1: 만약에 윤슬이가 라면을 먹기 위해서 분식집에 갔어. 근데 거기가 학교 주변이다 보니 학생들한테 인기가 엄청 많은 거야. 그래서 라면을 먹으러 갔는데 라면이 하나도 없는 거지. 이럴 때 내가 소문난 맛집에 음식 없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3: 그렇구나. 갖고 싶었던 걸 갖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걸 못 구하게 되는 거구나.
1: 응.
3: 자 그럼 오늘의 정답을 과연 무엇으로 생각했을지 같이 얘기해볼까요?
1: 그래.
0: 그래. 자, 나는 이렇게 그렸어. 가운데에 식당이 있지? 그 식당에 소문이 난 거야. 소문이 나서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사러 왔는데 막상 보니까 음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하려고 했는데 막상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1: 그렇구나. 짠, 나는 이렇게 그랬어. 이쪽에 소문난 맛집이 하나 있거든? 근데 소문이 나도 너무 많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맛있는 음식은 못 먹고 거기에서 파는 다른

0: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을 먹고 오게 된 거지.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고 싶었는데 오히려 다른 걸 이루게 된다는 뜻에서 소문난 맛집에 음식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1: 좋아.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나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0: 뾰로롱.
1: 오늘의 속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잔치란 기쁜 일이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는 일을 말해. 우리 조상들은 결혼이나 생일 등 집안에 축하할 일이 생기면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즐겼어. 어느 날 마을의 한 부자가 성대한 잔치를 벌인다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생각해봐. 사람들 사이에선 벌써 어느 때보다 화려한 잔치가 될 거라고 떠들썩하게 소문이 나겠지? 예쁘게 차려입고 잔뜩 기대하며 잔치에 갔는데 웬걸 차려놓은 음식도 적고 맛도 없다면 기분이 어떨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무척 클 거야. 이렇게 떠들썩한 소문이나 큰 기대에 비하여 실속이 없거나 소문이 사실과 다를 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라는 속담을 써. 만약 학교 앞에 문방구가 새로 문을 열며 멋지고 화려한 물건이 많다고 떠들썩하게 광고를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물건이 별로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잔뜩 기대했는데 사고 싶은 물건이 없네 라고 말이야.
2: 아, 잔치.
3: 잔치에 음식이 없다면 정말 큰일 날 사건.
0: 그러게, 사람들이 아무 음식도 못 먹고 가겠다.
3: 내 생일 파티에는 음식 많이 준비해야지.
0: 맞다, 이제 곧 윤슬이 생일이구나.
3: 응,
0: 미리 생일 축하해 윤슬아.
3: 고마워. 오늘의 속담은
2: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0: 크게 기대했던 일이 막상 보니 별 볼 일 없을 때 쓰는 말.
3: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2: 안녕.
1: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4: 어? 이거 실화야?
5: 에이, AI 같은데.
4: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7: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현황 및 사고 시 119에 신고 않고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하는 수 없군. 내가 구렁이 노릇을 해야지.
1: 흥부 놀부
2: 신나는 오늘 함께 시청할 친구는 니키타, 로우니, 소령이, 강준이, 그리고 나 구슬이와 함께 뿅뿅
3: 뿅뿅.
1: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어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지만 성격은 전혀 달랐죠.
4: 불난 집 가서 도와주고,
0: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4: 아픈 노인 도와주고,
0: 아픈 노인 넘어뜨리는 게 사는 재미지.
1: 놀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과 재산을 몽땅 차지하고 흥분의 가족을 거리로 내쫓았어요. 이 추운 날 쌀 한 톨 없이 어찌 살까요?
4: 산입에 거미줄 치겠소. 우리가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합시다.
1: 흥부 부부는 밤낮 없이 일했지만 굶는 날이 더 많았어요.
5: 아버지, 너무 배고파요.
1: 배고파 우는 자식들을 보자 흥부는 찢어질 듯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놀부를 찾아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4: 형님,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0: 오냐, 절대 잊지 못할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주지. 꼴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1: 빈손으로 터덜터덜 집에 돌아온 흥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 구렁이를 피하려다가 아기제비가 둥지에서 떨어졌잖아. 저런, 다리가 부러졌구나. 걱정 마라, 내가 고쳐주마.
1: 흥부의 지극정성 덕분에 다 낳은 제비는 다음해 봄 박씨를 물고 흥부네 집으로 날아왔어요.
5: 우와!

0: 여보, 제비가 준 박씨를 심었더니 이렇게 크게 자랐소.
1: 어서 박을 타서 죽도 쓰고 우리 아이들 배불리 먹여요.
2: 어기여라, 톱질이야. 당겨주소, 톱질이야.
0: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1: 박을 타자 금은보화와 비단옷,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쏟아졌어요.
3: 뭐? 흥부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부자가 됐다고?
1: 놀부는 제비 집에서 제비가 뚝 떨어지게 눈 빠지게 기다렸어요.
3: 네, 구렁이가 나타나지 않으니 하는 수 없군. 내가 구렁이 노릇을 해야지. 제비 다리를 똑. 마누라, 드디어 제비 다리가 부러졌어. 빨리빨리 고칩시다.
1: 제비야, 얼른 박씨 물고 오렴. 놀부의 소원대로 제비는 박씨를 물고 왔고 금세 쑥쑥 자랐어요.
3: 어기 여라, 톱질이야. 금 나와라, 은 나와라.
1: 박에서 나온 노인은 놀부의 못된

0: 실보를 꾸짖으며 담고 또 담아도 채워지지 않는 요술주머니에 놀부의 재산을 몽땅 가져갔어요.
1: 다음 박에서는 금은 모아가 쏟아지겠지. 한번 갈라볼까? 놀부 내 이놈! 재물의 눈이 멀어 제비다리를 부러뜨리다니! 흉악한 내 놈에게 큰 벌을 내리겠노라! 에잇!
2: 안 됩니다! 저희 형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1: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답게 착하게 살겠습니다!
0: 빈털터리가 된 놀부는 크게 뉘우쳤어요. 콩한쪽도 흥부와 나누며 서로 돕는 우애 깊은 형제가 되었답니다.
3: 세상에 흥부가 없었더라면 놀부는 정말 큰일 났을 거야.
4: 맞아.
5: 이것도 역시 권선징악인 것 같아.
6: 흥부는 열심히 살아서 복을 받았는데 놀부는 이제 못되게 살고 삶 괴롭히고 그러니까 이제 벌을 받은 거야.
3: 나에게 흥부처럼 갑자기 금은보화가 생긴다면 어떨 것 같아?
7: 일단 생기자마자 편의점 그런 데 가서 물건 좀 사고 그 가난한 사람들 있지.
3: 응?
7: 그 사람들한테 기부도 좀 할 것 같아.
8: 엄마 아빠 옷도 사드릴 수도 있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즐거운 여행도 갈 수 있고 강아지 집도 더 크게 만들고.
3: 그렇구나.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과연 행복할까?
6: 행복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돈으로 돌아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조금씩은 아끼면서 사는 거지.
3: 그럼 친구들, 돈이 많은데 불행할 수도 있을까?
9: 만약에 내가 돈이 많은데 친구가 없으면 그것도 조금 외로워서 조금 불행하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는 많으니까 돈이 많이 있어도 다른 것들로 불행해질 수 있을 것 같아.
10: 친구들이 나도 부러워하니까 나랑 안 놀고 싶고 친구도 안 하고 싶고 그러잖아. 그러면은 심심하고 재미없어.
6: 더더 가지려 욕심이 점점 커져서 그게 결국 나한테도 피해를 입힐 것 같아.
3: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게 뭐가 있을까?
6: 가족?
11: 사랑?
12: 행복?
13: 우정?
9: 돈으로 물건이나 그런 건 살 수 있는데 마음이나 그런 우정 또는 사랑 그런 것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3: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은 살 수가 없어.
14: 맞아, 맞아.
3: 오늘 구슬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면 친구들의 마음은 이미 부자인 거야. 꼭 기억해.
14: 응.
3: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15: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폭염!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2: 친구들은?
0: 집에 갔겠지.
2: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0: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겠.
3: 뭐야?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4: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0: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야!
5: 럴수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6: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5: 아니, 이 채원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6: 네? 네.
0: 어디지?
5: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0: 네? 저 방금 왔는데, 열? 저 나가, 열?
5: 신장 나갔어야지! 에헴!
6: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5: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6: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0: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6: 열사병?
5: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그만!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6: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5: 그만!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6: 나는 여기 체온작전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5: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씨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6: 왜야? 지금부터 체온

0: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1: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2: 짝! 적혈구!
1: 혈짝!
2: 적혈구!
1: 혈짝!
2: 적혈구!
1: 어! 핏줄이 넓어졌다! 채운 장군님의 명령시다!
3: 채운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2: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4: 예이!
2: 혈짝!
1: 혈짝!
2: 적혈구!
1: 혈짝!
0: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5: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라고 하실 거죠?
4: 그렇다.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1: 혈장
2: 척혈구
1: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4: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구님. 열이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6: 열
4: 내가 그대와 함께 땅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6: 응. 열!
4: 땀!
6: 열!
0: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5: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7: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5: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 뜨거, 하!
7: 이글이글, 쨍쨍!
5: 하, 뜨거, 뜨거, 하!
7: 이글이글, 쨍쨍!
5: 하, 뜨거, 뜨거, 하!
7: 이글이글, 쨍쨍!
8: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9: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8: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10: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이 열이다!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3: 혈장!
2: 착혈구!
1: 혈장!
2: 착혈구!
1: 영양분 왔소이다!
2: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0: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3: 열!
6: 열이옵니다.
10: 혈장님, 적혈구님! 체온 장군님께 피부 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1: 알겠소이다!
2: 네,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6: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옵니다.
0: 피부 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 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3: 체온 장군님!
1: 아, 피부 장벽에
2: 그게 나타났다고요!
6: 열이 옵니다.
0: 자, 열! 이...
9: 왜?
1: 아니.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사옵니다!
0: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6: 열이 옵니다.
0: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6: 열이 옵니다.
0: 체온 장군님,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6: 열이 옵니다.
0: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1: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0: 선대감님!
1: 40도 쉬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2: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1: 아, 그래.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건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3: 아휴,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4: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3: 응? 열?
5: 아니,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6: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5: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6: 그렇지.
5: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6: 그럴 리가.
7: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오.
5: 네.
7: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6: 네, 뇌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5: 밖에 나가지 마시오.
6: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5: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6: 알겠소?
3: 네, 알겠습니다. 예! 오! 우와, 열사병 최고 땀지라! 이제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5: 당장 나가시오, 당장!
3: 예이!
6: 아, 나 뇌님한테 너무 혼나서...

0: 최원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아, 불이 났어요.
5: 그랬대.
6: 무슨 소리지?
4: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6: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4: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6: 어디로 가야 하지?
5: 어? 토끼야!
4: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6: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5: 안 돼!
4: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6: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4: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5: 도와주세요!
4: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호떡이다.
3: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4: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5: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3: 아, 벌써? 아,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0: 아, 시원해.
5: 누나, 에어컨 좀 켜줘.
0: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5: 아니, 아니, 아니. 더 시원하게.
2: 어?
5: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5: 아니,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0: 난 춥다고.
5: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6: 냉방병.
0: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5: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0: 어?
5: 에이치!
0: 오이!
5: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목도 아픈 것 같고. 어? 콧물도 나오네.
0: 에이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죽겠다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5: 응? 갑자기 이런다고?
0: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응? 이야!
5: 에이치!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7: 해롱, 해롱.
3: 아유.
7: 아, 쓰러진다.
3: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체온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열? 또 체온 장군님 막사자.
3: 어? 체온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무슨 일이야, 열?
3: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2: 아, 뜨거, 뜨거, 허!
1: 이글이글 쨍쨍!
0: 아,
2: 뜨거, 뜨거, 허!
1: 이글이글 쨍쨍!
8: 아, 뜨거워! 태양압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 장군에게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 가!
9: 혈장!
10: 체크해그!
9: 혈장!
10: 체크해그!
8: 혈장님, 체크해그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10: 헐! 알겠소이다!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같이 가, 열!
2: 같이 가, 열!
0: 같이 가, 열!
2: 같이 가, 열!
8: 열들이 혈장님과 체크해그님을 따라갔어! 설마!
3: 좋아.
10: 체온 장군님! 아이, 피부장벽에!
3: 열이 발생해!
0: 열이 옵니다!
2: 열이 옵니다!
3: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10: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11: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0: 열이 옵니다!
2: 열이 옵니다!
3: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거.
7: 체온을 올려라. 올려라. 올려.
3: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11: 왜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0: 열이 옵니다.
2: 열이 옵니다.
3: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1: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0: 추워.
11: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3: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최훈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2: 냉기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아, 저... 저리 가.
2: 아이고.
3: 아이고.
0: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대를 쫓아냈다고요?
3: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0: 찬바람이 쌩쌩쌩. 혹시... 아, 시원하다.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7: 아이고.
0: 냉기 때문에 최훈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3: 그게...
13: 쌩쌩쌩!
12: 저리 가라고.
3: 최훈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12: 그만.
3: 정신 차리세요.
12: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병이다. 귀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0: 저리 가. 추워.
9: 혈장.
10: 착탈구.
9: 혈장.
10: 착탈구.
9: 빗줄이 좁아졌다.
10: 네,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최훈 장군님의 명이셔.
9: 최훈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10: 열들을 지키자.
5: 열 왜 이러세요?
9: 혈장
10: 착탈구.
9: 혈장
10: 착탈구.
9: 혈장
10: 착탈구.
9: 혈장.
12: 간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 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14: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9: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자!
3: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2: 다행이구만.
3: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12: 왜이야?
5: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12: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4: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12: 체온,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체온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을 조절하시오.
4: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0: 춥다고.
5: 덥다고.
0: 추워.
15: 아, 시원해. 안녕,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13: 쌩쌩!
15: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16: 아데노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15: 넌 누구?
16: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15: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16: 빙고!
15: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16: 난 폐렴을 일으키고
15: 가자!
16: 가자!
4: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15: 아! 여기가?
16: 호떡이의 코 속인가?
17: 너희들은 누구냐?

0: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1: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나오겠지?
2: 점액 발사! 점액 발사!
1: 아! 나올 줄 알았지!
3: 샤! 샤! 샤!
4: 예사! 우린 이제 기관지로 간다!
1: 가자!
5: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은 코를 지나? 기관지까지 간 거야!
1: 아! 아! 아! 감기 유발!
4: 우와! 아데노바이러스! 너 공격 좀 할 줄 안다!
1: 그럼!
6: 에이! 아데노바이러스! 또 너냐?
1: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아! 아! 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채택기를 발사하겠지만! 에치!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4: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1: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5: 그 틈을 타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7: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5: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7: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5: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7: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1: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알려줘야지.
7: 아, 에어컨 좀 켜라.
5: 예.
7: 덥다.

0: 체온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놀이터에서 놀아요.
5: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4: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5: 멋있겠는데?
4: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5: 거기서!
4: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5: 안 돼, 토끼야!
4: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루피가 괴물에게 잡혀갔어요.
1: 뽀로로와 친구들이 숲에서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2: 어?
3: 들키겠어. 지나갔다.
2: 찾았다.
3: 들켰네.
2: 이제 루피만 찾으면 되겠다. 어?
3: 이게 무슨 소리지?
2: 그러게. 도망가!

0: 찾았다. 맛있겠다.
1: 친구들은 통통이 집으로 도망쳤어요.
2: 아, 살았다.
3: 이제 못 쫓아오겠지.
4: 그랑 그랑.
3: 어, 큰일 날 뻔했네. 그치 루피? 어? 어? 어? 어? 어? 루피?
4: 아, 어? 어디 갔지?
5: 루피는 못 봤는데.
3: 그럼 루피가 아직
6: 숲에 있다는 말이잖아.
7: 루피,
6: 빨리 돌아가자.
0: 맛있는 점심, 냠냠냠.
3: 이거다.
0: 싫어.

0: 쌤통이다.
1: 안 돼. 내 정신.
0: 어느 쪽이지? 그래. 아까 왔던 곳 같은데.
1: 잠깐만.
0: 왜?
1: 가시 좀 뽑아줘.
0: 도와주면 잡아먹을 거잖아.
1: 안 그럴게.
0: 약속해.
1: 약속할게.
0: 그리고 날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줘.
1: 알았어.
0: 좋아.
1: 빨리.
0: 어디?
1: 가라!
0: 여기도?
1: 까홍까! 우와! 빠졌다! 고마워.
2: 친구들이 루피를 찾아 숲으로 돌아왔어요.
3: 루피!
0: 이건 루피 거야.
4: 설마 괴물한테 잡혀갔나?
0: 어떡해. 빨리 구하러 가자.
4: 어떡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
0: 그렇네.
5: 어쩌지.
6: 어? 베티, 그것 좀 보여줄래?
0: 어? 여기.
6: 꾸리꾸리 텅텅텅. 꾸리꾸리 텅텅텅. 살아나라. 야!

0: 있는 곳으로 가자.
1: 신기하다. 그럼 따라가 보자.
2: 배고프다.
1: 이쪽으로 가는 거 맞아?
2: 맞아.
1: 알았어. 왜 그래?
2: 저 배고파서 못 참겠어.
1: 뭐? 무슨 소리야?
2: 거기서!
1: 안 먹는다며!
2: 배고픈 걸 어떡해! 점심!
1: 큰일 날 뻔했네.
2: 저 점심아! 나 좀 도와줘!
1: 수영도 못해?
2: 못해. 제발 도와줘.
1: 또 잡아먹으려고 했다면서.
2: 아니야.
1: 잡아.
2: 고마워.
1: 약속 지켜야 돼.
2: 당연하지, 점심아.
1: 점심 아니거든. 내 이름은 루피야.
2: 미안해, 루피.
1: 그렇게 배고파?
2: 응.
1: 따라와.
2: 알았어.

0: 뭐야, 여기도 없잖아. 진짜 루피를 찾을 수 있어?
1: 아무데나 온 거 아니야.
2: 응?

0: 뭐 하는 거야?
1: 너 일부러 그랬지?
0: 부탁할게. 루피한테 데려다 줘.
2: 어서 가보자.
3: 루피는 괴물에게 숲에서 음식을 구하는 법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0: 그렇지.

0: 봐, 숲에도 먹을 거 많지?
1: 어, 루피 최고.
2: 어느새 저녁이 됐어요.
3: 힘들어. 여기 맞아. 여긴 뭐야? 다시 돌아왔잖아.
4: 그러게.
3: 너도.
5: 잠깐만.
3: 너 어디 가?
6: 이쯤인 것 같은데.
1: 어, 괜찮아? 안 먹어. 루피는 내 친구야.
6: 맞아.
3: 친구?
5: 아, 그랬구나.
3: 다행이다. 맞아. 얼마나 걱정했냐고.
1: 미안해.
3: 배고파.
6: 그래.
1: 내가 맛있는 거 해줄까?
3: 뭐?
7: 정말 맛있다.
3: 맞아.
1: 루피가 가르쳐준 거야.
3: 진짜? 루피 대단하다.
2: 맞아요. 루피는 정말 대단해요.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풀리랑 꼭꼭 약속!

0: 뽀롱뽀롱 마을에 담이 깊었어요.
1: 다 됐다. 이제 다들 잘 시간이겠지. 밤에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2: 이제 잘까? 맞다! 오늘 유성 떨어지는 날이지? 자. 휴. 됐다. 어디? 오. 우와!
1: 이게 왜 여기 있지? 아무도 없는데. 자.
3: 잘 먹었다.
2: 아, 역시 물고기가 최고야.
3: 맞아.
2: 보비, 커다란 개도 잡지 않았어?
3: 아, 맞다. 깜빡하고 있었네.
2: 그래.
3: 내일 요리하자. 잘 자, 해리.
4: 보비도 잘 자.
2: 무슨 소리지?

0: 왔나?
1: 보비, 보비! 집에 뭔가 있는 것 같아! 뭔가 지나가는 걸 봤어.
2: 와, 꿈꾼 거 아니야?
1: 아닌데. 이상하다. 보비! 괜찮아?
2: 누가 코를 물었어. 에리, 네 말이 맞나 봐.
1: 역시. 개잖아. 도망쳐.
2: 예차!
1: 잡았어?
2: 그런 것 같아.
1: 아휴, 다행이다.
3: 불이 켜져 있네. 얘들아,
1: 글로디,
3: 무슨 일이야?
2: 아까 잡아온 개가 양동이에서 빠져나왔어.
1: 엄청 사납다고.
3: 개가 개. 그만해. 집으로 데려다 줄게.
4: 개.

0: 로디 대단하다.
1: 고마워. 아니야. 그럼 잘 자.
2: 잘 가.
0: 베리, 우리도 같이 갈까?
1: 좋아. 어차피 잠도 다 깼어.
2: 로디,
1: 우리도 같이 가.
3: 흰 토끼가 당근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4: 그런데 케이크가 사라져버렸어요.
1: 어? 도와주세요, 바니 탐정.
5: 케이크는 어떻게 된 걸까?
4: 누가 몰래 먹었나?
5: 벌써 어두워졌네.
4: 이것만 읽고 우리 집에서 자고 가.
1: 좋아.
4: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다니 홍주의 말에 토끼 친구들이 놀랐어요. 탐정님, 범인이 대체 누구죠? 범인은 바로 붙어있잖아. 범인이 궁금한데.
5: 줘봐. 내가 떼볼게.
4: 안돼.
6: 루피와 패티는 범인이 궁금해 잠이 오지 않았어요.
4: 패티, 로디 책이니까 로디는 범인을 알 거야.
5: 그래, 당장 가보자.
4: 가자.
1: 잘 가.
0: 이제 집에 가서 잘까?
1: 잠 안 올 것 같은데.
0: 사실 나도.
1: 그럼 우리 집에서 놀자.
4: 그럴까?
0: 좋아.
4: 범인이 누굴 것 같아?
5: 나는 회색 토끼.
1: 보비엘이랑 로디야.
4: 어? 정말?
1: 가보자.
4: 로디!
1: 루피, 패티, 안녕.
0: 그런데 이 밤에 웬일이야?
4: 이 책 때문에.
5: 이 다음 장이 붙어서 안 보여.
4: 로디, 당근 케이크는 누가 먹은 거야?
5: 회색 토끼 맞지?
4: 알려줘.
1: 알겠어. 범인은 바로 분홍 토끼야.
5: 분홍 토끼?
1: 응. 분홍 토끼가 케이크를 먹고 회색 토끼한테 몰래 크림을 묻힌 거야.
5: 그랬구나. 분홍 토끼 너무해.
4: 맞아. 그래도 범인을 알아서 다행이야. 고마워, 로디.
5: 고마워.
1: 별 말씀을.
5: 근데 너희는 안 자고 뭐해?
0: 아, 그게.
5: 아, 그랬구나. 나도 잠이 다 깼는데.
4: 우리도 로디 집에 갈까?
5: 좋아.
1: 우와, 재밌겠다.
6: 뽀로로와 크롱은 자고 있을까요?
7: 크롱, 크롱 왜 그래?
8: 크롱, 크롱
7: 배고프다고?
8: 크롱
7: 잠아, 이 시간에 먹으면 배불러서 못 자.
8: 크롱, 크롱, 크롱.
7: 갑자기 배고프네.
8: 뭐야야.
7: 우리 하나만 나눠 먹고 잘까?
8: 크랑.
9: 우리 이것도 먹을까? 크랑, 크랑.
7: 아유, 배불러.
8: 크랑, 크랑.
7: 맞아, 나도 잠 안 올 것 같아.
8: 크랑, 크랑, 크랑, 크랑.
7: 그래. 자, 뛰면 배가 커질지도 몰라. 가자.
8: 크랑, 크랑.

0: 너희는?
1: 노디 집에 놀러 가려고.
2: 오늘은 잠이 안 올 것 같아.
0: 노디 집? 우리도 갈래.
3: 그럼 그럼.
1: 졸리네. 이제 자야겠다. 사다리가 없잖아. 어디 갔지? 어떻게 내려가?
4: 아, 로디가 있었지.
1: 로디, 도와줘! 로디!
5: 안 들리나.
1: 어쩌지? 안 되겠다.
4: 괜찮아, 에디.
5: 고마워, 로디.
0: 큰일 날 뻔했네.
3: 크랑크랑.
0: 지붕 위에서 뭐 했어?
1: 유성을 보고 있었어.
4: 미안해, 에디. 내가 사다리를 치웠어.
1: 그랬구나. 괜찮아. 로디가 구해줬잖아. 너희들은 여기서 뭐해?
0: 로디 집에서 놀기로 했어.
1: 나도 갈래.
4: 모두 모였네.
6: 로디는 밤에도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0: 블루이와 빙고의 꿈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1: 제 이름은 반즐리예요. 새 집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0: 네, 반즐리 반가워요. 제 이름은 몬티예요. 여기 수석 집사죠. 들어오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정을 파놨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라고 할까 봐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2: 블루이가 최고야.
3: 빙고가 최고야.
0: 멋진 곳이죠.
1: 파란색 버튼은 다 뭐예요?
0: 그건 버블티 자판기가 4m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버블티를 마실 수 있답니다.
1: 아, 재밌네요.
0: 꿈의 집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과학자 집사 제리 리가 만들어요.
1: 지금 뭘 만드는 거죠?
0: 아이들의 드레스에서 반짝이가 카펫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리 리가 그걸 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반짝이 집사 프레드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요. 할로예요. 주방 집사죠.
1: 안녕하세요.
0: 잠깐, 할로가 꿈의 집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4: 어떡해.
0: 저 벨소리는 아이들이 음식을 주문한 소리죠.
5: 좋아. 블루이가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오렌지 가루는 빼고 소시지는 잘라야 하고 케첩은 무설탕 말고 일반 케첩으로 뿌려달라는 건. 좋아. 만들 수 있어. 이건 뭐야? 주문 음식을 바꿨네.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 주문은 취소하겠다고? 좋아. 이제 원하는 건 상큼한 라임 아이스크림인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터널 안으로 얼음 초콜릿을 넣어야 하고 그대로 얼려달라는 거네. 아이스크림 위에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하는데 이름과 성 그리고 가운데 이름까지 모두 다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는 반짝이로 장식까지 해달라는 거야? 정말 아빠 따라서 은행원이나 할걸.

0: 옷방 집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꿈의 집에는 5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젠킨스?
1: 아, 또 치워야 돼.
0: 아이들은 항상 물 내리는 걸 까먹어요.
2: 아,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집사죠?
0: 목욕탕 집사를 하시면 돼요. 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일인데 탕 안에 끼어있는 장난감을 꺼내주시면 돼요.
2: 아,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0: 네, 간단한 일이 맞기는 한데. 꿈의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행모드로 일어납니다. 찾아봐요! 금요일 저녁에 집사 휴게실에서 다시 만나요!

0: 늦었다. 야, 전화치.
1: 싫어!
0: 뭐야, 너희들 쑥스럽게. 내 잠자는 모습 구경한 거야?
2: 으야호! 내가 챔피언이다! 쟨 일어나는 것도 시끄럽냐?
3: 저, 괜찮아, 스파크비트.
2: 무슨 소리야? 난 언제나 컨디션 최상.
4: 깨끗이야, 동생아!
5: 이제야 깼네.
4: 나는 네가 다시는 나를 못 알아볼 줄 알고.
2: 형, 제정신이야?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6: 너희 어젯밤 일 기억 안 나나 보지?
7: 엄청 무서웠다고!
8: 환자들의 안정을 위해 정숙하도록 해.
9: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그새 설 아니냐?
0: 대장!
9: 씩씩해 보이니 걱정은 덜었고.
0: 물론이지. 난 멀쩡해.
5: 너 뭐 있어?
8: 준, 잠시 할 얘기가 있어.
6: 응? 비스트 바이러스.
1: 변입체?
8: 그래. 저 둘의 오일에서 검출됐어.
3: 블러드윙이 비스트 바이러스를 개조했다고 지금 의심하는 거야?
8: 녀석은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포르카카 마을의 메탈 카드봇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속셈이다.
9: 성가신 녀석이 포르카카에 와버렸고.
0: 녀석은 혼자잖아. 우리 머리수라면 한꺼번에 쳐들어가서 따끔하게.
9: 그 머리수가 문제다. 이 스펠란자 외에는 20억 메탈 카드봇이 잠들어 있어.
0: 20억?
10: 많이도 차고 있구먼.
9: 봉인되어 있는 동포들이 모두 깨어나 블러드윙에게 조정당한다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거다.
11: 한시라도 빨리 블러드윙을 찾아내야겠군.
8: 와일드 카드봇으로부터 나온 변이체라 너희는 면역돼 있지. 아주 소멸하시겠어.
10: 너 그게 무슨 뜻이야?
0: 나는 깜깜한 가시가 있는 것 같은데.
1: 내가 엠블로.
3: 이 친구들은 모두를 걱정하는 거라고.
8: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6: 저기 비스트 바이러스란 건 대체 뭐야? 와일드 카드봇이 태어날 때부터 지녔다고는 하지만 메탈 카드봇의 몸과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거 하면 또 자칫하면 죽는다고 알려져 있고 이젠 감염자를 조종까지 할 수 있다니 뭔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
11: 답하기 까다로우신 질문이군.
0: 우리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으니까 왜 그렇게 되는진 잘 몰라.
10: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모아의 돼지 선물일 수도 있지.
12: 그런 것 치곤 너희가 항상 먼저 덤비는 것 같은데.
10: 그거 본능에 따른 것뿐이라고.
11: 우리에겐 위험을 느낀 토끼가 사냥꾼으로부터 도망치듯 자연스러운 거라고.
8: 그래, 그 본능 덕에 블루캅의 모습도 바뀌고 피닉스 파이어도 두 번 다시 못 볼 뻔했지.
11: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8: 그걸 지금 말이라고.
5: 미안하다. 내가 와일드 카드봇을 대표해서 사과하지.
6: 블레이온.
8: 어서 블러드윙을 찾아야 해. 한시가 급하다.
6: 미안, 내가 괜한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12: 괜찮을 거야.
3: 블러드윙과의 악연에다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백신이 소용없어졌으니 이해해주자.
13: 그럼 두 분, 블러드윙에게 납치되었을 때의 상황과 심정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녀석의 목소리가 들리면 의식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었어. 요.
0: 기분이 좋아지면서 어느덧 몸이 움직이게 되어버리는 감각이었달까. 요.
5: 의식을 빼앗기고 기분이 좋아져.
10: 블러드윙 용서 못한다.
13: 거기 좀 조용히 하세요. 뭔가 단서가 될 만한 기억은 없으십니까?
0: 단서 말이지.
2: 희미하게 기억나는 건 어두운 동굴 정도려나. 요.
1: 아,

0: 있었어. 아유.
1: 아키나 행성에 멸망할 때 그 파괴신이 부활한 게 틀림없나?
2: 모로 혼족의 족장이 직접 왔다고 한다. 다가올 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블러드윙.
0: 나는 대화였어. 되어.
3: 두 분 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다행입니다. 납치 피해자 시에로 씨와 스파크 비트 씨였습니다.
4: 사실이야, 시에로?
5: 시에로가 조금 바보긴 해도 거짓말은 안 해.
0: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6: 파괴신이라 했지? 그건 설마...
1: 파멸을 몰고 온다는 전설의 파괴신 타이런트 제로 얘기일 거야.
7: 블러드윙과 이야기를 남던 상대는...
8: 내가 타이런트 제로 얘기를 꺼낸 건 너희를 지배하는 하나뿐이야.
1: 설마...
6: 헤비아이언이야.
9: 역시! 그 녀석 블랙쿠크랑 싸우고 포르카카로 향한 거였어.
10: 전부 그 온몸을 끌고 여기까지 잘 도왔고
1: 바다에 추락해도 헤엄쳐 육지로 올라올 정도의 녀석이야. 야생의 힘으로 날개까지 얻었으니 어려운 일도 아니지.
11: 아버지는 스카이 갤럽이 옮겨줬는데.
10: 녀석이?
11: 어쨌든 동굴이 아지트라니 진짜 박쥐 같은 녀석이네.
12: 동굴은 나도 좋아하는데.
13: 동굴은 이 주변에 아주 많아. 어디에 있을지 특정하기가 어려워.
8: 녀석이 이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해. 나는 녀석의 냄새를 알아.
13: 아, 콧불소라 후각이 좋구나.
8: 솔레이오, 나에게 야생의 힘을.
13: 알았어.
8: 이쪽인가? 이쪽이군.
9: 좋았어. 따라가자.
8: 여기다. 틀림없어.
12: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11: 바로 옆이잖아. 좋았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니까 로크러쉬가 먼저.
14: 어? 나 말이야?
13: 아, 로크러쉬는 적외선과 소리로 상대를 이식하니까.
9: 든든하겠는데. 부탁할게.
11: 걱정 마. 나도 같이 가주지.
14: 알겠어. 나 먼저 갈게.
13: 위치를 찾은 건 좋은데 어떻게 블러드윙을 막지?
9: 미리 퇴치 방법을 준비했지. 이 마늘이...
12: 마늘이라면 소용없을 거야. 인간들이나 먹는 게 통하겠냐? 너 바보야?
15: 와일드 카드봇은 더 지독한 것도 좋아해.
1: 은혜 탄환, 말뚝, 성수는 어떨까?
9: 그건 들고 다니기 어렵잖아.
12: 혹시 십자가 같은 거 가져온 건 아니지?
9: 아, 아니거든.
6: 태양의 빛도 있지.
1: 준, 그냥 박쥐야.
12: 겁쟁이.
9: 나 박쥐 천국이란 말이야!
11: 오호! 이 동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만. 여기서 묵 하나랑 숨바꼭질도 하고.
14: 어? 저기! 어?
11: 왜? 뭔가 보여?
16: 자네들, 차일도 여기까지 몰려왔어.
9: 어디야? 모습을 드러내!
14: 저기 위야! 천장에!
1: 이런 곳에 있었군, 블러드윙!
17: 이 녀석의 속셈 전부 들었다.
1: 너 헤비아이언과 함께 스펠란자호에 잠든 20억 메탈 카드봇을 조종할 셈이지?
16: 뭐라고?
9: 플레임 노바처럼 이 지구를 정복할 생각이라면 소용없어.
1: 그것도 비스트 바이러스를 퍼뜨렸어. 용서 못해.
9: 내가 일불러 대박.
1: 역시 넌 그때 짐승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거냐?
16: 영혼을 팔았다고?
1: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녀석은
16: 나를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1: 아, 실패한 친구야.
2: 지구 정복이라. 착각은 자유라지만 심하군. 이 녀석과 손을 잡은 건 사실이지만 다가올 강적이 맞서기 위해서다.
8: 타이런트 제로 말인가?
2: 그래, 파괴신이라 불리는 괴물을 막기 위해서 스타 가디언보다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지.
9: 멋대로 말하지 마!
13: 이 땅은 우리 지구인들의 거야. 그리고 이곳에 도움을 바라고 온 모두의 것이라고 목카라가 말했어.
2: 너희 멋대로 정해버리면 곤란하지.
1: 혼자서 난동만 피우던 녀석이 지도자를 입에 올리다니. 기지도 않는군.
2: 수적으로 우리가 유리해. 과연 그럴까?
18: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19: 아니 글쎄, 레드블리츠 녀석의 엉덩이에...
16: 이리 오게나, 시에리오 스파크벤트.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두의 힘을 합칠 때다.
1: 전체라!
9: 스파크벤트!
2: 싫어!
1: 대체 무슨 일이지?
13: 둘이 녀석들 편이 된 거야?
16: 너희도 우리와 함께 파괴신에게 맞서자.
9: 블루탑이 물렸을 땐 멀쩡했는데.
1: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면역이 됐던 거야.
3: 머슬하이드도 감염된 적이 있다고 했잖아.
13: 안 되겠어. 모두 돌아와.
9: 데로라.
1: 너희들 눈을 떠. 설마 백신 접종으로 변종 바이러스에 취약해졌나?
2: 너희 녀석 그런 모습을 또 보고 싶진 않았다.
13: 레드블리츠
9: 블루캅 셋업 플레이어 셋업.

0: 아니, 그렇지 않아. 저길 봐. 의사는 생명을 구한다. 바이러스를 악용해서 자유를 빼앗는 게 아니라.
1: 미안하다. 난 이 녀석들에게 또 상처를 입힐 순 없어.
2: 어, 기란.
3: 이거 큰일이 됐죠.
4: 자기 점점 늘고 있으셔.
5: 준, 흡혈귀가 가장 싫어하는 약점이 뭐지? 어,
6: 마늘이 아니라 십자가 아니라
5: 태양의 빛이야. 이 동굴에 태양의 빛을 불러내자, 지훈.
6: 어떻게?
5: 어머니께서 그러셨어. 블루캅과 블레이온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태양광이 준하는 빛을 발산한다고.
6: 알았어. 너희 괜찮지?
1: 그럼. 이번엔 해내자, 블레이야.
7: 내가 불러. 난 인간과 와일드 카곳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게 이곳에서 내 역할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을 놓쳤다.
0: 뭘 말하고 싶은 거야?
7: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봐줘!
8: 저자들, 무슨 수작을 벌이려는 거냐?
6: 블루캅! 블레이! 슈페리얼!
1: 우리를 파괴하지 마라!
6: 유나이트!
1: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0: 저게 그랑블루레온?
1: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그랑블루레온이 발산한 태양의 빛이 모두에게 잠식한 바이러스를 점화한 거다.
3: 메가인블루!
1: 괜찮다 친구야. 어째서지? 모드님을 통제하지 않으면 파괴신을...
3: 괜찮아! 우린 변이체 따위 없어도 힘을 합칠 수 있게 됐어.
0: 파괴신이 와도 결코 지지 않을 거야.
4: 이번에 좀 버텼군.
5: 그래, 더 노력해야겠어.
2: 엔진 회로 정상, 잔해 바이러스 섬유 확인. 야생이 이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은 건 오만이었군.
0: 그렇지만 너의 도움으로 메가 엠블러는 구했잖아.
4: 솔레유 얘기대로야, 이 친구야.
2: 이런 날 아직도 친구라고 불러주는 건가? 물론이지.
5: 아, 이봐, 장난치지 마. 눈을 뜨게 놔. 메가 엠블러!
6: 그럼 와와 도넛은 어때?
1: 와일드 가나슈가 좋을지도.
6: 그건 신메뉴가 될 것 같은데.
1: 루카스 도넛보단 잘 팔리지 않을까?
6: 불도 켜지 않고 위험하게. 뭐야?
1: 무슨 짓이지? 이 녀석은 누구냐?
6: 와일드 카드봇?
1: 크레스트 필! 보통 힘이 아니군!
6: 와일드지!
3: 기관 트랙스! 메가 엠블로는?
7: 메가 엠블로는 스펠란자 후에 생명 유지 장치에 들어갔다. 위험할 뻔했지만 더 이상 생명엔 문제 없어.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0: 다행이다. 다른 애들은?
7: 모두 눕혀뒀어. 비스트 바이러스의 변이체는 없어졌지만 에너지 소모가 심해서 바로 움직일 순 없을 거다.
0: 기관 트랙스는 괜찮은 거야?
7: 나는 에너지가 남아돌아서 문제 없는 모양이다. 하지만 저 녀석들도 곧 팔팔하게 깨어날 거야. 그렇지, 블러드윙?
2: 그래. 하루 정도 안정을 취하면 문제 없을 걸세.
0: 알았어, 고마워.
2: 나에게 고마워할 이유는 없네. 나의 어리석음이 오랜 친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말았어.
3: 블러드윙.
7: 전쟁터를 구르다 보면 상상도 못할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앞으로 더 잘하면 돼.
3: 그래, 타이런트 제로에게 맞서기 위해서라도 우리와 함께 있어줘.
5: 그리고 메가 엠블러가 회복되면 함께 싸우는 거야.

0: 고맙다. 나도 준우와 함께 하겠네.
1: 응, 잘 부탁해. 블러드윙, 봉인!
2: 그럼 어서 헤비아이언을 찾으러 가자.
1: 응, 서두르자. 어? 크리스트, 무슨 일이야?
3: 준, 긴급 사태야.
4: 곧바로 모호타운으로 돌아와 줄 수 있을까?
1: 와일드 가디?
5: 준, 어서 돌아가봐. 헤비아이언을 찾는 건 우리한테 맡겨둬.
1: 하지만...
0: 만약 녀석이 또 난동을 부리면 내가 녀석에게 호락호락 당하기만 할 것 같나?
5: 그래, 보카라의 이름으로 스펠란자호와 포르타카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0: 그렇고 말고.
1: 알았어.
5: 솔레이유, 네가 고생 좀 하겠다. 다음번엔 놀러오는 거다.
2: 응, 또 올게.
6: 반가웠다, 페루.
5: 내 친구들, 잘 부탁해.
1: 크리스트! 와일드가디! 누가 이렇게 한 거야?
4: 코끼리형 와일드카드 보시아. 카케리오로 변신하더니 사라졌어.
7: 이 마을에 와일드카드 봇이 더 있었다니 방심하면 안 되겠어.
1: 어? 비스트 바이러스는요?
7: 다행히 사용을 안 했는지 검출되지 않았어.
2: 상처가 심상치 않네.
4: 그 와일드카드 봇의 무기에 당한 거야. 도끼형 무기였어.
8: 도끼를 사용하는 와일드카드 봇은 한둘이 아니신데 창이었다면 이렇게 당하시진 않았을 거야.
9: 그래 그래, 찌르는 게 최고라니까.
10: 뭐라고 그래? 도끼만큼 손맛 좋은 무기 없어. 던지기도 좋다고.
1: 도끼라. 응? 블랙호크!
11: 준! 보르카카에서 돌아오자마자 미안하지만 나와 함께 가줘야겠다.
1: 괜찮니? 봐봐라.
10: 이 정도쯤은 주사 맞는 수준이다.
1: 어떻게 된 거야?
2: 와일드카드 봇이 갑자기 덕쳤대.
1: 설마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녀석이야?
10: 그래, 그랬어. 잠꼬대 시끄러워. 잠 못 자겠어. 배도 고파졌어. 야식 먹으러 가야겠다. 저기 있다. 나처럼 야식 먹으러 왔구나. 좋은 밤입니다. 어? 뭐지? 설마 네가 다 먹은 거야? 어? 어? 어?
3: 버팔로 크러쉬! 정신 차리세요, 버팔로 크러쉬!
11: 서둘러 애들한테 가자! 뭐라고?
10: 기린...
1: 기린 와일드 카드보?
10: 노란색 머리에 무늬가 있는 기린. 그런데 목이 길진 않았어.
11: 와일드 카드봇이 맞지? 다음에 만나면 상어밥으로 만들어주겠어.
3: 딥바이트를 부르면 좋겠군요. 엉덩이를 콱 깨물게요.
11: 그거 좋은 생각이다.
9: 봐, 상처가 심상치 않아.
2: 와일드 가드랑은 상처가 달라.
12: 뭐야, 그 녀석도 당한 거야?
1: 네.
8: 이 상처 마치 창에 찔린 듯하고.
9: 힘없어.
1: 와일드 가디를 덮친 녀석과는 또 다른 녀석인가?
12: 이거 성가신 녀석이 또 나타났구만.
9: 카케리어에서 변신하는 와일드 카드봇이 동시에 둘이나 출현하다니.
2: 마치 메탈 카드봇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것 같아. 어떡하지, 준?
1: 당장 찾아내야겠어.
2: 우리 아빠한테도 어? 얘기할게.
1: 어? 시장님께? 일이 커지지 않을까?
2: 뭔가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고 하셨거든. 모호타운 시장으로서 도움이 되고 싶다고.
13: 부탁한 게 안 나.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 중요해.
2: 응?
13: 시간이 많이 늦었어. 순찰도 돌 겸 집에 데려다 줄게.
14: 그럼 난 먼저 솔레이와 함께 도시를 둘러보지.
13: 응? 조심해.
2: 그 둘을 습격한 코끼리와 기린, 와일드카드부터 노릴까?
15: 글쎄, 팬토모네처럼 도망치지 않고 먼저 찾아주면 수고는 덜 텐데.
9: 아, 그때 조용히 있겠다는데 가주려고 했잖아.
15: 그게 조용한 거야? 우린 세상에 나올 준비가 안 됐다고 몇 번을 말했어.
2: 우리 모두 세상과 함께 사는 게 서투니까 차근차근 나가보자. 어? 설마 저건...
15: 어, 그 녀석이 들려왔어.
2: 블레이어, 셋업! 너는 코끼리 와일드카드 봇이야? 아니면 기린? 얼룩말?
13: 정말 시청 앞이면 돼?
2: 응, 아빠 아직 퇴근 전이시래. 아참, 준, 너 내일 학교도 가야 하는 거 알지? 와일드 카드봇 일도 중요하지만 무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
1: 알겠어, 걱정 마.
2: 지각하지 말고.
1: 들어가, 안나.

0: 이런, 접근하기 쉽지 않아.
1: 나한테 맡겼을래요? 응,
2: 부탁할게. 녀석을 교란시켜줘.
1: 알았어! 섭리다! 여기야, 여기! 아니, 여긴데! 우후!
2: 가자고! 지금이야, 레온 노샷!
0: 단숨에 끝내버리자!
2: 파이어로워 플레이즈!
0: 파이어로! 베스트 체인지! 지라프드! 레이저!
2: 어팔로 크러쉬를 찌른 건 저창이야. 펜타모넷 쎄다.
1: 찌르는 거 다 하나면 충분하다니까.
2: 펜타모넷 스팅레이드.
3: 그 와일드카드 봇이 나타난 곳이 32번 도로 맞지? 아빠가 봉쇄 조치하셨대.
4: 어, 고마워, 안나.
3: 조심해.
4: 어? 어 뭐야, 잭? 길이 있니야? 얼룩말은 어디 있어?
2: 적은 셋이 아니었어. 얼룩말도 기린도 같은 와일드카드 봇이야.
4: 뭐?
5: 적을 쓰는 녀석이군. 내가 간다, 줌.
4: 어, 이럴 땐 원거리 공격이 딱이지. 타이거 대동. 예! 좋아, 따버려, 타이거.
5: 대동아, 비켜.
4: 캐논 포를 쓰는 게 아니었어?
5: 장덩이 동이가 질 것 같으랴!
4: 결국 불꽃이냐!
2: 돌아와, 펜타몬. 이쯤에 힘으로 누르는 거야. 솔리드 세더!
5: 한방에 땅에 무너지지!
6: 베스트 체인지, 널리 펀치!
2: 저 도끼!
4: 와일드 가디는 저 도끼에 당한 거야!
5: 도대체 어느 부족에 누구지?
2: 저 와일드 카드 봇은 얼룩말일 때는 활과 화살을 사용한 원거리 공격, 기린일 때는 창을 사용한 중거리 공격이 특기이고, 코끼리일 때는 도끼를 이용한 근거리 공격이 특화된 것 같다.
4: 모습을 바꿔가면서 어떤 거리에서든 싸울 수 있다는 거네?
5: 게다가 힘과 속도도 조절이 가능한 것 같군! 여기서 힘만 센 게 아니라 움직임에 빈틈이 없어! 맞아! 와일드 카드봇의 거친 야성이 느껴지지 않아! 어? 이 녀석, 냄새가 무슨... 저 녀석, 이상한 게 한두 가지 아니야!
7: 무엇보다 야생의 힘을 여러 개 다루는 와일드 카드봇이라니!
1: 어쩐지 좀 징그럽더라!
4: 패턴이 많아서 헷갈려! 지금까지는 너무 다르다고!
7: 싸움이 길어지겠군.
8: 준, 자네만 괜찮다면 날 내보내주게.
4: 블루드윙!
8: 내 초자를 진단해 봄새. 이래봬도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을 연구해왔어. 뭔가 비밀이 있을지도 몰라.
4: 알았어. 블루드윙, 대답!
9: 자네, 흥미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군. 아무리 와일드 카드봇이라 해도 야생의 힘을 여럿 가지고 있는 건 들어본 적도 없네만. 어허, 나의 연구력을 들끓게 만드는군.
4: 블러드문 슬래셔!
9: 블러드문 슬래셔! 마치 시간이네, 존.
4: 응, 하베스팅 소울!
9: 하베스팅 소울!
10: 죄송합니다. 잠시 도로는 통행금지. 어?

0: 이런 종구석에서 일을 만날 줄이야.
1: 터키?
2: 너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거야?
0: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 사바람 전말은 우리 엄마의 원수다.

0: 이제 놀아볼까?
1: 잠깐만!
2: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0: 아, 답답해.
1: 안 돼!
2: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0: 다이빙 해볼까?
1: 토끼야, 안 돼!
2: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0: 여기 재밌겠는데?
2: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0: 토끼야, 추워?
2: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이카루스의 추락.
1: 태우.
2: 테디, 어떻게 된 거니?
0: 헬기는 무사히 구조했는데 이카루스가 추락했어요.
2: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이카루스는 튼튼하니까.
3: 지금은 구조 헬기를 인근 소방대에 인계하는 게 우선이다. 너희들은 지금 바로 태우의 수색을 돕도록 해라.
4: 네!

0: 미안하다, 태호야. 하지만 네가 어엿한 파이어 로봇 대원이라면 내 선택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지...
1: 태호야, 들리니? 태호야, 응답해봐. 태호야.
2: 마리 팀장님, 이런 통신기가. 근데 여기가 어디지? GPS 가동. 아, GPS까지. 비행도 불가능하고 큰일이네.
3: 도와주세요.
2: 무슨 소리지?

0: 뭐죠? 오, 이런 기회가 다 있나?
1: 역시 사람이 있었잖아.
2: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으세요?
3: 다리를 다쳐서 안 되겠어요.
2: 제가 내려갈게요.
1: 119에 신고하셨어요?
3: 그게 휴대전화 신호가 잡히질 않아서.
1: 등산로를 한참 벗어나서 그래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죠.
2: 자, 업히세요.
3: 산을 내려가나요?
1: 아니요. 일단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구조를 요청할 거예요. 길을 모르면 움직이지 말고 구조대를 기다리는 게 낫거든요. 자, 구조대가 올 때까지 체온을 유지해야 하니 잠시 몸을 웅크리고 계세요. 또 체온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나무나 바위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곳이 좋아요. 추가로 옷이나 비닐이 있으면 덮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요.
3: 네, 고마워요.
1: 그러면 이제 구조 요청을 할게요.

0: 헤드, 구조 헬기는 인계했니?
1: 네, 인계하고 태호를 찾으러 가고 있어요. 어? 어? 구조 요청 신호가? 역시 무사했구나.
2: 여기야!
1: 괜찮지, 태호? 어서 타!
2: 아니야! 부상당한 등산객을 먼저 태워야 해!
1: 부상당한 등산객? 어? 혼자 있던 게 아니었어?
2: 이분도 눈보라에 피해를 입으셨나 봐. 그것보다 구조헬기는 괜찮아?
1: 그럼, 무사히 구조했지. 이 녀석, 걱정할 필요가 없었구나. 더 이상 코찔찔이 꼬맹이가 아니야.
2: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내려와!
1: 그래. 내려간다.
3: 잠깐만요. 그렇게 둘 순 없죠.
1: 태호야!
2: 뭐야? 이번엔 다리가...
3: 오늘의 특별 무대 시작합니다!
1: 안 돼!
3: 이야!
1: 에어로젯 액션! 형! 일단 이카로스부터 수비하자!
2: 경계에 있었어?
1: 난 최신형이잖아. 넌 소리나 하고 있어.
2: 훌륭한데?
1: 태호!
4: 허큘리스!

0: 여기 있었구나.
1: 괜찮은 거야?
2: 일단은 그런데 부상당한 등산객이 있어. 너희가 구조해줘. 나는 수리가 끝나는 대로 형을 도울게.
0: 알았어. 이번엔 조심해.
2: 응.
0: 자, 천천히 일어나세요. 제발 방해 좀 하지 말아요. 제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요. 이런.
3: 수리 완료.
2: 고마워. 좋았어.
0: 간다. 자,
3: 동료를 위한 희생이다. 눈물겹군요. 끝입니다.
0: 어디?
3: 뭐가 끝이라는 거야?

0: 직접 당해보니 어떠냐?
1: 둘 다 부숴버리겠어요!
2: 어디 해보든가!
0: 그런 것 좀 못쓰게 만들면 그만이지! 어?
1: 에? 이거 왜 이래? 발사! 발사!
2: 에어로! 부메랑!
1: 안 돼!
0: 악당이라도 추락은 막아야 해! 좋아! 이제 거의 따라잡았어!
3: 갑자기 웬 세월의 바람이!
0: 사라졌어. 그래도 뭐 무사한 것 같으니 다행이야.
2: 그래, 다음에 또 혼내주면 되지.

0: 이제 네 형님도 계시잖아. 아우, 내 동생. 언제 이렇게 컸어? 이젠 꼬맹이가 아니라 동료로서 존중해줄게.
1: 수상한데?
0: 수상하긴. 한번 알아보자. 기특한 내 동생.
2: 으아, 저리 가! 닭살 돋는다고! 저리 가라니까!
0: 아, 이리 와! 어?
2: 아, 싫어!
0: 한번 알아보자!
2: 싫다고!
3: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산에서 조난을 당한 이카루스가 다친 등산객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대처 요령을 알아볼까?
5: 왔던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돌아갈 수 있지만
6: 그렇지 않다면 움직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를 해요.
3: 또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기다려요.
0: 그리고 구조대원이 찾기 쉽도록 가급적 눈에 잘 띄는 색의 옷을 입는 게 좋아요.
4: 그래, 산행은 즐겁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겠지? 그러니 오늘 배운 상황들을 잘 기억했다가 혹시라도 조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누구세요?
1: 어? 제가 살려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요. 좀 부탁할게요.
0: 잠깐만 둘이야. 밥 먹고 갈 시간이 안 되지?
2: 에? 엄마 집 가는 중이라고? 언니가 웬일로?
1: 엄마 오늘 집에 있어 없어?
2: 있어. 언니 아직도 엄마랑 통화하고 나면 위험약 먹어?
1: 왜?
2: 그 얘기하니까 엄마 충격 먹었나 보더라.
3: 뭐? 그 얘기를 네가 왜 해?
4: 죽고 싶냐?
2: 덕분에 엄마 전화 좀 줄었잖아.

0: 고맙지.
1: 차단했거든 어차피.
2: 언니, 우리 옆집 할머니 되게 좋은 분이시다. 응? 서유리 되게 예뻐해 주셔. 주에 한 번씩 꼭 문고리에 서유리 간식 걸어놓고 가시거든. 나도 만난 거 생기면 할머니 나눠드리고 아프신 데 없나 여쭤도 보고. 근데 그 할머니 자식들이 다 의절했대.
3: 소문에 젊을 때 애들한테 지독하게 굴었나 봐.
1: 요점만 말해 고하나.
2: 엄마한텐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적이 없잖아.
3: 동네 아무한테나 친절할 수 있는 거면 엄마한테도 친절해보고 싶어.
2: 토리동 구석에 사는 어떤 아줌마, 혼자 자식 둘 키운다고 발버둥치다. 그 발길질에 애들이 나가 떨어진 그런 아줌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엄마가 잘해줬던 것도 기억나더라. 먹는 거 하나는 악착같이 챙겨준 거, 아빠가 우리 신용으로 장난치려고 할 때 죽어라 싸워서 막아준 거,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양말 속에 선물 넣어놓고 출근한 거.
1: 네가 나보다 더 어른 같다?
2: 뭐, 난 그래도 햇볕 좀 쬐면서 컸잖아. 고두리가 지켜준 덕분에.
1: 참나. 야,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은 내가 넣어둔 거거든? 향기라는 볼펜.
3: 아니, 언니가 준 거 말고.
2: 양말 속에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있었잖아. 편지 한 장 없이 덜렁. 응?
3: 엄마도 참, 누가 산타 선물을 돈으로 주냐.
1: 내 양말엔 아무것도 없었는데.
3: 아, 왜 없어?
2: 그날 아침에 내가 내 양말에서 1,000원, 언니 양말에서 2,000원 거...
3: 아이고, 서유리 깼다. 끊는다, 언니.
0: 야, 고하나! 야!
4: 아, 너 두고 간 짐 정리하다가 있길래 꽃다발 조그만 거라도 들려보낼걸. 에이, 나도 참, 짐 정리하다 보니까 둘이 네가 참 열심히 살았더라. 엄마가 돼서 뭐 하나 알아봐주지도 못했는데 다 알아서 척척.
1: 엄마도 일하느라 바빴잖아요.
4: 내 국 좀 먹어봐, 둘이야. 둘이 네 건 오이 안 넣고 했어. 너 집에서 밥 잘 안 먹는 데서 조금만 했는데 딱 두 끼 나올 정도니까 괜찮으면 이따 갈 때
1: 가져갈게요.
4: 가만히 있어봐. 가자마자 시원하게 먹으려면
1: 아니, 일단 식사하시고.
4: 아이, 보자기 어디 갔어. 아, 참, 엄마 너한테 줄 거 있다. 온 김에 같이 가져가면 되겠네.
1: 근데요,
4: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직원들도 막 잘린다잖아. 엄마가 원래 이런 거 절대 안 믿는데 무지하게 용한 도사님이더라고. 네 성격, 외모, 무슨 일 하는지 다 맞히더라니까. 이거 엄마가 큰맘 먹고 싸운 거니까 너 침대나 소파 같이 몸 닿는 데다가 딱 붙여두기만 하면 절대 잘릴 일 없대.
0: 그걸 왜 엄마가 갖고 있어요? 아니, 그런 걸 누가 준다고 막 받아오면 어쩌냐고요. 아,
4: 막 받다니. 복채 안 주면 운 달아난다고 해서 하나 거랑 네 거까지 넉넉히 드리고 왔는데.
0: 내 정보도 틀리고 돈까지 털려.
5: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1: 설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0: 부하 직원을 울렸잖아.
4: 엄마가 뭐 실수했어?
1: 혹시 그 도사 또 찾아오면 절대 상대하지 말고 저한테 연락하세요.
4: 그럼 너 이제 엄마 전화 받아주는 거야?
1: 엄마, 저는 하나와는 달라요. 갈게요.
4: 둘이야, 그래도 반찬은 가져... 갔네?
5: 사장 말도 안 듣고 미친 듯이 꼬리흔든 나에게 그렇게 얄짤없이 돌아설 수가 있냐고. 설명할 기회도 안 주고, 어? 나쁜 사람.
2: 소나, 같이 일하다 보면 유대감도 생기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 같지. 근데 나오면 그냥 아는 업계 동료일 뿐이야. 그러다 다시 만나면 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일하는 거고.
6: 오, 역시 회사원.
1: 소은아, 아, 잠들었네.
6: 어차피 버릴 거면서.
7: 어차피 버릴 거면서 소은애비는 뭘 그렇게 자기가 키운다고 고집을 폈대?
0: 우리 소은이 버려진 거 아니야. 내가 싸워서 데려온 거야.
8: 제발 말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해, 엄마.
7: 속상해서 그러지. 누군 소은이 안 아껴서 그래?
1: 소은아, 뭐해?
9: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달걀 후라이예요.
0: 너 누가 위험하게 가스레인지 쓰래? 그러다 화상이라도.
9: 엄마, 우리 집에 저 없으면 안 되죠. 소은이 없으면 엄마.

0: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죠? 어.
1: 감히 딸 버려. 이놈의 회사 내가 먼저 때려친다. 부장님.
2: 사과 완벽하게 하는 법. 네, 나갑니다.
3: 어? 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정 사장님. 소은 씨와 일하는 고두리라고 합니다. 아, 고두리 부장님? 이러면 슈퍼갑이잖아. 어, 저희 아들이 정말 신세가 많았습니다, 부장님.
2: 예, 아닙니다. 신세는 오히려 제가 지고 있습니다. 소은 씨 같은 인재를 길러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늘 궁금했는데 이제야 뵙게 되는군요.
3: 어머나.
1: 엄마,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5리터짜리 없대요. 아이스크림.
3: 소은아, 얼른 와서 앉아. 부장님 오셨어.
1: 저 깜빡한 게 있어서 나갔다 올게요.
3: 소은아,
2: 거기서 오세요.
3: 설마 우리 아들 횡령한 건가?
2: 거기서
1: 싫어.
3: 제발 그만 좀 서라니까.
1: 그만 또 쳐오시라고요.
3: 지금 관절 젊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1: 볼뿌리도 없는데 왜 혼자 넘어져요? 그런다고 누가 설 줄 알고?
3: 잠깐이면 됩니다, 소은 씨. 할 얘기가 있어요.
2: 부장 자리까지 올라오는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10명이면 그중 최소 3명은 다시 만나게 된다.
1: 네?
2: 회수율이 무려 30%인 셈이죠.
1: 그게 무슨...
2: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소은 씨가 30%라고 확신했나 봅니다. 소은 씨가 이없게 어딘가를 돌고 돌다가 그 사람과 일하는 거 꽤 즐거웠다. 한 번 더 같이 일하고 싶다. 라고 날 떠올려주지 않을까 멋대로 생각했나 봅니다. 저와 일한 시간이 소은 씨에게 득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말 진심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소은 씨. 혼자 판단하고 혼자 오해하고 내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았던 상사가 돼버렸네요. 시간 내줘서 고마워요. 사장님께는 제가 잘...
1: 제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부장님은 저 없으면 혼자선 일을 못하시나요?
2: 당연하죠. 소은 씨 없으면 우리 팀 안 돌아갑니다.
1: 실속 한우 세트였으면 용서 안 했어요, 진짜.
2: 부장님, 이거 차 안에서 입 심심할 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 사장님.
1: 부장님, 배고프시죠? 여기서 30분 거리에 짬뽕 맛집이
2: 있는... 업무 공유문서 확인해보세요. 따라잡을 게 많을 겁니다.
1: 에? 옷길쌤이 꿀밤문화센터에 열려? 그것도 수영장 VIP? 옷길쌤과 사별한 두 분께서 도토리문화센터 공사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그래서 도토리문화센터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구나.
2: 글쎄요, 두 사람이 함께 공사한 현장이 평생에 걸쳐 수백 곳은 될 겁니다. 근데 왜 도토리문화센터에만 집착하는 걸까요?
1: 듣고 보니 그것도 그렇네요. 아, 그럼 이건 어떨까요, 부장님? 옥길쌤께 도토리문화센터에 수영장 증축을 제시하는 거예요. 수영장 때문에 그렇게 욕하던 꿀밤까지 가셨잖아요.
2: 사실은 이미 해봤습니다. 법무팀 쪽에 제가 시나리오 만들어 전달했고 지옥길 씨도 정순 회원님 설득으로 협상 테이블까지 나와주셨죠.
0: 엄마야, 그게 뭐고? 끝내준대.
2: 지금까지와는 달리 상당히 흔들리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 생각했는데...
4: 됐다, 마!
5: 지 회장님, 저희랑 더 이야기를...
1: 사람의 마음이란 참 복잡하네요, 부장님.
2: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복잡해 보이는 겁니다. 분명 앞뒤를 연결해줄 단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하필 회사 차고 오늘 고장날 게 뭐야.
6: 이번 역은 토리고개역, 토리고개역입니다.
2: 좀 내리겠습니다.
6: 오른쪽입니다.
2: 빨리 가야 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는 곳으로. 잠깐, 뭔데? 웃겨. 얼마나 다녔다고 벌써 여기가 편해진 거야? 정신 차려, 구두리. 거리 유지, 거리 유지.
4: 도리 회원님 아니신가?
2: 안녕하세요, 마태주 회장님.
4: 4분자 교실 다시 열렸으니까 또 와요.
7: 여기 센터 사무실이 몇 층이에요?
2: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여기 사람인 줄 아나? 3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왼쪽 복도를 쭉 이어.
7: 감사합니다.
2: 참. 하루빨리 여길 벗어나야겠어.
8: 저기,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내가 기계에서 돈을 뽑아야 하는데 팔이 이래서.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같이 가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2: 이건 또 뭔 신종 사기야?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그마왕에게 암흑보석을 넘긴 사람. 뒤늦게 조그마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웅다웅 쟁탈전을 벌였는데 맙소사, 암흑보석이 반쪽이 됐지 뭐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

0: 19화 사랑이를 사랑해.
1: 안 돼! 내 아무 보석. 죽었다. 빨리, 빨리 나 죽으나 되려나 줘. 지구도 돌아온 거 맞지? 어? 방귀의 치안. 아, 이럴 때가 아니지. 얘들아! 한방개쌤!
2: 노정!
1: 너 어디 갔었어?
3: 얼마나 걱정했다고.
1: 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4: 사랑해, 다친 데 없는 거지?
1: 아, 네네, 괜찮아요. 어, 그런데
5: 번개쌤은 어딨지?
3: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또 누구랑 싸운 거야?
1: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4: 어휴,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혼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1: 안 돼.
4: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2: 네!
4: 좋았어! 뽀뽀뽀!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2: 네!
5: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3: 봉기맨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2: 여기 선물.
6: 나도 사랑이 선물.
4: 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5: 자, 할 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1: 아,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7: 아, 사람 어딨니?
8: 번개.
7: 아, 아.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9: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7: 예? 두 곳이요?
9: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 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7: 네, 알겠습니다.
10: 돌려봐.
5: 돌려요? 뭘?
11: 돌려내! 돌려내! 돌려내! 돌려내! 이렇게요?
1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5: 네!
10: 멈춰! 스톱! 확대! 역시 내중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 줬건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랄지. 암흑보석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 거 맞지?
12: 맞지?
13: 아,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1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13: 제발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5: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0: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1: 무시무시무시무시한
2: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3: 아, 네. 태평아 생일 축하해.
4: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5: 오, 땡큐.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그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6: 네.
3: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친구야. 잘 봐. 귀엽지?
5: 귀여워. 야, 노사랑. 그럼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3: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암흑보석이 반으로 쪼개져서 고장났나? 아, 어떡해.
7: 사랑 친구.
3: 하몽드쌤.
8: 미안하다.
3: 뭐가요? 하몽드쌤한테
8: 거짓말쟁이라고 한 거?
3: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한 것도요.
8: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이 마음보다 암흑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3: 아니.
9: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 하, 본부 나는 데 갔는데요.
8: 오, 잠깐. 어디? 지하 본부?
9: 네. 암흑포털. 지하 본부?
8: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9: 네네. 뭐였냐면요.

0: 그랬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봉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하...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있을 줄이야.
1: 드디어 찾았다. 넌 최고의 친구야. 최고.

0: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1: 그러면 암흑보석과 망상도 맞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1: 핑키요?
2: 사랑아, 안녕.
1: 네가 지금 말한 거야?
2: 말하는 게 처음 봐?
1: 당연하지. 어디서 소리 나?
2: 야, 너 어딜 만져? 야,
0: 핑키는 마법도 쓸 수 있다고.
1: 마법이요?
0: 응.
2: 그러니까 걱정 못들어 매셔.
1: 우와. 아,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0: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1: 제가요?
0: 응.
1: 그래도 어떡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된걸요.
0: 아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랑이 덕분에 조그마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는 거야. 이 암흑보석도 끝까지 잘 지킬 거라 난 믿어.
1: 네,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도 번개맨 믿어요.
0: 고맙다. 금방 다녀올게.
2: 행운을 빈다, 번개맨.
1: 번개맨, 암흑보석 반쪽 꼭 찾아서 돌아와야 해요.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운동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멋있어요.
2: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1: 이름이요.
0: 이름?
1: 네, 노사랑.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1: 얘들아, 한봉개 쌤, 나도 나도 좋아해.
3: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3: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들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들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4: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켓 챔피언 마이티.
9: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0: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1: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러기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정우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5: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5: 어? 저기 좀 봐.
4: 우와,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프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0: 저 어쩌지?
5: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프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도,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5: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유성체를 막자!
0: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 빌던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5: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 빌더 변신! 기가 모빌 발사! 기가 빌더 출동!
7: 기반비더!
5: 포키보 변신 완료!
4: 나이티보 변신 완료!
5: 레이보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2: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4: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7: 그래!
5: 기가 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야.

0: 지금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을 향해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 이런 속도라면 시민들이 탈출할 시간이 부족해. 테라시티를 산산조각 낼 거야.
1: 어떡해. 산산조각 난다고?
0: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일 대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3: 어린!
0: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도와줄게.

0: 자,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 들이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1: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2: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3: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2: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몽골의 겨울은 혹독합니다. 생존이 쉽지 않은 곳이죠. 하지만 어떤 생물은 잘 적응합니다. 예를 들면 팔라스 고양이죠. 야생에선 촬영은커녕 목격된 적도 거의 없습니다. 둥글둥글하고 복슬복슬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야생 고양이과 동물과는 달리 마누리라 불리는 팔라스 고양이는 다리가 짧고 통통합니다. 우린 겨울과 여름 내내 이 팔라스 고양이를 따라다니고 이들의 신비로운 삶을 가까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가족은 어떻게 지내는지, 사냥 기술은 얼마나 대단한지도 보게 되겠죠. 이 몽골 밭쥐는 고양이의 실룩거리는 꼬리에 최면이라도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통통한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곳은 몽골의 대초원 지역입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죠. 언뜻 보면 이 적대적 환경에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행히 우리 팀에는 이 희귀한 팔라스 고양이를 추적할 현지 전문가들이 있죠. 오옥이라 불리는 야생동물 전문가인 오트곤 바야르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우린 함께 구석구석 뒤져보았죠. 아, 운이 좋은데요. 내부를 살짝 들여다보죠. 저런 즐거운 표정은 아닌 것 같군요.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굴에서 꺼냈습니다. 굶주린 게 아닌 건 확실하죠. 꽤 흥미롭게 생겼군요. 팔라스 고양이는 공격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니 우린 조심했죠. 코끝부터 맨 뒤까지 재보니 길이가 48cm였습니다. 집고양이와 비슷한 크기죠. 몸무게는 5.2kg입니다. 집고양이는 4kg 정도죠. 복슬복슬한 털의 길이는 4cm입니다. 무단 침입에 불쾌한 표정이긴 하지만 귀엽죠. 측정이 끝난 후 팔라스 고양이를 풀어줬습니다. 마침 진심을 드러내고 마는군요. 하지만 15m 정도 간 후엔 다시 느려졌죠. 가끔 멈춰서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멈췄죠. 자세히 보니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렸군요. 앞다리와 뒷다리를 쭉 뻗었죠. 심지어 턱도 바닥에 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자세를 취할까요? 휴식 중인 고양이과 동물들은 털이 달린 슬라임 같죠. 팔라스 고양이는 종종 차가운 바닥에 배를 깔고 납작 엎드려 있죠. 아마 이 녀석은 자신이 잘 숨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잘 숨은 것 같진 않지만 주변 환경과 섞이는 데는 전문가죠. 그걸 증명하기 위해 여러분을 시험해 볼 겁니다. 자, 보세요. 팔라스 고양이는 어디 있을까요? 이거라고 생각했다면 틀렸습니다. 그냥 바위죠. 여긴 고양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가요? 저것도 아마 바위겠죠. 그런데 움직입니다. 쉽게 찾긴 힘들죠. 팔라스 고양이가 주변과 잘 섞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귀의 위치를 보세요. 고양이는 보통 머리 위에 삼각형 모양의 귀가 있지만 팔라스 고양이는 옆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가 납작해 보이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고양이들과 눈을 비교해보면 팔라스 고양이 눈의 위치가 더 높죠. 팔라스 고양이는 이마가 작고 눈은 머리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안전한지 살피는 동안 바닥에 납작 엎드려 있을 수 있죠. 마치 슬라임에 눈을 붙여놓은 모습 같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숨어야 할까요? 이곳 대초원의 하늘엔 독수리나 매와 같은 포식자가 항상 도사리고 있죠. 지상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붉은 여우도 무서운 포식자죠. 팔라스 고양이가 숨을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간 끝장이죠. 그래서 팔라스 고양이들은 마치 바위처럼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제 잘 보세요. 눈보라 속에서도 꼼짝하지 않죠. 그런데 얼어 죽진 않을까요? 걱정 마세요. 그것이 몸을 둥글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죠. 팔라스 고양이는 지방층이 두껍습니다. 털도 길고 복슬복슬해서 혹독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죠. 이 통통하고 복슬복슬한 몸이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이들이 원래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열대우림에 사는 표범 살쾡이인데 날씬하죠. 팔라스 고양이도 아주 오래전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의 조상은 같죠. 그들 중 북쪽으로 이동해서 독특한 진화 경로를 거친 것이 오늘날의 팔라스 고양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름은 몽골의 대초원에 극심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죠. 추운 겨울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낮 기온은 섭씨 40도에 육박하니 겨울과 무려 70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모래 폭풍이 건조한 땅을 가로지르죠. 동물들에게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몽골 가젤물입니다. 이곳엔 숨을 만한 그늘이 별로 없죠. 더위에 지친 가젤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털이 많은 고양이가 걱정되는 건 당연했죠. 연구팀은 팔라스 고양이 몇 마리에게 송신기를 부착하고 봄부터 추적해왔습니다. 한 마리가 발견됐죠. 그런데 꽤 달라 보입니다. 통통했던 몸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정말 같은 종의 동물이 맞나요? 눈과 귀를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죠. 이건 팔라스 고양이입니다. 몸무게를 재볼까요? 겨울 몸무게 거의 절반 정도인 2.7kg으로 나왔죠. 하지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몸이 날씬해진 건 자연스러운 거고 여름의 더위를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열을 조절하기 위해 두꺼운 지방층을 없앤 거죠. 팔라스 고양이는 계절에 따라 자신의 외모를 극적으로 바꾸면서 몽골의 혹독한 겨울과 여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주변의 바위를 조사했죠.

있는 새끼들을 발견했죠. 보통 한 번에 세 마리에서 다섯 마리의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은 좁은 바위 틈새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곳은 천적인 큰 검독수리와 여우로부터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죠. 이들이 괜히 은신 전문가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팔라스 고양이의 서식지인 황홀한 몽골 대초원이죠. 오후 7시, 이곳의 여름 하늘은 여전히 밝습니다. 밤 9시쯤 해가 지죠. 우린 바위 틈에서 뭔가 찾았습니다. 이제 시원해져서 새끼들이 은신처 밖으로 나오죠. 정말 사랑스럽고 동글동글합니다. 놀이 시간입니다. 펀치도 날리죠. 새끼들은 바위지대 근처에서 놉니다. 하지만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죠. 꼬리를 실룩거리는 걸 보니 흥분한 게 확실합니다. 아마도 곤충을 노리는 것 같죠. 다른 형제가 그 빠른 움직임에 매료된 것 같군요. 다른 생명체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즐거운 사냥이네요. 오후 9시. 밤이 찾아왔죠.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잠을 잘 시간이죠. 하지만 2시간 후 다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냥을 나갔던 어미가 돌아온 겁니다. 배고픈 새끼들이 젖을먹고 있죠. 지금은 한밤중이지만 팔라스 고양이 가족은 이사를 갑니다. 팔라스 고양이는 새끼를 기를 때 굴을 계속 이동하는데 그것은 먹이를 찾을 장소와 안전한 바위지대를 알려주는 방법이죠. 메마른 땅에 절실히 필요했던 많은 비가 내립니다. 대초원은 갈수록 푸르게 변하고 있죠. 야생화에도 여러 색이 더해집니다. 이맘때는 먹잇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팔라스 고양이가 적극적으로 사냥에 나서지만 그 모습을 담은 영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촬영팀은 어미와 새끼들을 밀착 관찰했죠. 갑자기 어미가 움직입니다. 천천히 걷고 있죠. 어디로 가는 걸까요? 보이진 않지만 먹잇감은 꽤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20m 정도 걸어간 후 몸을 웅크리고 앞으로 기어가죠. 이것이 팔라스 고양이의 사냥법입니다. 몸을 가능한 한 낮추고 천천히 조용하게 이동하죠. 이들의 독특한 생김새도 유용하게 쓰입니다. 귀는 머리 옆에 잘 위장돼 있고 눈의 위치도 높아서 몸을 낮추고 있어도 먹잇감을 잘 볼 수 있죠. 어미는 계속 앞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뭔가가 움직이죠. 목표는 바로 밧쥐입니다. 밧쥐는 구멍으로 신속히 숨는 재빠른 먹잇감이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0: 했나요? 새끼가 찾아옵니다. 입에 밧줄을 물고 있군요. 네, 성공한 겁니다. 팔라스 고양이는 정확한 사냥꾼이죠. 멀리서부터 기어가서 먹잇감에 몰래 다가갑니다. 들키지 않고 이동할 수 없는 거리가 되면 달려들죠. 이건 희귀한 영상입니다. 우린 관찰 중에 아주 매혹적인 걸 발견했죠. 또 다른 밧줄입니다. 어미가 노리고 있죠. 갑자기 꼬리를 실룩거리기 시작합니다. 흥분한 새끼 팔라스 고양이도 꼬리를 실룩거렸던 걸 기억하실 테죠. 하지만 이런 거친 움직임은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밧줄은 얼어붙은 것처럼 가만히 있죠. 어미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밧줄이 달아나죠. 이 중요한 순간에 새끼 한 마리가 놀러왔습니다. 어미가 언짢은 기색을 보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밧줄이 최면에 걸린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최면술일까요? 궁금해진 우린 팔라스 고양이의 꼬리처럼 생긴 물체를 사용해 실험을 해봤죠. 여기 목표물이 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가짜 꼬리를 흔들고 있죠. 보세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이 실험으로 꼬리가 움직이면 밧줄이 그것을 응시하느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심지어 우리가 위치를 옮겼을 때도 세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밧줄은 낯선 것을 보면 그것이 안전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응시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팔라스 고양이는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목표물이 정지해 있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공격하죠. 이 숨바꼭질 게임은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꼬리를 실룩거리는 전략엔 다른 이점도 있죠. 밧줄의 굴에 출입구가 여러 개라서 팔라스 고양이가 밧줄을 조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출입구를 확인할 때도 꼬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목표로 삼은 출입구 앞에서 먹이를 습격하죠. 성공입니다. 한 마리 더 잡았군요. 이 어미는 20분 만에 4마리의 밧줄을 잡았죠. 부양할 식구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속 먹고 살을 찌우는 건 먹이가 부족해지는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죠. 노출된 바위 근처에서 우린 석 달 정도 된 5마리의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곧 또 다른 바위지대를 찾아 이동했죠. 하지만 어미는 근처에 없습니다. 어미는 완전히 다른 곳에서 사냥 중이죠. 아마도 새끼들을 독립시키려고 격려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먹잇감을 찾은 것 같군요. 성공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전략이 보이죠. 덮치기 전에 몸을 회전시킵니다. 밧줄이 구멍에서 나오는 순간 팔라스 고양이는 옆으로 누워서 쥐의 가장 중요한 급소인 목을 노리죠. 새끼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기어서 전진 중이군요. 멋진 사냥 자세입니다. 아, 저기 먹잇감이 있군요. 새끼는 꼬리를 실룩거리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조준한 다음 저런 밧줄이 달아났군요. 다시 시도하죠. 이번엔 회전 기술을 이용했습니다. 성공했을까요? 아니군요. 이 새끼 고양이도 아주 은밀하게 기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한 마리 더 있죠. 같은 사냥감을 보는 걸까요? 앞에 있는 녀석이 먼저 차지하려고 돌진합니다. 밧쥐가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다른 형제가 회전 자세를 취해서 먹잇감을 낚아챘죠. 승자는 먹잇감을 공유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장기에는 형제가 가장 큰 경쟁자죠. 어미는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새끼들이 즐거워 보이네. 차례차례 어미를 맞이합니다. 지금 새끼들도 사냥을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저질먹어야 하죠. 결국 어미는 다섯 마리의 새끼를 데리고 떠납니다. 이 가족은 한 달 정도 더 함께 지낼 테죠. 8월 말까지 새끼들은 독립해서 다가오는 혹한의 겨울을 최선을 다해 견뎌낼 겁니다. 넉 달 후 연구팀은 팔라스 고양이 가족이 살던 영역 근처에서 새끼 한 마리를 우연히 만났죠. 저 순진한 표정을 보니 그 형제 중 한 마리인 것 같습니다. 저런, 아프겠군요. 예상대로 아주 까칠합니다. 털도 복슬복슬하고 몸에 지방도 많지요. 연구 결과 첫 겨울엔 새끼의 30%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 팔라스 고양이는 출발이 순조롭죠. 이 독특하고 둥글둥글한 몸은 팔라스 고양이가 이 아름답고 험한 환경에서 오래전부터 살아남았다는 증거입니다.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to...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 English.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4: 영어.
3: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4: 17점, 수학.
3: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4: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3: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4: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에 즐겨. 나도. 네.
3: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4: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3: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4: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0: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적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2: 오, hi. Today we're going to see lots about school.
3: All right, son. Do you have everything you need for school?
2: Yeah. His crayons, his toy truck, his rock collection for show and tell.
3: Ooh-wee, all that in your itty-bitty backpack?
2: Oh, yeah. Uh-huh.
3: Well, there's one more thing. Your lunch.
2: Oh, yay!
3: Let's put that right in
2: there. Whoa, whoa, whoa!
3: We might have to take a few things out, huh?

0: Think, think they're ready.
1: Everybody steady.
0: 12. 고기.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경기도 하남시의 한 학교. 건물 전체가 흔들리도록 일이 떠들썩한 이유는 바로 이 소년 때문입니다. 어머! 스파이더맨? 인기가 대단하죠? 등교와 함께 친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1: 저희 방학이라서 애들한테 서프라이즈 해주고 싶어서요.
2: 만들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미션 같은 것도 많이 잘하고.
3: 승민이가 만든 것들이 많아서 박물관 같아요.
0: 이 슈트도 직접 만들었다는 이 소년.
1: 저는 예술과 6학년 양승민입니다.
0: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0: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은 항상 즐겁죠? 그런데 집에 바로 가는 게 아니었네요. 여긴 왜 들른 걸까요?
1: 오, 그래도 괜찮은 게 있어.
2: 이거 많은 경우 써야 되고 설도 써야 되겠는데?
1: 로봇 만들어도 좋을 거 같고.
0: 그렇게 한참 동안 재활용품을 열심히 모았는데요.
1: 거의 학교 할 때마다요. 그러다가 재료가 떨어지면 밤에 또 주우러 가고. 박스 같은 거는 일단 칼이나 로봇에 그런 데 쓰이고요.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더 꾸며줄 때 그럴 때 쓰여요. 가자.
0: 마치 쇼핑이라도 한 듯 한 짐 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3: 어? 왔네?
4: 안녕하세요.
3: 잘 갔다 왔어?
4: 네.
3: 이것도 뭐지?
4: 엄청 많이 주웠어요.
3: 더운데.
0: 익숙한 듯 재활용품을 옮기는 엄마. 따라 들어간 집안은 곳곳이 승민군의 작품들로 장식돼 있는데요. 집에 온 승민군은 바로 재활용품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분리해 놓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있는데요. 쓰이는 빈도와 용도에 따라 나눈답니다.
1: 여기는 이런 건 다 쌓거나 살살 끼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자주 사용해요. 틀이나 모양이 특이한 거는 다 이런 데다 줬어요. 그 여기는 다 투명한 거.
0: 이렇게 분리해 놓은 게 보통 정성은 아니죠?
1: 분리 수거를 해놔야지 나중에 만들 때 찾기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서 이렇게 분리 수거를 해놓았어요.
0: 승민군의 방은 그 재활용품이 작품으로 거듭나는 곳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천천히 들여다볼까요?
1: 여기 있는 작품들은 제가 재활용품으로 다 만들었어요. 철무점에 이제 안 쓰고 남은 이제 다 폐기된 철로 다 만든 거고요. 이건 제가 만든 빵끈 로봇인데요. 빵을 사 먹고 나서 남은 빵끈을 한 곳에 모아둬서 나중에 그걸 다 합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빵끈은 찾으려고 하면 어려워서 빵 먹고는 항상 이렇게 보관해놔요. 가게에 남은 것도 달라고 할 때도 있고 갖다 줍기도 하고. 이건 시험 괴물인데요. 시험 괴물은 시험지로 만들어줬어요.
0: 공부만을 강요하는 사회를 빗대어 표현한 것이라는데요.
1: 예를 들어 미술 같은 경우나 음악 같은 경우는 돈 못 번다고 하니까 결국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결국 적성에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포기하고 다른 걸 가려고 하는데 계속 잡으려고 하는 거죠.
0: 그 모습이 굉장히 리얼합니다. 이건 또 뭔가요?
1: 뾰족뾰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럿이서 한 사람을 공격한다는 걸 작품에 담아서 비난이라고 제목을 만들었어요.
0: 발상이 참 독특하죠? 그 외에도 환경과 주변 현상에 대해 보고 느낀 것들을 작품으로 만든다는데요.
1: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만들기로 했으니까 8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0: 어려서부터 미술에 재능을 보였던 승민군.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항상 그림을 그리고 뭔가를 만들었답니다.
5: 아기 때부터 자기가 한 거를 전시하는 걸 좋아했어요. 놀러오는 사람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하고. 말과 행동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만들기, 미술적, 예술적 능력으로 표현이 더 얘한테는 쉬운 것 같아요.
1: 미술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더 풀리고 그래서 집중도 더 잘 돼요. 제 꿈은 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0: 그런 승민이가 일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미술 활동이죠. 이번엔 얼마 전에 주워온 시계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만들고 있는데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합니다.
6: 한번 이 작품 주제가 뭔지 맞춰보시게.
7: 이거?
6: 네. 일단 이 시계 먼저.
7: 시계 먼저?
6: 네.
0: 이 범상치 않은 시계의 작품명 맞추기.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8: 초침, 분침이 다 올라갔어.
7: 그러면 이거는 시계만 이렇게
8: 써 시계를 못 써는 시계.
9: 고장난 시계.
7: 시계.
0: 과연 정답은?
1: 일단 무용 지불입니다.
0: 에?
1: 그래서 만약에 정치가 분들이 자기 이익만 지금 국가를 위해 일을 안 한다. 그런 일을 작품에 담아낸 겁니다.
0: 오, 심오한데?
7: 왜 해야 될 걸 못하는, 그렇지? 시계인데 해야 될 시간을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가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었다는 거지?
0: 어? 요건 또 뭘까요?
9: 제봉트?
8: 진투?
9: 만남?
1: 만남
9: 틀렸어?
1: 네
9: 제봉트?
0: 이 수수께끼 같은 작품의 정체는?
1: 작품 이름은 일촉 측발.
8: 나 미세하게
1: 긴장감이 흐르는
0: 두 개의 바늘이 싸움 직전의 긴장 상태를 표현한 거라는데요. 제법 그럴싸하죠?
7: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드리니까 알겠다. 이해가.
0: 정말 대단합니다.
7: 그냥 딱 봤을 때는 대체로 이해가 잘 안 가죠. 승민이가 생각이 좀 굉장히 기발한 것 같아요. 나이에 비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0: 창작품 외에도 승민군이 재활용품으로 만드는 작품은 다양한데요. 거실 한쪽을 차지한 히어로물 수트들도 그 하나입니다. 특히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은 이 수트들은 재활용품 작품들을 좀 더 친근하게 알리기 위해 만든 것들인데요. 때때로 직접 착용하기도 한답니다.
9: 너 입었어?
8: 응.
9: 취했어?
0: 이 시대에 또 다른 히어로를 꿈꾸며 말이죠. 사실 수트는 수시로 관리를 해줘야 할 뿐만 아니라 만들 때에도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데요.
1: 재활용품하고 안 쓰는 옷 그런 걸로 다 만들었어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만든 옷은 바로 이 아이언맨 마크 1인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런 부품들 찾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찾기 위해서 거의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를 거의 쇼핑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녔습니다.
0: 어느새 찾아온 밤 시간. 그런데 승민군이 갑자기 나갈 채비를 합니다.
2: 엄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9: 어디 가?
2: 저 재료 좀.
9: 이 시간에?
2: 네.
9: 우리 앞에까지만 나가.
2: 네, 금방 갔다 올게요.
9: 조심해서 갔다 와.
0: 재활용품을 구하러 나가는 거죠?
9: 아파트 아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땐 같이 나왔고 지금 이제 아저씨, 경비 아저씨들 계시니까 혼자 나갈 수도 있어요.
0: 마치 먹이를 찾는 한 마리 하이에나처럼 공원을 헤매는데 그때
1: 굉장히 조목을 찾았습니다.
0: 보물을 발견한 듯 플라스틱 통을 정성껏 주워 담습니다. 그렇게 거리에서 하나 둘 재료를 구합니다.
1: 왜냐면 운동도 할 겸 그리고 재료도 주워갈 겸 가끔 이렇게 나와요.
0: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이 버린 것들을 줍는다는 승민군. 이토록 재활용품 재료를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1: 제가 옛날에 동해 바다에 갔었어요. 저 그 바다에 물고기도 많고 좋아서 그 바다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갔거든요. 지금 가보면 아예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다 물도 들었고 플라스틱 같은 그런 쓰레기 많이 버려져 있어요. 그걸 보고 충격 먹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됐어요.
7: 누가 버린 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다 보니까 이 상태가 어떤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또 가지고 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보면 다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걱정이 될 때도 있고요. 마음 같아서는 새로 사서 하면 또 더 만들기도 쉽고 좋을 것 같긴 한데 재활용하는 취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0: 야밤 재활용품 수거를 마치고 돌아온 승민군.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공부에도 좀 더 신경을 쓴답니다.
1: 사람들은 제가 미술만 좋아하는지 아는데 저는 수학하고 영어도 좋아해요.

0: 그렇게 승민군의 긴 하루가 끝나갑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뭔가에 꽂힌 승민군.
1: 어? 이거 뭐야?
0: 병뚜껑이 자석에 붙는지 확인하는데요.
1: 잘 안 가보네.
0: 아니, 승민아, 왜 그러는 거야? 뭐 하려고? 거실에 있는 음료수 뚜껑에도 자석을 대보지만 모두 실패. 자석에 붙는 게 하나도 없는데.
1: 아, 이것도 안 돼.
0: 그때?
1: 어? 이거 되네?
0: 드디어 찾은 철러된 병뚜껑.
1: 우와, 승우야. 목마르지 않아?
0: 동생이 뚜껑을 따서 음료수를 마시는 사이 은근슬쩍 병뚜껑을 가져가는 승민이.
2: 뚜껑은 저기 있다.
1: 나중에 되면 줄게.
2: 뚜껑은 줘야지.
0: 그러게, 거참 이상한 형이다, 그치? 병뚜껑을 획득하고 의기양양 방으로 돌아온 승민이. 그러더니 이번엔 비누에 병뚜껑을 박아놓습니다.
1: 완벽해.
0: 알고 보니 병뚜껑을 이용해 아이디어 생활용품을 만든 건데요. 자석을 세면대 근처에 고정시킨 후 병뚜껑 비누를 붙여놓으면 자석 비누 홀더 완성!
1: 물에 닿아서 녹거나 그래서 비누를 낭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제 아이디어를 한번 추구해서 작품을 만들어봤어요. 가족들이 쓰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0: 여러분도 따라해보세요. 비누 알뜰하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도 바쁜 승민군. 스탠드를 갖고 식탁으로 향합니다.
2: 오늘 뭐 하게?
1: 오늘 저가 환경오염하고 관련된 작품을 만들 건데 사람들이 실험실에 가둬서 식물을 조합해서 이상한 식물을 만든 그런 식물을 그릴 거예요.
0: 인간의 무분별한 유전자 조작이 부른 비극을 표현한다는데요.
2: 잘 그리네. 나뭇잎 진짜 같다.
1: 네.
0: 그렇게 상상 속의 식물이 탄생되고 그 메시지는 SNS를 통해 전해집니다. 약 1년 전부터 시작한 SNS는 승민군이 자신의 작품을 전시하는 또 다른 통로. 이 공간에서 여러 작품을 선보이며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답니다.
1: 엄마, 저 작품 보신 분이 답장이 왔어요.
3: 뭐라고?
1: 힘없다고 에드워크 승민. 계속 작품하래요.
0: 기쁘게 답장을 보냅니다.
1: I wish you are always happy. 제가 외국 사람들하고 좀 통하나 봐요.
0: 대단하다, 승민아.
1: 외국인분들이 칭찬도 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올린 작품을 보고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제가 올리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올리는 거예요.
4: 미술이다 보니까 작품은 그냥 보면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0: 그런 사람들의 반응과 응원은 더 좋은 작품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5: 로보틱 아트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창작하는데 로봇을 이용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0: 자신의 작품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승민군이 최근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바로 움직이는 예술입니다.
1: 키네틱 아트라고 제가 딱 찾던 움직이는 미술을 하고 계시거든요. 복제인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복제인간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게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0: 키네틱 아트에 도전하고픈 그 바람 이루어질까요? 승민군의 고민 해결을 위해 제작진이 준비한 자리. 과연 누굴 만날까요?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안녕.
0: 바로 키네틱 아티스트 김동현 작가입니다.

0: 총 80여 회에 달하는 전시회를 통해 예술의 과학을 접목한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김동현 작가를 드디어 만나게 된 것.
1: 여기는 미술관 소속의 레지던시라고 작가들이 입주를 해서 각자 자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2: 진짜 멋지네요.
0: 요즘은 어떤 작품을 만드세요?
1: 여기 터치라고 쓰여져 있는 전선을 전선 끝을 한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세요.
0: 그리곤 식물을 만지니 어머나 소리가 안 나네.
1: 신기하지? 다른 것도 만져봐.
0: 자꾸 손이 가는 신기한 작품입니다.
1: 이렇게 내가 피아노처럼 미리 입력된 이런 음들을 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식물에 의해서 사람 몸에 흐르는 주파수를 얘가 다 읽어들여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식물 신디사이저예요.
0: 마치 식물과 교감하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인데요.
1: 자연하고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 끊임없이 공생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작품이야.
0: 이번엔 승민군의 작품을 보여주는데요.
2: 이거는 저가 만든 로우팔인데요. 여기를 이렇게 구부리면 이게 올라가요.
1: 와, 링키지 구조네. 링키지 구조로. 이야, 아무런 지식 없이 너 혼자 그냥 집에서 만든 거야, 이렇게?
0: 하지만 아직은 미완성.
2: 움직임 센서나 그런 거 이용해서 좀 만들고 싶은데.
1: 달 수 있지. 여기다가 모터를 달고 센서를 달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 지금 현재 작가들이 작품에 접근하는 그 프로세서를 자연스럽게 이미 어린아이지만 혼자 해내고 있다는 점이 되게 놀라웠고 굉장히 창의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예술가가 될 것 같습니다.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키네틱 아트를 만들어 볼까요?
1: 선생님 작품을 작게 미니어처화 시킨 스마트팜 수경재배, 개인용 수경재배 화분이야. 식물을 만지면 연주가 되는 나만의 스마트팜 하우스를 오늘 만들어 볼 거야. 보드가
0: 아주 먼저 꼼꼼한 설명과 함께 기계 장치를 제작합니다.
1: 전선을 여기 반 정도.
0: 기계를 장착한 화분에 물을 담아 통에 넣고
1: 수경재배용 LED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키면은 와, 이렇게 햇빛을 맞고 있는 거야. 색깔 이쁘지? 그치? 이제 완성!
0: 기계 장치와 자연이 어우러진 키네틱 아트 작품이 완성됐습니다.
1: 느낌이 어때? 소감이?
2: 너무 신기하고요. 그 선생님이랑 같이 만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0: 김동현 작가를 통해 키네틱 아트라는 신세계를 체험한 것.
2: 움직이는 원리를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 작품에도 움직이는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도 해주셔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갔고요.
0: 그 여운은 저녁까지 이어졌는데요. 식사 시간, 자연스레 오늘 있었던 특별한 외출에 대해 얘기합니다.
3: 잘 갔다 왔어?
2: 네.
0: 작가를 만나고 꿈이 하나 더 생긴 승민군.
4: 한번 전시를 해야겠다.
3: 전시 하고 싶어?
4: 네.
2: 저가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저가 만든 슈트나 그런 걸로 도움을 주고 싶어요.
3: 어떤 생각을 이걸 만들었는지 친구들한테 알려주시구나.
2: 네.
0: 작품을 만들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예술가로서의 꿈이 생긴 거죠. 그렇게 오늘 조금 더 성장한 승민군입니다. 달이 창창하게 뜬 밤, 꿈을 품은 소녀는 쉬 잠 못 이룹니다. 전시회가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2: 원래도 늦었을 때 하고 늦었을 때가 뭔가 더 잘 돼요. 집중력이 훨씬 올라가고 맨날 밤에만 하다 보니까 밤낮이 바뀌어서 맨날 아침 10시에 자고 저는 6시에 일어나서 또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아, 이제 좀 작업해볼까?
0: 그 말과 함께 조명을 바꾸는 승민군. 미러볼이 화려한 빛깔을 뿜어내는데요. 아니, 이런 건 또 어디서 구했어?
2: 작업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고요. 하는데 신나서 지루하지가 않아요.
0: 아, 이게 바로 승민군의 작업 스타일. 그래, 신나게 만들어보자. 전시회를 위해 홀로 틈틈이 재활용품을

0: 수거하고
1: 사람들이 병하고 같이 버리면 안 되는데 같이 버리는 병뚜껑이에요.
0: 꾸준히 작품을 만들며 하나하나 준비해 갑니다.
2: 드디어 완성했다.
0: 또한 부지런히 책과 영상을 보며 환경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간과 그 노력, 열정이 작품 속에 오롯이 담겨져 있는데요. 과연 전시회는 열릴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분주한 승민이네 집.
3: 승민아, 잘했어?
4: 오늘 전시 어때?
1: 지금 잘 될 것 같은데 너무 떨려.
4: 그래, 엄마는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건 뭐야? 또 처음 보는 건데?
1: 늦게까지 만들던 거예요. 표창인데요. 이렇게 불빛도 다 들어와요.
4: 자, 엄마 이거 들고 어디 가자.
1: 오늘 제 첫 번째 전시회를 연데 지금 기분 너무 떨리고 설레요.
0: 드디어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된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승민군의 작품이 하나 둘 놓이는데 어머나 정말 장하다 장해.
4: 그걸 또 물어봐. TV 안 떨려?
1: 아니요, 이제 안 떨리고 차라리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0: 그 바람대로 전시회장으로 사람들이 점점 몰려들어 작품을 구경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데요.
1: 네, 이건 제 유튜브에 있고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4학년?
0: 덩달아 신이 난 승민이가 어린 관람객들에게 작품도 설명해주고 직접 착용하며 팬 서비스를 합니다.
5: 미술관 가고 싶어도 시간이 안 돼서 못 갔는데 지금 저녁에 하니까 좀 더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갈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6: 저희는 다른 거라고 해서 이게 많이 신기해요, 하는 게.
7: 맞아요. 이거 친구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6: 전 좀 못 만들 것 같아요.
0: 작품을 보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는 관람객도 있었는데요.
8: I was really impressed with the how he used recyclables to make art, new art. Oh, 100. Two thumbs up. Absolutely.
1: 처음에는 원래 좀 기대를 했고 걱정되는 것도 있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좋았고요. 하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같이 놀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체험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0: 작은 시작이지만 함께 즐길 수 있었던 승민군의 전시회였는데요. 첫 개인전으로 이만하면 뭐 어때요? 성공적인 마무리죠? 며칠 뒤 다시 찾은 승민이네 집.
1: 승호야, 형 새 집 만드는데 같이 만들자. 새 집 같이 만들자.
0: 전시회는 끝났지만 여전히 뭔가를 만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동생과 함께합니다.
1: 이 새 집인데 만들어볼까?
9: 승호야, 이거 왜 하는 건지 알아? 원래 딱따구리들이 자기가 자기 집을 만들잖아. 그러고 나서 그 집을 1년만 쓴단 말이야. 그건 다른 새들이 와서 그 집을 쓰는데 요즘엔 딱따구리가 많이 없어져서 새들 집이 많이 없어.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주는 건 환경에 도움이 많이 돼.
0: 그렇게 뚝딱뚝딱 만든 새 집. 거기에 이끼를 사용해 좀 더 친환경적으로 꾸며주니 그야말로 새들의 러브하우스가 완성됐습니다.
1: 완전 예쁘다.
0: 그럼 이제 새집의 주인을 찾으러 가볼까요?
1: 저는 좋을 것 같은데요, 저기?
0: 집 근처 야산에 새집을 달아주기 위해 가족이 출동했는데요. 마땅한 보금자리가 없어 개체수가 점점 감소하는 도심 속 새들. 이곳이 갈 곳 잃은 새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길 바란답니다.
1: 새소리가 나는 것 같으시죠? 우리 가자마자 바로 올 것 같은데?
9: 우리 다음에 와서 보자.
1: 네.
5: 새들이 사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더 힘이 나고 보람이 있었어요. 형아 앞으로 많이 도와줄 거예요.
1: 달 때는 조금 힘들었는데 막상 달고 보니까 정말 멋지고 보람이 있었어요.
0: 뿌듯한 마음으로 하산하는 길.
9: 어?
0: 어? 잽싸게 뭔가를 줍는데요.
10: 엄마 형한테 쓰레기 주어요.
9: 이거 쓰레기 아니야. 이거 엄청나게 좋은 거야. 이거 보물이라고.
0: 이렇게 또 승민군은 작품 재료를 추가합니다.
2: 20년 후 제 모습은 제가 생각하는 고민이나 제가 만들고 싶은 작품을 모두 만들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누비며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Dream comes true. 그 멋진 꿈대로 세계적인 예술가가 되어 있을 승민군을 기대해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감염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먼저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아니 분명히 저기가 지금 저기가 내리막길이라니까. 우와
1: 대박.
0: 오, 우와 와, 이렇게 큰 곳은 처음 봐.
1: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 봐요.
2: 겨울방학이잖아. 근데 네. 너네 겨울방학에 뭐하고 지내?
3: 친구들이랑 보통 놀러 가기도 하고.
4: 근데 형은 겨울방학이 없지 않나?
2: 그치, 나는 좀, 저도 좀 겨울방학을 좀 주시겠습니까?
4: 우리 불쌍한.
2: 아니, 왜냐면 형은 사실 여행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막 여행 떠나고 이런 걸 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좀 이렇게 뭔가 어디를 막 떠나고 그런 거를 하는 게 어때?
1: 그러면은 여행을 갑시다 그러면.
2: 뭔가 신기한 장소 같은 거를 찾아가지고 과학적인 뭔가 이렇게 되게 신기한 그런 거를 보여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1: 그러면은 대중교통은 힘드니까 형하고 형이 운전을 해서 갑시다.
2: 아, 운전할 줄 알아?
4: 저 면허는 있는데 안 해봤어요. 잘할 수 있어.
1: 형은 운전하세요?
2: 형 운전하지. 차를 타고 직접 우리가 운전해서 그런 뭔가 신기한 장소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 가볼 만한 곳.
4: 가볼 만한 곳. 좀 과학적 원리가 있어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니까.
2: 그치.
4: 겨울이니까 좀 따뜻하게 온천도 어때요, 온천? 온천 괜찮지 않나?
2: 온천 괜찮다. 온천 가가지고
1: 네.
2: 그런 거 있잖아. 계란 같은 거 삶아 먹고.
4: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죠.
2: 근데 사실 온천 자체가 되게 신기하잖아.
4: 우리 원래 제주도 가기로
2: 했잖아. 맞아, 맞아. 나 진짜 맞아요. 그 생각했어. 제주도에 그거 우리 그 도깨비도로 있잖아.
1: 아, 그럼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제주도 도깨비도로 쳤는데 밑에 그냥 의왕시 도깨비도로가 나와요.
2: 의왕에도 있어?
1: 네.
2: 있다 그래야지. 여기서 있다 그러면 여기 가야 되잖아.
4: 의왕 너무
1: 가까운데? 네, 거기 갑시다 그러면. 이게 그게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처럼 보인대요. 연천에 있는 가볼 만한 고대산 역고들은 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TV에서 봤거든요.
4: 우와.
2: 고대를? 이게 고대를이야? 이거 분수 아니야? 분수 이렇게.
1: 분수 언거 같이 생겼어.
2: 그러면 거꾸로의 느낌이 있잖아.
1: 네.
2: 그리고 역고드름도 역고드름이잖아.
1: 거꾸로네.
4: 거꾸로.
2: 그러니까 뭔가 거꾸로.
4: 그걸
2: 테마를 딱 정하는 거.
4: 아, 거꾸로 사이언스. 네,
1: 거꾸로 사이언스. 사이언스.
2: 괜찮다. 오.
1: 좋습니다.
2: 그러면은 이번 캐스트는 거꾸로 사이언스.
5: 사이언스와 큐!
2: 오늘의 캐스트!
1: 거꾸로 사이언스!
6: 신기한 장소를 찾아라!
2: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방송국을 떠나서 저희가 예상을 뒤엎는 그런 신기한 장소로 떠나볼 텐데요.
1: 네,
2: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6: 그렇죠.
2: 뭔가요?
1: 하나, 둘, 셋!
2: 짠! 와, 삼도리카예요. 설렌다, 설렌다. 자, 좋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팔경 중 하나인 그 도깨비 도로로 가볼 텐데요.
1: 네.
2: 그렇죠. 어때? 뭔가 기대되나요?
1: 착시현상이라고 하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그래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2: 아,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갈까요?
1: 네.
2: 자, 렛츠고! 가자, 가자. 여, 우리 어디든 다 할 수 있어, 이거만 있으면.

0: 도깨비 도로는 네. 거꾸로 보이는 거잖아. 사실은 이게 오르막길인데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거잖아.
1: 그렇죠. 네.
0: 그게 착시현상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지?
1: 맞아. 착시현상이 그 시각적으로 실제랑 다르게 느끼는 거를 착시현상이라고 하는데.
0: 사실 착시현상도 뭔가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
1: 도깨비도로는 그 중에 기하학적 착시현상이래요.
2: 착시는 사물을 볼 때 우리 뇌가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 일어나는 착각현상이에요. 두 선을 잘 보세요. 어떤 선이 더 길어 보이나요? 이번 선이 더 길어 보이죠? 하지만 두 선의 길이는 같아요. 양끝의 화살표 모양 때문에 길이가 달라 보인 거죠. 가운데 빨간 선을 잘 보세요. 바깥으로 휘어져 보이죠? 그런데 주변에 사선을 없애면 어때요? 실제로 두 선은 평행한 직선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선의 영향으로 바깥쪽으로 휘어져 보인 것이죠. 가운데 원이 더 커 보이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2번이 더 커 보이죠? 그런데 주변에 원을 없애면 어때요? 두 원의 크기는 같아요. 주변을 둘러싼 원의 크기 때문에 다르게 보인 거죠. 이렇게 도형의 방향이나 크기, 길이에 의해 일어나는 착시현상을 기하학적 착시라고 해요.

0: 우와, 대박.
1: 딱 봐도 내리막 생겼는데.
2: 우와, 내리막인데?
1: 어. 이게, 설마 이게 오르막인 거야?
0: 그런가?
1: 그러면 대박인데?
2: 내립시다, 일단.
3: 한번 내려보죠.
2: 무슨, 여기,
0: 딱 봐도.
2: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어디가 내리막길인지 한번 페트병을 놔가지고 한번
0: 확인해보겠습니다.
2: 확인해보자.

0: 오!
1: 우와!
0: 우와! 우와!
2: 내리막길이네!
0: 오!
1: 우와!
0: 우와!
1: 우와!
2: 내리막길이네!
0: 다시 돌아오면 진짜 확실한. 오!
1: 우와!
3: 이게 내리막길인데 이게 어떻게.
2: 잠깐만. 팔 엄청 세게 해봐, 볼링 치듯이. 내려가겠어, 다시 또.
1: 우와!
0: 오!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0: 말도 안 돼.
3: 와, 근데 진짜 신기한 것 같아. 아니, 일단은 페트병은 일로 내려갔어.
2: 그러니까요.
3: 여기가 지금
2: 내리막길.
3: 내리막길이라는 건데.
1: 근데 진짜 여기가 내리막길 같은데?
2: 그니까요.
3: 그러면
2: 왜일까?
3: 이번에는 수평계로 한번 해보자.
2: 수평계로 한번
0: 펴줘서. 휴대폰 어플 잠깐만. 있잖아.

0: 그러면은 이걸 딱 놓으면 알겠지?
1: 네. 한번 해봅시다.
2: 자,
1: 띠리띠리띠.
2: 둘, 셋.
1: 넷.
2: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수평에서, 완전 수평에서 옆으로 살짝 기울었어요.
3: 네. 이 정도인데. 경사가 심한 게 아니니까.
2: 근데 어쨌거나 이쪽이 지금 무르막이기 때문에 얘가 공이 네. 좀
1: 약간 이렇게
2: 가운데서 살짝 위로 올라가요.

0: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중립으로 놨을 때 이쪽이 진짜 오르막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2: 과연 뒤로 가는지.
0: 자, 논다?
1: 네.
2: 네.
0: 브레이크 논다?
2: 네.
0: 3, 2, 1. 1.
3: 우와.
2: 가나, 가나?
3: 야. 오!
0: 오, 나 지금 발
1: 내려가요?
0: 우와. 오. 뭐야, 이거. 우와, 충격.
3: 와, 이래서 도끼도 저러구나.
0: 아니, 분명히 저기가 지금 저기가 내리막길이라니까. 우와.
1: 헐, 대박, 신기해.
0: 아니,
2: 여기 이렇게.
0: 뭐야.
1: 우와. 대박.
0: 이게 뭐지?
1: 혹시 놓고 있는 거예요?
0: 어, 나 지금 놨잖아. 다 발도. 네, 저희가 실험해 본 결과 확실히 이쪽이 뭔가 오르막길인 것 같죠?
1: 네, 네.
0: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측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 저희가 특별히 모신 분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와. 자.

0: 네, 이제 측정기로 측정해 본 결과
1: 약 2도 정도의 경사 차이로 이쪽에 더 높은 걸로 밝혀졌습니다.
0: 그렇죠.
2: 도끼 위드로가 맞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우리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보자. 사진을 찍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같은 걸로 해가지고 옆에
1: 지형을 약간 지어보면은 이게 다시 이렇게 오르막길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맞아. 형이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0: 됐어?
1: 이걸 네. 해서 저희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엄청난 일을 걸고
1: 나오긴 하네.
0: 맞나?
1: 도깨비만 나오게.
0: 가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저기 연천에 그 거꾸로 역고드름, 역고드름이라고 거꾸로 생기는 고드름이 있는 데가 있대.
2: 그래, 재밌겠다.
3: 두 번째 거꾸로 쌓였을.
1: 고드름 어렸을 때 막 따가지고 팔싸움하거나
0: 맞아 맞아
1: 그 떼갖고 와갖고 막 버리기 싫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0: 맞아 맞아 사실 고드름이 위에서 나는 거 봤어도 밑에서 난다는 게 사실 좀
2: 말이 안 되죠.
0: 상상이 안 돼. 네, 어떻게 밑에서 난다는 건지 우리가 이따가 가가지고 확실히 한번 이렇게

0: 와, 드디어 왔어, 드디어 왔어. 자, 내려. 자, 여긴가 보다.
1: 6.
0: 우와.
1: 역고들은 어디야?
2: 역고들은 엄마야.
0: 일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가볼까? 가자, 가자. 가보자, 가보자.
1: 가보다.
2: 둘, 셋.
0: 우와. 대박. 우와. 대박. 대박. 오,
1: 저게
0: 우와. 와, 오, 대박 코. 와, 이렇게 큰 고들은 처음 봐.
2: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봐요.
1: 오, 눈이.
0: 뭐야? 우와. 야, 진짜 밑에 있어. 밑에서부터 나. 우와.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길이가 짧을 줄 알았는데
0: 그렇죠.
2: 길이가 진짜 길어요.
0: 와 진짜 이거 너무
2: 그러면 신기하다. 저희 안에 들어가도 되나요?
0: 자 원래는 사실 여기를 네.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1: 경찰구역인데
0: 네, 저희가 특별히 군청의 허가를 받고 맞습니다. 특별히 들어가서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하겠습니다.
0: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안전벌을 하고
2: 안전벌을 쓰고 네. 네.
0: 준비하고 가겠습니다.
2: 들어가 보겠습니다.
0: 짜잔.
2: 우와. 와, 진짜 크다.
0: 그, 거기 같아. 그 겨울왕국 거기 뭔가 그런 데로 들어가는 것 같아. 오. 우와.
1: 와,
0: 진짜 신기하다.

0: 지역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고드름에서 떨어지는 낙수물들이 아래에 고이기 때문에 아래도 똑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아래도 얼음이 얼고 거기에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1: 얼고
2: 쌓이고 쌓이고
1: 쌓이고 쌓이고
0: 그런 방식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1: 그럼 한번 카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0: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0: 우와.
1: 오.
0: 와.
2: 와, 진짜 예쁘다, 그치?
0: 그니까요. 저거 뭐야? 저것도 역구들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고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지금 땅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위에는 없는데. 그 원리는 무엇이죠?
1: 역구드름이 생기는 두 번째 원리, 납순물이 없는 지형의 역구드름 같은 경우는 네. 아래에서부터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그릇에 물이 담겨 있다고 치면은 네네. 물이 이제 그릇 바깥쪽에서부터 얼어 나가는데 얼면서 이제 부피가 커져요.
0: 맞아요.
1: 끝에가 얼면은 부피가 커지면서 밀리니까 안에 있는 물들이 네. 아직 채 얼지 못한 그 가운데 구멍으로 조금씩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얼고 얼고 하면서 네네. 점점 그 가운데가 볼록해지는 모양이 생겨서 역구드름이 되는 거죠.
2: 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0: 네. 대박이다.
2: 와, 크기가 근데 조금씩
0: 달라져요.
1: 자, 크기별로 다양하네요.

0: 자, 여기서부터 한번 온도를 재보자. 네. 여기 지금 온도.
1: 여기는 네. 영하 7도입니다.
0: 7도가 나와?
2: 네. 영하 7도.
0: 밑에는 밑에 한번
2: 쳐. 춥긴 하네.
0: 밑에는?
1: 여기도 둘 다 7도. 오.
2: 위아래가 다 영하 7도.
1: 한 요쯤 되면은
0: 자, 여기 한번 재보자.
1: 제일 깊은 데가 5도.
0: 5도?
1: 네. 오, 진짜? 한 5.3인데 오. 대략.
2: 5.3. 바닥은?
1: 바닥은요? 여기는 딱 5도예요. 여기는 5.3이었다면 여기는 딱 5도.
2: 마이너스 5도.
0: 5도.

0: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역구들음을 한번 재보자.
1: 자, 여기 이거?
2: 네.
3: 이거 한번 재볼까?
1: 그래, 이거 재봅시다. 48cm.
3: 48cm? 와. 네. 아, 진짜 48cm?
4: 48cm.
3: 어, 꽤 높다.
1: 네. 저는.
2: 아니네요. 맞네. 70?
0: 한 70, 70 맞네. 70.
2: 70cm.
1: 네, 73 정도.
2: 아, 73. 와.
3: 근데 확실히 점점
2: 가면 갈수록
3: 밖으로 나갈수록
4: 길이가 진짜 길어진다.
3: 아니, 점점 가면 갈수록 내 키만 역구드름들이 많아지는데?
1: 확실히 낙순물에 의한 그 역구드름일수록 높이가 높네. 네.
0: 그니까. 자, 이거 한번 재보자.
2: 재보도록 하죠.
1: 오, 1m를 넘었어요, 처음으로.
3: 1m?
1: 그냥 108 정도.
4: 108 정도.
3: 네. 오, 이게 내 단질인데?
1: 확실히 바깥쪽으로 나갈수록 추우니까 이게 더 오랫동안 얼 수 있어가지고.
2: 더 높아지는 거네.
3: 그치.
2: 그러면 저것도 한번 해볼까요?
1: 이거, 이거. 해볼. 어디, 어디?
2: 저거.
1: 아, 그래?
2: 과연 몇일까요?
3: 몇이? 애기
5: 몇 시야 몇?
2: 아, 착.
1: 140, 150 정도라고 하면 될 것 같아.
3: 오. 크다. 그럼 이 앞에 것도 재보자. 거의 이제 완전 앞에 쪽 거.
2: 이거요. 이게 저기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요.
3: 아, 그래, 그래. 이거.
1: 오.
3: 자, 이게 둘 다 밑에서부터 넘어가야 돼. 그냥 거기서부터. 거기서부터 재면?
1: 지금 바닥이 닿아 있는 상태고.
2: 네.
1: 이렇게 한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얼추. 와, 2m가 넘어. 2m 6cm.
2: 우와, 진짜 크다.
3: 진짜? 오. 와, 근데 진짜 길다.
2: 진짜 크다.
1: 그러니까요.
3: 아니, 진짜 이렇게 큰 고드름도 처음 봤지만 이렇게 역고드름은 진짜 처음 본 것 같아.
1: 역고드름이라는 건 이번 주제를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3: 그리고 기둥이 만들어졌잖아, 완전.
1: 맞아요.
3: 얼음 기둥.

0: 덩굴에 원래 종유석 같은 게 있는 걸
1: 맞아, 맞아.
0: 많이 봤어도 물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는 진짜 와 처음 봤어.
1: 아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2: 우리는 사이언스 큐.
3: 네, 오늘의 퀘스트
0: 거꾸로 사이언스 신기한 장소를 찾아라.
2: 네 성공.
1: 네. 와 오늘 우리가 도깨비도에서부터 네. 여기 지금 역고들까지 와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렇죠?
0: 아 진짜 여행하는 기분이었고 네. 역고들음 이런 게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되게 직접 보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4: 네. 저는 되게 이걸 TV에서만 봤는데 이걸 실제로 보니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태형이 운전하는 거 보고 저도 빨리 3년 뒤에 운전을 하고 싶습니다.
1: 김기사 드라이브 괜찮았어요?
4: 네, 괜찮아요.
1: 네, 아,
0: 네, 저희의 거꾸로 사이언스 신기한 장소들이 궁금하시다면은 아래 있는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1: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4: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1: 네, 지금까지 태형!
0: 영석!
4: 건이었습니다.
1: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우와, 딱 봐도 내리막이야?
4: 우와, 내리막인데?
1: 오!
4: 우와,
1: 우와. 우와!
0: 과연 뒤로 가는지?
4: 오, 나 지금 발
0: 내려가요?
4: 우와! 뭐야, 이거?
1: 우와!
4: 대박! 우와!
1: 우와!
0: 우와. 우와.
1: 진짜 신기하다!
0: 이렇게 한 이 정도라고 쳤을 때 얼추?
4: 와, 2m가 넘어, 2m.
5: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6: 야, 대박 치킨!
5: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6: 야, 너 뭐하냐?
5: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6: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5: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7: 기부스러우기도 애매하고 기부스러우기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5: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8: 바뀌는 게 있을까?
6: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5: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6: 영원 점심 치킨이! 가자!
7: 응?
9: 저기를 잡으러 갯벌로 가려나 이차 뭐가 있을라나?
6: 어! 어! 어! 아! 아! 다리가 안 빠져!
10: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0: 요즘 핫초코 가게 손님이 없네. 손님, 손님이다, 손님.
1: 안녕하세요. 핫초코 한 잔 주세요.
2: 네, 핫초코 한 잔이요.
1: 잠깐. 거기 말고 여기 한 잔.
0: 우와, 엄청 큰 잔이네요.
2: 손님, 여길 한번 봐주시죠. 자,
1: 핫초코는 하루에 한 잔만? 한 잔 맞잖아요.
2: 핫초코를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1: 아, 됐어요. 내가 핫초코를 얼마나 마시든 내 마음이지. 다른 데 가야겠다.
2: 손님...
0: 손님! 여기 다른 핫초코 가게 없는데...
3: 아니에요. 있어요.

0: 옆에 새로운 합축코 가게 생겼어요.
1: 가게 이름은 두근두근 합축코. 거기 지금 손님이 엄청 많아요.
2: 이런. 그래서 우리 안전초코 핫초코에 손님이 없는 거였군요.
0: 그러게요. 어떻게 어쩔 수 있는?
3: 어떡하긴. 손님이 없으니 여유롭게 핫초코 한잔 해야겠군.
2: 안 되겠어요. 그 두근두근 핫초코에 왜 손님이 많은 건지 이 곰통령이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군. 두근두근 핫초코.

0: 저 핫초코 한 잔 주세요. 여기에다가.
1: 와우, 맛있는 건 많이 드셔야죠. 잠시만요.
2: 손님의 요구에 충실히 응대하는 저 서비스 정신, 곰철수님과 비교되는군.
1: 여기요.
0: 감사합니다, 구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1: 안녕히 가세요. 주문하시겠어요?
2: 네, 저 핫초코 한 잔.

0: 초코 한 잔 진하게 타드릴까요?
1: 아, 예, 예. 좋죠.
0: 친해져라, 친해져라. 자, 친해져라. 자,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1: 아유, 아, 감사합니다.
0: 또 오세요.
1: 아, 좋아. 어떤 맛이길래 손님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 이럴 수가.

0: 안전 안전.
1: 비상! 비상! 비상이야! 네, 비상! 아니 지금 낮잠 잘 때가 아닙니다. 내가 두근두근 핫초코를 마셔봤는데 말이죠.
2: 어때요?
1: 너무 맛있습니다. 아주 진하고 달콤해요.
2: 어떡해. 거기 사장님은요? 거기 사장님, 출수님보다 더 친절해요?
1: 거기 사장님이요? 뭐야? 갑자기 왜 가슴이 두근대는 거지? 설마 내가 코 사장을 좋아하게 될 건가? 안 돼! 코 사장은 우리의 적이라고! 안 돼!
2: 공무원님!
3: 뭐야? 무슨 일이지?
4: 안전 초코 초코보다 더 맛있을까?
2: 그러게, 궁금하네.
5: 다음 손님. 축하합니다. 100번째 손님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2: 우와.
5: 100번째 손님께는 두근두근 음료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2: 우와, 감사합니다.
5: 맛있게 먹고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2: 네, 가자. 감사합니다.
5: 어서 오세요. 아, 네.
1: 어느새 이곳에 또 와버렸다.
5: 어머, 또 오셨네요.
1: 예, 그게...
5: 아주 진한 핫초코 한 잔 더 드릴까요?
1: 좋죠.
3: 두근두근 핫초코가 아주 진하고 달단 말이지.
2: 네, 출수님. 우리 이제 어떡해요? 이러다 우리 핫초코 가게 망하는 거 아니에요?
3: 가만! 이 소리는...
5: 자,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3: 안 돼! 곰통 형님이 위험해!

0: 곰통령님.
1: 철수님.
0: 곰통령님, 지금 심장이 엄청나게 두근대죠?
1: 들켰군요. 제가 고사장님을 좋아하나 봐요. 아니, 몰라잉.
0: 아니요, 그래서 심장이 두근대는 게 아닙니다. 곰통령님 심장이 두근대는 건 바로 이 핫초코의 카페인 때문이죠.
1: 카페인?
2: 저기요. 아니, 여기 핫초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다 마시고 나니까 막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 것 같고. 네?
0: 카페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핫초코를 많이 마시면 안 된다고 한 건데. 119에 연락하세요. 빨리!
3: 119? 어떡해?
1: 카페인, 무서운 거였네.
0: 응급조치를. 이봐요, 들려요? 저기요, 손님!
1: 이걸 어쩌나?
4: 두근두근 핫초코에서 이걸 다 줬다고?
5: 응! 같이 먹자.
1: 잠깐! 안 돼요! 그거 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6: 커피, 핫초코, 콜라, 초콜릿, 녹차 쿠키, 에너지 음료 모두 카페인이 들어있는 식품이지. 아...
4: 커피에 카페인 있단 말은 들어봤는데.
6: 약간의 카페인은 피로를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지. 하지만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 특히 어린이가 카페인을 많이 섭취할 경우 가슴이 두근대고 불안하고 초조하며

0: 잠을 자지 못해 아주 괴로워지지. 그래서 어린이는 커피, 콜라, 에너지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게 좋아. 물론 핫초코도 하루에 한 잔 이상 마시면 안 되고.
1: 두근두근 핫초코 못 가겠다.
2: 그러니까. 야. 아, 저희 핫초코 두 잔 주세요.
0: 두 잔이요? 알겠습니다.
3: 역시 두근두근 핫초코보다 우리 안전초코 핫초코가 더 건강한 맛이죠.
2: 네, 그리고 두근두근 핫초코 문 닫았대요.

아유, 내 사랑 이렇게 말도 없이 떠나다니.

0: 부모님의 신청사연 읽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이 얼만지 궁금합니다.
1: 아, 그럼 알려드리죠.
0: 어린이가 하루에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어린이 몸무게 1kg당 2.5mg. 몸무게가 20kg이라면 하루 동안 섭취해도 되는 카페인의 양은 50mg 이하인 거죠. 이 어린이가 오늘 콜라 한 캔과 초콜릿 한 개를 먹었다. 그럼 더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근두근한 하루. 아,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 신이 나서 두근두근한 하루 되세요. 모두 안녕. 자, 다음 사연은...

0: 노래는 누구나 탐정 사무소.
1: 누구나 요원 학교의 에이스 요원들. 콤비, 토토, 끼끼. 어려운 사건부터 사소한 고민까지 신나게 노래하면 모두 해결. 리듬을 타고 나타난 탐정 3인방이 차린 누구나 탐정 사무소.

0: 조용해!
1: 내가 받아볼게. 네, 누구나 탐정 사무소입니다. 네?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0: 뭐래?
2: 엄청난 첫 사건이군.
1: 드디어 내 택배가 오늘 도착한대. 야호!
0: 사건인 줄 알았네.
1: 그러게.
0: 탐정들,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3: 그래.
2: 좋아. 이대로는 안 되겠어! 토토, 깨깨! 내가 사건을 찾아올게!
0: 좋은 생각이군!
1: 분명 어딘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야!
2: 기다려라, 사건! 내가 간다, 사건! 출동!
1: 잘 다녀와, 깨깨!
0: 몸 조심해!
2: 나 공기 탐정 사건을 찾으러 직접 거리로 나섰다.

0: 사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사건. 사건. 사건. 사건.
1: 예? 저요? 제가 김 사건인데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0: 어허, 첫 번째 사건이로구만. 김 사건, 지금 몇 시인지 궁금한 거? 그건 내가 알려주지.

0: 짧은 바늘은 9, 긴 바늘은 12. 지금 시각은 9시.
1: 에? 후, 시각이다. 고맙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0: 잘 가라, 김사건. 이렇게 첫 번째 사건도 해결. 자, 이 기쁨은 토토끼끼에게.
2: 무서워.
0: 이게 무슨 소리지? 여긴가? 아, 아니군. 까꿍!
2: 무서워.
0: 아, 여기도 아니구만. 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해자.
2: 제가 놀라게 했나요?
0: 아, 놀라게! 우주 최고 요원에 절대 놀라지 않는다고! 그런데 동그란 친구, 무슨 일인가?
2: 저는 영인데요.
0: 어, 그래, 영희. 말해봐, 영희. 내가 다 들어줄게, 영희.
2: 영희가 아니라 영인데. 사실은 제가 오늘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너무 떨려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아, 그래, 그래. 누구나 그럴 수 있지. 자, 그럴 땐 날 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배에 힘을 딱 주고 자신 있게 외치는 거야. 어때요? 한번 해볼래, 영?
2: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0: 잘했어, 영! 자, 이번엔 조금 더 신나게 외쳐볼까?
2: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3: 나는 영, 일보다 일만큼도 작은 수도

0: 바로 그거야, 영!
1: 곰기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 고마워. 안녕!
0: 안녕! 제가! 후! 이렇게 두 가지 사건 해결! 하하! 어! 토토끼께 무슨 일이야?
2: 감기, 감기! 사건이야, 사건! 지금 당장 출동해줘야겠어!
3: 맞나, 맞나, 떡볶이집에 엄청난 일이 생겼대!
0: 캬! 벌써 셋째 사건까지! 알았어, 토토끼께 지금 바로 출동할게! 얍!
4: 떡볶이를 다 먹어버렸잖아. 아, 나 그냥 맛만 봤는데. 몇 개 먹었는데? 그니까 그게 제 기억이.
0: 흐차! 곰기 탐정 도착!
4: 곰기 도와줘. 내가 떡을 몇 개나 먹은 건지 잘 모르겠어. 원래 떡이 9개 있었는데 지금은...
0: 너희들 분은 5와 몇으로 가르게 할 수 있지? 하,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곰 첼리던!

0: 9개 중 4개를 먹은 거였구나.
1: 그래, 나 몇 개 안 먹었다니까? 남은 건 너가 다 맛있게 먹어.
0: 응?
1: 엥?
2: 떡볶이가 사라지다니! 새로운 사건이군!
0: 잠깐! 공기원! 너 입에 그거 뭐야?
2: 들켰군.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그만. 미안하다!
0: 아, 뭐야, 공기! 어디가?

0: 이렇게 오늘도 모든 사건 해결!
1: 고생했다, 검기탐정!
2: 앞으로도 우주의 모든 사건은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0: 그래, 그래! 사건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우리를 불러줘! 여기가 어디라고? No!
1: 그!
2: 나!
0: 탐정!

0: 공기 공기 공기
1: 우에마
0: 우주 최고의 왕
2: 공기
1: 내꺼
2: 1,2,3,4 5,6,7,8,9,10 오케이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3: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먼저 쿤타 노래해볼까요?
1: 나는 장난감 만드는 장난감 공장 마법사가 될 테야.
2: 그래서?
1: 절대 고장한 나는 슈퍼 마법 장난감 만들 거라고.
3: 뭘 해도 부서지지 않지.
0: 다음으로 누가 노래해볼까요?
4: 저요.

0: 다음은 베리가 노래해볼까요?
1: 응? 그런 거 말고 전 그냥 예쁜 걸 만들고 싶어요.
0: 베리, 지금은 만들기 시간이 아니에요.
1: 전 그냥 예쁜 거 만드는 게 좋아요.
0: 베리, 만들기는 다음에 하고, 자라서 어떤 마법사가 될지도 중요한 거예요. 꼭 생각해둬야 해요. 알겠지요?
2: 피고하자!
3: 베리야! 피고하자, 피고!
1: 아름다운 나에겐 어울리지 않아? 너희도 같이 예쁜 거 만들래?
3: 어!

0: 마법 장난감들이 다 어디 갔지? 어?
1: 가시죠!
2: 그런데 왜 숨는 거야?
1: 페리가 예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쿤타가 괴롭히는 것만큼 엄청난 고통이라고! 과거의 기억이... 생각하기도 싫어!
0: 마법 장난감이 없다면... 대신 너희들이라도...
3: 놀이터 흙먼지를 죄다 끌고 들어와 버리다니. 어지르는 아이들 따로, 치우는 로블리 따로. 아니지. 마법 청소 도구들 청소를 부탁해. 쓰고 닦고 반짝반짝 순식간에 깨끗해지는 마법 유치원. 그런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는데. 마법 청소 도구들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지요?
0: 저요, 로블리. 어때요? 예쁘죠?
3: 예쁘지요? 하지만 예쁜 게 다가 아니라고요. 마법 청소 도구들이 청소를 못하게 꾸미면 어떻게 하란 건가요?
1: 으아, 저게 뭐야? 공주 빗자루야?
0: 공주 빗자루 핑!
4: 저걸 다 언제 떼어내?
0: 아름다움이 뭔지도 모르면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지 내가 직접 보여줄 거야! 무서워. 신아! 신아! 무슨 일이? 빌려달라는데 왜 싫어?
5: 싫어.
0: 내가 예쁘게 만들어서 돌려주겠다니까.
6: 베리, 슈리 손수건이잖아. 슈리가 싫다는데 억지로 뺏으면 안 돼. 야!
0: 됐어, 다른 거 찾으면 되지 뭐. 아하, 준이, 나 모자 좀 빌려줘라.
6: 모자는 안 돼.
0: 뭐야, 너도야? 어? 너희들, 물건 좀 빌려줘.
7: 베리가 좀 심한 것 같은데.

0: 대체 무슨 일인가요?
1: 페리가!
0: 페리라고요? 친구들 물건에 마법 스탠드까지 대체 뭘 하려고?
2: 싫다고 했는데도 억지로 몰래 가져가 버렸어요.
0: 억지로요?
3: 몰래 다 가져가 버리다니.
0: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페리를 찾아보죠.
1: 네!
0: 주리토니, 베리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 아하! 마법사로 변신하라는 이야기죠?
0: 아니 아니,
4: 주니!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도니! 변신!
5: 다녀올게요 로블리!
0: 오늘만큼은 마법을 쓰지 않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5: 베리는 분명

0: 그냥 유치원 안에 있을 거야. 다들 못 찾은 모양이네.
1: 정말 이상하네요. 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0: 아! 얘들아! 베리가 어제 우리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었지?
2: 예쁘게 만들어서
3: 돌려주겠다고 했어.
0: 그래! 돌려준다고 했잖아. 근데 여길 봐. 마법 스탠드는 돌려줄 주인이 없잖아. 이건 어둠을 밝히기 위해 가져간 거야.
4: 그런데 유치원에 어두운 곳이 있었나?
0: 생각나는 곳이 있지.
3: 깜짝이야!
5: 베리!
2: 그러니까 나는
4: 여기서!
1: 물건에 손을 대다니요. 그러면 절대 절대 안 돼요.
2: 그치만
1: 베리, 절대 절대 안 돼요.
2: 그게 아니라
1: 베리, 친구들의 물건은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의 물건에 손 대면 안 돼요. 빨리 사과하세요.
2: 미안, 얘들아.
4: 그래? 와, 뭐야? 로봇 전사잖아?
3: 엄청 멋지다, 핀!
2: 내 손수건이 멋진 망토가 됐네?
3: 그치? 마음에 들지?
2: 그래도 손수건으로 쓰는 게 더 좋은데.
6: 맞아, 모자가 로봇 전사에게 잘 어울리지만
0: 우리도 모자가 필요해, 베리.
3: 역시 내가 만든 건 소용이 없었어. 얘들아, 미안해.
1: 하지만 아무 소용없는 건 아니랍니다. 그렇지요?
5: 맞아요.
3: 얘들아,
1: 그래도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겠지요.
3: 벌이요?
1: 벌은 친구들의 물건을 모두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기.
3: 네.
6: 베리야,

0: 이거 더 예쁘게 만들어줄 수 있어?
1: 정말? 물론이지!
0: 어? 나도 부탁하고 싶어서 하나 가져왔는데.
2: 너도? 나도!
1: 정말? 고마워, 얘들아.
0: 내가 모두 진짜 예쁘고 아름답게 꾸며줄게.

0: 저도 베리에게 어울릴만한 마법사를 찾았답니다. 무엇이든 아름답게 변신시켜주는 패션 마법사. 어때요, 베리?
1: 패션 마법사? 좋아요. 그 다음에 커서 꼭 패션 마법사.

0: 리리 타다다닥.
1: 자, 여러분 여길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마법템들은 케네듐에서 전기를 얻어 움직이지만 세상엔 전기를 얻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답니다. 물이 떨어지는 힘, 수력. 뜨거운 불의 힘, 화력. 휘날리는 바람의 힘, 풍력. 빛나는 태양의 힘, 태양광. 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전기가 숨어있지요. 바로 정전기. 바로 여기서도 얻을 수 있죠. 정전기. 물체 위에서는 움직이지 않죠. 숨어있는 멈춰있는 마법 같은 바로 정전기. 정전기는 주변 물건 위에 멈춰서 숨어있는 전기랍니다. 자, 모두 마법 같은 숨은 전기, 정전기 놀이 시간.

0: 쟤들 뭐 하는 거야?
1: 저렇게까지 도망치는 거야?
2: 마법 유치원 녀석들 아주 신났구만.

0: 이때 왜 이렇게 따가운 거야? 찌리리
1: 찌리리 시작해.
2: 찌리리
1: 정전기다.
2: 정전기라고? 정전기가 이렇게까지 따갑다고?
0: 이상한데?
2: 이상해 보이진 않아. 이제 사라진 거 아닐까?
3: 너블리가 뭐라고 했더라? 숨

0: 어서 로블리를 불러보자.
1: 로블리! 큰일 났어요!
2: 네? 큰일이요?
3: 어? 야!
1: 로블리!
2: 이게 무슨 일이지요?
0: 로블리! 주니! 방금 봤어? 평소에 보던 정전기가 아니었어. 엄청 강한 정전기야.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난 정전기가 가득한 것 같아.
4: 어때? 좀 따끔해지지?
0: 이게 뭐야?
4: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살 거다.
5: 어서 들어가자.
0: 정전기가 괴물로 변했나 봐. 어떡해. 어서 정전기 괴물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자.
6: 찾자고? 어디서?
0: 모를 때는 책이지.
7: 다다다다. 조심 조심 멈춰.

0: 어?
1: 우와, 보기! 방법을 찾았구나! 응? 대단해!
2: 정전기는 정지하고 있는 전기로...
3: 어려운 말 말고 어떻게 막아야 해?
2: 정전기는 금속 재질을 좋아해. 문순잡이 같은 금속 재질을 피하고 로션 바르기, 분무기로 물 뿌리기, 고무장갑 끼고 물건 만지기로 정전기를 막을 수 있대.
1: 됐다, 오는데.
4: 어? 완전 좋아! 꾸띠공주 핸드로션을 가지고 있었잖아!
3: 부탁해! 치, 난 또 뭐라고?
4: 그래, 쿤타는 찌리리리 타다다닥 로블리처럼 되겠네.
3: 하는 수 없지. 베리 공주님, 제게도 주소서.
4: 서서 선생님!
2: 뿌띠 공주 핸드로션아, 나를 지켜줘! 어, 됐다! 정전기를 막았어! 베리, 로션!
4: 다 써버렸어!
2: 이게 어떡해! 로션이 정전기를 막는 건 잠깐일 것 같은데.
5: 그럼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필요하단 거네?
2: 분무기랑 고무장갑이 있는 곳이라면?
5: 가자, 토니! 어? 정전기 괴물로부터 마법 유치원을 지켜야 해!
2: 응!
3: 아니, 왜 찌리릿 안 하나 타다닥! 모르겠다, 너도! 암튼 대장에게 알리자 타다닥! 뭐야? 왜 안 되는 거지?
5: 찌리릿 탈까봐 너무 무서웠어. 얘들아, 모두 흩어져서 분무기랑 고무장갑을 찾는 거야.
3: 아, 로션을 발랐다 이거지? 안 되겠어. 모두 불러라 찌리릿.
5: 이제 흩어져서 주변의 정전기를 모두 없애는 거야.
2: 로블리! 로블리!
6: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분명...
2: 정전기 괴물 때문이에요.
5: 하지만 저희가 정전기 괴물을 없앨 방법을 찾았구만!
6: 정전기가 괴물이 됐다고요? 아니, 어째서 정전기가 그렇게...
5: 어?
6: 응? 야, 그럼 또 어둠의 기운! 역시 저건 정전기 괴물이 틀림없군요.
3: 정전기 괴물? 우릴 그렇게 나약하게 부르지 마, 찌리릿! 찌리릿맨! 모두 합체!
5: 토니, 마법이 필요한 시간이야.
7: 그래봤자 소용없을 거다, 찌리릿!
2: 토니!
6: 토니! 두 번째야! 어서 변신해.
2: 로블리, 괜찮아요?
8: 주니! 토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주니! 토니! 변신!
5: 그런데 토니, 우리 무슨 마법 써야 해?
2: 그러니까 뭘까 하나?
5: 일단 도망쳐!
3: 세 번째다, 이 녀석들아.
4: 피했다, 피해!
7: 제발!
5: 얘들아! 이쪽이야!
2: 빨리!
3: 왜 여기로 들어온 거야?
5: 일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3: 지금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7: 너희들은 이제 도가니 전투다!
5: 토니, 정신 차려!
2: 하지만 저런 정전기 괴물을 어떻게 이겨?
5: 내가 시간을 벌게.
2: 이건 기본 마법소?
5: 방법을 찾아, 토니! 응, 주피 주피 주피 추! 마법 이동!
7: 잔끼를 부려봐야 소용없지, 찌리리리! 귀찮구나, 찌리리리! 이제 초고압 전기 맛을 보여주마!
4: 토니!
7: 찌리리! 어조리 없애주마!

0: 야, 이건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안 돼! 지리리리!
1: 세 번의 기절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냥 이 녀석으로 날 충전해버리면 되는 거였어요. 한 번에 전기를 꽉 채웠더니 컨디션 최고입니다.
2: 아휴, 이제 정전기 안 생기는 거 맞죠? 에이, 정전기는 대체 왜 생기는 거람?
1: 정전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정전기는 따끔하니까 이런 방법을 쓰면 되지요.

0: 오, 즈에서 받기 전 물 뿌려 씻지, 씻지.
1: 어? 정전기가 안 생기네.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0: 골든큐브 인공지능 작동!
1: 안녕하세요, 골든보이 주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0: 그동안 슈퍼윙스를 방해하느라 바빴거든.
1: 제 데이터에 따르면 매번 슈퍼윙스한테 당하기만 하셨네요.
0: 난 왜 맨날 슈퍼윙스한테 당하는 거지? 이길 방법을 알려줘!
1: 기다려주세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분석한 결과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큰 위험이 따를 수가 있는데 들어보시겠습니까?
0: 그걸 말이라고 해! 슈퍼윙스를 이길 수만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거야!
1: 네, 알겠습니다.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알고 있었으면 진작 나한테 말해줬어야지! 당장 수행해!
1: 알겠습니다, 주인님.
0: 어? 뭐야? 갑자기 왜 이래?

0: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힘이 온몸에서 솟아오르고 있어.
1: 무슨 일 있어? 어떻게 된 거야? 원인 모를 우주폭풍 때문에 우주본부가 고장났어. 지구 곳곳에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2: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3: 그래, 부탁해. 우린 본부를 고치고 있을게.
1: 아리, 도니, 봉반장, 지구로 출동해서 문제를 해결해줘. 좋아, 그럴게.
4: 우리만 믿어.
5: 지구로 출발!
1: 임무 완료! 나 돌아왔어!
3: 무슨 일 있어?
1: 네가 없는 사이에 우주폭풍이 일어났어. 게다가 월드 우주본부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배달을 할 수 없게 됐고.
3: 그치만 배달이 내 임무인데.
1: 그건 걱정 마. 너한테는 새로운 친구와 함께 새로운 임무가 주어질 테니까.
3: 새로운 친구?
0: 안녕, 호기. 난 맥스야. 다기능 스마트 자동차지.
1: 우와! 만나서 반가워, 맥스!
0: 나도 반가워, 호기.
1: 맥스가 고장난 우주본부 대신 이동식 본부 역할을 해줄 거야.
3: 특별한 능력도 갖고 있으니까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아봐.
1: 본부가 이렇게 돼서 정말 안타까워.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올 테니까. 우리만 믿어. 어?
3: 어?
1: 중국 청두에서 출동 요청이 들어왔어. 호기, 맥스, 지금 당장 출동해.
6: 알았어.
1: 잠깐, 맥스. 기다려. 여기, 이거 가져가.
0: 이게 뭐야?
1: 슈퍼박스란 건데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될 거야.
0: 우와.
1: 이게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주 멋져 보이는걸.
0: 슈퍼박스가 있으니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1: 어떤 기능이 있을지 너무 궁금해. 곧 알게 될 거야. 잘 다녀와.
0: 어서 타, 호기.
1: 야호! 고마워, 맥스.
0: 꽉 잡아. 중국 청두로 출발! 중국 청두에 도착했어.
7: 언제까지 서 있어야 하는 거야? 갑자기 차가 꼼짝도 안 해. 어떻게 된 거지?
8: 도와줘요! 응급 상황이에요!
0: 저기 무슨 급한 일이 있나 봐.
1: 가서 확인해보자.
0: 알았어.
8: 어떡하면 좋지?
0: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8: 응급 환자가 타고 있는데 차를 꼼짝도 할 수가 없어. 제발 도와줘. 빨리 병원에 가야 해.
1: 이런. 긴급 상황이잖아. 맥스, 구급차를 도와주자.
0: 알았어.
1: 준비됐죠? 보기! 일렉트릭 스피드!
8: 우와, 고마워, 슈퍼윙스. 그럼 난 갈게.
0: 정말 잘했어, 호기.
1: 슈퍼윙스! 얘들아, 나 좀 도와줘.
9: 반가워. 어떤 도움이 필요해?
10: 안녕, 슈퍼윙스. 난 샤오준이야. 할머니가 만두 가게를 하시는데 만두를 배달할 수가 없게 됐어. 배달부 아저씨 스쿠터가 고장났거든.
1: 걱정 마, 샤오준. 우리가 만두 배달을 도와줄게.
10: 할머니! 슈퍼윙스가 도와주러 왔어요. 후기, 너희가

0: 배달해야 할 만두 여기 있어. 만두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지.
1: 최고로 빠른 배달 비행기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배달할게. 탈방라, 정말 고마워.
2: 잠깐 멈춰.
3: 골든보이, 뭐야? 내가 알던 골든보이가 아닌데?
2: 당연히 아니지. 과거의 난 잊으라고. 난 이제 세계 최고로 강력한 다크 골든보이로 돌아왔다.
1: 알겠는데 난 지금 너한테 신경 쓸 시간 없어. 빨리 만두를 배달해야 하거든.
2: 어, 그래? 그거 재밌겠네. 이참에 최고의 배달왕을 가려보는 게 어때?
1: 배달왕을 가리자고?
2: 그래, 맞아. 너한테 정식으로 만두 배달 대결을 신청한다, 호기.
1: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네가 배달해서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
2: 당연하지. 니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해.
0: 그 누구도 배달 대결에서 호기를 이길 수는 없어. 그치, 호기?
4: 그래, 맞아. 실력을 보여줘, 호기. 내 계산에 따르면 네가 이길 확률이 99.99%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1: 그래, 좋아, 골든보이. 네 도전을 받아들이겠어.
2: 그 선택 후회하게 될 거다. 내가 진짜 배달왕이라는 걸 보여주고 말겠어.
5: 신사숙녀 여러분, 지금부터 세계 최초의 배달왕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도전자의 임무는 복잡한 골목길을 돌며 만두를 배달하는 거예요. 먼저 모든 배달을 끝내는 쪽이 승자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1: 만두 배달했습니다.
6: 우와, 고마워.
1: 따뜻할 때 드세요. 거의 다 끝났어. 역시 난 배달왕이라니까.
0: 아, 넌 만두 배달하러 안 갈 거야?
2: 어, 가야지. 잘 봐. 가라, 다크 골든 주막.
6: 우와, 우와.
2: 내 다크 골든 주먹을 이용하면 힘들게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1: 마지막이다.
2: 이렇게 단단한데 왜 그렇게 오래 걸려?
1: 괜찮아. 집중하자. 이제 하나 남았어. 저기다.
2: 난 구경이나 해.
1: 미칠 수 없지. 호기, 일렉트릭 스윗! 넌 나 못 이겨! 만두 배달했어!
2: 여기 주문한 만두야.
6: 고마워.
2: 만두 배달 임무 완료!
3: 말도 안 돼!
1: 호기! 내가 졌다고? 배달 대결에서? 이럴 리가 없어!
0: 호기, 넌 괜찮아?
2: 유후! 이제 배달왕은 나야!
5: 이번 배달 대결의 승자는 골든보이입니다.
2: 봤지, 호기? 최고의 배달왕 자리는 이제 이 골든보이 거라고!
0: 아직 그렇게 기뻐하긴 일러. 진짜 대결이라면 세 판 중에 두 판은 이겨야지.
2: 진심이야? 한 번 이긴 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이 대결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텐데.
0: 그건 모르지. 대결하기 싫어? 설마 질까 봐 무서운 거야?
2: 무서워? 내가? 그럴 리가. 좋아, 원한다면 또 대결해줄게.
0: 잘 됐다. 대결할 거지? 준비됐어?
1: 그럼! 이젠 절대 지지 않아! 최고의 배달왕!
5: 이번에 대결을 펼칠 장소는 바로 청두 판다 보호구역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판다가 철을 먹는다는 전설이 있었지만 사실 판다는 죽순을 좋아하죠.

0: 아직 끝나지 않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난 포기 안 해. 어? 어? 예! 여기 받아.
1: 어, 안 돼. 계속 이런 식이면 두 번째 대결에서도 호기가 질 거야.
2: 아, 이렇게 따분할 수가. 잠이나 한숨 잘까?
3: 이대로는 못 이겨. 골든보이가 업그레이드를 했으니까 호그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0: 어? 업그레이드라고?
3: 그래, 맞아. 하늘이 누나가 이걸 준비해줬잖아.

0: 거기 가자.
1: 와우. 알았어. 고마워, 맥스. 이제 가보자. 거기 섀도우 스피드.

0: 가라, 다크 골든 주먹!
1: 안녕, 이거 받아!
2: 두 번째 배달 대결의 승자는 바로 호기!
1: 야호! 봤지? 너만 숨겨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0: 와, 말도 안 돼!
2: 해냈어, 호기!
1: 난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샤오준!
0: 치, 너무 우쭐대지 마! 잠깐 방심한 것뿐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지지 않아! 1대1 동점이 됐네!
2: 그렇다면 다음 대결의 승자가 진정한 배달왕이 되겠군요? 이제 마지막 대결은 만리장성 배달 경주입니다! 성벽 위에서는 음식을 배달하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든 속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대결은 스피드 대결입니다! 경비 아저씨의 점심을 먼저 배달하는 쪽이 승자예요! 준비!
0: 난 절대 안 줘!
2: 출발!
0: 자, 가자! 나 먼저 간다!
1: 스피드는 날 못 따라오지!
0: 제법인데!
1: 너도 별로 나쁘진 않아!
0: 그냥 둘 순 없지. 가라, 다크 골든 주마.

0: 해봤자 날 못 이겨. 다크 걸든 주먹 맥시멈 파워. 승리는 내 거야.
1: 포기하지 마, 호기. 난 절대 지지 않아.

0: 왜 속도를 줄이는 거지?
1: 어이쿠.
2: 점심 배달 왔습니다.
0: 어? 맞다, 배달. 야, 안 돼.
2: 여기 만두 도시락이요.
1: 고맙다. 이야, 아직 따뜻하네.
3: 드디어 대결의 승자가 가려졌군요. 진정한 배달왕은 바로 슈퍼윙스 호기입니다.
0: 말도 안 돼. 내가 좁다고? 골든 AI가 난 무적이라고 했는데. 예, 이거나 받아.
4: 뭐야? 만두가 다 망가졌잖아. 봤지, 골든보이? 넌 진짜 배달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어.
0: 뭐? 그래서 진짜 배달이 대체 뭔데 그래?
3: 배달은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게 중요하지.
0: 그런 걸 누가 신경 써? 난 이 승부 인정 못해. 우리 다시 대결해.
5: 골든보이, 대결에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후퇴하세요.
0: 에이, 끝난 거 아니야. 두고 보자고.
2: 어?
3: 탈빵너. 넌 역시 우주 최고의 배달 비행기야, 호기.
2: 다 같이 해낸 거야. 네 덕분에 이길 수 있었어.
6: 그래, 맞아.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에 임명하려고 해, 샤오준.
4: 슈퍼윙스 홍보대사라고? 내가? 정말?
2: 당연하지. 그리고 모든 홍보대사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어. 바로 슈퍼윙스 볼이야. 이 슈퍼윙스 볼에는 각 나라의 특별한 힘이 담겨있어. 전 세계 친구들과 힘을 합치면 우리 월드 우주본부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자, 받아. 슈퍼윙스 볼 준비 완료.
4: 이건 만두 먹는 판다랑 만리장성이잖아. 우와.
2: 엔진이 다시 작동해.
1: 다행이다.
4: 이제 만두를 제때 배달할 수 있겠어.
2: 잘 됐다. 어? 무슨 일이지?
7: 호기, 긴급 상황이야. 우주 폭풍 때문에 히말라야 전체가 거대한 폭설에 파묻히고 있어.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해.
2: 뭐? 알았어, 아리. 지금 바로 갈게. 잘 있어, 샤오준. 다음에 또 보자.
3: 안녕, 호기. 다음에 만나.
2: 넥슨, 최고 속도로 가자.
6: 나만 믿어.
2: 잘 가.
6: 다음 목적지 히말라야로 출발.
7: 얘들아, 조금만 더 버텨. 호기한테 지원을 요청했어. 올 때까지 힘을 합쳐보자.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사고 예방법.
2: 아들!
3: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5: 엄마!
2: 괜찮아?
5: 괜찮아.

0: 저는 페파예요. 이건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예쁜 무지개.
1: 파파 가족은 오늘 산으로 드라이브를 갑니다.
0: 산에 언제 가요? 멀었어요?
2: 아직 멀었어, 페파. 와.
3: 지루하면 게임할까?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차 색깔 보면 말하기 어때?
4: 좋아요!
3: 아빠는 초록색 차가 제일 좋더라.
2: 엄마는 주황색 차가 제일 좋아.
0: 난 빨간 차가 좋은데, 조지, 넌 어떤 색깔 차가 제일 좋아?
4: 파랑!
1: 조지는 파란색을 제일 좋아하죠.
3: 어떤 색을 가진 차가 제일 먼저 오나 볼까?
4: 좋아요!
1: 고양이 캔디가 초록색 차를 타고 오네요.
3: 초록색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 차야. 아빠가 이겼지?
0: 안녕 캔디!
5: 미용.
0: 안녕 페파!
1: 데니가 할아버지랑 주황색 견인차를 타고 지나가네요.
2: 주황색 차다! 엄마가 이겼지?
0: 안녕 데니!
6: 안녕 페파!
3: 호호, 저기 또 차 안 돼 온다.
0: 수진의 차다. 안녕.
7: 안녕 페파. 바다.
3: 맞아 조지. 저 차는 파란색이니까 조지가 이겼네.
0: 재미없게 나만 뭐야. 내가 좋아하는 빨간 차는 왜 안 오는 거야?
3: 네가 좋아하는 빨간 차도 한 대 있는데 왜?
0: 어디요?
3: 지금 우리가 탄 차가 무슨 색이더라?
0: 빨강이다! 만세! 나도 이겼다!
1: 드디어 차가 산에 도착했습니다.
3: 우리 얼른 정상에 올라가서 멋진 경치 보자, 얘들아.
2: 다 왔다, 얘들아!
3: 만세! 이것 봐, 내 말대로 경치 엄청 좋지?
1: 어떡하죠? 갑자기 비가 오네요.
0: 경치가 어디가 좋은데요, 아빠?
3: 저기 있잖아, 경치 좋은데.
1: 아빠가 말한 데는 아이스크림 파는 데군요.
3: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어서 오세요, 페파 아빠.
3: 아이스크림 4개만 줄래요?
2: 어떤 맛으로 4개 드릴까요?
3: 바카 하나, 오렌지 하나, 딸기 하나, 블루베리 하나 주세요.
2: 알겠습니다.
3: 이것 봐라, 아빠가 뭐 사왔게.
0: 아이스크림이다!
2: 전부 다 좋아하는 색으로 사왔네요.
3: 그래, 맞아. 초록색은 내 거고,
2: 주황색은 내 거고,
0: 빨간 딸기 아이스크림은 내 거.
3: 그리고 조지 아이스크림은
7: 파당.
0: 맛있다.
2: 어머나, 저기 해님이 다시 나왔네.
3: 해 말고 다른 것도 나왔는데.
4: 무지개다.
1: 파파랑 조지는 무지개를 좋아하죠.
3: 무지개는 이럴 때만 뜨는 거 아니? 이렇게 비 오면서 동시에 해가 떠 있을 때만. 오!
2: 저것 봐, 무지개엔 우리가 좋아하는 색이 전부 다 있네.
0: 진짜 빨강이랑 주황, 초록, 파랑 다 있네.
3: 저 무지개 끝에 가면 뭐가 있는지 혹시 아니, 얘들아?
4: 아니요.
2: 무지개 끝엔 보물이 있대.
0: 지금 가면 안 돼요? 보물 찾으러.
3: 그럴까? 뭐하니, 다음 언덕에 무지개 끝이 걸쳐있는 것 같은데.
0: 얼른 가요! 슝!

0: 나왔습니다.
1: 어, 근데 무지개 어디 갔어요?
2: 다음 언덕으로 달아났나?
1: 너 우리 약 올리니?
0: 좋아, 얼른 가서 잡자.
1: 무지개, 무지개, 비 오면서 했던 날.
0: 어, 이제 비가 그쳤네.
1: 어, 무지개도 없어졌네.
2: 괜찮아, 조지뚝. 무지개는 갔지만 가면서 보물을 남겨놨을 거야.
0: 이쪽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1: 무지개가 남긴 보물 찾은 거예요?
0: 맞아, 이리 와서 봐봐.
1: 와, 엄청 큰 진흙탕이다. 무지개가 남긴 보물 정말 최고다. 페드로의 감기.
3: 팔팔한 친구들이 유치원에서 음악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4: 우, 볼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5: 노래하는데 죄송해요, 선생님.
3: 어, 저런. 페드로가 감기에 걸렸네요.
2: 잠깐만, 페드로. 선생님이 불곰 선생님한테 전화해 줄게.
6: 네,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7: 아, 선생님, 여기 유치원인데요. 우리 학생이 좀 아파서요.
6: 걱정 마세요. 제가 지금 바로 달려가죠. 누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데요?
5: 제가 기침이 나서요.
6: 아, 그렇구나. 기침할 때 목이 가렵니, 페드로? 아니면 가슴이 울리니?
5: 어,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6: 이렇게 기침이 난 게 언제부터지?
5: 음악 시간에 선생님이 노래하실 때부터요.
6: 별로 심한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친구들한테 옮길까 봐 그게 좀 걱정이구나.
1: 옮긴다니요? 그게 뭐예요?
6: 누가 기침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기침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5: 그럼 저 감기약 먹어요?
6: 한 숟가락만 먹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러니 맛없어도 그냥 참고 먹어라, 페드로.
5: 왜? 무슨 맛이 이래? 잼에 냄새나는 신발은 섞었나?
2: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고마워요.
6: 간다, 얘들아.
8: 안녕히 가세요.
6: 내 생각대로군. 다른 친구들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3: 댄이랑 수지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죠.
6: 입 크게 벌리세요.
1: 무슨 맛이 이래? 요구르트에 카펫을 섞은 것 같아.
5: 이상한 꽃냄새 같은 것도 나는데.
6: 기특한데? 둘 다 맛없는 약도 잘 받아 먹고.
1: 근데 선생님도 아파서 누운 적 있어요?
6: 아니, 난 아파 본 적 없단다. 매일 사과를 한 알씩 먹거든. 간다.
8: 안녕히 가세요.
3: 집에 갈 때가 되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죠.
5: 있잖아요, 아빠. 저 감기 걸린 거 있죠?
9: 방금 불곰 선생님 우리 봐주시러 오셨어요.
1: 무지무지 맛없는 감기약도 주셨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그 노래 다시 안 해요?
2: 집에 가기 전에 다시 할까? 볼리 인형이 하루는 아주 많이
3: 어, 맙소사. 어른들도 다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6: 여보세요, 불곰병원 원장입니다.
1: 선생님, 저 페파인데요. 어른들도 다 감기에 걸렸어요.
6: 걱정 마라, 페파. 지금 바로 갈 테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페드로한테 감기가 다 옮으셨다고요? 알았어요. 모두 한 줄로 서세요. 입 크게 아 벌리시고.
4: 아니, 커스터드에 한판 양말을 섞었나?
5: 우리 아플 때마다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1: 근데 선생님이 아프면 누가 봐줘요?
6: 난 아파 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안 봐주는데.
3: 아, 저런. 불금 선생님도 페드로한테 감기가 옮았네요.
6: 내 걱정은 마라. 간다.
8: 안녕히 가세요.
2: 아유, 우리 불쌍한 불곰 선생님. 선생님은 의사라 아파도 봐줄 의사가 없는데 어쩌지?
6: 이 시간에 누구지?
1: 안녕하세요. 선생님 돌봐드리러 왔어요.
9: 이 과일 좀 드세요.
10: 네.
5: 편하게 이 쿠션 대세요.
1: 선생님도 이 감기약 좀 드세요.
6: 예. 무슨 약맛이 이래? 잼에 요구르트에 커스터드에 안 빠른 양말을 섞었나?
2: 얼른 감기 나으시라고 노래도 한 곡 불러드릴게요.
1: 도서관 가기.
3: 이제 잘 시간입니다.
11: 잘 자라 페퍼, 잘 자라 조지.
1: 제목에 책 한 권만 읽어주세요.
11: 알았어. 이 책 읽어줄까? 빨간 원숭이 얘기.
1: 그거 맨날 읽는 거잖아요, 엄마. 빨간 원숭이가 목욕하고 양치질하고 잔다는 얘기죠.
11: 어우, 맞아. 순서도 정확히 다 아는구나.
1: 그거 말고 다른 책 골라도 되죠? 파란 호랑이 얘기, 초록색 거미 얘기, 주황색 펭귄 얘기. 어? 이건 뭐예요?
11: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가 왜 여기 있지?
0: 찾아도 없더니 여기 있군.
1: 이 책 아빠 거였어요?
0: 아빠 건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이란다.
1: 도서관이 뭔데요, 아빠?
0: 읽고 싶은 책을 빌려주는 곳이란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다 읽으면 돌려줘야 돼.
11: 근데 아빠가 이 책을 돌려주는 걸 깜빡하셨나 봐.
0: 이거 꽤 오래전에 빌린 것 같은데 괜찮을까?
11: 내일 도서관에 돌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늦었으니 푹 자고요.
1: 아빠가 이 책 읽어주면 잘게요.
0: 이건 동화가 아니라 좀 지루할 텐데.
1: 그래도 읽어주세요, 아빠.
0: 그래, 알았다. 제목은 놀라운 콘크리트의 세계. 콘크리트는 건축에 쓰이는 재료로 모래와 물, 화학적 혼합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모래.
3: 팔팔랑 조지 엄마는 그새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 아침, 팔팔 가족은 도서관에 책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1: 와! 무슨 책이 이렇게 많아요?
0: 쉿! 팔팔! 도서관에서는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1: 왜요, 아빠?
0: 다른 사람도 책을 읽으러 오니까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해야 돼.
9: 다음 책 빌리실 분!
3: 레베카 이모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죠.
9: 안녕하세요, 페퍼 엄마. 이 책 다 빌려가시게요?
11: 네, 전부 5권이요.
9: 알겠습니다.
1: 근데 저 컴퓨터 왜 삑삑대요?
9: 나쁜 주민이 얼마나 오래 책을 빌려가서 안 갖고 왔는지 확인하는 소리야.
0: 실은 저도 이 책 반납할 때가 한참 지난 것 같은데.
9: 걱정 마세요, 페퍼 아빠. 지나야 얼마나 지났겠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페퍼 아빠. 이 책을 10년 동안 빌리신 거예요?
1: 진짜 심하다.
0: 죄송해서 어쩌죠?
9: 할 수 없죠, 뭐. 반납했으니까 이제 다른 책 빌리세요.
1: 저기요, 사서님. 조지랑 저도 책 빌리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9: 물론이지. 어린이 책은 이쪽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고르렴.
1: 우와, 이것 좀 봐. 요정도 있고, 꽃도 있고, 예쁜 옷책도 있다.
5: 안녕, 페퍼.
1: 안녕, 데니.
5: 난 이 축구책 빌리러 왔는데 재밌겠지?
12: 네. 안녕, 페퍼.
1: 안녕, 수지.
12: 난 간호사 되는 법 나온 책 골랐다.
3: 조지는 공룡이 많이 나오는 책을 골랐군요.
12: 공룡.
0: 아빠가 무슨 책 골랐게? 들어는 봤나? 이름하여 콘크리트의 세계로 모험을.
11: 빨간 원숭이 책도 있네.
1: 빨간 원숭이 안 봐도 되는데 이제 다 외웠어요.
11: 이건 내용이 다른 책인데, 페퍼? 이게 더 재밌을지 어떻게 알아?
1: 거기서 거기겠죠.
11: 아주 아주 먼 옛날 빨간 원숭이 한 마리가 살았어요.
1: 목욕하고 양치질.

0: 거죠?
1: 아닌데? 아주 멋진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에 갔다는 얘긴데. 오! 공룡을 만나서 점심도 먹고 바다에 들어가 헤엄도 치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죠. 엄청 바쁜 하루였어요. 얘기 끝.
0: 와! 또 읽어주세요.
1: 재밌으면 이 책 빌려가서 또 읽을까, 페퍼?
0: 그럼 전 책 못 빌리는 거잖아요. 이거 아님 이거 보고 싶은데.
2: 아니야, 페파. 아무거나 세 권까지 빌려갈 수 있어.
0: 만세!
2: 단 집에 가서 다 읽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와야 한다.
0: 네, 꼭 가져올게요.
2: 페파 아빠도 이번엔 잊지 말고 2주일 안에 꼭 가져오세요. 아셨죠?
0: 아빠가 잊어버리면 제가 꼭 말할게요.
3: 그래, 페파. 아빠가 또 잊어버린 꼭 말해라.
0: 신기한 캠핑카.
4: 오늘은 가족 휴가를 가는 날이라 팔팔한 조지는 잔뜩 들떠있었죠.
0: 어? 아빠 어디 계세요?
1: 너희가 보면 깜짝 놀랄 거 가지러 가셨지?
0: 오, 이게 뭐예요?
3: 이건 캠핑카란 거야.
1: 오늘 휴가 가려고 특별히 빌려왔어.
3: 이 차 안엔 없는 게 없이 다 있단다. 이걸 누르면 싱크대에 물이 나오고, 또 이 단추를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지지.
1: 이 초록색 버튼은 뭐예요?
3: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지 알 때까지 누르지 맙시다, 여보.
1: 혹시 뭐 빠진 건 없는지 다 확인했지?
0: 네, 없어요.
1: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0: 우린 휴가 간다, 캠핑카 타고.
3: 근데 이 지도 뭐가 이리 복잡해?
0: 아빠, 이번에도 길 잃어버리면 안 돼요?
3: 걱정 마세요, 공주님. 아빠가 지도를 얼마나 잘 보는데. 어, 근데 이 길은 어디지?
1: 또 길을 잃었어요?
3: 그런가 봐.
4: 다연이가 할아버지랑 같이 차를 타고 오네요.
5: 여기서 보네, 페퍼.
0: 반가워, 데니. 우리 길 잃었다?
6: 길을 잃었다고? 위성내비가 고장났나 보네.
3: 위성 뭐요?
6: 지금 이 차 기종이 캠퍼밴 T3200이잖수. 위성내비가 기본으로 장착된 거.
7: 미래형 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아하, 이 초록색 버튼이 내비 버튼이었군요.
7: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기하다, 캠핑카가 말한다.
6: 정말 신기하지? 컴퓨터가 음성으로 어디로 갈지 다 안내해준단다.
0: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분이 어떻게 알아요, 할아버지?
6: 네가 말해주면 되지.
0: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페파예요.
7: 안녕하세요.
0: 오늘 우리 휴가 가는데요. 길 좀 가르쳐주세요.
7: 지금 이 길로 쭉 직진하면 목적지가 나옵니다.
1: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데니 할아버지.
6: 아유, 별 말씀을. 휴가 잘 다녀오시게들.
8: 우리 휴가 간다, 캠핑카 타고.
7: 경고, 경고. 엔진 오일을 보충해 주세요.
0: 그게 뭐예요, 아빠?
3: 엔진 오일은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게 해주는 거야.
0: 그 오일이 다 떨어졌어요?
3: 아니, 페파. 이 경고음이 뜨고도 한참 있다 떨어지니까 걱정 마.
7: 엔진 오일이 떨어졌습니다.
1: 아우, 이를 어째.
3: 걱정 마. 이럴 줄 알고 내가 엔진 오일 한 통 가져왔으니까.
1: 역시 우리 남편이라니까.
3: 엔진 오일 뚜껑 열고 붓기만 하면 된다고 했거든. 그러면,
1: 왜요, 여보?
3: 이 안에 왜 아무것도 없지? 엔진이 아예 없어.
4: 수지가 엄마 차를 타고 왔습니다.
0: 안녕, 수지.
9: 네.
0: 안녕, 페파. 우리 차엔 엔진이 없대.
1: 차에 엔진이 없다고요?
3: 네. 아무리 봐도 엔진 같은 게 없는데요.
1: 제가 엔진에 대해 뭘 알아야 도와드릴 텐데 어떡하죠? 전문가가 아니라 잘은 모르지만 혹시 이게 엔진 아닌가요, 페파 아빠?
3: 아, 그러네요. 눈썰미가 아주 좋으시네요.
4: 이 캠핑카는 엔진이 뒤에 있는 거였네요.
3: 됐다. 이 정도만 부으면 되겠지. 고마워요, 수지 어머니.
1: 별 말씀을요. 휴가 잘 다녀오세요.
0: 아직도 가려면 멀었어요?
7: 바로 앞에 언덕만 넘으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0: 마이!
3: 늦었으니.

0: 안 잘까?
1: 우린 어디서 자요?
0: 엄마하고 아빠는 이 침대에서 둘이 같이 자면 되고.
2: 너희 둘은 2층에 자면 돼.
1: 2층이요? 2층 없는데.
0: 이래도 없다고?
3: 캠핑카 지붕이 올라가면서 펴집니다.
1: 우와, 이 캠핑카 우리 집 같다.
2: 이번 휴가 땐 여기가 우리 집이란다, 얘들아.
0: 잘 자라, 우리 예쁜 딸아들.
1: 아빠, 엄마도요. 즐거운 휴가.
3: 팔팔 가족은 캠핑카를 타고 휴가를 왔습니다.
0: 잘 잤니, 예쁜 우리 아들, 딸?
4: 당신도 잘 잤어요?
1: 안녕히 주무셨어요? 캠핑 오니까 정말 좋아요.
2: 모처럼 시골에 왔으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자연을 관찰하면서 보내는 게 어떨까?
0: 아, 그러는 게 좋겠군, 여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놉시다.
5: 자연엔 신기한 게 아주 많죠, 새도요.
0: 아, 이거 재밌겠다. 저리 가, 이 새가 어디서 울어. TV 보는데 안 들리잖아.
2: 아, 참 여보, 캠핑카 타고 이 좋은 데까지 와서 겨우 TV나 보고 뭐 하자는 거예요? TV는 집에서도 보잖아요.
0: 듣고 보니 당신 말이 맞군.
2: 이 근처에 유명한 관광지가 얼마나 많다고요. 예를 들면 나무세상도 있고.
1: 나무세상이 뭐예요?
2: 나무세상은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진 아주 큰 숲이래.
1: 나무세상 재미없을 것 같은데.
2: 그럼 이 감자도시 구경하러 갈까?
1: 감자도시가 뭔데, 엄마?
2: 엄청 넓은 감자밭을 돌면서 구경하고 끝에는 햇감자를 맛보는 거라는데.
0: 와, 난 그게 마음에 드는군.
2: 아니면 오리마을도 있고.
1: 오리마을이 뭔데요?
2: 야생의 강이라는데 오리가 많이 사는 강.
1: 오리마을 가요. 우리 오리마을 가요, 엄마.
3: 파파랑 조지는 오리를 좋아하죠.
1: 근데 이 오리마을 어떻게 가요?
2: 네비한테 안내해달라고 하자.
6: 안녕하세요. 오늘의 목적지를 말씀해주세요.
1: 오리마을로 가주실래요?
6: 여기서 곧장 직진하면 오리마을입니다.
7: 우리 마을 간다, 캠핑카 타고.
8: 우리 마을에 잘 오셨습니다. 전부 몇 분이시죠?
2: 어른 둘, 어린이 둘이요.
8: 오리 구경 잘하세요.
1: 근데 오리가 어디 있어요?
2: 오리들도 다 휴가를 갔나?
0: 그럼 우리 여기 앉아서 도시락 먹을까? 오리들은 늘 귀신같이 알고 오잖아.
1: 우리가 도시락 먹을 때만요.
3: 팔팔한 조지는 도시락 먹는 걸 좋아하죠.
1: 오리들 왔다. 안 돼요, 아빠. 그 빵 오리들 주게 주세요.
0: 알았다, 페파.
1: 안녕, 오리들아.
3: 다른 오리들이 오고 있네요.
1: 오리 형제들이 다 왔나 봐요.
3: 또 다른 오리들이 오고 있군요.
1: 얘는 할머니, 할아버지 오리들인가 봐.
2: 이모랑 삼촌 오리들 다 모였나?
0: 미안한데 우리가 싸온 빵은 이게 다거든.
1: 너희 우리 아빠한테 고맙다고 안 해?
0: 오리들이 인사성도 참 밝구나.
1: 우리 마을 오길 참 잘했다.
3: 집에 갈 때가 됐습니다.
2: 어디로 가야 제일 빨리 우리 집에 갈까?
6: 강으로 곧장 직진하시면 집이 나옵니다.
2: 어우, 강으로 가라고요?
6: 네, 강으로 곧장 직진해주세요.
1: 차 타고 어떻게 강을 지나가요?
0: 누가 아니래, 이 내비가 고장인가 왜 이래?
6: 파란 단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3: 캠핑카가 정말 강으로 가고 있군요.
1: 신기하다, 캠핑카가 배로 변했네.
0: 이런 기능도 있는 줄은 몰랐는데.
6: 여러분은 지금 미래형 차를 타고 계십니다.
1: 데니랑 데니 할아버지다. 저기 배 타고 오네.
9: 여기서 또 만나네요, 페퍼 아빠.
0: 그러네요, 어르신.
7: 강 건너가지, 캠핑카 타고.
6: 여기부턴 언덕을 올라가세요. 목적지입니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7: 우와, 집에 왔다.
1: 휴가 내내 고마웠어요.

0: 다음에 또 봐요.
1: 호호, 이게 제일인데 고맙긴요.
0: 이번 휴가 정말 재밌었어요. 근데 우리 집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아빠.
2: 잘 자라, 예쁜 우리 아들, 딸.
0: 아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어서 들어와. 오늘은 실험실에서 일할 거야. 사탕 실험실. 새로운 사탕을 발명하려고. 초콜릿이랑 반짝이 가루 같은 재료로.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과학 실험용 스포이드처럼 재료를 똑똑 떨어뜨려서 넣을 때 쓸 거야. 꾸룩 꾸룩.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사탕 과학자거든. 친구들 같이 사탕 과학자 놀이할래? 나랑 말이야. 오, 좋다고? 우리 새로운 사탕을 발명해보자. 우와, 신난다.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뿌룩 뿌룩. 꿀 한 방울이랑 또 탱탱젤리에 한 방울 하고 체리맛 한 방울. 또 뭘 더 넣어볼까? 좋아, 너희가 넣어줘. 우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탕 과학자 놀이. 그럼 사탕 실험실로 출발.

0: 안녕 오지? 안녕 데이지? 안녕 비씨? 우리 사탕과학자 놀이 중인데 같이 새로운 사탕 만들어볼 친구 있어?
1: 짜리!
2: 난 과학자야. 실험 전에 결과를 예상해 미리 맞춰보는 거지.
1: 나도 과학자인데 내가 하는 건 웃긴 실험이야.
2: 예를 들면
0: 재료 섞는 과학자라고? 좋아! 이제 필요한 건 실험컵, 재료, 또 보호환경이야.
1: 예! 여기 실험 재료야. 엄청 강력한 거라고. 그래서 아주 조금씩만 넣어야 해. 우선 반짝 핑핑 할콤 가루, 그리고 느릿느릿 새콤 가루하고 또 탱탱 젤리에 가고 쫀득쫀득 캐러멜, 또 바삭한 초콜릿 코팅,
0: 그리고 이건 재료를 골고루 섞을 실험컵이야. 이제 새로운 사탕 만들 준비 끝. 봐봐! 우리 재료를 한 방울씩 넣어보자. 통통 젤리에 간 방울. 뽀록. 다음은 누구지?
3: 내 차례!
2: 근데 스포이드가 없으면 어떡해?
0: 아무거나 써도 돼.
2: 스포이드, 스포이드.
1: 찾았다!
2: 느릿느릿 새콤 가루 한 방울 넣을게. 뽀록.
1: 와, 된다!
2: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네!
0: 이제 재료를 섞어보자!
1: 어, 잠깐만! 반짝 핑핑 달콤 가루를 깜빡했어! 조심! 조심!
2: 조심! 조심!

0: 어떡해! 반짝 핑핑 가루가 피쉬한테 붙었어!
1: 우와, 피쉬가 왜 이러지?
0: 너프 학자, 피쉬 맞니?
1: 어떡해! 과학자 비씨가 변해버렸나봐! 달콤핑핑 비씨로!
0: 그럼 어떡하면 좋지?
1: 빨리 원래대로 돌려놓자!
0: 어떡해!
2: 내 예상으론 말이야! 느릿느릿 새콤가루를 더 넣으면 비씨도 느려질 거야!
1: 그럼 다시 원래 비씨로 돌아오겠지? 느릿느릿 새콤가루 뿌룩,
2: 그리고 탱탱제이 액이랑 뿌룩, 색소도 넣자.
1: 좋아,
2: 다 됐어. 비씨, 비씨,
1: 비씨,
0: 비씨.
1: 비씨가 안 보여. 사탕 과학자들, 우리 좀 도와줘. 손상 안경 준비. 혹시 달콤 핑핑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0: 마시고 이씨가 계속 퉁퉁 튀어다녀. 탱탱젤리엔! 엄마야, 내가 너무 많이 넣었나? 아, 맞아. 너무 많이 넣었어.
1: 어떡해. 달콤 핑핑 비씨가 변해버렸어. 통통 튀는 젤리 비씨로.
2: 그럼 이제 어떡하지?
0: 오, 쫀드 캐러멜을 쓰면 어때? 그럼 비씨가 바닥에 착 달라붙지 않을까? 우린 비씨를 소풍 탁자로 데려갈게. 넌 쫀드 캐러멜을 가져와. 자, 어서 가. 이쪽이야.
2: 그래, 바로 그거야. 나왔어.
0: 우륵. 엄마야, 캐러멜이 아니라 비눗방울이잖아.
1: 잡았다.
2: 이제 통통 튀는 젤리비씨가 아니야. 풍선껌 비씨가 돼버렸어.
0: 아우, 이건 예상 못했는데.
3: 괜찮아, 해결하면 돼. 그게 바로 사탕과학자가 하는 일이거든.
0: 근데 비씨가 계속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아? 둥둥 뜨잖아.
2: 바삭바삭 초콜릿 코팅! 저걸로 붙잡아두자.
1: 으아우, 빨리! 나도 둥둥 떠오르겠어!
2: 바삭한 초콜릿 코팅 준비 다 됐어.
0: 괜찮아, 그럴 수 있지.
1: 초콜릿이 찬바람 때문에 굳으려고 해. 빨리 여기서 나가자.
2: 나 갇혔어.
0: 나도 그래.
2: 아, 어떡해. 이제 어떡해.

0: 내 과학적인 의견으로 말이야. 나도 정말 모르겠어.
1: 다시 과학자로 변해!
0: 근데 우린 어떻게 나가? 콕콕 쪼면 된다고? 아하, 그렇게 한단 뜻이구나. 잘했어, 비씨.
2: 우와, 봐봐! 재료들이 골고루 잘 섞였어.
0: 내 생각엔 말이야, 초콜릿 코팅이랑 쫀득 젤리가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 얌.
3: 맛있다. 완전 새로운 사탕이야.
2: 새로운 사탕이라고?

0: 하게. 그럼 또 만나? 아, 아님. 탱탱 초콜릿 어때?
1: 사진사!
0: 오,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친구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볼 거야. 찰칵!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카메라 대신이지. 찰칵!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바로 사진사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사진사 놀이 할래? 좋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아주 멋지게 찍어보자. 다 같이.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자, 모두 활짝 웃어요. 찰칵. 자, 이번엔 웃긴 표정. 찰칵. 진짜 재밌다.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사진사 놀이. 그럼 친구들한테 가서 사진을 찍어보자. 우리 사진사

0: 안녕 당근 인형아.
1: 안녕 빌런.
0: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사진사 놀이 중이야. 오늘 친구들끼리 사진 찍는 날인데 같이 할래?
1: 예!
2: 그렇지, 저렇게 나는 거야.
1: 준비 끝!
2: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1: 거울이 필요해.
2: 근데 거울이 없으면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써도 돼.
2: 거울, 거울.
1: 찾았다.
2: 딱 좋아. 아주 살짝만 다듬으면 돼.
1: 다 됐어.
0: 저기서 다 같이 찍으면 딱 좋을 것 같아. 가자. 넌 여기서고, 넌 저쪽, 그리고 넌 이쪽.
1: 나 수염 생겼지롱.
0: 우와, 멋지다.
2: 어떤 자세가 좋을까?
0: 이렇게.
2: 하! 또 이렇게. 우! 아님 이렇게. 호! 이게 좋겠다. 하!

0: 비씨, 사진에 네가 안 보여. 노란 꽃에서 앞으로 나와 볼래?
1: 비씨, 나랑 같이 찍자. 휴.
0: 그럼 다른 데를 찾아보자. 노랗지 않은 곳으로. 찾았다.

0: 여기가 더 좋지? 이 근처에서 노란 건 이제 BC뿐이야.
1: 잘됐네. 그럼 다들 자리 잡자.
0: 뿅. 좋아. 움직이지 마.
1: 아우, 난 몰라.
0: BC, 살짝 이쪽으로. 오지, 살짝 저쪽으로 가볼래?
2: 알았어.
0: 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베이지, 당근 인형 조금만 더 높이 들어줄래? 그렇지. 좋아, 다들 준비됐지?
3: 됐어.
0: 베이지, 여기야. 계속 카메라를 봐야지.
1: 알겠어.
0: 어떻게 하면 데이지가 집중할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여기 좀 봐봐. 자, 치즈.
2: 치즈.
1: 저 찰랑거리는 숟가락 갖고 싶어.

0: 저기 있잖아. 좀 조용한 곳으로 가보면 어떨까?
1: 우와, 저기 봐! 사진 찍는 곳이야! 멋지다!
0: 자, 이제 멋쟁이가 될 시간이야. 뭔지 알지? 다 같이 우리 수염 붙이자! 예! 이제 완벽해! 진짜 최고로 멋진 친구들 사진이 될 거야! 비씨도 보이고, 데이지랑, 오지랑, 또 당근 인형도 보여!
2: 잠깐! 우리 중에 한 명이 빠지면 어떡해?
0: 나? 아, 맞다!
3: 오늘은 다 같이 사진 찍는 날이잖아!
0: 근데 난 어떻게 사진에 나오지? 사진 찍고 있는데 말이야. 알았다! 카메라가 알아서 찍게 하면 돼! 삐뿍뿍. 이제 5초 있다가 사진이 찍힐 거야. 지금 가!
3: 내 꼬리!
0: 아, 미안. 내 꼬리! 어, 미안. 아우, 미안, 미안. 당근 인형. 착각. 방금 사진 찍혔어.
3: 오, 너 수염이 왜 그래?
2: 오, 너도 이상해.
0: 우리 수염 다시 붙이자.
2: 이제 괜찮아?
0: 거울 좀 찾아보자.
2: 좋아. 어, 봐봐. 웅덩이 거울이야.
0: 우리 좀 봐. 딱 맞게 들어가. 이제 우리가 웅덩이의 비친 모습 그대로 찍으면 되겠다.
3: 그럼 우리 다 나올 수 있겠지? 예!
0: 다 같이 치!

0: 우리 더 잘 나왔잖아.
1: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잘 나왔다고? 우리가 해냈어.

0: 그럼! 이번엔 웃긴 사진!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1: 우리 사진틀 만들자! 이게 좋겠어 여긴 이렇게
0: 잘했어 비슈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인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1: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3: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4: 이거 교차 검증했나?
3: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4: 이거 기밀 아닌가?
3: 맞습니다.
0: AI에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5: 이거 자네가 썼나?
3: AI가 썼습니다.
4: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4: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4: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4: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4: 자네인가?
6: 아니에요!
7: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8: 일기장이요.
7: 방과 후의 한 일은?
8: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7: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8: 빨간 머리엔?
7: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8: 오리를 길렀던 거요?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7: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8: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7: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8: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7: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8: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7: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8: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7: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8: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7: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8: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0: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기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1: 와, 나 죽겠다. 와.
2: 아, 잠깐, 나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3: 대무게가 한 45kg, 50kg 나는 거야. 옛날 거라 가지고 좀 무거워요. 네.
0: 쉽지 않은 작업.
1: 걸렸어.
0: 설치에 걸리는 시간만 무려 6시간.
4: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0: 에어컨 청소 역시 설치 작업 못지않게 고됩니다.
3: 불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다 내렸다는 거거든요.
0: 청소는 건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3: 곰팡이를 제거한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 목적입니다.
0: 분해한 부품은 고압 세척을 통해 꼼꼼히 닦아냅니다.
5: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꼼기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 편해요.
4: 보통 한참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0: 뜨거운 여름을 바쁘게 보내는 또 다른 작업자가 있습니다.
6: 저는 변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고장난 것은 무엇이든 고칩니다.
7: 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0: 도어록 설치부터 변기 하부를 고정하는 작업까지 집안 곳곳에 손볼 곳이 생기면 언제든 달려가 해결해 줍니다.
7: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0: 바쁘게 여러 현장을 이동하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7: 일 들어온 대로 저는 다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죠. 네.
0: 무더운 여름, 사람들의 편안한 일상을 위해 누구보다 뜨거운 땀을 흘리는 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폭염 경보가 예보되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폭염이 시작되면 더 바빠지는 이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8: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에어컨 설치와 청소를 하고 있는 권상철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이고요. 보시면 저희가 고객님들이 필요 없으신 물건을 제가 매입도 하고요. 매입했는 물건을 제가 고치고 다시 세척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요. 아직 같이 일하실 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일하러 가야 되는데 어서 오셔야 될 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9: 네,
10: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어서.
9: 오세요.
10: 늦게 왔어요.
9: 비가 와가지고 오늘 차가 너무 막혔어요.
10: 여기는 저랑 3년간 같이 일하신 문명화 팀장님이고요.
9: 네, 안녕하세요. 문명화라고 합니다.
10: 여기는 저랑 같이 2년간 같이 일하신 이은호 사장님입니다.
11: 네, 안녕하세요. 이은호입니다.
0: 매년 3월부터 7월까지가 제일 바쁜 시기. 그러니까 1년 중 지금이 가장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한 때입니다.
4: 원래 개인적으로는 다 따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고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 이렇게 서로 협약해 서로 이렇게 상부상조하는 관계입니다.
0: 지금처럼 바쁜 여름철엔 두 명에서 세 명씩 팀을 짜 함께 작업을 합니다.
4: 일반 가정집 같은 벽걸이나 스탠드 설치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데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천장형 4웨이예요. 4웨이는 혼자서 절대 못 하거든요. 사다리도 타서 기계 올리거나 내릴 때 무조건 두 명에서 세 명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만났어요.
0: 그런데 이 통은 뭘까요?
4: 아, 이건 질소통이고요. 저희가 오늘 작업할 곳이 기계만 뜯어내고 에어컨 배관을 재사용하기 때문에 질소는 이제 비인화성에다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배관이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거든요. 누설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배관 재사용할 때는 이게 질소 주입은 필수입니다.
0: 무게가 무려 40에서 50kg에 육박해 운반도 쉽지 않습니다. 드디어 첫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12: 요즘 많이 바쁠 때인가 봐요.
3: 네네.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요. 지금 설치도 많고 세척도 이제 문제가 많습니다.
12: 보통 그러면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일을 하세요?
3: 하루에 평균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이 이제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건씩 정도 잡고 있고요. 일반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하루 3건에서 6건 정도 잡고 있습니다.
0: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첫 작업은 시스템 에어컨 설치입니다. 그런데 짐을 내리는 데만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2: 짐이 뭐가 많네요.
3: 네,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설치 자재들이 좀 많아요, 공구들이.
0: 설치 장비만 해도 대략 20여 가지, 무게는 무려 300kg 이상이나 됩니다.
11: 아, 이게 혼자 못하겠는데요?
4: 절대 못하죠. 혼자서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팀원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이 다니는 거고요.
0: 그래서 사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는 장비를 옮기는 것부터가 큰일입니다.
3: 얘도 안 되겠네.
0: 하나, 둘, 셋. 대차에 실은 채로는 승강기에 탈 수 없어 일일이 짐을 옮겨 싣습니다.
3: 부츠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도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네.
12: 그럴 땐 들고 올라가야 돼요?
3: 그럴 때는 이제 사람의 힘으로.
0: 무겁고 부피가 크다 보니 시작부터 체력 소모가 상당합니다.
13: 네, 안녕하세요, 형님. 네, 에어컨 설치 왔습니다.
0: 14년 정도 사용한 낡은 에어컨을 철거하고 사방으로 바람이 나오는 새 시스템 에어컨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3: 이 정도가 한 3m 정도 나오실 거예요. 네. 일단 기존 그 실내기를 이제 저희가 가스 펌프 다운해서요. 네. 철거하고 철거한 자리에 이제 그대로 새 제품을 이제 올릴 겁니다.
0: 새 에어컨을 설치하기 앞서 기존 제품을 철거하는 작업이 먼저 진행됩니다. 작업자가 숙련된 손길로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를 떼어냅니다.
14: 뭉치 주세요. 밑에 조심해요. 떨어지면 그러니까. 네.
0: 시스템 에어컨은 사다리가 필수입니다.
14: 조심해. 네. 여기 하나 풀고 네. 하나 풀어서 그냥 밀어넣자고요. 네.
0: 두 명의 작업자가 힘을 합해 조심스럽게 에어컨을 분리합니다.
14: 이쪽으로는 안 되니까 네. 이쪽으로 밀어줘요. 하나, 둘, 셋.
15: 아니, 안 돼, 안 돼.
14: 안 돼?
15: 잠시만요. 네. 네, 여기서 풀어요, 그냥.
14: 아. 잡고 있어봐요.
13: 아, 지금 공간이 없어가지고요. 배관 연결되는 프레안도 지금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배관을 분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14: 저. 오, 물 떨어진다, 물 떨어진다. 물 떨어져요? 어우씨. 잠시만요. 빨리 풀어버릴게요.
4: 일반 벽걸이나 스탠드랑 틀리게 물받이가 자동 탑재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 물받이로 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0: 기계의 부피가 크고 무거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입니다.
1: 와, 나 죽겠나 봐.
0: 와. 사다리 위에서 팔을 올린 채 버텨야 하기에 체력 소모가 극심합니다.
14: 아니, 잠깐만요, 나 너무...
2: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4: 잠깐만, 힘이 다 빠졌어, 지금. 진짜 힘이 다 빠졌어.
3: 내 무게가 한 45kg, 50kg 나올 거예요. 옛날 거라가지고 좀 무거워요. 네.
0: 고소 작업을 장시간 촬영해야 하는 제작진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13: 아이고, 팔이
0: 힘들겠다.
12: 목소리 이렇게 힘든데 하시는 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3: 뒷골이 땡기는데요?
12: 뒷골이 땡기세요?
0: 여기 천장에 설치하는 특성상 다른 에어컨 설치에 비해 피로가 곱절입니다.
4: 아, 저기 기울여서 지금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앞전에 에어컨을 쓰던 거다 보니까 물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 물을 다 출수를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서 그다음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0: 결국 하중을 줄여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내부에 있는 물을

0: 먼저 빼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천장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에어컨을 철거하는 데만 무려 1시간 반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겨우 철거가 끝났는데 작업자들은 이미 온몸이 땀범벅입니다.
1: 기계가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건데 보시다시피 너무 좁다 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보이진 않지. 그러니까 이렇게 감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힘들어서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지금.
0: 벌써 녹초가 됐습니다.
2: 아, 너무 더운데?
1: 그러게. 아우, 덥네.
2: 와, 팀장님, 와, 땀 봐.
1: 와, 뭐야, 와.
2: 샤워했어요.
0: 이렇게 고된 일을 택한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2: 원래 이제 직장 다닐 때는 한 10년 정도 이제 공조 냉동 시설 관리 쪽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인분이 이제 에어컨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그쪽 이제 분야가 괜찮은 것 같아서 학원 이제 수강 등록해서 이제 바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0: 5년 전 학원에서 만난 세 사람은 지금까지 줄곧 현장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1: 네. 화장품 회사 이런 데 구매팀이나 자재팀, 영업팀 이렇게 사무실에서 갇혀있는 일을 했었었는데 사무실에서 계속 갇혀있는 것도 싫고 활동적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본 게 찾아본 게 이제 에어컨이었고 일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제 2의 직업으로 선택한 게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0: 어느새 오후 1시, 갑자기 문을 여는 이유가 뭘까요?
3: 아, 지금 실외기 쪽 위치를 좀 확인하려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밖으로 나가야 돼요?
3: 네, 나갈 수밖에 없어요.
0: 안전줄을 난간에 연결하고 몸에 줄을 체결한 뒤 작업자가 창밖으로 나갑니다.
5: 조심하세요.
6: 네.
0: 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무려 10층 높이입니다.
3: 무서워요. 좀 무섭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설치를 제대로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해야죠. 아무래도 지금 저희가 외부에 지금 실외기 작업은 이렇게 고소 작업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일할 때 좀 위험한 게 좀 있긴 있어요.
5: 뒤에 먼저 확보해요, 공간. 뒤에 조심하시고.
0: 실외기 무게도 45kg이나 됩니다.
5: 네, 됐습니다.
0: 그런데 작업자가 실외기 설치를 안 하고 뭘 하는 걸까요?
3: 네, 지금 기존 배관 지금 재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배관이 이상이 없는지 이상 여부 확인하려고 지금 질소 테스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배관에 질소를 주입해 미세한 균열이나 냉매 누출이 없는지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3: 지금 배관의 밀봉도를 지금 확인하려고 얘를 용접을 해서 지금 완전히 공기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0: 배관을 용접해 밀봉한 뒤 질소를 채워 넣어야만 누설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3: 네, 질소 주입하겠습니다.
0: 이제 드디어 고압의 질소를 배관 내부에 주입합니다.
3: 평균적으로 압을 지금 35kg 정도 지금 주입을 해놨거든요. 저희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까지 이 주입한 상태의 이 게이지를 보고 나서 만약에 게이지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누설이 없다고 판단을 해갖고 다시 재장착을 할 거예요.
5: 팀장님! 네, 이상 없습니다. 작업 시작해주세요.
0: 배관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밀 테스트 작업이 모두 완료되자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던 작업자들이 새로운 시스템 에어컨 기기를 천장에 고정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8: 네,
7: 됐습니다.
8: 조크도 대충 딱 맞네.
7: 네.
0: 높은 위치에서 작업해야 하는 부담에 공간까지 좁아 이번 작업은 특히 힘이 듭니다.
9: 네, 이제 배관 연결 작업을 할 건데 이게 납속이라고 누설 방지제거든요. 요걸 한 번 더 발라줘서 사전에 미리 누설을 방지하려고 지금 바르는 거거든요.
0: 기기 고정이 끝나면 이제 배관을 실내기에 직접 연결해줘야 합니다.
2: 배관 연결은 끝나서 이제 전기 작업이랑 실외기 이제 배관 연결하면 저희가 이제 진공 작업을 할 거거든요. 네. 진공 작업을 하는 이유는 이제 배관 내에 이제 산소랑 수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없애주기 위해서 이제 진공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이제
0: 아찔한 높이의 실외기 앞 난간에 자리 잡고 있던 작업자가 진공 작업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3: 이거는 진공 샴푸라는 거고요. 지금 여기 장착한 건 진공도를 나타내게 나오는.

0: 디지털 케이지예요.
1: 아이고, 에어컨 설치하는 게 참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네요.
2: 숫자가 뭐예요?
3: 요거는 저희가 배관 안에 지금 진공을 잡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는 지금 토르라는 그런 기호를 좀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규정치는 0.05토르까지는 잡아놔야 배관 안에 진공도가 잘 잡혔다고 할 수 있어요. 배관 안에 있는 이물질과 공기를 완벽하게 빼려면 최소 30분 이상은 돌려줘야 돼요.
1: 실내에서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제 전원선과 통신선을 연결하고 에어컨 케이스를 끼우면 설치가 끝납니다. 장장 6시간이 걸리는 대공사 끝에 모든 공정이 마무리됐습니다.
4: 아니, 이게 에어컨이 없는 데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5: 그렇죠. 저희는 에어컨 있는 데서 일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없는 곳을 직접 가서 이제 설치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서 작업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1: 아이러니하게도 시원한 에어컨을 달기 위해 작업자는 늘 더위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5: 살 것 같다. 시원하다. 시원하니까 좋네. 너무 시원하다.
6: 땀만 좀 식혔다면.
5: 네, 땀 좀 식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집 가죠. 하루 종일 에어컨 없는 데서 작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일이다 보니까 이때 잠깐 시운전하는 이 시간이 저희가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7: 네, 감사합니다. 네.
1: 무사히 첫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8: 안녕하세요. 네.
1: 또 바쁘게 다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5: 지금 시스템 에어컨 4개 청소하러 왔습니다, 지금.
1: 이번에는 설치가 아니라 청소 작업입니다.
9: 안녕하세요.
1: 설치만큼이나 의뢰가 많은 에어컨 청소. 이곳에서 진행할 작업만 총 4대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 꼼꼼히 보양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5: 이건 이제 방수 매트라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세척을 하는 거다 보니까 물이 저희가 안 떨어지게 조심한다고 해도 물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필연적으로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고자 미리 방수 매트를 깔아서 고객님의 가구나 뭐 가전제품 이런 게 손상이 안 되게 보양을 해드린 작업입니다. 지금
10: 우리 팀장님이랑 저랑은 일단 분해하시고 이 팀장님은 세척 준비해서 네. 저희가 분해해주시고 바로 세척 준비해 주십시오.
11: 네, 팀장님 차단이 내리겠습니다.
12: 약품을 뿌리고 물 세척을 하다 보니까 전기에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전기 위험 상당히 취약하다 보니까 저희는 무조건 차단기를 내리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 본격적인 세척에 앞서 먼저 분해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13: 어떻게 분해하고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14: 네,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몸이 가게 되었습니다.
13: 아, 이게 다 다르지 않아요?
14: 아니요. 예. 그 제조사마다 다 위치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1: 시스템 에어컨의 구조는 제조사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14: 입주하신 지 2년 차 되셨는데 보시면 다 곰팡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받이에서 뭐 내려와서 곰팡이가 점점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송풍팬 안쪽에서는 곰팡이입니다.
1: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곰팡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14: 이렇게 보입니다.
1: 물받이에 고이는 물은 보통 300에서 500g 정도 됩니다.
14: 아, 증발기에서 결로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물받이에 항상 물이 고여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거든요.
1: 우선 고인 물부터 깔끔하게 빼내고 분해한 부품들은 세척을 위해 화장실로 이동합니다.
15: 오히려 약을 이렇게 닦고
1: 내부는 이미 곰팡이로 인해 심하게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6: 물이 썩어서 생기는 거예요. 슬러지처럼. 이게 나중에 좀 지나면 본드처럼 찐득찐득거리고요. 이게 굳으면 이게 곰팡이로 변해요.
1: 먼저 친환경 곰팡이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먼지와 곰팡이를 확실하게 제거해 줍니다. 세척이 끝난 부품은 송풍기를 이용해 수분을 완전히 말려줍니다. 이야,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16: 방치를 하면 냄새가 좀 더 많이 올라오고요. 곰팡이에 대한 포자가 더 많이 생겨서 나중에 쓸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심해집니다.
1: 에어컨 본체 세척에 앞서 오염을 막기 위해 방수포를 설치해줍니다.
14: 물을 써서 이제 폐수는 바닥으로 떨어지게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가드를 쓰는 거거든요.
1: 에어컨 내부도 같은 방식으로 고압 세척기를 이용해 묵은 때를 싹 벗겨냅니다.

0: 바로 이렇게 약품을 뿌리면 곰팡이가 제거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가능 시간 한 2, 3분 정도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1: 특히 오염이 심한 송풍 팬과 증발기를 중심으로 구석구석 세척을 하면 내부에 붙어있던 시커먼 오염 물질들이 이렇게 씻겨 내려옵니다.
0: 곰팡이를 제거하는 이유는 요즘은 이제 환자들이 천식 환자나 호흡기 질환이 많기 때문에 특히 신생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감기도 많이 걸리고요. 곰팡이 때문에. 그래서 곰팡이 제거가 주목적입니다.
1: 이제 세척을 마친 내부를 점검할 차례. 시커멓던 먼지는 온데간데 없고 몰라보게 깨끗해졌습니다. 아, 나도 해야겠는데. 오후 6시, 오늘의 첫 식사입니다.
2: 식사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0: 그래도 밥은 먹잖아요.
2: 못 먹을 때도 있으세요?
0: 네,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먹을 때도 있어요. 고객님이랑 약속 시간을 저희가 잡잖아요. 네.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뭐 작업이 순탄하게 끝나면 저희가 약속하는 시간에 맞춰갈 수 있는데 조금씩 이제 딜레이가 되다 보면 밥 먹을 시간 없이 그냥 가야 돼, 움직여야 돼요. 네.
3: 맛있으세요.
4: 네, 빨리 드십시오.
1: 역시 한국인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술 훌훌 말아 먹는 게 정답이죠. 아이고.
5: 야, 너무 고팠어.
4: 아, 맛있다.
1: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과연 한 달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5: 보통 한창 바쁠 여름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1,500에서 2,000 정도 보시면 되고요. 좀 덜 바쁜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500 사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직장인 월급 정도 받습니다.
1: 짧은 식사가 끝나기 무섭게 다시 작업이 재개됩니다.
0: 이제 분해한 부품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조립할 거거든요. 네. 네. 순서대로 이제 분해 역순으로 이제 조립할 겁니다.
1: 이제 말끔해진 부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0: 본회의 이제 한 대 하는데 한 시간 정도 제일 보거든요. 오염 정도가 좀 더 심하면 좀 더 보고요.
1: 아이 방 한 곳의 청소가 완료됐습니다. 남은 세대의 에어컨도 서둘러서 세척합니다. 에어컨 네 대를 청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무려 4시간. 이제 마지막 단계, 에어컨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럼 에어컨 청소 가격은 얼마일까요?
0: 원래 대당 10만 원인데 지금 4대를 하셨잖아요, 고객님은. 뭐 대당 9만 원에서 36만 원에 오늘 작업을 했습니다.
5: 고객님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네, 안녕히 계세요.
1: 두 번째 작업까지 마무리됐는데요. 이맘때면 피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2: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0: 아,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드 세척이 있어가지고요. 스탠드 세척하러 가고 있습니다.
2: 스탠드 세척이요?
0: 네.
2: 아니, 지금 거의 8시가 다 돼가는데.
0: 그래도 뭐 고객님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오후 8시, 세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8: 안녕하세요, 고객님.
9: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0: 네. 네. 스탠드형 에어컨이고요.
0: 네.
10: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18년, 19년도 구입했습니다. 제가.
1: 구입한 지 7년 정도 된 에어컨입니다.
0: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 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필터만 교체하셨으면 여기는 또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오가고 하면 먼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안쪽 먼지랑 곰팡이가 좀 많을 것 같네요.
1: 기름때 많은 카센터라 가정집보다 오염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탠드 에어컨은 분해와 조립 작업도 까다롭다고 합니다.
0: 종류는 일단 옛날 구모델, 신모델 다 해서 30가지가 넘고요. 예, 제품을 분해할 줄 모르면 세척을 할 수가 없습니다.
2: 아, 그럼 다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0: 네. 해체할 부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얘는 안쪽에 또 송풍 팬도 안쪽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다 드러내야지만 저희가 증발기도 볼 수 있고 송풍 팬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1: 복잡한 부품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분해해 나갑니다.
0: 여기 보시면 저희가 청소의 주 목적은 여기 증발기를 이제 세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분해를 했는 건데요. 여기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아래쪽에 보시면 물바지가 있거든요. 여기 물때도 있고 곰팡이도 있어서 여기서 냄새가 이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청소를 하고 뒤쪽으로 보시면 곰팡이가 엄청 많거든요.
1: 보고 오염이 꽤 심하네요. 이제 전기 기판을 분해해줘야 할 차례인데 갑자기 작업자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습니다.
0: 아, 분해정 사진을 찍어놔야 저희가 조립할 때 원상태로 그대로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원 통신 라인이 달라서 색깔을 다르게 하면 기계가 오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스탠드 에어컨은 꼼꼼하게 분해하고 조립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 분해를 시작하는데요. 떼어낸 부품들을 종류별로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 따로따로 이렇게 모아놓으시네요.
5: 네, 아무래도 각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이 다 틀다 보니까 그 볼트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나중에 작업할 때 안 헷갈리고요. 조립할 때도 좀 이따 이 상태 그대로 조립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딱 놔두는 게 아무래도 작업이 효율성이 좋죠.
0: 부품 분해 끝났거든요. 이제 세척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0: 자, 스탠드 세척할게요.
3: 네.
1: 에어컨 부품을 세척하기 위해선 약품 처리와 고압 분사기를 사용해야 해 실외로 나가 작업을 진행합니다.
3: 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만 방치하면 얘가 자연적으로 지금 묻어져 있는 곰팡이가 자연적으로 분리가 돼서 떨어져 나갑니다.
1: 때를 불리기 위해 약품을 도포하고 5분을 기다려준 뒤 고압 세척기로 시원하게 묵은 때를 씻어냅니다. 그 시각 실내에선 에어컨 실내기 본체를 청소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0: 아, 지금 전기 배선 쪽 지금 물이 이제 튀면 안 되니까요. 저희 최소한 이제 아래쪽 이제 고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로 이제 저희가 세척을 할 거잖아요. 약품을 뿌리고 이제 고압 세척도 세척을 하게 되면 이런 가대가 없으면 물을 뿌리면 이제 사방으로 튀게 되거든요.
1: 찬 바람을 만들 때 생기는 수분 때문에 증발기는 원래 오염에 가장 취약한 부위입니다. 증발기 구석구석에 전용 세정제를 도포한 뒤 고압 세척으로 때를 벗겨냅니다.
0: 증발기가 빗살 모양으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척을 할 때 위에서 아래로 이제 쓸어내리듯이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1: 증발기 틈새를 따라 쓸어내리며 청소해야 숨은 오염물까지 씻겨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럼 청소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오염이 심했던 물받이와 증발기뿐 아니라 송풍팬까지 본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워낙 구조가 복잡해 조립에만 또 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드디어 작업이 끝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만큼 참 고단한 작업입니다. 시원한 냉수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래봅니다.
0: 저희는 근데 뭐 떡이야 싸야 되는 게 일상이라 가지고 만족하고 그냥 일하고 있습니다.
1: 오늘 흘린 땀방울이 시원한 여름을 선물하길 바라봅니다.
0: 작업은 다 완료됐고요.
3: 예.
0: 오셔서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3: 겉보기부터 완전히 다르네요. 야, 완전 새 것때 냄새 그대로 나는군요.
0: 네.
3: 일단 에어컨을 틀면 약간 곰팡이 냄새 같은 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도 느껴지니까 제가 막 문을 열어놓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 신세계를 만난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습니다.
5: 가보겠습니다.
3: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0: 네,
3: 안녕히 가세요.
0: 70 넘어서까지도 이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일을 잡아서 노후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 70까지도 이 에어컨 일을 하면서 쭉 살아보고 싶습니다.
1: 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또 다른 작업자를 찾아 서울 성북구에 왔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하는 분일까요?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집수리하고 있는 박총연이라고 합니다. 집수리 시작한 지 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요. 이제 회사 다니다가 이제 좀 빠르게 제2의 인생으로 집수리라는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경기, 세면대, 도어락, 방충망 이러한 것들을 고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돌아다니면서 집수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도구를 챙깁니다.
6: 여기는 어쩐 일이에요?
4: 아, 예, 여기 현장은 오늘 방충망 교체하러 왔습니다.
6: 방충망?
4: 예.
1: 좀 전에 수리 의뢰를 받고 왔다고 했는데

0: 마치 본인의 집처럼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1: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셨네요.
2: 아, 여기 한 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고객님이 단골 고객님이셔가지고 지금 출근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비밀번호 제가 받아가지고 요것만 딱 제가 작업하고 이제 작업 사진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0: 사실 여름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인데요. 오래되어 낡고 구멍난 방충망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2: 여기가 이제 좀 삭았어요. 삭다 보니까 여기 문 열 때 구멍이 생기기도 했고 먼지가 많이 껴있어가지고 한번 교체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연락을 주셨어요.
0: 방충망 교체 작업을 위해 우선 창틀을 조심스럽게 분리합니다.
2: 먼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집안에 먼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탈거 후에 이제 내려가서 작업하고 이제 갖고 올라와서 다시 설치를 해드릴 거죠.
0: 먼지를 막기 위해 작업은 밖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업자가 창틀에서 기다란 줄을 뽑아내는데요. 저게 뭘까요?
2: 가스켓이라고 해가지고 방충망을 끼고 나서 방충망이 빠지지 않게끔 이걸로 이제 고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0: 가스켓을 떼어내니 창틀에 붙어있던 방충망이 허무할 정도로 너무 쉽게 떨어집니다.
3: 뭐 이렇게 쉽게 떨어져요?
2: 저희 집 수리 자체가 소소해서 네, 쉽게 됩니다. 알루미늄 재질 같은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요. 그냥 빼기만 하면 됩니다. 알루미늄 자체가 재질이 조금 두껍기 때문에 그 틈에 딱 끼게 돼 있어요.
0: 방충망을 완전히 걷어낸 뒤 먼저 찌든 창틀부터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이제 빳빳한 새 방충망을 반듯하게 올리고 작은 바퀴 모양의 도구를 굴려가며 다시 고무 가스켓을 끼워 넣습니다.
4: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돼요?
2: 저희가 이 도구로 보시면은 낮은 곳, 높은 곳이 있어요. 이 긴 부분을 사용하면은 망이 이제 안쪽으로 말리고 낮은 곳을 반대로 해서 사용하게 되면 망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0: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긴 쪽 롤러가 망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짧은 쪽이 고무 가스켓을 홈 안으로 밀어넣는 겁니다. 가스켓이 틈새로 파고 들어가며 방충망을 사방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방충망이 주름 없이 팽팽해지는 겁니다.
2: 그래서 이 도구를 가지고 방충망 작업할 때는 방충망이 울지 않게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 가스켓을 모두 채워놓고 나면 마감 작업만 남았는데요. 창틀 밖으로 나와 있는 여분의 망을 깔끔하게 잘라주면 방충망 교체 작업 완성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은 창틀을 들고 들어와 제자리에 다시 달아주면 끝입니다. 구멍난 오래된 방충망이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2: 네, 집 수리는 비교적 간단해서 금방 끝나고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도 쉽게 하실 수가 있죠. 네, 다만 저는 이제 좀 숙련되다 보니까 좀 더 빨리 끝내는 편이고요.
0: 끝내고 나가는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2: 위에는 좁은데 밑에가 지금 벌어져 있어요. 이거를 자주 사용하시다 보면은 이 부분이 이제 좀 경첩이 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틀어져 있는 집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나사를 좌우로 돌리면서 이 문 틈 간격을 맞추시면 됩니다.
0: 이렇게 나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틀어졌던 문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네요. 싱크대 상부장의 수평이 맞춰졌습니다.
2: 이런 거는 이제 경첩이 잘못된 줄 알고 경첩을 교체해달라고 수리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0: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2: 다음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지금 좀 늦어가지고 얼른 가봐야 합니다.
3: 아, 거기 또 무슨 작업인데요?
2: 거기는 이제 양변기 백시멘트 작업이라고 해서 양변기 밑에 시멘트 재시공하는 작업입니다.
0: 보통 하루에 4, 5곳 이상 다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쁩니다. 두 번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5: 안녕하세요.
6: 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예. 들어오세요. 변기 밑에 예. 예, 저게 아,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예. 깨져서
5: 깨졌네요.
6: 예. 예.

0: 이렇게 시멘트가 깨지는 데는 이유가 있답니다.
1: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변기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거든요. 그런 흔들림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렇게 미세하게 크랙이 가요.
0: 먼저 변기가 다치지 않게 주변 시멘트를 조심스럽게 전부 깨서 걷어냅니다. 그리고는 깨진 파편들은 말끔히 치워줍니다.
1: 보통 다 이렇게 떠있어요. 떠있는 이유가 이 타일을, 바닥 타일을 공사할 때 물이 여기 유가 배수 쪽으로 잘 빠지게끔 기울기를 맞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아무 좀 더 붙어 있지만 이쪽은 좀 더 떠 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힘들 것 같습니다.
0: 허허, 살짝만 건드려도 진짜 심하게 흔들거리네요. 허허.
1: 지금 보시면 고유목 연기 때문에 사용하시면서 미세하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100cm가 깨지는 거죠.
0: 또다시 시멘트가 갈라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틈새에 고인목을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흔들림을 원천 차단하고 수평을 똑바로 맞추는 것이 이번 작업의 핵심입니다.
1: 이렇게 했을 때 흔들림이 없습니다. 완전 찌꺼리죠. 요거를 이제 마치고 작업을 하면 100cm가 이렇게 이전처럼 금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0: 근데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집수리 일에 뛰어든 계기가 뭘까요?
1: 군무원이다 보니까 이제 월급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서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계속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분야를 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찰나에 이제 삼촌이 집수리 분야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우연치 않게 그냥 가서 한번 해보자 한 게 지금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 같습니다.
0: 올해로 4년 차, 이제는 어엿한 숙련공이 돼서 직업에 만족을 느끼며 일하고 있습니다. 수평을 맞춘 변기 하부에 잘 반죽한 백시멘트를 빈틈없이 밀어놓고 겉면을 매끄럽게 문질러 마무리를 짓는데요. 수리 전과 후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1: 평균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많이 매출이 났을 때 한 1,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났었습니다.
2: 한 달에?
1: 예. 순수익으로 그 정도 나왔습니다. 고객님 작업 다 완료했고요.
3: 네. 예. 깔끔해지셨네요.
1: 예, 깔끔하게 제가 잘 마무리해드렸고요.
3: 이렇게 빠른 시간에 네. 그냥 봐도 너무 깔끔해 보여요. 단단해 보입니다. 지금 너무 고생하셨는데 더운데 과일 조금 드시고 가세요.
1: 과일
3: 네, 앉아서. 되게 젊으신 분이 저렇게 일을 깔끔하게 잘하셔요.
0: 만족해하는 모습에 수박이 더 답니다.
3: 앞으로 시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이거 누구 AI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정말 선택을 잘 하신 것 같아요.
1: 우리 이제 가보겠습니다.
3: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예. 제가 비용 6만 원 드리면 됐죠?
1: 네, 맞습니다. 그럼 제 하시고 6만 원.
3: 네, 여기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너무 고생하셨어요.
1: 다음에 또 편하게 연락주세요.
3: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0: 벌써 오후 2시입니다. 아직 한 끼도 챙기지 못해 다음 현장으로 가기 전에 잠깐 편의점에 들러 간단히 먹을 요깃거리를 사려고 합니다.
4: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어가지고 빵 좀 먹으려고요.
0: 급하게 들어오는 수리 요청도 많고 여러 곳을 다녀야 해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4: 고객님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려면 밥보다는 먼저 가서 작업을 빨리 해드려야죠. 저 또 기다리고 계시니까.
5: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0: 부지런히 서둘러 약속 시간에 늦지 않게 도착했습니다.
4: 여보, 안녕하세요. 네. 예.
6: 도어록 달러 오셨죠?
4: 네.
6: 예. 여기 이 부분에 그렇구나. 여기 저 열쇠 도어록 달려고 신청한 겁니다.
7: 원래 이거 열쇠 하시는 분들이 하지 않나요?
4: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열쇠만 해가지고 하실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뭐 도어록 다른 집수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저희가 해드려요. 네.
0: 작업을 하는 손길이 익숙한데요. 사실 도어록 교체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연중 내내 의뢰가 가장 많이 들어오는 수리 중 하나입니다.
7: 아니 도어록 교체는 엄청 쉽네요. 간단하네요.
4: 네, 맞아요. 사실 셀프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교체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 이제 라든지 이런데 네,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0: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이라도 전문가의 손길은 역시 속도부터 다릅니다. 15분 만에 도어 록 교체를 끝냈습니다. 여기서 도어 록에 관한 중요한 팁을 하나 공개하겠다는데요.
4: 이제 배터리가 방전이 돼가지고 문을 못 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 도어 록 본체 보시면은 앞에 고볼트 건전지를 이렇게 부착할 수 있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 부위에 건전지를 부착하시고 그리고 나서 한번 비밀번호 한번 눌러보시면 도어 록 고장이 아니라고 하면 문이 다시 열릴 겁니다.
0: 아하, 갑작스런 배터리 방전으로 문이 안 열리면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아, 그럴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 아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집 안을 못 들어가니까 막 무서워서 이제 문 열어달라고 연락 오신 분들이 많죠. 네.
0: 오후 4시.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4: 여보세요?
2: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집수리 혹시 하시는 거 맞나요?
4: 네, 맞습니다.
2: 그 저희가 변기가 고장나가지고 급하게 연락드렸는데
4: 제가 바로 네네. 이동 가능하거든요?
2: 네네.
4: 네. 제가 한 시간 안으로 제가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0: 어디 한 곳만 고장나도 당장 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아 급하게 들어오는 의뢰가 많습니다.
7: 아니, 여긴 좀 많이 외진 데 아니에요?
5: 그러게요. 저도 현장 와보니까 여기는 좀 많이 외져있네요. 네. 괜찮습니다. 어디 있는지 가야죠.
0: 그렇게 한 시간을 달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8: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 때문에. 네.
5: 위치가 어딜까요?
8: 네, 오른쪽으로.
5: 네, 왼쪽.
8: 아, 왼쪽? 네.
0: 식당 화장실이라 수리가 급한 상황입니다.
5: 그래, 물을 지금 잠가도 좋구나. 이게 지금 부러져 있네요. 네.
4: 이게 변기 물탱크에 물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나면은 물이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물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죠.
5: 이게 부러지면 아예 그 조절이 아예 불가능해져요.
0: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손길이 한층 빨라집니다. 수월한 작업을 위해 먼저 변기 물탱크부터 서둘러 분리하는데요. 또 전화가 걸려옵니다.
5: 예, 여보세요?
9: 네, 안녕하세요.
5: 예.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제가 지금 현장이어서 전화 못 받을 수 있어가지고 문자 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연락드릴게요.
7: 아, 이게 일할 때도 계속 전화 오네요.
5: 네,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네. 제가 이제 잘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또 일할 때는 급하다 보니까 네. 네, 문자로 이렇게 좀 작업 사진 남겨달라고 합니다.
0: 그런데 망가진 부품뿐 아니라 안에 든 부품 모두를 분리합니다.
5: 한 번에 그냥 교체할 때 다 교체하는 게 좋아요. 아... 네, 또 중간에 고장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부러진 부속은 이렇게 이제 부러진 부속이고 새로 설치할 부분은 이렇게 물을 사용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작동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여기 부속이 이제 마모돼서 이제 금방 고장이 나죠.
0: 분해를 마친 작업자가 변기 안쪽 구석까지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7: 네, 청소까지 다 해주시네요.
5: 아, 맞습니다. 변기 물탱크 뒤에는 사실 고객님들이 청소를 못 하거든요. 독일을 저처럼 이렇게 철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철거를 한 김에 제가 뒤에도 깨끗하게 닦아드리죠.
0: 그리고 조립을 하는데요. 이건 어떤 용도의 부품일까요?
4: 물 내림 버튼 눌렀을 때 이게 좀 올라가면서 여기 안으로 이제 물이 변기 물탱크에 있는 물들이 달로 내려가요.
0: 떼어낸 물탱크 속을 들여다보며 이제 새 부품들을 하나씩 정확한 위치에 조립해 넣습니다. 그리고 떼어냈던 물탱크를 다시 제자리에 올린 뒤 고압 호스까지 연결해주면 수리가 끝이 납니다. 이제 물 셀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아, 덥네. 많이 덥고 힘드시죠?
5: 예, 맞아요. 화장실은 공간도 좁고
1: 그리고 되게 이제 작업 공간이 여유치가 않다 보니까 작업

만들었어요.

0: 하면 떠오르는 대표 음식을 소개한다. 시원한 짬뽕 국물 맛 내는 여경래표 특급 비결 대공개. 해물의 감칠맛 못지않다. 차돌박이로 진한 국물 맛을 낸 차돌 짬뽕부터 더 이상 서비스로 보지 마라. 중식 셰프의 한이 서린 만두 레시피. 쫄깃 바삭 수제 만두피에 육즙 폭발 만두소가 듬뿍. 인기 만점 손만두까지. 중화요리의 고수 여경래 셰프의 특급 요리 비결이 담겨있는 중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애들 광입니다.
2: 네, 여경래입니다. 네.
1: 셰프님. 이 중식에는 두 가지 파가 있죠. 짜장면파, 짬뽕파. 이 짬뽕은 얼큰한 맛이 매력적이잖아요. 네. 자, 오늘은 짬뽕파뿐만 아니라 짜장파들도 설레게 할 차돌 짬뽕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아, 차돌박이 있고요. 네. 죽순,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면은 중화면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또 양념이 중요한데요. 양념 재료도 한번 볼까요?
2: 네, 양념 재료는 생각보다 어렵진 않고요. 고춧가루 빨갛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간장하고 굴소스, 그다음에 소금이 좀 들어갈 겁니다.
1: 자, 이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의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차돌 짬뽕 너무 기대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면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2: 아, 일단 제가 만드시는 방법을 잘 포인트를 잘 보셨다가 네.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마 저 못지않게 되게 맛있게 만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료는 차돌박이를 준비를 했고요. 네. 여기 이제 재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라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죽순은 예. 이게 편으로 썰도록 하겠습니다.
1: 편으로요.
2: 자, 꼭 볼에다 담아주시고 예. 표고버섯도 그냥 그 얇게 쓸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 자, 크기를 비슷한
2: 예, 비슷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고 예. 이쪽으로 옮겨서
1: 자 이제
2: 약간 얼얼하고 칼칼한 그런 맛이긴 하지만 고춧가루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거는 식용유로 볶도록 하겠습니다.
1: 식용유로요.
2: 어떤 분들은 이제 그걸 좀 더 얼얼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추기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저는 그냥 고추 기름을 사용 안 하고 식용유로 사용해서
1: 식용유로
2: 기름을 좀 넣어주시고요. 자 고기를 먼저 넣어가지고 예. 겉면을 익힐 겁니다. 예. 불의 세기가 문제는 있긴 하지만 네. 뭐 그걸 극복해야지 맛있는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짬뽕을 이야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짬뽕 드실 때 많은 분들이 또 해물 짬뽕 많이 드세요. 근데 요즘은 이런 고기를 넣어서 먹는 뭐 차돌박이 짬뽕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매콤하고.
2: 그래서 해산물 같은 걸로 만드는 짬뽕은 해물 짬뽕 같은 경우는 그 계절에 나오는 뭐 조개살이라든지 홍합이라든지 예. 새우라든지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예. 그 국물이 좀 약간 해산물이 들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예, 이 친구도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 하지만 이걸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예? 들어가는 재료들의 맛을 우려내는 거기 때문에 딱 빨갛게 생겼어도 딱 국물을 먹었을 때, 어우, 우리 한국말 쓸 수 있는 말 있잖아요.
1: 시원하다, 예. 또 여기 오늘은 또 고소함까지, 그쵸?
2: 네, 그렇죠. 아. 파마늘 생강 다 넣어주실래요?
1: 자, 지금요.
2: 네. 다 넣어주시면 돼요.
1: 아, 지금 차돌박이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차돌박이 굉장히 금방 익거든요.
2: 네, 맞아요. 살짝만 하면 되죠.
1: 예.
2: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간장 한 스푼만 넣어주세요.
1: 간장 한 스푼 넣을까요?
2: 네. 오늘의 보조는 우리 광희 씨입니다.
1: 예. 한 스푼.
2: 네. 이 고기에 밀간을 넣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주시고 파 마늘 향이 또 나와야 됩니다.
1: 맞아요.
2: 자, 이 상태가 되면은
1: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 파마늘 향이 나왔어요.
2: 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예. 이제
1: 살짝 간해야죠.
2: 고춧가루.
1: 오. 아, 요때
2: 둘러주시고 네. 하나 반 정도만 넣겠습니다.
1: 하나 반.
2: 하나 반이지만 하나 반이든 두 개든 상관없는데 예.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저는 이 고춧가루가 예. 전체

0: 제 재료를 다 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1: 묻을 수 있을 정도로. 네,
0: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자, 이렇게 해다가 이제 물을 넣을 건데,
1: 네.
0: 내가 지금 짬뽕 한 그릇을 만든다 그러면 짬뽕 한 그릇에 국물이 약간 어느 정도 나올 테니까 이걸 3등분해서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물을요?
0: 자, 다 넣지 마시고, 좀만 더.
1: 좀 더요.
0: 더.
1: 네.
0: 오케이.
1: 자.
0: 지금 넣은 거를 세 번 넣어야지 한 그릇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 아, 오, 근데 셰프님,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넣는 이유는 뭐예요?
0: 원래는 한 번에 많이 넣게 되면 이게 우러나오지가 않더라고요.
1: 아.
0: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비법이긴 하지만 식당에 가게 되면
1: 예.
0: 이런 식으로 짬뽕을 잘 볶는 집도 찾아내는 것도 쉽진 않은데
1: 예.
0: 짬뽕 세 개 정도는 우리가 같이 안 볶아요.
1: 오, 맛있다.
0: 한 개, 두 개 볶는 것이 제일 맛있고요. 세 개 정도 볶게 되면 다른 거 넣고 우려내야 되니까 이게 우려내는 시간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물을 많이 넣지 않고 여러 번 나눠서 끓여요.
1: 그러면 적은 양으로 진하게 우려서.
0: 네, 그렇죠.
1: 오, 이것도 정말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0: 그래서 만약에 짬뽕이 네 개 들어왔다면 혼자 다 볶으려면 내가 말했던 약간 금기잖아요.
1: 예.
0: 그러면 둘이 볶아요.
1: 오, 나눠서.
0: 두 개씩.
1: 예.
0: 그렇게 하면 훨씬 더,
1: 예.
0: 물론 이제 그거는 꼭 정석은 아니지만 저만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죠.
1: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을 조금만 넣고 끓이다 보니까
0: 진국 정말... 같은 느낌이 들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 정도가 되면 다시 두 번째, 넥스트 두 번째 거 물을 넣습니다. 네. 아까 그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1: 이 정도는
0: 한 번에 쫙 보시면 돼요.
1: 자, 아까 넣었던 분량만큼 또 넣었어요.
0: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런 밑간이 안 돼 있는 거고요.
1: 예.
0: 간은 제일 끝에 넣을 거예요. 우러나올 때까지 우러나오고
1: 예.
0: 진국이 될 것 같다 그럼 그때부터 간을 넣으시면 딱 좋아요. 간 넣고 끓으면 끝.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따로 뭐 기교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1: 예.
0: 잘 우려났기만 해도 이 짬뽕 그 재료에 들어간 것들이 다 우러나오기 때문에 진국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예. 간을 넣고 딱 먹어봤을 때 시원하다.
1: 저도 군침이 돌아가지고 지금 두 번 정도 저희가 물을 넣었고요. 이제 마지막 분량의 물만 남아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맛있는
0: 그 재료를... 시원하다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1: 아니, 우리는 또 표현력이 풍부하니까 시원하게, 근데 속이 시원하다는 거죠.
0: 딱 마시면 그 두 말 할 것도 그 시원하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이제 국물을 좀 더 넣을게요.
1: 예, 자 마지막 분량 넣을게요.
0: 조금만 넣어야 돼요. 아 됐어요. 그 정도 됐고.
1: 야.
0: 이제 여기는 지금 제가 그 레시피상 조금 빠진 것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빠진 건 아니고 이 상태로 했는데
1: 예.
0: 청경채라든지 얼갈이라든지 뭐 이런 파란 것도 넣으셔도 좋아요.
1: 맞아요. 저희가 세 번에 나눠서 물 넣어서 그런지 뭐 기분 탓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한 느낌 들어요.
0: 예. 네, 이렇게 해갖고 자, 굴소스.
1: 예.
0: 굴소스는 이렇게 조금만 넣는 거예요. 베이스 스텐 개념으로.
1: 짬뽕에도 굴소스 들어가네요.
0: 조금 넣는 거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소금.
1: 예.
0: 소금을 넣으실 때는 팍 한 군데 이렇게 넣게 하면 간이 삥 둘러주시면 좋아요.
1: 맞아요. 뭐든지 삥 둘러서 넣어주시면.
0: 그다음에 후춧가루.
1: 골고루.
0: 그다음에 치킨 스톡 좀 넣어주시고요.
1: 유용하더라고요, 갖고 있으면, 그렇죠?
0: 네, 그 요새는 되게 잘 나와가지고요.
1: 예.
0: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 차기 이름은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1: 예.
0: 넣어주시고.
1: 오. 이 여름에 먹기 좋은 짬뽕 국물 맛있는 것 같아요.
0: 불 끕니다.
1: 예.
0: 끝났고요. 이제 국수가 왔는데 이거는.
1: 예.
0: 그릇에 대해 담도록 할게요.
1: 아. 자, 한번 담아볼게요.
0: 자, 이렇게 해서.
1: 아. 고소함의 향이 그냥
0: 차근차근 싸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 세상에 우와 진짜 그냥 한 그릇 푸짐하게 나왔어요. 아주 얼큰하고 시원하고 담백하게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딱 보고 봐도 진국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차돌짬뽕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차돌짬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단 죽순은 편 썰고 표고버섯은 채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달군 뒤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어슷썬 대파, 편썬 마늘, 다진 생강, 진간장을 넣어 볶아주세요. 죽순, 표고버섯, 양파, 고춧가루를 넣어 볶다가 물을 세 번에 나눠 넣고 끓여줍니다.

0: 이렇게 물을 나눠 넣으면 채소와 소고기의 맛이 잘 우러나 국물 맛이 진해져요. 굴소스, 소금, 흰 후춧가루, 치킨 스톡을 넣어 끓이다가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삶은 중화면을 담은 뒤 국물을 담으면 차돌짬뽕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과 일주일 동안 요리하면서 아니 만두는 언제 알려주시나 싶었는데 드디어 오늘 이 군만두로 화려하게 마무리해주시네요. 자, 그럼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오늘은 그 다진 돼지고기하고 다진 소고기를 섞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보통 만두는 돼지고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또 소고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준비했고요. 네. 채소는 부추하고 대파를 준비했고요. 네. 그 돼지고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그 저기
1: 누린내나
2: 누린내나 그런 것들을 생강즙을 넣어서 네. 저기 하고 그다음에 그 만두를 먹을 때 딱 즙 같은 게 나오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그거는 물 넣어갖고 할 건데 이따 좀 보여드릴 것이고요. 예.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게 되면 만두 소가 또 되게 맛있게 됩니다.
1: 자,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중식의 대가에게 배우는 군만두 바로 시작해 볼까요?
2: 네.
1: 자, 그럼 셰프님 일단 이 재료들 한번 썰어야 될 것 같아요.
2: 네, 재료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예. 자, 한번 손질해 볼게요.
2: 보통 이렇게 이제 보통 부추는 이런 조선 부추 같은 거 많이 쓰고요.
1: 예.
2: 호부추 쓰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겨울철에는.
1: 네.
2: 그래서 이거를 절반 가르고 그래서 자잘하게 썰어 주시면 되겠고요.
1: 네.
2: 자.
1: 이 부추 향이 정말 좋아요, 셰프님.
2: 네.
1: 그리고 부추는 이 만두에 들어가면 정말 맛있죠?
2: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파라든지 생강 예. 같은 것 좀 들어가면은 이 부추의 향과 함께 더불어서 맛을 좀 더 멋들어지게 맛있게 만들어내는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이 부추는 셰프님 써는 소리도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석석석.
2: 사각사각 소리가 예. 나죠. 자, 이렇게 썰어놨고요.
1: 예.
2: 그 다음에 이제 그 만두 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반죽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큰 불 하나 들게요.
2: 자, 돼지고기, 소고기를 같이 섞어서 합니다. 이게 섞어서 하게 되면 예. 훨씬 또 감칠맛도 생기고 해서
1: 예.
2: 생강즙은 돼지고기 비릿한 냄새를 제거하는데 역할도 하고 했기 때문에
1: 예.
2: 좀 넣고요. 간은 미리 안 넣고 고기를 예. 먼저 풀어요. 이렇게 손을 해갖고 한쪽 방향으로 물을 조금씩 넣어주세요.
1: 한쪽 방향으로?
2: 아니, 그냥 통째로 들어서 넣어주세요.
1: 예. 자, 얼마큼, 스톱해주세요.
2: 오케이. 뭐냐, 한 번에 다 넣는 것이 아니라,
1: 우와.
2: 여러 번.
1: 여러분, 이거 요리할 때, 이거 만두 만들 때, 만두 손 만들 때 한번 활용해보세요. 물 넣는 거.
2: 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중식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1: 오, 진짜로. 근데 이제 만두 먹을 때 항상 그 만두 안에 있는 그 만두소에서.
2: 그래서 만두를 뭐, 중식에서 만두를 먹을 때는 항상 고기를 좀 쓰게 먹어야 돼요. 넥타이만 했는데 거기 흘렸다 그러면 망했다죠.
1: 만두 집에 쭉 나와서, 그쵸?
2: 네, 그렇죠. 간을 넣어주실 거예요.
1: 아, 네. 하나, 하나.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굴소스 넣을 거예요.
1: 네. 하나 넣을까요?
2: 네.
1: 하나.
2: 오케이.
1: 이 정도요?
2: 네, 제가. 그 다음에 후춧가루도 네. 넣어주세요.
1: 후춧가루 얼마큼 넣을까요, 셰프님? 이거는?
2: 싹 집어주세요.
1: 꼬집이요?
2: 아니, 그 수저로.
1: 이걸로, 이렇게?
2: 네.
1: 이 정도요?
2: 오케이, 넣어주세요. 핑 네. 둘러서.
1: 핑 둘러서.
2: 오케이.
1: 네.
2: 자. 여기 이거 술인가봐요, 가운데. 네.
1: 자.
2: 땡큐. 자, 이 상태에서 참기름도 안 넣었잖아요. 참기름은 네. 저 채소를 넣고 나서 네. 그때 섞어놓은 거예요.
1: 그때?
2: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찰지게 됐잖아요.
1: 완전히요.
2: 네, 이렇게 하면 저 부추하고 대파 쓰는 거 주세요.
1: 찰지게 됐을 때, 자, 다 넣을까요?
2: 네, 한 번에.
1: 한 번에.
2: 원샷.
1: 네. 오, 이미 이 소에서도 이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셰프님.
2: 자, 섞게 되면 이제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1: 예. 참기름 얼마큼 넣을까요?
2: 잠깐만요. 한 수저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1: 셰프님, 이 돼지고기에 소고기가 섞이면은 어떤 점이 더 맛있나요? 고소하기도 하고.
2: 그렇죠. 약간 돼지고기의 그 기름진 그런 상태가
1: 예.
2: 식감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1: 아, 맞아요, 맞아요.
2: 자, 여기다가
1: 네.
2: 참기름
1: 한
2: 네.

0: 좀 더 넣으셔도 돼요.
1: 더 넣을까요?
0: 오케이.
1: 자, 이렇게. 보세요.
0: 이렇게 하면 만두 소가 이제 완성이 된 거고요.
1: 예.
0: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반죽을 만들게요.
1: 아, 여기서 맛있는 즙이 나오는 거네요. 이 소에서.
0: 네, 그렇죠.
1: 자, 시청자 여러분, 많이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도마가 어디 갔나 싶으실 텐데, 저희가 오늘은 이 만두피를 직접 만든다고요?
0: 네, 원래 보통 그렇게 해서 만두를 싸는 게 훨씬 좋고요.
1: 예.
0: 이 만두가 익반죽을 사용해야 하니까,
1: 예?
0: 반죽하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오.
0: 도마를 치워버렸습니다.
1: 익반죽 말로 만들었는데, 익반죽이랑 그냥 반죽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
0: 익반죽은 말 그대로 익혀놓은 반죽.
1: 아.
0: 뜨거운 물로 하는 거고요.
1: 예.
0: 보통은 이제 만두 일반 물만두나 그런 것들 찬물 반죽이라서
1: 아.
0: 그게 약간 틀립니다.
1: 그래서 자, 그럼 익반죽 하는 방법 오늘 알려드릴게요.
0: 여기 소금이 좀 있는데 이 조금 넣어주시고요.
1: 미리 간을 하고요.
0: 그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 끓이고 있다가
1: 예.
0: 이거를 다 덩어리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1: 아. 맨날 익반죽 그러는데 직접 만들어 본 것도 처음이에요.
0: 그래서 덩어리 지도록 다 해주시고요.
1: 네. 셰프님, 익반죽의 특징이 뭐예요? 뭐 좀 더 쫄깃쫄깃한가요?
0: 네, 그렇기도 하고,
1: 네.
0: 이게 그, 찌게 돼, 찌을 거거든요. 찌게 되면 빨리 익어요. 그 안에.
1: 아, 더 좋겠네요. 그쵸?
0: 네, 그래서 익반죽을 또 싸기가 편하고요. 참을 반죽하면 되게 단단하게 해야 되니까 불편합니다.
1: 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것 같네요.
0: 자, 이 상태에서 물기 한번 닦을.
1: 예. 닦을. 이제 칠해야 되죠?
0: 예,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 예.
0: 다 굳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행거를 이렇게 뭉쳐주시면 돼요.
1: 예.
0: 그 지금 보게 되면 반죽이 되게 거칠잖아요.
1: 맞아요.
0: 이거를 조금만 치대면 이제 되도 부드럽게 됩니다.
1: 네. 예전에 이 반죽 많이 하셨죠? 한참 진짜. 배우실 때
0: 그렇죠 먹고 살라고 하니까 이거 왜냐면 이거는 중식에서는
1: 예.
0: 프라이팬 중식을 소개할 때 프라이팬 볶는 그런 분들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1: 예?
0: 면판이라는 데서 지금 국수 빼는 그쪽 파트에서
1: 아...
0: 이걸 하거든요.
1: 예.
0: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길게 해가지고
1: 이제 굉장히 촉촉하고 쫀득쫀득하게 됐어요.
0: 비슷한 굵기로
1: 예?
0: 해가지고 이거 떼어낼 거예요.
1: 아니 근데 만두
0: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사이에다 넣어갖고 직각으로 하면 떨어지면
1: 아 이게 하나 분량이에요?
0: 네 칼로 자르는 사람도 있는데 다 손으로 하는 거죠 원래.
1: 오, 아 근데 이거 툭툭 떼어내신 것 같은데 일정해요 크기가.
0: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여기에다 넣었고
1: 아,
0: 기준을 하기 때문에
1: 이게 또 노하우구나 요리 비결.
0: 자,
1: 예, 되게 쫀득쫀득한 소리가 그냥.
0: 자,
1: 예,
0: 자 기념 드릴게요.
1: 예?
0: 자, 여기다가 밀가루 좀 뿌리시고
1: 예?
0: 굴려주시고
1: 이게 이제 만두피 하나가 될
0: 예,
1: 그다음에
0: 아까 잘라낸 데가 여기잖아요.
1: 예.
0: 그러면 거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1: 아, 거기 눌러주시면
0: 그래 동그랗게 나오죠.
1: 예. 지금 그냥 뭐 이거 뭐래도 빈대떡 조그만한 빈대떡 같아요.
0: 자, 이런 식으로
1: 예?
0: 눌러를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만두를 잘 안 하고요. 쫄따구들이 하죠, 쫄따구. 쫄따구로 해놓고 먹기지만.
1: 어린 친구들이 하죠, 이제.
0: 왜냐면 이거 중식에 필수로 배울 건 아니지만은.
1: 예.
0: 그래도 중식을 한다 그러면 이걸 할 줄 알아야 되니까.
1: 알고 있어야.
0: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이따 제가 하나 만들어 놓고 설명을 드릴 건데.
1: 예.
0: 이런 식으로.
1: 예.
0: 잡아가지고 이거는 왼손은 계속 이렇게 돌리고요. 이 손은 어깨에 힘을 주게 되면 무게가 가니까.
1: 예.
0: 올라갈 때 힘 주고 풀고, 힘 주고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 노하우로. 아니 몇 번 쓱쓱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절로 펴지면서.
0: 그래 군만두 만두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운데가
1: 예.
0: 지나가 버려요. 근데
1: 예?
0: 물만두 같은 경우 때는 가운데로 안 가운데가
1: 도톰해.
0: 예. 왜냐면 그거는 이제 물만두는 되게 얇기 때문에
1: 아...
0: 터질 수 있어서
1: 예?
0: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1: 아, 이렇게 이제 집에서 직접 저희가 만두피까지 만들어 보니까 약간 명절인 것 같아요, 명절. 명절에. 삼촌이 하고 계시면 제가 옆에서 이제 옆에 떠들고 있고.
0: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노래가 나와야 되죠.
1: 어떤 노래 해야 되죠?
0: 잔치 같은 거니까.
1: 예.
0: 잔치, 잔치 벌렸네. 아.
1: 잔치, 잔치. 예.
0: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만두를 쌀 건데요.
1: 예. 한번 빚어봐야겠죠.
0: 빚어보는데 이 상태로.
1: 예.
0: 좀 가득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0: 좋겠고요. 이거를
1: 이것도 안 빠지게 하는 팁이 있을까요? 만두 안 새어 나오게.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주름을.
0: 자, 예. 밑에 이런 밀가루를 뿌리지 않게 되면은 예. 이게 제 그때는 터질 수도 있어요.
1: 붙어서. 네. 이거 주름 잡는 방법.
0: 주름은 얘가 밀게 되면 반대쪽에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예?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보기는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예. 연습이 좀 필요한 거죠.
1: 이게 또 그냥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죠. 네. 그동안에 해오셨던.
0: 근데 이거 지금도 갓 입문한 친구들은 만두 할 때는 되게 쉬운 줄 알고 접근했다가 예. 만두 미는 거, 반죽은 일단 둘째 치고 만두 미는 거, 예. 싸는 거 배우는 거만으로도 고된 훈련입니다.
1: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만두 소 넣으실 때 소 양이 좀 적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 정도가 적당한 거죠.
0: 네, 딱 좋아요.
1: 그러게요. 지금 보니까 만두를 빚어 넣으셨을 때도 아주 꽉 들어차는 게
0: 여기다가 서로 겹치지 않게 예. 겹치게 되면 달라붙어 버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물이 끓고 있는 상태에서 6분 정도 찌면 딱 좋아요.
1: 6분.
0: 자, 이렇게 해갖고 예. 달라붙었지 않았죠?
1: 네.
0: 증인.
1: 증인이 제가.
0: 자, 뚜껑 펴고 6분.
1: 6분 정도 쪄볼게요. 자, 또 얼마나 맛있는 또 육즙이 터져 나올지, 만두즙이 터져 나올지 6분 동안 맛있게 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6분은 금방이고요. 예. 그 상태에서 제가 여기 예. 기름을 조금 이제 준비했다가
1: 예. 자, 이거는 또 이제 한번 군만두로 한번 저희가 4개는 저희가 이제 한번 익혀놨기 쪘기 때문에 금세
0: 약간 노릇하게만 하시면 돼요.
1: 구워질 것 같아요, 셰프님. 자, 만두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접시에 담아볼게요. 저희가 좋아하는 두 가지 만두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촉촉하게 먹을 수 있는 찐만두.
0: 오늘은 주제가 예. 물 흐르는 거 같이
1: 봤어요. 예, 셰프님 아주 촉촉하게 그냥
0: 여기는 세 개, 여기는 네 개 넣을게요.
1: 네.
0: 붙었을 이게 붙으면 터질 확률이 좀 높거든요.
1: 예. 진짜 확실히 입반죽이 쫀득쫀득하네요.
0: 네, 그래서 세 개, 네 개. 네. 그 만두를 완성시켰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군만두가 완성됐습니다.
2: 손만두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추를 잘게 다져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고기에 생강즙을 넣어 버무리다가 물을 나눠 넣어가며 버무려줍니다. 이때 한쪽 방향으로 치대야 고기에 물이 잘 흡수돼요. 다진 고기에 진간장, 굴소스, 흰 후춧가루, 맛술을 넣어 버무리다가 다진 부추, 다진 대파, 참기름을 넣어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밀가루에 소금, 뜨거운 물을 넣어 반죽해줍니다. 반죽은 길쭉하게 만들어 조금씩 떼어낸 뒤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고 밀대로 돌려가며 밀어주세요. 반죽한 만두피에 만두소를 넣은 뒤 주름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김이 오른 찜기에 만두를 넣은 뒤 6분 정도 쪄주세요. 식용유를 두른 팬에 찐만두 절반을 넣어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찐만두와 군만두를 먹기 좋게 담으면 손만두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믿고 먹는 손맛의 소유자 이종임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오이 물김치부터 여름 보양식 삼계탕까지 여름철 기운 팍팍 나는 집밥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4: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청소용품 사용을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화.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꿀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키! 같이 가! 포키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4: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5: 얘들아, 물러서! 그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 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0: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들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석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2: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0: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응?
0: 기가 빌더 출동! 땅타기 대전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0: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기가 막히다 출동.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초를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

0: 피가 들다. 금세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었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2: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3: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4: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3: 바로 저기!
5: 어? 어디예요?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3: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6: 여기 왔을 때처럼 하면 되지.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보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정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1: 엉망진창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구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지을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바이트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2: 빨리 막아야 해. 기가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3: 마이티몬 변신 완료.
2: 레이봇 변신 완료.

0: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나한테 그물이 있어.
3: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2: 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고철 한 조각을 놓쳤나봐. 도매 떨어지겠어. 부스터 작동!

0: 하고 싶은 게 많은데.
1: 어?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0: 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2: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3: 모든 고철을 다 사용했어요. 그물까지도요.
0: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2: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3: 어?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2: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빌더도 함께하고 있어요.
3: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4: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5: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3: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2: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6: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빌더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7: 우와, 나 소원 빌

0: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0: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2: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0: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력 쌓기 챔피언 마이티.
3: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1: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2: 기다리다 출동.
0: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3: 자, 가자!
4: 그래!

0: 같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0: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0: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가기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이야, 엄청난데?
1: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히가빌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4: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5: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2: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1: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1: 저게 좋다. 우와,
5: 진짜 예뻐.
2: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5: 나도.
3: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저 어쩌지?
1: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8: 그래!
1: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륙! 가서 유성체를 막자!
9: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3: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1: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10: 비밀입니다.
11: 포키봇 변신 완료.
12: 나이티봇 변신 완료.
13: 레이봇 변신 완료.
14: 와이어! 부스터! 발사!
15: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1: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12: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15: 그래!
1: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0: 난다고?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1: 제일 해피해야 해, 빨리.
0: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2: 어빈!
0: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3: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 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4: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5: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4: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0: 오랜만이야, 송수지.
1: 세미야, 어떻게 여길?
0: 그냥 헤어질 때 작별 인사는 해야 하잖아. 그동안 걱정도 원망도 많이 했지만 내가 다 용서할게. 나한테 미안한 마음 갖지 말고 잘 살아.
1: 넌 그동안 하나도 편한 게 없구나, 남샘이. 언젠가 널 떠나게 되면 이유를 꼭 말해달라고 그랬지?
0: 어?

0: 정말 듣고 싶니?
1: 당연하지, 수지야. 난 어떤 이야기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0: 다...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어린애야.
1: 뭐?
0: 넌 기분을 견디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지. 마음이 무거워지면 곧바로 어딘가 쏟아버려야 직성이 풀려.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1: 난 너와 대화하는 게 좋았던 것뿐이야, 수지야.
0: 그건 대화가 아니었어. 정리 안 된 쓰레기들을 나한테 버리고 간 거지.
1: 그럼 난 누구한테 얘기해? 친구한테도 못하면 그런 얘기 누구한테 하냐고.
0: 글쎄, 일기장이라도 쓰던지.
1: 진짜 어이없네. 아니, 그렇게 싫었으면 진작 말하던가. 그렇게 와다다 말할 걸 내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 언젠 강아지 같아서 좋다더니 거짓말쟁이. 걔가 또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전에는
0: 한 번이라도 생각해볼 순 없었니? 하루에 몇 번씩 매일 네 불평불만을 들어야 하는 사람 기분을.
2: 63세가 된 세미 회원님은 오늘 어쩐지 조금 어른이 된 것처럼 보였다.
1: 유리 회원님, 이번 휴게소 말고 다음 휴게소로 가요. 희귀무동은 거기가 찐이야.
2: 아, 네, 물론 아주 조금.
3: 부장님! 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세미 회원님이!
2: 세미 회원님이 왜요?
3: 너튜브 크리에이터가 되셨어요!
2: 드디어.
1: 오늘의 주제! 애지중지 키운 아들놈이 지 여친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걸 본 애미의 심정은? 그거?
2: 영원히 말할 수 있는 곳을 찾으셨군요.
4: 아니야, 고마 직원한테 가서 주문할까?
5: 아휴, 우리도 이제 적응을 해야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는 기다. 있어봐라.
4: 빨리 해라, 언니야.
5: 아, 알았다.
6: 72번 손님, 불고기 버거 20개 포장 주문 나왔습니다.
5: 여기저기 죽어도 이마이나 남은 걸 어쩌겠노. 어디서 탄 냄새가? 아들아요, 불났습니까?
7: 아닙니다. 설탕 시럽을 태워서요.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5: 남자의 품격이 뭔가 했더만.
6: 오늘 실습한 요리로 점심 먹긴 안 되겠네요, 회원님들.
5: 저 혹시 괜찮으시면 이거.
4: 남자의 품격? 그 핫한 독신남들 많다카던데 어떻든 언니야.
5: 핫한 독신남 다 얼어 죽었네. 쭈그랑 방탱이들 뿐이더만. 응?
7: 실례합니다. 지옥길 선생님 계십니까?
5: 아까 요리교실...
7: 이목원이라고 합니다.
5: 요를 어찌 알고 찾아왔는겨. 말 안 해줬는데.
7: 아, 그야...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5: 내가요?
7: 이거 햄버거에 대한 탐냅니다. 맛있게 드세요.
5: 잠깐! 말도 좋은데 벤치 가서 같이 먹읍시다. 아니,
8: 은행 금리라는 게 정말 짜네요. 고작 특별금리 0.5% 더 준다고 가입하라는 게 어찌나 많던지. 아휴.
9: 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소은 씨가 만기까지 적금 채우는 걸 성공하면 둘이 은행 특별금리 1%를 얹어드리죠.
8: 헐, 대박. 정말이죠, 부장님?
9: 만기일에 바로 계좌로 싸드리는 둘이 은행만의 파격 이벤트.
8: 그럼 만기일이... 아... 벌써.
9: 어릴 때 은행 주인이 꿈이었는데 이렇게 잃어버는군요. 걱정 마세요. 둘이 은행은 망해도 이자는 철저히 지급해드립니다.
8: 부장님, 너무 웃겨요. 근데 부장님, 오후에 사장실 회의인데 복장이...
9: 무슨 소리예요? 오늘 그날이지 않습니까?
8: 그날요?
9: 유니버스 대청소의 날.
8: 안 돼! 사장실 닦을 귀한 성수를 쏟으면 어떡해요.
10: 제가 다시 떠오겠습니다. 네? 이게 무슨 물인지 알고 떠온다는 거예요? 무려 새벽 봉 틀 때 봉쪽 나무에 고인 성스러운 이슬을 모은 물이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1년 내내 모은 물인데 이거 이제 어쩔 거예요.
11: 죄송합니다.

0: 진짜 어이없어. 도사 하나 때문에 저게 무슨 꼴이야. 대기업 맞아?
1: 그거 알아? 회사 건물 썩어가는데 이사 안 가는 것도 그 도사 때문이래.
0: 헐, 진짜?
2: 자, 이거 받아, 고부장. 자네 출생 연도에 생산된 와인. 늦어서 미안하군.
3: 아닙니다, 사장님. 생일이 한참 남아서 민망하지만.
2: 고부장, 개해면 미월생 아닌가?
3: 아, 그건 주민등록상 생일이라서요. 진짜 생일은 따로...
2: 언제?
3: 네?
2: 고드리 부장, 몇 월 며칠 며칠에 태어났냔 말이야!
3: 제 생일은...
4: 여기요, 부장님 진짜 생년월일시 눌러주세요.
3: 자요.
4: 유리만 고두리 두 사람의 궁합은 상극!
3: 이게 대체 뭔 소리입니까?
4: 한마디로 어? 사장님은 물, 부장님은 불! 그것도 엄청 큰 불이라 물을 다 말려버린다나.
3: 소은 씨는 대기업이 미신 타령한다고 몰하더니 폰에 이런 앱도 깔려있군요.
4: 친구가 보내준 거예요. 아무튼 사장님은 배추동 도사 말이라면 쩔쩔 매시는데 이러다 우리 프로젝트가 무너지기라도 하면...
3: 무너지긴 왜 무너집니까?
5: 어떻게든 그 아이 진짜 생실을 알아내서 글자합을 맞춰봐야 해.
2: 하지만 도사님, 지금까지 잘해온 걸 보면...
5: 그 또또또! 아니란 소리!
6: 내 경고 무시하다가 또 그때처럼 화당하고 싶나?
2: 죄송합니다, 도사님.
6: 그 아이와 자리를 만들어 주게. 내 직접 알아낼 테니까.
4: 술이라니. 이런 얕은 술을 쓸 줄이야. 절대 취하시면 안 됩니다, 부장님.
3: 걱정 마세요, 소은 씨. 유통업계 경력 15년. 취하지 말아야 하는 자리에선 절대 취하지 않습니다.
1: 도사님! 너무 웃겨!
4: 절대 안 취한다면서요, 이 주정뱅이!
6: MZ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지요? 오비서부터 시작!
4: 여기서 술 취한 사람 접어!
6: 이야! 오비서 광역 공격인가? 다들 하나씩 접으라고!
2: 오이 못 먹는 사람 접어? 대체 뭡니까, 도사님? 당신만의 그 노하우가...
6: 여기서... 12월에 태어난 사람 접어!
1: 그러니까... 내 생일이 언제더라?
7: 아! 안 돼요, 부장님!
1: 12월 25일!
6: 아하! 그게 자네 생일인가?
1: 이건 예수님 생일!
4: 아유! 아유, 우리 부장님 너무 취하셨다!
3: 오늘은 임기응변으로 넘겼지만 이대로 포기하진 않을 것 같네요. 택시 불러줄게요. 집 주소 불러요.
4: 네, 부장님. 토리동 토리올...
3: 오성씨! 아니, 뜨지 마요! 일어나요, 오성씨!
4: 그러니까 여긴...
7: 밥그러기를 하면서 봐도 부장님 집이잖아!
3: 인사불성이라 제 집에 두고 갑니다. 지각하지 마세요.
4: 비서 자격 상실이야. 또 실수한 거 있나? 기억을.
6: 지금 여기 있는 게 실수잖아.
4: 나 때문에 부장님은 회사에서 주무셨을 텐데 대충 씻고 얼른 가서 사과드리자. 이 패션은 또 뭐

0: 회사 티, 회사 책, 회사 컵, 회사 뷰? 부장님 괜찮으신 걸까? 오지랖은 노노. 부장님은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신 거야. 암 그렇고 말고
1: 이렇게라뇨.
0: 이건 60대까지 계획을 다 세워두셨네. 남의 사생활을.
1: 하지만 떨어진 걸 붙여주는 정도는.
0: 부장님은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신 걸까? 김밥 체인점? 편의점은요?
2: 아들, 사장님이 또 홍...

0: 한 분이셨더라. 감사하다고 인사 꼭 드리고 항상 회사에 충성.
1: 소은이 네 역할이 중요한 거 알지? 부부장 신상 작은 거라도 알아내면 바로 공유, 오케이?
2: 둘이 엄마, 잠깐 와봐.
3: 아, 나 한동안은 화분 못 사.
2: 아니, 그게 아니라 자기도 사주 한번 보라고.
3: 사주?
4: 40 남은 딸내미가 시집은 갈런지, 시집 안 가면 일은 성공할런지, 경기는 나빠지는데 명태는 안 당할런지, 생년월일만 불러봐! 쫙 하고 읊어드립니다. 오늘만 무리요.
2: 아이고야, 솜씨가 날로 좋아지네요. 오늘은 밸런스까지 딱 잡히가 있네.
5: 아유, 다행이다. 저 오길 씨, 실은 나 그동안 먹는데 크게 관심 안 두고 살았어요. 당신은 참 취향도 희한하다. 남의 밥 먹는 영상은 왜 봐?
6: 그러게, 꼭 맛있는 거 함께 먹는 것 같아서 자꾸 보게 돼.
5: 하루 세 끼나 기회가 있었는데 모두 놓쳤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늦었더군요.
6: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요, 보?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게 지긋지긋하게 먹었던 불고기 버거라는 거야. 나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보게 당신이 먹방 좀 찍어주라.
5: 그래서 내 남은 여생은 매일 맛있는 거 해먹으며 살려고 해요.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좋고요.
2: 내는요, 여생이라는 말이 제일로 싫어요. 젊은 놈들이 내만 보면 지도 남은 여생은 내처럼 취미나 즐기며 살고 싶다 이카는데, 와, 남의 인생을 지 맘대로 남은 인생이라 카노. 살아있으면 다 현생인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모근 씨, 내랑 같이 현생 한번 제대로 살아볼래요?
7: 이름 지옥길, 지옥길 수혜교실 강사 겸 실버 태권도 교실, 은빛 디지털 배움터 포크댄스 교실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회 회장이시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오래전 사별, 자녀들은 각자 결혼해 현재 혼자 계십니다. 부지 매매 시점은 도토리 문화센터 개관 직후지만 문화센터 공사 초기에 관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려 16년을 도토리 문화센터와 함께 하신 분입니다.
8: 그래서 매도 의사가 전혀 없다?
7: 네, 하지만 센터를 없애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한다면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 그렇겠죠. 근데 그게 지옥길 씨의 진짜 마음일까요? 소은 씨 자료를 보면 지옥길 씨는 횡단보도 안전도우미, 볼펜 조립, 스티커 붙이기, 마스크 접기 등 부업들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 강사 수입도 얼마 안 되고 나이 제한 때문에 곧 그만둬야 하죠. 그런데 돈이 아쉬운 사람이 토지 매도를 거절한다라.
7: 설마 옥길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시간을 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8: 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 바보면 언제나 돈입니다.
7: 아니에요, 부장님. 옥길쌤은 그런 분 아니세요. 누군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딘지 보라고들 하잖아요. 옥길쌤은 센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쓰고 계세요. 그건 사랑이에요.
8: 아, 네.
7: 그저 돈 거리는 사람들에겐 믿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요.
9: 34원 캐시백 완료.
7: 아니, 부장님이 돈 거린다는 건 아니고요.
8: 이해했습니다. 내일 수업부터 지켜보면 더 선명해지겠죠. 그리고 소은 씨, 그 바지 관리소장님 거니까 잘 세탁해서 돌려주세요.
7: 네? 그럼 어제 제 옷 갈아입히는 사람이...
8: 그럼 내가 있겠어요? 담뱃값 5만원 드렸으니 주세요.
7: 죄송했습니다, 부장님.
8: 뭐, 어차피 택시비 주려고 했으니까 안 받아도 되지만 제가 워낙 돈거리는 사람이라.
7: 아이, 부장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2: 아유, 결혼은 무슨 결혼이고. 그냥 살림한 합치가 같이 사는 일이다.
7: 그래도 짝꿍이 생긴 건 축하할 일이죠, 선생님.
2: 서운청과 고마워요. 꽃다발 센스인데.
8: 저도 축하드립니다, 지옥길 선생님.
2: 어? 고두리 회원님, 야유회 이후로 오랜만에 본다, 그쵸?
8: 저도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선물 고르는 감각은 없어서요.
2: 부름자 그만! 고두리 회원님, 지금 설마... 현금 주려고 가는겨?
8: 순탁 금주법 한도 아니라 약속합니다.
2: 내가 돈 좋아하는 건 어째 알았노?
10: 모건 씨 볼 때보다 더 좋아하네.
2: 이 여자의 심장을 진실로 뛰게 하는 거는 돈밖에 없다.

0: 아이가. 그러면 수업을 시작해볼까요?
1: 근데 선생님, 저 휠체어는 뭐예요?
0: 아, 저거! 지영아! 이제 일어나 좀! 장난쳐 잘라면 뭐하러 왔노?
2: 잘했어요. 저놈의 목청은 늙지도 않아.
0: 니 또 그 프로그래밍 간다고 밤샜나?
2: 안 돼. 오늘 아침까지 납기 마감이라. 끝내자마자 쌤 보려고 하는데 욕만 먹네.
1: 저기, 혹시요?
2: 헐.
1: 반지 누나?
0: 아, 뭐고? 둘이 아는 사이가?
2: 어릴 때 같은 동네 살았어요. 넌 어릴 때랑 똑같아요. 아줌마는 잘 계시지? 저번에 유마트 갔다가 너네 공장 제품 봤어. 마라탕 밀키트.
0: 온 총각집 마라탕 공장 하나?
1: 아, 예? 아니요, 그게... 저 휠체어 너무 이쁘다.
2: 아, 저거 내가 디자인한 거야. 예쁘지?
3: 유마트에 깔린 마라탕 밀키트라면... 어느 쪽 낙하산인가 했더니 협력업체였군.
0: 남은 이야기는 이따 간식 시간에 하이소.
4: 이게 정말 고부장 사주란 말씀이시죠, 도사님?
5: 고부장 모친한테 직접 알아낸 거니 틀림이 없어. 아주 볼바다로구만. 흉지다, 흉저. 그야말로 맨몸으로 화라산에 뛰어드는 격이야.
4: 하지만 도사님, 이제 와서 고부장을 드러내기엔 유레카 프로젝트 막바지라.
5: 내가 생각한 방도가 있긴 한데. 자네 비서, 오소운 군 말일세. 자네 사람인가?
0: 자, 신입 회원들, 저거 완성했나요?
6: 네,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0: 옳지. 그렇게 쭉 15코 만들면은 첫 줄 완성이에요. 두 번째 줄부터는 본격적으로 떠나가는 건데 놓아준 도안을 먼저 보세요. 세로 짝대기는 겉뜨기, 가로 짝대기는 안뜨기. 이 도안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냥 다 완성이 돼, 삐리.
6: 이건 꼭...
0: 자, 집중. 겉뜨기부터 가르쳐줄게. 잘 보이소? 바늘을 위쪽으로 해가 초코에 이렇게 찌르고 감고 찌르고 빼고
6: 찌르고 감고 찌르고. 다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만든 은퇴 계획표는 아니다. 목표의 150%를 누려야 80%에 겨우 닿는 법이니까.
7: 갑자기 내 책상 없어져도 너무 놀라지 마요, 고부장. 나 정도면 오래 버텼어.
6: 예감이 좋지 않다. 예상보다 더 유리한 사정과 밀접하군. 수십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몸에 새겨진 감각이 있다. 잘릴 것 같다는 느낌.
2: 어! 구멍이 헐. 딴 생각했죠?
6: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생님?
0: 계속 돼이소.
6: 예?
0: 이미 빵꾸난 거는 이자 삐고 쭉쭉 앞으로 나갔삐.
6: 집중하자. 어렵지 않다. 기호들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또.
0: That's okay.
6: 가끔씩 코를 빠뜨려도 망한 게 아니다. 구멍이 나도 이어갈 수 있어. 계속 움직이기만 한다면 면적이 된다.
8: 선생님, 제가 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이랑 바늘만으로요.
0: 축하해요, 어둠이 회원님. 거의 천지창조한 기분이지.
2: 구멍 난 거 제가 수정해드릴까요?
6: 고칠 수도 있습니까?
2: 그럼요. 버그 잡는 게 저 전문 분야거든요.
0: 지영씨가 한숨쉬한
4: 고부장에겐 적당히 둘러대고 수업 끝나면 내 방으로 튀어와.
5: 잘 먹었다. 소원식품. 다 쓰러져가는 창고에 기계 하나 달랑 있을 때 더 보러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참 많이 성장했어. 응? 너그 공장 불났을 때 미스터 유가 선처 안 해줬으면 어머니 감옥 갈 뻔한 거 니도 알제? 그때 아주 크게 화상을 입었다고 우리 미스터 유가.
7: 어머니께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5: 이번엔 소은군이 도와줄 차례네. 미스터 유한테 불이 나게 생겼거든.
6: 네?
5: 불, 불, 불, 불! 고부장 사주에 불씨가 가득하다 이 말이야.
7: 부장님 진짜 생실 어떻게 알았지? 저도 사장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지만 부장님을 해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도사님.
5: 아니, 날 뭘로 보는 겐가? 이게 다 고부장을 위한 일이야. 매 사이에 가르칠라 하고 지적하고 얼마나 드세노? 내 다 안다. 그동안 힘들었지?
7: 뭐 그러시긴 한데 다 맞는 말씀이라서요.
5: 그게 고부장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니까. 화기를 눌러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이 일은 고부장과 가까운 소원군만 할 수 있네. 뜨거운 화라산을 따뜻한 호롱불로 식혀줄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네, 고부장한테 매일 오이를 100g씩 먹이게.
7: 오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5: 왜 상관이 없어? 햇빛에 타서 뜨거우면 살에 오이 붙여, 안 붙여?
7: 그럼 알로에 발라도 되겠다.

0: 있는...
1: 뭐야! 오이맛 탈락. 오이는 튀겨도 오이네. 탈락! 마지막 희망이다. 잘게 다져 넣었으니까. 부장님이 모르실 리가 없어. 왜 나를 권모술수와 암투에 끌어들이는 거냐고! 진정하자. 아까 다른 레시피를 저장해놨는데.
2: 오늘은 마케팅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부장님, 어제 보내주신 영상들은 뭔가요?
3: 아, 전에 마케팅 업무 관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1: 프로젝트 끝나면 다시 비서일로 복귀할 텐데 괜히 부장님 시간만 뺏는 것 같아서요.
3: 저는 회사에 적이 많아요. 한 팀으로 일한 이상 소은 씨에게 고두리 사람이었다는 꼬리표가 따라다닐 겁니다. 제겐 사수로서 소은 씨의 앞날에 일부 책임이 있어요. 소은 씨에게 자랑할 만한 연줄이 되지 못해도 최소한 썩은 동아줄은 아니었으면 해서요.
1: 부장님을 배신할 순 없어. 하지만 마미 회사랑 유니버스의 관계가... 그래, 거짓말을 하자.
4: 오, 오이 맛이 전혀 안 나네. 우찌한 건가?
1: 저만의 특급 레시피랄까?
4: 어, 좋아. 아주 좋아.
3: 야, 뭡니까, 그 화분은?
1: 사장님이 주셨습니다. 저희 사무실 삭막하다고 불평했더니 신경 쓰이시나 봐요.
3: 사장님이 저희 업무 환경을 신경 쓰신다고요? 부적이라니 어이가 없군. 내가 무슨 마귀도 아니고. 불화자 위에 커다란 물수자라.
1: 회사에 부장님 진짜 생일을 아는 사람이 저 말고 또 있나요?
3: 아니요.
1: 다행이에요, 부장님. 저만 입 다물면 되니까.
5: 어제 내가 준 나는 고부장이 뭐래?
1: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사무실이 환해져서 좋다고 감사하다고요. 근데 저희 사무실에 빛이 안 들어서 당분간 저희 집에 뒀다가...
5: 뭐? 아니 그럼 안 돼! 고부장 근처에 둬야지!
1: 설마 도사님이 보내라고 하신 겁니까?
5: 나한테 도사님은 일기예보 같은 존재셔. 너도 나중에 어머니 회사 맡아 운영해보면 알게 될 거다. 뭐 그때까지 소은식품이 건재할 때 얘기겠지만.
1: 엄마, 아들, 회사에 별일 없죠? 아, 아니야, 내가 잘리긴 왜 잘려. 그냥 오늘 꿈이 좀 이상해서. 나 사무실 들어가요. 벌써 출근하셨네.
4: 난 조화분을 고부장 곁에 놔. 하루에 오이를 100g씩 먹여.
3: 팀 작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숨기는 게 제일 최악의 대응입니다. 부끄럽고 죽고 싶어도 나한테 말하고 죽으세요. 그래야 내가 수습을 하죠.
1: 그래, 일단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리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야.
3: 응? 배추동 도사와 만나고 오는 길인가 봅니다.
1: 네? 아니요. 네, 그걸 어떻게...
3: 향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저는 지옥길씨 주변 탐문가입니다. 소은 씨는 일과대로 업무하고 퇴근하세요. 아, 참. 그리고 도사님께 부적 다시 만들어달라고 하세요. 다 젖어버렸거든요.
1: 부장님, 다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3: 설명하지 마세요. 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라고 안 그랬을 거란 장담 못해요. 사과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의리 지킬 사이는 아니잖아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

0: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1: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0: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1: 호떡아!
0: 친구들은?
1: 집에 갔겠지.
0: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1: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2: 뭐야? 이렇게?
1: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0: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1: 폭염은 폭폭 지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3: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1: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0: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건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4: 럴수 이럴 수가.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5: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4: 아니, 이 채원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5: 네? 네.
1: 여기가 어디지?
5: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1: 네? 저 방금 왔는데, 열? 저 나가, 열?
5: 신장 나갔어야지!
4: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5: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4: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1: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4: 열사병?
5: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채원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그만.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4: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5: 그만.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4: 나는 여기 체온 작전 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5: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4: 왜이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6: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짝! 착결구! 혈! 짝! 착결구! 혈! 짝! 착결구! 어!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이시다!
7: 채원 장군님,
6: 명 받으겠습니다.
7: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1: 예이.
6: 헬짝구,
7: 헬짝구,
6: 헬짝.
4: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8: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5: 라고 하실 거죠?
4: 응, 그렇다.
9: 네, 채원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6: 혈장 척혈구,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9: 고맙습니다, 혈장님 척혈구님.
1: 열!
9: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1: 열!
9: 내가 그대와 함께 땀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살아.

0: 떨어질 것이오.
1: 열!
0: 땀!
1: 열!
2: 어?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3: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4: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3: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4: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4: 하 뜨거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4: 하 뜨거뜨거 하!
3: 이글이글 쨍쨍!
1: 콕콕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5: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1: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열이 발생할 거야! 얼른 알려야 해! 아! 이 열이다! 아, 얼른 체온 장군님께 알려야 하는데!
6: 혈장!
7: 착혈구!
6: 혈장!
7: 착혈구!
6: 영양분 왔소이다!
7: 산소도 왔소이다!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1: 별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생겼어요!
6: 헛! 열!
8: 열이옵니다!
1: 혈장님, 적혈구님! 체온장군님께 피부장벽에 열이 생겼다고 얼른 전해주십시오!
6: 알겠소이다!
7: 갑시다, 체온장군님께!
8: 열이도 같이 가요! 열이옵니다!
3: 피부장벽에서 열을 감지하면 피부신경세포가 체온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6: 체온 장군님! 아, 피부장벽에
7: 그게 나타났다고요.
8: 열이 옵니다.
4: 자, 열. 왜?
6: 아니.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4: 왜야?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8: 열이 옵니다.
4: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8: 열이 옵니다.
3: 체온 장군님, 어이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4: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8: 열이 옵니다.
4: 정말 뭐라는 거야.
3: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4: 올려.
3: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4: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3: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내가?
6: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4: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3: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에 불을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0: 네? 네, 간대감님.
9: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10: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9: 아, 그래. 아, 쿵쾅 쿵쾅 으쨔.
0: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11: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4: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11: 응? 열?
2: 아니,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12: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2: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12: 그렇지.
2: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12: 그럴 리가.
13: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오.
2: 네.
13: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2: 네, 뇌님, 알겠습니다.
12: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2: 밖에 나가지 마시오.
12: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2: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알겠소?
11: 네, 알겠습니다. 열! 오, 우와, 열사병 최고 딱지다. 이제 열사병에 대해 잘 알았으니
2: 당장 나가시오, 당장!
11: 열!
12: 아, 나 뇌님한테 너무 혼나.

0: 최원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냉방병에 걸린 호떡이.
1: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2: 호떡이다.
3: 또 호떡이네. 또 나왔네.
4: 아바마마, 뜨거운 맛을 또 보여주시지요.
2: 좋지.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5: 아, 너무 더워. 아, 얼른 집에 가야겠다.
3: 아, 벌써?
6: 아, 나 자외선 화살 더 쏘고 싶단 말이야.
2: 더 쏴, 더 쏴. 어? 나도 더 쏠 테니까. 하 뜨거 뜨거 하.
1: 이글이글 쨍쨍.
2: 하 뜨거 뜨거.
0: 아, 시원해.
5: 더워. 아, 누나, 에어컨 좀 켜줘.
0: 뭐? 켰잖아. 시원하잖아.
5: 아니. 더 시원하게.
2: 어?
5: 아, 시원해. 이제 좀 살 것 같다.
0: 어우, 난 좀 추운데. 온도 좀 올리자.
5: 아이, 난 덥다니까. 아, 시원해.
0: 난 춥다고.
5: 아, 추우면 옷을 입던가.
7: 냉방병.
0: 오, 냉방병 딱지가 깜빡이잖아.
5: 냉방병? 냉방병이 뭔데?
0: 어?
5: 에이치!
0: 오이!
5: 어? 왜 갑자기 재채기가 나지?
0: 목도 아픈 것 같고.
5: 어? 콧물도 나오네.
0: 에이치! 오, 나도 재채기가 나오네. 아유, 죽겠다야. 에어컨 온도를 너무 낮춰서 그런가?
5: 응? 갑자기 이런다고?
0: 아무래도 에어컨과 냉방병 딱지가 무슨 연관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가서 알아보고 올게.
5: 응?
0: 이야!
5: 에이치! 갑자기 왜 이러지? 감기인가?
8: 해롱.
3: 아유,
8: 아, 쓰러진다.
3: 채온 장군님, 정신 차리세요. 채온 장군님이 쓰러지면 정상 체온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0: 열? 또 채온 장군님 막사자!
3: 어? 채온 장군님, 체온이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0: 어? 무슨 일이야, 열?
3: 아니, 나도 모르겠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열 때문에 난리였거든. 어? 열! 아, 여긴 왜 또 왔어?
2: 아, 뜨거. 허!
1: 이글이글 쨍쨍!
0: 아,
2: 뜨거. 허!
1: 이글이글 쨍쨍!
0: 열이옵니다.
9: 아, 뜨거워! 태양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어! 얼른 체온 장군님께 전해야 하는데! 아우, 저리 가!
10: 혈장!
11: 착할구!
10: 혈장!
11: 착할구!
9: 어, 혈장님, 착할구님! 마침 잘 왔습니다! 피부 장벽에 열이 발생했다고 체온 장군님께 전해주십시오!
10: 헐, 알겠습니다!
11: 갑시다, 체온 장군님께!
0: 같이 가, 열!
9: 어, 열들이 혈장님과 착할구님을 따라갔어! 설마!
3: 좋아.
10: 체온 장군님! 아이, 피부 장벽에!
11: 열이 발생해!
0: 열이 옵니다!
3: 체온 장군님, 열들이 들어왔습니다.
10: 와! 우리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12: 괴롭히지 말고 저리 가! 혹시, 호떡이가 더운데 또 밖에서 논 것이야? 그래서 열들이 들어온 것이야?
0: 열이 옵니다!
3: 이 열들이 체온 장군님을 괴롭히면, 또 이상이 생겨 체온을 올리시는 거.
12: 체온을 올려라.
3: 어, 체온 장군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체온이 올라가면 열사병에 걸리고 그럼 호떡이가 위험해진다고요.
12: 왜야? 열사병에 걸려? 아이, 그럼 안 되지. 안 돼.
0: 열이 옵니다.
3: 어, 체온 장군님, 열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12: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0: 추워?
12: 나 체온 조절 안 했는데 왜 추운 것이야?
3: 이 냉기가 열들을 쫓아냈습니다. 체온 장군님, 체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13: 냉이가 갑자기 왜 들어온 것이야?

0: 저리 가. 아이고.
1: 아이고.
2: 열? 갑자기 냉기가 들어와 열들을 쫓아냈다고요?
1: 그렇다니까. 찬바람이 쌩쌩쌩.
2: 찬바람이 쌩쌩쌩. 혹시
3: 아 시원하다.
2: 호떡이가 에어컨을 쌩쌩 틀어서 냉기가 들어온 건가?
4: 아이고
2: 냉기 때문에 최훈 장군님이 이렇게 되신 거예요?
1: 그게
3: 쌩쌩쌩쌩쌩쌩쌩.
1: 저리 가라고.
5: 채원 장군님, 체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서 체온을 올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6: 그만.
5: 정신 차리세요.
6: 차렸다고? 체온 장군의 명이다. 핏줄을 좁혀라. 열들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켜라.
3: 쌩쌩쌩쌩쌩쌩.
6: 저리 가.
1: 추워.
7: 혈장 착혈구.
8: 혈장
7: 착혈구.
8: 핏줄이 좁아졌다.
7: 하지만 이건 열들을 지키라는 채원 장군님의 명이셔. 채원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열들을 지키자.
3: 열 왜 이러세요?
7: 혈장 착혈구.
8: 혈장
7: 착혈구.
8: 혈장
7: 착혈구.
8: 혈장.
6: 간대감님, 가마솥에 불을 떼서 빠르게 체온을 올려주시오. 근육 무사들도 빠르게 뛰어 체온을 올려주시오.
5: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아, 체온을 올려라. 가마솥에 불을 떼라!
9: 네, 체온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뛰죠! 체온을 올리자!
6: 체온 장군님, 체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다행이구만.
6: 체온 장군님, 냉기들이 더 몰려오고 있습니다.
1: 레이야.
3: 아, 더워, 더워. 에어컨 온도 더 낮춰야지.
1: 나 체온 장군, 체온 조절해야 하는데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 때문에 열이 들어왔다가 에어컨 때문에 냉기가 들어왔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왔다 갔다. 채원, 난 모르겠고 니들 마음대로 하거라. 채원 조절해야지. 나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채원을 조절하시오.
10: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바람에 채원 장군님이 이상해지셨어. 게다가
2: 춥다고.
3: 아데노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냉기들 덕분에 나왔네. 고마워 냉기들.
11: 쌩쌩쌩쌩.
3: 아, 이번에야말로 호떡이 몸을 정복해주지.
12: 아데노 바이러스, 나도 같이 들어가자.
3: 넌 누구?
12: 나는 오염된 에어컨에 사는 레지오넬라균이야.
3: 아, 폐렴을 일으킨다는 그 세균?
12: 빙고!
3: 좋아, 그럼 우리 같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난 감기를 일으키고
12: 난 폐렴을 일으키고
3: 가자!
12: 가자!
10: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진 틈을 타서 아데노 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호떡이 몸속으로 들어왔어.
3: 아, 여기가
12: 호떡이의 코 속인가?
13: 너희들은 누구냐?
12: 네.
13: 코털 장군을 통과하다니 이런.
3: 아, 코털 장군을 무사히 통과했으니 이제 우리를 쫓아내기 위해 콧물이

0: 또 너냐?
1: 아, 백혈구 또 너냐? 넘나 못 막아. 기관지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날 쫓아내기 위해 재채기를 발사하겠지만. 어림없다. 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일으킬 거야.
2: 난 폐로 가서 폐렴을 일으킬 거야. 가자.
1: 아,
2: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3: 헛, 그러니까 에어컨 때문에 급격한 온도의 차이를 겪으면서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졌고,
4: 그 틈을 타서 아데노바이러스와 레지오넬라균이 침투해서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 거지요.
5: 이걸 냉방병이라고 부르지.
1: 야이.
4: 레지오넬라균이 폐님께 가면 더 위험해질 텐데.
5: 그러니까 에어컨을 켜기 전에 청소도 하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게 바깥 온도와 실내 온도를 5도씨 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거야.
4: 실내 온도는 26도씨가 적당하겠지요.
5: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에어컨을 켜면 2시간마다 창문을 열고 환기시켜줘. 그래야 레지오넬라균이 나오더라도 내쫓을 수 있거든.
3: 네, 꼭 그렇게 해서 냉방병에 걸리지 않게 할게요. 오, 우와, 냉방병 최고 딱지다. 빨리 호떡이한테도 알려줘야지.
5: 아, 에어컨 좀 켜라.
4: 예.
5: 덥다.

0: 체온 조절 실패해서 냉방병에 걸려요.
1: 감기 걸릴 수 있어요.
2: 냉방병 조심.
1: 해열.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꼭 갖고 말 거야.
4: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4: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5: 로봇카 플리랑 꼭꼭!

0: 여기.
1: 오.
0: 아유, 아유.
2: 아, 와우, 와우, 와우.
0: 어? 어. 흥미진진한데.
2: 호미야. 이제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0: 엄마, 조금만 더 놀면 안 돼요?
2: 아이, 호미 부모님 걱정하셔. 다음에 또 놀려면 오늘 빨리 집에 가야지. 호미야, 집에 가자.
3: 네. 네. 다 갈게.
0: 아쉬운데.
2: 저 가볼게요. 그래, 호미야, 조심해서 가.

0: 자, 그럼 진짜 엄마한테 전화한다. 엄마, 나 오늘 호빵이네 집에서 자고 가도 돼? 호빵이 부모님한테는 허락 받았어. 잠시만.
1: 아, 예, 호미 어머니, 안녕하세요. 호빵이 아빠입니다. 아,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들어가십시오.
0: 예! 우리 대화 소리가 새어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대화하자.
2: 응? 알겠어.
0: 얘기해. 엄마 왜요?
3: 호빵아 밥은 먹었니?
0: 아, 아까 점심이 늦게 먹어서 배가 부르네요. 아, 엄마, 저 숙제해야 돼서 나가 주실 수 있을까요?
3: 웬일이래? 숙제를 미리 다 하고. 알았어.
0: 들킬 뻔했네.
2: 그래도 나름 재밌다.

0: 너 그때 기억나? 시우랑 떡볶이 먹으러 갔었잖아, 너. 그때 그 민지가 너를 엄청 째려보더라. 그거 너 예뻐서 질투하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내가 떡볶이 다 먹어서 그래.
0: 이러니까 옛날 생각난다.
1: 맞아, 우리 5살 때 자주 이러고 놀았잖아.
0: 그러니까 말이야,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초등학생이 되니까 삶이 팍팍해.
1: 너 그때 기억나? 나한테 친구 되자고 했을 때.
0: 기억나지. 너 내 친구가 되라 이랬잖아.
1: 사실 나도 그때 너한테 친구하자고 하고 싶었어.
0: 진짜?
1: 응.
0: 우린 단짝이 맞나 봐.
1: 맞아 맞아.
0: 역시 호딱초 장원영.
1: 응, 역시 윈터.
2: 호미 엄마, 웬일이야?
3: 우리 호미가 신세를 졌네. 호미랑 호빵이 일어났어?
2: 응? 호미? 신세? 그게 무슨 말이야?

0: 초미너! 아줌마가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어? 아줌마한테 말도 안 하고 이게. 아우. 어, 호미 엄마. 호미 여기 있어. 아, 애들이 몰래 같이 잤나 보네. 내가 타일러서 보낼 테니까 걱정 마.
1: 친구를 집에서 재우거나
2: 친구 집에서 잘 땐 꼭 서로의 부모님 허락을 받기로 해요.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을

0: 다시 연결됐다.
1: 안녕? 그동안 잘 지냈어?
0: 응.
2: 두 번째 미션. 우리 동네 소개하기.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해주세요. 제일 좋아하는 장소 포함 필수.
0: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소개?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1: 좋아, 좋아.
0: 안녕. 나의 동네는 뉴저지에 있어. 뉴저지가 어디 있냐고?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 여기 뉴저지고 여기 뉴욕. 우리 집은 뉴저지 시내. 영어로는 다운타운. 내가 먼저 보여줄게. 짜잔! 여기가 우리 다운타운이야. 여기는 마트도 식당도 많아. 지나가다 보면 아이스크림 가게, 접시 가게, 이불 가게도 있어.
3: 우와! 내가 사는 곳이랑 완전 다르게 생겼어.
0: 그래? 여기서 옆으로 조금만 가면 내가 좋아하는 농장이 있어. 여기 진짜 귀여운 친구가 있어.
4: 오늘 날씨가 엄청 좋네요.
5: 가볼게요.
0: 자, 기대해. 짜잔, 너무 귀엽지?
3: 진짜 귀엽다.
1: 동네에서 여기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야?
0: 아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는 학교. 학교는 여기 있어. 우리 학교는 진짜 커.
5: 한번 돌아볼게.
6: 그쵸?
0: 네, 엄청 커요. 근데 신기한 게 원 플로어예요. 원 플로어. 근데 하이는 아니에요. 그냥 원 플로어. 피크닉 테이블스? 피크닉 테이블 여기. 어? 까마귀. 베이스볼 지금 하고 있어.
7: 아직 한 바퀴를 다 안 돌았나요?
0: 네, 아직요. 그냥 저기만 조금만 가면 다 됐어요. 이제 다 왔습니다.
7: 한 바퀴 돌았네요?
0: 네. 학교는 너무 재밌어. 이벤트도 많이 있고 요즘에는 내 친구들이랑 무대에서 춤췄거든? 엄청 재밌고 리허설 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3: 오! 리허설이라니! 무슨 노래로 해?
0: 무슨 노래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리허설 진짜 살짝만 보여줄게.
3: Let's go.
0: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이키즈.
3: 스트레이키즈 나도 알아. 진짜 멋있다. 좋잖아.
0: 고마워. 내 동네 소개는 여기까지. 짜잔, 지도도 완성.
3: 너무 신기하다. 나랑 너무 사는 곳이 달라.
0: 누나 사는 곳도 궁금해. 보여줘.
3: 잠깐만.
1: 내가 지도로 우리 동네 소개해줄게. 우리 동네는 거제도로 치면 중간에 있어서 산도 가깝고 바다도 가까워.
3: 여기는 내가 사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바로 요 산이 바로 계룡산이야. 계룡산 밑에 있으니까 공기 엄청 좋아.
1: 그래서 내가 산도 좋아하고 바다도 좋아하는 것 같아.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는 약 10분 정도 걸려.

0: 도중에 편의점, 빵집, 김밥집, 학원 등 많은 가게 중에 나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을 좋아해.
1: 여기는 내가 다니는 학교고 이렇게 상점들이 많지만 나는 세계 가짜 할인점이 제일 좋아해. 같이 들어가 볼래? 오늘은 매운 거. 맛있는 게 많은데? 어쩌지?
2: 우와, 맛있는 거 많아 보인다. 제일 좋아하는 곳이 여기야?
3: 아니. 사실 난 여기보다 본도를 더 좋아해. 바로 여기 있는 바닷가인데.
0: 물도 예쁘고 바닷가도 맑아서 거제도 오면 꼭 보여주고 싶은 곳이야.
4: 안나 이거 위에 굴렀다.
5: 제가 이거.
4: 아니 물에 굴렀다.
5: 도전! 아니 어떡해. 미웠어.
6: 김나루 연습!
5: 우와! 우와, 저게 돼?
3: 물수제비는 잘 못해도 바다에서 노는 모든 시간이 좋아.
7: 동네 소개하기 미션 성공! 깜짝 퀴즈! 서로가 동네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8: 학교! 몽드레변!
7: 정답! 다음 미션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59분 59초. 또? 2단계 성공이라 가장 좋아하는 장소엔 가장 좋아하는

0: 그게 뭐야? 오, 스마트워치다!
1: 아, 엄마가 시험 잘 봤다고 사줬어. 이번에 95점 맞았거든. 오. 어? 이거 스마트폰 아니야? 봐도 돼?
0: 야, 이거 완전 신형이잖아.
2: 와, 100만 원은 넘겠는데?
1: 뭐야, 나도 갖고 싶다. 쟤는 왜 맨날 좋은 것만 갖고 다니냐?
3: 자, 다들 앉아라. 오늘 축하할 일이 있어요. 영빈이가 이번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서 우리 학교 대표로 경시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자, 박수. 선생님은 영빈이가 나갈 줄 알았다니까.
1: 나도 네가 100점 맞을 줄 알았어.
4: 솔직히 우리 학교에서 얘밖에 없지.
1: 선생님도 쟤만 예뻐하네. 애들도 쟤만 좋아하고. 뭐야? 내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왜 질투가 날까?
5: 더 말할까? 그 다음은 하고 싶은 작품.
6: 나는 우리 반이 특별하게 뭐 정치라는 걸 하거든. 한 달에 한 번씩 뭐 대통령이라는 걸 뽑는단 말이야.

0: 야, 그 나도 후보로 나갔는데 다른 후보로 나온 친구 걔가 나랑 한 4표 차로 걔가 당선돼가지고 나는 그때 질투를 많이 느꼈어.
1: 나도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배우는데 3등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내가 2등 친구와 1등 친구를 축하를 해줬는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질투라는 감정이 계속 느껴졌어.
2: 나는 근데 질투라는 감정을 많이 느끼진 않거든. 근데 나는 경쟁심이라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 왜냐면 내가 포켓몬 가리 게임이라고 게임이 있거든. 거기 대회 나갔는데 너무 너무 아깝게 져서 너무 경쟁심을 느끼고 약간 조금 너무 아깝고 그런 감정을 난 느낀 적이 있어.
3: 너는 혹시 질투됐던 감정 느낀 적 있어?
2: 누구? 시우야. 없나 본데? 있어?
3: 순수 그
2: 없대 없대.
3: 자체.
2: 흔들흔들 없다는 뜻이야. 이것 좀 어렵네. 질투는 사실 비교해서 시작되는 거잖아. 만약에 내가 저 사람 거를 비교하지 않고 내 것만으로도 만족하면 질투가 날 일이 없어.
0: 나는 노력을 했는데도 쟤는 난 95점밖에 못 맞고 쟤는 100점에다가 스마트폰까지 얻었네. 왜 나는 스마트폰 못 받았지? 그런 마음이랑 뒤섞여져서 질투가 된것 같아.
2: 내 생각엔 둘다 합쳐진 것 같아. 그냥 봐봐. 첫 번째, 난 95점 맞았는데 100점 맞는 걸로 부러우고, 그리고 95점 맞았는데도 그 핸드폰을 사줄 수 있는 그 엄마가 부럽고, 그리고 그 핸드폰 자체도 부럽고, 그리고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 것도 부럽고, 선생님의 칭찬도 부럽고, 많은 다양한 원이 이렇게 복합해져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 난.
4: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질투가 외부의 자극을 의해서 건드려져서 터지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부러움이지. 부러움이란 거는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생기는데, 그거를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점점 더 키워나가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터지는 거지. 부러움은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고, 질투는 긍정적이지 못한 부정적인 마음인데, 부러움이 과해지면 뭐든 과유불급이잖아. 과한 건 그러지 않음과 못지않다.
1: 내 생각에는 똑같이 우리가 축하해라는 말을 했을 때 부러움은 뭔가 서로 상대방도 나도 기분 좋게 축하해 이런 마음이고 내 생각에 질투는 축하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화도 나고 불만도 있고 이 친구를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질투? 좋은 욕심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2: 근데 나는 질문이 하나 있거든? 계속 질투와 욕심을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국어 사전을 뭐 봐도 뭔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면서 다르단 말이지.
1: 근데 나는 욕심은 뭔가 내 스스로가 조금 나쁜 길로 갈수 있다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질투는 어쨌든 서로를 살짝 경쟁하듯이 보면서 우리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2: 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어차피 질투니까 다 필요 없지.
4: 아무리 나쁜 거라도 절대로 없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자동차가 100km로 달리고 있어. 근데 그게 평범한 좋은 질투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질투인데 자동차가 갑자기 막 200km, 300km, 350막 달리는 거야. 그러다
2: 고속인가요?
4: 그러면은 그 신호 위반도 하게 되고 막 속도 위반하고 막 다른 자동차랑 부딪힐 확률도 높아지고 그래서 자신이 질투가 너무 강해져서 내 추진력이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제어를 해야 되는 거야.
0: 만약에 이제 질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 그럼 결국에는 이 지구에는 인류가 이제 다 사라질 줄을 몰라. 그래서 질투는 인간이 꼭 필요해야 하는 감정인 것 같아.
2: 나도 난 오늘 질투는 좋은 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배웠어. 특히 내가 마음에 드는 비유는 그 자동차에 맞는
5: 비유였어. 애들한테 예쁘고 잘생기고 귀엽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부럽지?

0: 나는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모든 것이 똑같다 하더라도 성격이나 마음 그런 건 다를 거 아니야.
1: 근데 내 생각에는 만약에 모두가 점수가 똑같으면 나와 비교가 안 되잖아. 그렇게 되면 차이가 없으니까, 차가 없으니까. 그래, 그 때문에 나는 비교 대상이 없으므로 질투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
2: 인간들은 모두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꺼리를 찾을 것 같아.
3: 나도 그렇게 생각해.
4: 뭐 공부를 할 때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가 다 다를 수 있잖아. 점수는 아무리 똑같더라도. 난 그런 걸로도 난 글씨 이렇게 예쁘게 쓰면서 깔끔히 정리하는데 너는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 이런 식으로 질투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1: 지우 얘기해봐. 왜 그렇게 생각했어?
5: 맞아.
1: 삶은 예측할 수 없는데.
2: 만약에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뭐 목에 금목걸이를 차고 있으면은 너 부럽잖아. 만약에 부럽다고 치면은
5: 이렇게 하는데 수학 시험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수학 같은 걸 좋아하나 할 텐데 0점 맞고 나 100점 맞았어. 똑같은 거지.
0: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조금 안 좋은 감정이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5: 모르겠네.
0: 설명해 주실래요?
1: 설명해 주세요.
2: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별로 험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여러분, 혹시 에스컬레이터 잘못 타서 다친 적 있나요? 아니면 빨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무서워서 망설인 적은요? 여기 에스컬레이터 사용을 무서워하는 커다란 곰돌이가 있답니다. 곰돌이 인형을 드립니다.
1: 이제 뭐해?
0: 자, 과거에 곰돌이는 에스컬레이터와 관련된 사고를 겪어서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는 원리와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2: 에스컬레이터 계단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해 모터가 작동하면 계단을 돌아가게 합니다. 안쪽에서는 이렇게 펼쳐져 있다가 사람이 타는 곳에서는 쑥 올라와

0: 내려서 계단 모양이 됩니다. 사람이 내려야 하는 곳에서는 다시 평평하게 펼쳐지면서 다시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1: 아, 에스컬레이터는 저런 원리로 돌아가는 거였구나. 에스컬레이터를 알고 나니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알아보러 갈까요?
2: 안녕, 나는 에스컬레이터 요정 S야. 지금부터 나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자. 영상을 잘 보고 잘못된 부분이 보이면 S 하고 외쳐줘. 첫 번째 문제. 자, 잘못된 부분 찾았니?
3: S!
2: 그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지. 특히 이런 고무 재질의 신발을 신었을 땐 더 조심해야 해. 고무 재질의 신발이 비빔판 노란선에 닿으면 그 틈으로 신발이 빨려 들어가 발을 크게 다칠 수 있거든. 좋아, 두 번째 문제.
4: 아, 그걸 깜빡했네.
2: 잘못된 부분 찾았니?
3: 에스!
2: 그래, 에스컬레이터는 절대 거꾸로 타면 안 돼. 왜 안 될까?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가다가 넘어지면 손이 비빔판 틈으로 빨려 들어가 크게 다칠 수 있거든. 노란선은 밟지 말고 손잡이를 잘 잡고 머리를 밖으로 내밀지 않으면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탈 수 있지.
1: 오늘 에스컬레이터의 이용법에 대해 알았으니 모두 안전하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다니기로 해요. 그럼 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러 고고!

0: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피해냥 보니. 틈만 나면 보니를 노리는 가해냥 냥냥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촉즉발의 현장. 두 고양이가 만나면 그야말로 초비상사태.
1: 안녕아. 아, 이제 올까? 이제 가자.
0: 냥냥이의 폭주로 살얼음판이 되어버린 가족의 일상. 누구도 말릴 수 없다는 폭군 고양이 냥냥이를 만나러 가봅니다. 아직은 평화로운 집안 분위기. 보니가 꼼짝하지 않고 있는데요. 귀여운 앵무새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0: 알콩달콩 앵무새와는 사이가 좋아 보이는 보니.
1: 보니는 안 먹을 거야?
0: 생각보다 화기애애한데요?
1: 아이고 맛있다.
2: 우리 집 제일 첫째, 온순하고 착해요. 첫째 반이고요. 딸이 중학교 때 이틀을 우는 바람에 아빠가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서 얘는 키우게 됐고. 둘째는 엄마가 사고를 당하셔서 더 이상 못 키우셔서 데리고 온 냥냥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하늘나라로 보내고 데리고 온 보니. 넷째는 지금 무서워서 숨어있는 우리 버니.
0: 각기 다른 사연과 특성이 있는 네 마리 고양이가 학파적입니다.
2: 꼬꼬가 이 집에서 대빵이에요. 꼬꼬 노래봐. 안 해? 꼬꼬. 꼬꼬 노래. 안 할 거야?

그날 오후 평소와 같이 고양이 털을 열심히 청소하고 또 사료도 열심히 채워넣는 집사.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집사의 경계가 허술해진 사이 갇혀있던 방 안을 유유히 빠져나가는 냥냥이. 집안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어김없이 보니를 공격하려는 냥냥이.

대치와 싸움을 반복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숨이 막힐 듯 정정난이 흐르고 있습니다. 팽팽한 눈치 싸움이라기보다는 양양이가 일방적으로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요. 그저 이 순간을 피하고 싶은 보니, 하지만 호시탐탐 보니를 노리는 양양이 때문에 옴짝달싹할 수조차 없습니다.

0: 여기서 조금만 본인의 얼굴을 돌리면 그때는 이제 물어버려요. 근데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는 안 무는데
1: 등 보이면 물어.
0: 등을 보이거나 조금만 이제 움직이면은 그때는 이제 확 물어버려요. 냥냥 싸우지면 안 돼. 어, 싸우면 안 돼.
2: 좀처럼 흥문을 가라앉히지 못하는데요. 결국 보니를 방 안으로 데려가는 집사.
3: 발발 떨어져. 이제 양양이 들어가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한창 가져야 이제.
2: 갑작스런 공격을 당해 겁을 먹은 보니.
0: 야, 들어가 이제 빨리. 엄마 그렇게 하면
1: 나오면 안 들어가.
0: 나오면 들어가자 하면 들어가는데 지금 너무 흥분을 해서 얼 들어가자. 양양아, 양양. 안 돼, 양양이. 누가? 누가? 어, 들어가.
1: 먹이 같은 거라도 안 돼요?
0: 안 돼요. 지금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돼요.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이제. 가자. 양양이, 가자. 어, 들어가자. 야, 들어가. 양양이, 들어가. 옳지. 아유. 어, 넣었어.
1: 거의 이런 상황이 뭐 일주일에 몇 번은 있겠네요.
0: 거의 그러죠, 거의.
2: 어쩔 수 없이 냥냥이를 다른 고양이들과 분리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가족 모두가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0: 어떡해, 왜 눈물 나, 어떡해? 좀, 그, 힘든 시기에 이제 애들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저는 양양이가 불쌍해서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본인한테 못할 짓을 한 거잖아요.
2: 작년 9월부터 아픈 친정엄마를 대신해 도맡아 키우게 된 양양이. 다른 고양이들과의 합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양이가 언젠가부터 보니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0: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보니한테 너무 미안하고 갇혀있는 양양이한테 또 너무 미안하고 둘이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막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치겠어요, 진짜.
4: 네, 엄마 저번에 말리다가 잘못 물려서 피나고 장난 아니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그랬어요, 약 먹고. 그러니까 새벽에 시간은 다양해요. 뭐 12시, 뭐 1시, 4시 그냥 계속 우는데 울음 정도가 한 뭐 2시간 넘게 계속 우니까.
2: 밤까지 이어지는 냥냥이와 보니의 분리 생활. 그런데 얼마 전부터 냥냥이가 이상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0: 양양이가 2시 반에서 4시 반 사이에 열어줄 때까지 야옹야옹. 그 야옹하는 소리가 엄청 커요. 뭐 해도 그냥 무조건 그때는 나와야 되고. 문을 열어주면 보니 방 앞에 와서 보니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냥 앉아서 보니만 째려보고 있어요.
1: 아빠 깨고 엄마 깨고 다시 또 철장 열고 산책시켜주고 다시 넣어놔야 되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진짜 힘들어하고 저도 그 과정에서 좀 깨서 움직이죠.
2: 아니 어디가?
3: 아니
2: 우리 추루 한번 줄까?
3: 추루도 안 먹어.
2: 양양 오늘 사고 쳤어? 응? 아이고. 오늘도 사고 쳤어? 또 물으려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또 귀 뒤로 섰다. 아이고. 언제 고쳐 언제 너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양양이만 철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저도 철창 속에 있다 보니까 양양이만 갇혀 사는 게 아니고 저도 불편해요 솔직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문 닫아야 되고.
2: 너무 꽉 붙어. 아이고 본이야 내려가자.
0: 이거 안 돼. 너 그만 먹어.
2: 아이고 아이고.
5: 오빠 안녕하세요.

0: 반은 먹은 거야. 반은 그만 먹어.
1: 너 그만 먹어 이제.
0: 나 한번 먹어봐. 다른 애들은 다 잘 먹잖아. 한번 먹어봐.
1: 아유. 앞으로 십몇 년을 갔다가 지금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인생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둘 다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0: 과연 둘의 싸움을 막을 수 있을까요? 고부해 든든한 해결사 김명철 수의사 등장.
1: 안녕하세요.
2: 너무 반가워요. 기다렸어요.
1: 아 근데 제가 오는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서 네 오늘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2: 네 고양이들이 많이 좀 심각해요.
1: 고양이들 좀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2: 네.
1: 약간 소심한가 봐요. 그쵸?
2: 지금 그게 아니고 지금 그 피해 고양이거든요.
1: 아 그렇구나.
2: 얘가 피해 양인데 보니 괜찮아.
1: 아이고 무서워. 지금도 되게 경계하는데요? 으르렁거리고.
2: 그게
1: 평소에도 원래 이런 성격이었네.
2: 아니 원래 안 그랬어요. 지금 하필까지 해서 그게 걱정이에요.
1: 안녕.
2: 전에는 어? 얘 내 나와.
1: 안녕.
2: 얘 이런 애가 아닌데.
1: 얘, 되게 적극적으로 얘, 냄새 맡네요.
2: 얘 뭐야 얘? 얘 왜 이래?
1: 안녕. 전혀 근데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집에서 봤을 때 보니.
2: 네.
1: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보니는 극도의 좀 위축감.
2: 아, 말도 못해요.
1: 공포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요. 그에 비해서 냥냥이는 되게 좀 태연한 모습? 일단, 성향 자체로만 봐도 본인한 냥냥이가 아주 이렇게 찰떡궁합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것만으로 이렇게 지금까지의 상황이 되진 않거든요.
3: 근본적인 원인부터 조금 분석을 해봐야 돼요.
2: 아니 저러다가
1: 본인도 상당히 상대를 위협하네요. 우르렁거리고 앞에서 그냥 누가 봐도 영역지에서 지금 몰아내고 싶어하는 모습이 강하게 보여요. 냥냥이가 근데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처음에 데리고 오자마자 내려놨어요. 이제 이 동장에서 내려놨더니 이제 저기 보이는 저기 저 삼각형 보이는 저쪽 안으로 들어가서 한 달 넘게 잠은 저기서 자고 나와서 밥 먹을 때라든지 화장실 갈 때라든지 그런 데 나와서 놀이 같은 거 이제 조금 해주고 그때 보니가 으르렁거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가 아닌가. 다른 애들은 다 가만히 있었어요.
1: 양양이가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집에 와서 숨어 살았죠. 특히나 내가 되게 약해진 상태. 내가 아무것도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을 때 본인은 나한테 위협을 했잖아요. 뭐 친구가 아니죠. 나한테 생존의 위협을 주는 존재.
2: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장이고 본인은 저렇게 한데도 왜 공격을 할까요, 계속?
1: 본인도 공격성을 보이잖아요. 화학질을 한다거나. 무는데 당연히 우르렁거리고 대항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더 서로의 관계성을 악화시키는 거고 양양이도 그 나빴던 그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상황. 그래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최전선에 가서 자기도 계속 경계하고 어느 정도 긴장되고 이 모습도 이제 지속되는 거죠. 너무나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는 보니가 너무 지금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서 더 진행되지 않게 막고 그걸 되돌리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신감

0: 감이 떨어진 보니와 보니 괴롭히기에 집착하는 냥냥이. 과연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솔루션은 무엇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1: 지금부터 매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은 서로의 페로몬 교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긍정 강화 교육을 하셔야 돼요. 이 양말을 이용해서 이 친구들 뺨을 충분히 부비고 거기에 이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냄새 맡게 하고 거기서 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옳지 옳지. 양양이 분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보니가 어느 정도 반응을 보이는지, 실은 저희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요렇게 냄새를 제공하고 나면 지금은 되게 이게 긴장되는 냄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위에 간식 보상을 추가로 이렇게 해주는 거. 어? 다 먹었어?
2: 간식은 몇 번이나 줄까요?
1: 요거는 횟수 자체는 잘게 잘라서 여러 번 하실수록 횟수가 여러 번일수록 좋습니다. 좋은 기억으로 상대를 인지시켜주는 거니까.
2: 지금 냄새 맡으면서 먹는 거.
1: 네네네. 내가 되게 싫어했었는데 이 냄새가 나면 나는 평소에 못 먹던 제일 좋아하는 간식 먹는 시간이네. 그러면 본인 냄새가 나는 것 정도는 나한테는 좋은 일이구나. 지금은 냥냥이 한번 보면 주눅이 너무 들어있잖아요.
2: 네.
1: 지금 냥냥이 냄새로 지금 완벽하게 가득 찬 공간이에요.
2: 네.
1: 근데 요 공간에서 별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그냥 조금 재밌게 놀다 가보자. 그거를 1차적으로 좀 해보려고.
3: 방으로 간다.
0: 보니의 자신감을 올리기 솔루션을 위해서 우선 냥냥이를 다른 방으로 옮긴 후에 보니를 냥냥이 방으로 데려가야 하는데요.
1: 이 방에 들어왔을 때는 온통 냥냥이 냄새로 꽉 차 있거든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그러면 압도돼요. 그 상황에 도망칠 생각밖에 못해요. 긴장을 많이 했어요. 아까는 잘 먹던 간식도 지금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도 믿을 대상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조금 편안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보니가 잘 사용하는 박스까지 챙겨온 겁니다.
2: 네.
1: 자기 냄새가 듬뿍 묻어있는 그래도 베이스 캠프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바로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아 그래도 나는 요만큼은 내 땅이야. 내 냄새 묻어있어. 자, 여기 나가볼까?

여기서 나오는 한 걸음이 이 친구한테는 엄청나게 큰 자신감의 격차예요. 여기서 한번 걸음을 뗄 수 있냐 없냐.

0: 어후. 아니, 이렇게 활발한 친구였단 말이에요? 이야, 처음에 왔을 때 저한테 으르렁거리던 그 친구 맞나요? 모니 같은 경우에는 그 압도적인 두려움 상태에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진 상태였는데 지금은 양양이 방에서도 놀이반응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이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면하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서로 가까워지는, 상대방이 서로 반대편에 있다는 걸 인지된 상태에서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는 본이랑 양양이랑 대면에서 생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기척이 느껴지고 상대의 소리가 들려도 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되게 오히려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양쪽 모두에게 알려주는 교육을 할 거예요. 상대방이 여기 있는 게 너무나 모를 리가 없어요. 옳지, 어휴.
1: 양양, 이거 먹자. 침대로 올라갔어요.
2: 양양이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된 걸까요?
0: 오, 요 정도에서는 먹네요.
1: 네.
0: 오, 좋습니다. 조금 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간식 정말. 고양이 소리 들리시죠? 모를 리가 없어요.
2: 그리고 이때 슬쩍 문을 열어보는 김명철 수의사. 본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다행히 둘 다 간식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0: 지금 우리가 시각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까지 다 공개한 상태잖아요. 이걸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문을 살짝 닫아주면 돼요. 그리고 또 편안해지면 문을 살짝 다시 열어서 네, 상대방을 노출시켜주는 거. 두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가져가셔야 되고요. 둘 다 너무 힘들어해. 그럼 그날은 오히려 난이도를 낮춰주세요.
2: 싸우는 고양이들이 있다면 합사 솔루션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단계, 페로몬 교환으로 친해지기. 2단계, 피해 고양이의 자신감 회복. 3단계, 천천히 대면시켜보기. 꼭 잊지 마세요.

0: 어디 있어 지금? 선생님이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계속해서 솔루션 진행해서 회사 꼭 성공하겠습니다. 본인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 삼순아.
2: 너무 좋아한다.
1: 어? 자, 갈게. 아이고, 이거. 다시 들어갈 거야. 어, 아이고. 삼순아, 나 아이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지리산 천왕봉. 그 굳건함을 담고자 했던 선비가 있었습니다. 실천 유학의 대가 남명 조식 선생의 발자취가 남은 산청. 그 길 따라 푸근한 지리산이 선사하는 산청의 별미 지리산 흑돼지도 맛보시고요. 유서 깊은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에선 돌담길을 걸으며 선비들의 흥과 멋을 느껴봅니다.
1: 가을에 하늘 보게 되면 옥색빛이잖아요. 참 좋다.
0: 옛 선비들의 숨결이 남아있는 산청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청정 선비골 산청을 만나는 오늘의 여정. 시천면에 남명 조식 선생의 유족들과 단성면에 남사 예담촌으로 향합니다. 높이 1915m의 천왕봉은 지리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죠. 그 천왕봉이 보이는 이곳은 예로부터 대산 임수의 명당으로 불렸던 곳. 여기에 터를 잡고 말년을 보낸 이가 있었으니 바로 조선시대 퇴계 이황과 성리학의 쌍벽을 이룬 남명 조식입니다. 처사로 살아가며 참 선비의 길을 걸었던 분이죠.
2: 여기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은 남명 선생의 가르침을 계속 발전시키고

0: 지키고 지금 오늘 사는 우리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구와 연수 기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장소가 여기가 된 것은 남명께서 1561년에 지은 학교 산천제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 걸립니다. 저는 여기를 산천제 제2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1: 퇴계 이황관은 1501년 같은 해에 태어나 각각 경상좌도와 경상우도를 대표한 학자였는데요. 인을 중시하며 성리학을 이론화한 퇴계 이황과 달리 의리를 숭상한 남명 조식은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일생토록 학문과 후진 양성에 힘쓰며 항상 스스로를 갈고 닦아 꿰어 있었던 이른바 선비 정신을 실천했습니다. 학문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배운 것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이죠. 그렇게 초야에 묻혀 살던 남명 조식은 평소 자신이 즐겨 찾던 천왕봉이 보이는 곳에 거처를 정해 말년을 보냈습니다. 유독 지리산을 좋아해 평생 12번이나 천왕봉을 올랐던 남명 조식. 합천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이곳 산천제에서 제자를 가르치다 일생을 마쳤죠.
2: 1561년 환갑을 맞이했던 남명 선생이 평생 그렇게 좋아했던 지리산 천왕봉을 찾아서 이곳에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1: 선생이 늙음하게 여기를 찾은 이유는 산천제 기둥에 주련으로 걸려있는 선생의 이 시조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2: 이 시의 원래 제목은 덕산복거라고 해서 덕산에 살 자리를 잡고라고 하는 제목인데 춘산저처 무방초 봄산 어느 곳엔들 향기로운 풀이 없겠느냐마는 하필이면 내가 이곳에 터를 잡은 이유는 지혜 천왕 근제거 단지 저 천왕봉이 높아서 상제와 가까이 있는 것을 사랑해서 터를 잡았다. 백수길에 하물씩 빈손으로 왔으니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은하 십리 끼주여 은하수 같은 맑은 물 십리에 흘러가고 있으니 그것만 마시고도 오히려 배부르고 남겠다.
1: 산천제에 있을 때도 막 즉위한 선조가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고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을 쏟았던 남명 조식.
2: 자기 자신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크게 남기는 바가 없었지만 자기가 기르는 제자들이 나중에 다음 세대에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큰 일을 할수 있도록 큰 역량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남명 선생의 제자 50명 이상이 임진왜란을 맞았을 때 의병장으로 군리해서 국난을 극복하는데 최선봉에서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1: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죠. 남명 선생은 사후에 걸출한 제자들을 남겼는데요. 선생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제자들이 세운 덕천서원. 이곳에서 제자들은 선생의 가르침을 계속 발전시켜 남명하게 산실이 됐습니다. 안동의 도산서원, 경주의 옥산서원과 함께 우리나라의 삼산서원으로 불리는 덕천서원. 그 중심에 강당인 경희당이 있습니다.
2: 경희당이라고 하는 이름은 남명사상의 핵심인 경과 의라고 하는 두 글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경이란 나의 내면을 지혜로 환히 밝힌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의라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종류의 유혹도 모두 칼로서 자르듯이 차단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뜻이 되겠습니다.
1: 경희당 뒤쪽 신문을 지나면 남명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숭덕사가 나옵니다. 처사로 당당하게 살아온 선생의 선비 정신을 되새깁니다. 산천제와 덕천서원이 남명 선생의 학문과 삶을 대표하는 장소라면 지리산 자락의 백운동 계곡은

0: 남명 선생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죠. 백운이라는 이름 그대로 구름처럼 하얀 바위들이 인상적인데요. 지리산이 간직하고 있는 수많은 계곡 중에서도 물맑기로 알려진 곳입니다.
1: 물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남명 선생이 오시던 장소에 다 와가는 듯한 느낌입니다. 남명 선생은 지리산을 워낙 좋아하셔서 평생 12번 이상을 지리산 이곳저곳을 유람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백운 계곡이 되었습니다.
0: 하얀 반석 위를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시원함을 더해주는 백운동 계곡.
1: 아, 여기 안내판이 있습니다. 여기 남명 선생의 발자취 백운동이라고 쓰여 있고 한번 내려가 보시죠. 길이 여기서 가면 상당히 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0: 계곡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보이는 선생의 흔적.
1: 여기 보시면 남명선생 장구지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은 지팡이를 뜻하고 구는 신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짚고 몸소 오셨던 장소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0: 이곳에서 남명선생은 다음과 같은 시도 지었답니다. 푸른 산에 올라오니 온 세상이 쪽빛과 같은데 사람의 욕심은 그칠 줄 몰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도 세상사를 탐한다.
1: 아주 넓은 느릅바위가 펼쳐져 있고 물도 아주 맑은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 위쪽으로 보시면은 그 창의 가막산까지 이어지는 이 계곡이 아주 깊고 길게 이어져 있고 아래쪽에도 계곡의 경관이 대단히 좋습니다.
0: 공명보기를 하늘 가운데 한 점에 조각 구름처럼 여겼던 남명 선생. 그 올곧은 선생의 숨결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느껴집니다. 지리산 청정 자연에서 자란 산청의 특산물이자 산청의 맛을 대표하는 지리산 흑돼지. 흑돼지 하면 의례 죄지 흑돼지를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기서도 흑돼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는 겸 하는 지리산 흑돼지.
2: 산청 흑돼지 다 저기 위에 지방에 계시는 분들 흑돼지를 안 드셔 분들은 먹어보고 깜짝 놀래요. 어쩌면 이렇게 흑돼지가 쫄깃쫄깃하게 비계까지 쫄깃쫄깃 맛있다고. 무항생제 흑돼지 맛있습니다.
0: 기름기가 적은 앞다리살을 이용해 돼지고기 볶음을 만드는데요. 자, 어떤 맛이 나올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2: 아, 여기 산청 덕산은 곶감을 많이 하는 데가 돼서 겨울 되면 이 홍시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홍시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모든 음식에 김치에도 홍시를 넣고 홍시김치를 담아요, 저는.
0: 이곳에서 내놓은 음식들은 되도록 잘 익은 홍시로 은은하게 단맛을 낸답니다. 이 집의 인기 메뉴는 홍시 하나를 통째로 넣어 만든 흑돼지 제육볶음. 홍시의 건강한 단맛과 흑돼지 특유의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감칠맛을 더한다네요. 직접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로 만든 밑반찬들과 맛깔스러운 지리산 흑돼지 제육볶음. 아이고. 거기에 제철 산나물까지. 하하. 그야말로 없던 입맛도 살아날 것 같은 그런 한상입니다. 푸짐한 음식 덕에 입이 즐거운 사람들. 보양이 뭐 따로 있나요? 맛있게 먹으면 그게 다 보양이죠.

0: 돼지 특유의 그 누린내가 안 나고 돼지나 나머지 식재료들이 자연 속에서 채취한 음식들이니까 그래서 맛이 훨씬 나지지 않을까.
1: 특히 지리산 흑돼지는 씹을수록 쫀득한 식감이 더해져서 자꾸자꾸 손이 간다네요.
2: 이건 감성치에 따르니까 특별한 맛이 조금 틀립니다. 돼지 흑돼지 고기도 저겁니다. 부드럽고 좀 특별한 맛이 나죠.
1: 산청 지리산 흑돼지의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한상. 저도 눈으로 배부르게 맛보고 갑니다. 옛 선비의 숨결이 곳곳에 깃들여 있는 산청. 이번엔 지리산 초입에 자리 잡은 한옥마을로 찾아갑니다. 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경상도의 대표적인 전통 한옥마을 남사 예담촌. 이곳 출신의 수많은 선비가 과거에 급제 가문을 빛냈던 마을입니다. 황토빛 담장과 고택이 어우러진 골목을 따라 고즈넉한 정취가 잔잔히 흘러나오는데요. 마을 이름에 옛 선비들의 기상과 예절을 닮아가자란 뜻도 담고 있지요.
3: 예, 여기 남사 예담촌인데 그 예담이라는 게 옛설은 담이라는 뜻도 포함됩니다. 옛날부터 있던 담이 이게 약 우리 마을에 한 7km에 달하는데요. 옛날부터 있던 한 3km는 등록문화재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봄이면 이렇게 이제 담쟁이가 올라오고 가을이면 담쟁이가 단풍이 들면 더 옛스럽고 멋스러운 담이 됩니다.
1: 오랜 세월이 스며든 돌담은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는 듯한데요. 돌담 너머로 선비들이 생활하던 고택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마을 중앙 가장 큰 규모로 자리 잡은 최씨 고가입니다.
4: 최씨 고가, 뭐 최씨 고택 이렇게 해오다가 2014년에 그 증조부님 호를 따라서 이제 월강, 달월자, 은대빼기 강해서 월강 고택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죠. 뭐 산청군 제일 가는 뭐 갑부라고 이제 뭐 만석궁이라 그랬는데 만석은 안 되고 한 5천석, 6천석 정도 했답니다.
1: 안채를 중심으로 미음자 형으로 조성된 고택은 최 씨 집안의 당당했던 위세를 뽐내는 화려한 모양새가 풍겨져 나옵니다. 광채 안에도 예전에 부를 쌓은 최 씨 집안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곳에 온 최준석 씨.
5: 제 이름 뭐예요?
4: 예담. 예.
5: 몇 살이에요?
4: 10살 넘었어요.
1: 10년째 함께 고택을 지키고 있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고택에는 남사 예담촌의 역사도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예스러운 이곳에서 국악 공연은 어떨까요? 하하, 전통 국악의 선구자인 기산 박헌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전통 음악을 계승하기 위해 건립된 이곳. 매주 주말 토요 상설 국악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 무대는 일반 대중들에게 민속악과 국악을 널리 알리고 다양한 국악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죠. 재능 있는 젊은 국악인들의 무대부터 국악계 명인으로 불리는 대가들의 공연 등이 펼쳐지는데요.
6: 오늘 공연은 전통 예술사의 산 증인이시고 진주춤의 명맥을 이어오신 정행금 선생님의 춤인생 60주년을 기념하는 제자들이 준비한 헌정 무대입니다. 그분이 일평생 동안 담아왔던 모든 예술 작품을 이 무대에 올렸습니다. 역사를 담고 있는 그래 춤의 무대이기 때문에

0: 그게 뜻깊다고 생각됩니다.
1: 진주 중심으로 영남 일대에서 성했던 한량무는 풍류를 아는 한량들이 놀이판에서 즐겼던 춤입니다. 한량, 별감, 파괴성, 색시 주모 등이 등장해 남녀 삼각관계를 극적으로 묘사한 춤으로 부패한 양반과 파괴성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아유, 아유, 아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2: 굉장히 뜻깊고 이 좋은 자리에 저희가 참석해서 정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공기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옥이라는 이런 느낌이나 나무하고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연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3: 어떻게 보면 어떠세요, 공연?
4: 저도 오늘 처음 이 공연을 봤는데 친구가 불러줘서 감사하고 이 공연을 보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1: 하하, 저도 공연 잘 보고 갑니다. 고풍스러운 먹과 전통의 향기, 물씬 풍기는 남사 예담촌. 옛 밤길 따라 마을의 또 다른 명소에 도착했는데요. 캬, 정말 총천연색 천들이 바람에 나붓기는 이곳은 바로 천연 염색을 하는 곳입니다. 오래된 한옥에서 천연 염색을 하는 박영진 씨. 텃밭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따고 있는데요.
5: 지금 뭘 하시는 건가요?
6: 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쪽. 우리가 쪽빛 하늘, 뭐 쪽빛 바다라고 표현하죠. 자연계에서 푸른색을 내는 풀이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쪽입니다.
1: 쪽잎 수확이 다 끝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염색을 할 시간. 6월 말 꽃피기 전에 수확해 생쪽 물들이기를 합니다.
6: 신선해요, 향이 아주. 아주 신선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하고 향을 맡아보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신선하네요, 지금.
7: 이 엄마! 나 좀 도와줘라. 나 좀 도와줘라.
1: 빨래하듯 쪽잎을 비벼서 즙을 낸 뒤 얼음물을 넣어주는데요. 이렇게 온도를 낮춰줘야 변색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 때문에 생쪽 염색은 시간과 해서 쪽즙을 빨리 내서 온도를 유지해야 하죠.
6: 밑에가 좋겠네요.
1: 쪽물이 차가울수록 색이 잘 나오는데요. 바로 천을 넣고 염색합니다. 그리고 골고루 색이 스며들도록 하죠.
6: 저는 제 소개를 전통 염색가라고 소개를 해요. 근데 이 전통이라는 말 속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가 하니 건강하다가 숨어져 있어요. 가장 건강한 염색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답은 정통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외에는 다른 염색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지만 힘들지만은 그래도 건강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 우리가 아는 쪽빛을 내기 위해선 여러 차례 공정이 필요하답니다. 반복 염색을 통해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죠.
6: 방금 하는 과정을 보셨잖아요. 이 속에 혹시 오염은 있을까요? 이게 집 드라이는 법이죠. 오로지 풀하고 물밖에 없잖아요. 그 두 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명소를 마음대로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1: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이기에 가능한 것이죠.
6: 피부가 좀 가려우면 이거 바르면 아주 시원하게 좋습니다. 아주 상쾌해요.
5: 염색을 처음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걸까요?
6: 어머니가 생활 속에서 염색을 하고 계셨었어요. 자연에 반하는 걸 생각하기 싫다. 그래서 전 염색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한 번도 키워나갔죠. 그 염색을 받았어.

0: 천연 염색을 고집해온 어머니가 최고의 스승이었다는 박영진 씨.
1: 옥색이 올라오시하네요.
0: 어머니를 따라 염색을 하다 보니 세상에 예쁜 색들이 너무 많았답니다. 그렇게 선조들의 지혜대로 천연 염료와 염색 기법을 연구하고 도전했는데요. 그러다 이곳 남사 예담촌에 자리를 잡고 자연의 색을 찾아 전통 염색의 길에 들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지리산이 주는 모든 것이 천연 염색의 재료. 하지만 모든 과정에 수고와 공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농사 짓듯 공들여 지어야 한다고 자신을 색을 짓는 농사꾼이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2: 참 좋다.
3: 잘 나온 거 어때요?
2: 아우, 색 좋아요. 신선하잖아요. 잘 나온 겁니다. 가을에 옥 하늘 보게 되면은 옥색 빛이잖아요. 딱 그 색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색 자체가. 네. 그리고 연두색. 이렇게 연두색도 만들어내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저 쪽잎이 이제 왕성에 자랄 이 시기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8월, 9월까지 이 염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풀, 햇볕, 바람 등 이곳에 꾸밈 없는 자연이 박영진 씨가 짓는 천의 색을 더합니다.
2: 산책에 들어온 지 23년째예요. 어쨌든 지리산이 있잖아요. 지리산이란 그 거대한 산이 있고 그래서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통 염색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산책입니다.
4: 제가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고 제가 워낙 꽃을 좋아해요. 그래서 뭐 지금도 꽃 가꾸면서 그냥 지내는 거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2: 예쁘잖아요. 이 마을 자체가. 그리고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염색하고 이 마을하고 너무 매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이제 나의 염색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빠져서 여기 틀을 잡게 되었습니다. 주말 되면 색을 펼쳐놓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확 다 좋아하셔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또 즐긴다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 것 자체가.
0: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산 좋고 물 좋은 고장 산청입니다.

0: 태연은 머리가 정말 커요.
1: 네.
0: 아, 머리가 어? 정말
1: 괜찮아?
0: 커요. 어, 저기 간다 태호야.
2: 안녕하세요.
0: 태호는 F1 경주차 같은 정나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입니다.
2: 이번엔 내 동생 유나야. 얘는 엄청 좋아하는 거는 엄마야.

0: 어머 세상에 저렇게 걸어가.
1: 아이고 할머니한테 도 잘하네.
0: 아이고 세상에.
1: 아 이렇게 많이 컸어.
0: 우리 집이 있네.

0: 손 손.
1: 100마리 있어?
2: 어. 여기 모두 100사람이 있는 거야.
1: 이거?
2: 요거?
1: 얘 뭐 해?
2: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야.
1: 홍길동 뭐야?
2: 부잣집에서 쌀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쌀도 나눠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어.
1: 왜 우거?
2: 여기에 의자왕이 죽으니까 삼천궁녀도 떨어져서 같이 죽는 거야. 물에 떨어져서 죽는 거야.
1: 내가 해?
2: 예? 이게 논개라는 여자거든? 나쁜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강으로 떨어져 있는 거야.
1: 아, 얘도 죽어.
2: 그렇지. 같이 죽어.
1: 왜 같이 죽어? 어,
2: 이 사람을 죽이려고. 어, 물에 빠져서 죽게 하는 거야.
3: 와, 엄마 진짜 많이 가져왔다. 이거 먹어볼래?
4: 네. 여기.
3: 이렇게 햄띠야 또? 이렇게 햄띠야 또?
5: Rettich Kimchi, das hat nochmal dieses extra Textur. Also wirklich diesen Crunch, wenn du abbeißt, dann macht es diesen, also mehr, ja, es macht mehr Spaß, drauf zu kauen.
3: Brot? Mm. Ja? Maschisto? Maschisto, jo! Almoni Kimchi, maschisto, jo!
5: Ich weiß, was ich genieße.
3: Today, we
5: ordered
3: something.
5: Give me one more.
3: 하나 더?
5: 어. 엄마.
2: 네.
5: 고마워요. 김치 너무너무 맛있어요.
2: 맛있어.
3: 고마워요.
2: 내가 맛있게 먹어요.
5: 네.
2: 이 한석봉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가 봐.
6: 싫어하는 게 아니야. 왜 싫어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했어요. 나 이런 거 받으려고 일한 거 아니에요.
3: 혜우야 우리 이제 곧 그리고 밥 먹을 거야?

0: 같은데.
1: 아, 꿀!
2: 잘 먹겠습니다.
3: 네, 잘 먹겠습니다.
4: 잘 먹겠습니다. Good appetit.
5: Good appetit.
4: Good appetit. Good appetit.
1: Good
3: appetit.
1: 렉터!
3: 응. 네. 어, 많이.
2: 김치와 씻어주세요.
4: 감사합니다.
3: 예. 저거 닭고기 엄마. 이게 크림 소스로 시어머니가 만드셨어. 나는 청국장인 줄 알았어. 아, 청국장을 못 가지고 왔어.
2: 아, 괜찮아.
6: 맛있어.
3: 플라이스.
6: 플라이스.
3: 맛있어요.
4: 역시.
3: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이거.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한 거라고.
2: 응. 이 자식이 김치와 마틴 게 막.
3: 마틴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어서 와요, 마틴.
7: 안녕하세요.
3: 어, 잘 갔다 왔어요?
7: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저는 대어 요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3: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섞어봐봐요, 이렇게. 어, 살살, 살살, 이렇게. 맛있어요?
7: 맛있어요.
3: 오, 오, 예.

0: 저도 나중에 적금 가지고 그러시죠?
1: Ab jetzt soll Martin so ins Kimchi machen, komm. Geschickt. Ja, I missed Kimchi.
2: 우리가 김치도 엄마가 많이 가져올 것 같아서 근 한 달 동안 김치가 집에 없었어.
3: 아이고, 어떡해.
2: 그래서 야니스가 많이 그리워했어.
4: 근데 사위가 유독 좋아하는 게 알타리 김치예요. 사돈 어르신도 잘 드시고 또 우리 딸도 좋아하고 그 사위 많이 먹으라고 나는 한 개밖에 못 먹었어요.
1: Weil hier in Deutschland, wir können nicht diese kleinen Rettiche kaufen. Wir haben gesucht, wir haben sogar versucht, vor 2 Jahren selbst einzupflanzen, aber es hat auch nicht so gut geklappt. Oh, Oma, Kimchi Juseo. Und Oma, ah, okay.
4: 저기 길이 젖어서 할머니랑 걸어갈 건데 할머니 꽃 이름도 가르쳐줘. 야.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우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0: 저희 시부모님이 저희 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세요. 이제 아이들 등원 같은 거 도와주시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 유치원 가자. 할머니랑 같이 가자. You're the guiding road. 누나도. 자. 할머니 손 잡고 가자. 아이고. 가자. 저거 이리 가는 거지? 어, 맞아. 이리 가는 거였어. 가자. 태호야, 태호 아는 노래 있어? 토마토 노래 알잖아.
2: 빨간 발에 묻지만은
1: 네.
2: 빨간 눈을 잃고 새끈 달긴 하이보이네 멀쩡히 토마토 나는 자 부실될까야 나는 자 주문될까야 멋쟁이 토마토
1: 아우 잘했어요 잘했네 안 잊어버렸네 태호야 여기 이게 뭐야 이게 요거 이게 뭐야 요거 오오 이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2: 그 여기 우유가 있어.
1: 어디? 어, 여기 우유가 있구나. 오. 우유꽃.
2: 정말 있다.
1: 오, 거기 또 가서 하자. 너도 해봐. 오, 됐다. 다한 번씩 해봐야 되겠다.
3: 요네, 마기?

0: 그냥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실 사진으로만 보여드렸지 진짜로 보여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둘이서만 가자 데이트를 간 거죠.
1: 기대되네.
2: 나 우리 둘이 너무 놀라서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 자유. 좋아 진짜. 우리 둘이 그 다닌 적은
1: 없다 없어.
2: 애들 태어나고는 한 번도 없어.
1: 그래.
2: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5년 만이지.
1: 아 저분에서 좋다.
0: 서울이랑은 다르지.
2: 서울은 조용할 날이 거의 없지.
1: 맞아.
2: 복잡하고 그렇지.

0: 막 오면서 아예 한가하니 조용하니 좋다 이랬는데 그 사람도 다 여기 와 있는 거 봤지.
1: 그러네.
0: 함부르크 수산시장 이제 피쉬마크트는 굉장히 큰 재래시장이에요. 엄마, 일로 와봐봐. 저 아저씨 재밌어.
2: 아이 천국이 뭐야?

0: Is it my turn? Oh, yeah, hier, schau mal. Ja. So, jetzt komm ich da.
1: Sag, Leute, wenn man mal sehen will, was drin ist, ich kann es ja auch noch mal zeigen.
2: 아, 원래 독일 시장은 이렇게 시끄럽고 파티 같이 해?
3: 아니야. 어. 원래 독일 시장 이렇지 않아. 여기만 어. 이런 거야.
2: 어.
3: 맞아. 아이고, 사람 많다.
2: 아우, 복잡해. 아우. 여기서 과일 좀 구경하고 가자. 뭐가 있나? 유나 좋아하는 오렌지다. 아, 그러네. 여기 마늘 파네. 무야 이게 무.
4: 리아 이거
3: 찍어달래요 본인도. 본인도.
4: 보통 음식점.
3: 계신? 땅키세요.
5: 뭐야?
3: 선물로 주셨대.
5: Thank you.
3: So confused. 이렇게 아 선물 받았어.
2: 재밌네.
3: 아, 재밌다니까.
2: 어, 저 아저씨.
3: 여기 약간 일반 시장이랑 좀 달라. 우리 이제 저기 가가지고 함부르크에 왔으니까 함부르크 그 뭐지? 빵을 한번 먹어봐.
2: 아, 그래. 좋아.
3: 비주얼이 싱싱해. 비주얼이 싱싱해.
2: 우리 줄 섰다.
3: 줄 선 건가, 이거? 어. 아, 저 앞에까지 가야 돼?
2: 어. 그런가 봐.
3: 아, 그리고 Happy of Bismarck Perry. Yeah,
6: yeah. 아,
3: 너 할 빠스라. 이거 다 봐. 먹어봐. 이거 생이야, 생. 이 안에 생선이 한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먹어봐.
2: 너무 커.
3: 나 내가 한 입 먹고 줄까?
2: 아유, 이게 무슨 맛이야?
3: 어? 생선 맛이지, 생선 맛.
2: 생선도, 아유, 이게.
3: 마치 바다에서 바로 이렇게 걸러 올려진 그런 생선. 약간 이거를 해장으로 먹어.
2: 해장으로?
3: 저기서 술 많이 마시고. 여기 와가지고 이거 먹는 거야.
2: 한 번은 먹을 수 있겠다. 두 번은 다시 못 먹겠네.
3: 그래?
2: 어.
3: 작은 홀도 있고 큰 홀도 있고. 그래가지고.
2: 우리나라 예술의 전당 같은 그런 데인가?
3: 자, 여기가 이제 함부르크 시내야. 여기 봐봐. 저쪽에 보이는 게 시청사. 어, 저 초록색,
2: 초록색
3: 뾰족한
2: 설탕
3: 시청사. 그리고 그 앞에 까만색 저 더 높은 게 교회인데 그 세계 2차 대전 때 부서져 버려가지고 저거 하나만 딱 남은 거야. 아, 좋다. 나 이렇게 뭔가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2: 그렇지. 태어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3: 풍경을 보면서 여유롭게 걸어본 게 정말 오랜만이야.
2: 아, 좋아. 야. 아, 너무 좋다.

0: 응? 이렇게 좋은 식당도 데려오고.
1: 그래. 근데 엄마가 사주는 거 아니었어?
0: 계산은 엄마가 할게.
2: 내가 고마워야 되는데.
3: 요거 슈니첼이야, 엄마.
0: 슈니첼이 뭐야?
3: 우리나라로 치면 돈가스 같은 건데.
0: 어.
3: 한번 먹어봐. 아. 괜찮아?
0: 어, 괜찮네. 나는 그러면 이거 잘라서 줄게. 이거 먹어봐. 아.
3: 근데 엄마는 그러면은 날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야?

0: 옛날에는 또 딱 그 엄마 아빠가 이제 같이 있는 게 스탠다드였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엄마 혼자서 애를 키우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데.
1: 그렇게 힘드는 거는 못 느꼈어. 그리고 내가 말하는 거를 너무 잘 따라줬어.
0: 엄마가 무서워서 그랬죠.
1: 엄하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
0: 우리 엄마가 엄청 무서웠지. 항상 엄마가 좀 무서웠어요. 다정다감한 성격은 아니고 약간 무뚝뚝한 성격이기도 하고 조용하고 엄격한 그런 집 분위기였어요.
1: 좀 엄하게 키웠다는 게 좀 후회가 많이 돼요. 사람 보면 인사를 해야 되고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되고 그래서 제일 신경 썼는 게 예절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때 엄마가 그렇게 썼는데 서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은 아, 내가 좀 심했구나 생각을 하죠.
0: 제가 엄마가 돼서 느끼는 거는 혼자서 이제 뭐 생계랑 그 육아랑 이 모든 거를 다 하니까 되게 외롭고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엄마, 나를 봐봐. 우리 엄마 이쁘네. 우리 사진 한번 찍자.

0: 태우야. 태우야.
1: 여기 뭐가 들어있는 거 보고 싶어.
0: 아,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 아. 태우가 열어보세요.
2: 이야.
0: 아, 그래. 맞다. 그거다.
1: 이거다. 이거다.
0: 할머니가 이렇게 잡아야 돼.
3: 손 아프지 않아?
0: 손 아파.
3: 손 아프지 않아? 손 아파요?
0: 손 아파.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하자. 우리 발로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밟아봐.
3: 발로 꽉 밟아봐.
0: 힘을 줘서.
3: 발 뒤꿈치에 힘을 주고. 안 돼?
0: 아, 얘 이렇게.
3: 안 돼? 안 돼?
0: 아, 얘 이렇게 힘들어. 할머니 한번 해볼게. 그럼 뒤꿈치로 콱 이렇게 하는 거야. 태우도 한번 해보자. 다시 발 뒤꿈치로. 그렇지. 발 뒤꿈치로. 그렇지. 아유, 잘했어요. 누나 해봐. 누나 해봐.
4: 귀여워.
0: 이거밖에 없나? 할머니 많이 가져온다고 했는데.
5: 아이고, 너무 예쁘다.
6: This is mine. A woman, a woman. How dear.
5: 입어볼래?
0: 아, 좋아.
5: 누나 입혀줄까? 입혀줄까? 입어볼래? 자, 여기도.
0: 와, 자.

0: 와, 너무 빠르다, 그치? 아, 이거 잘 타네. 태호가 할머니 타는 거 설명을 해줘야 돼. 태호 이리 와봐. 할머니한테 설명 좀 해줘.
1: 멈춰서 이렇게 올리고, 그럼 이렇게 돌리고.
0: 아, 잠깐만. 잠깐만.
1: 그래서
0: 아, 그래, 할머니 가볼게. 아이고, 겁나라. 할머니
1: 출발해.
0: 어, 알았어, 할머니 출발할게. 아이고, 다시. 다시.
1: 할머니 천천히 해.
0: 어, 알았어, 천천히 가볼게. 와, 왔다. 와, 왔다.
2: 성공!
0: 아이고. 아, 그래. 아이고.
1: 할머니 잘했어.
0: 겁이 나서.
2: 어때?
0: 사람도 없고 좀 길이 넓었으면 좋겠어. 아무도 없으면 좀 연습을 하겠어.
2: 태호, 할머니랑 파크 여기까지만 갔다 와봐봐. 할머니 자전거 길이면은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 피크닉 도세 하나 만들어줄까?
1: 피크닉 데크.
2: 데크는 여기다 꿔볼게. 자.
0: 아, 그렇게 메고.
2: 하고.
1: 자전거는 타.
2: 갔다 와.
1: 할머니 나요. 나도 여기서 타봐.
0: 오, 할머니는 거기 찻길이 무서워서 못 타. 저 공원에 가서 탈 거야.
1: 타야 돼. 여기부터 공원이야. 이제 타.
0: 어, 여기 와서 탈게.
3: 지금 태호 사는 데는 뒤에 그 공원이 있어서 자연이 너무 좋더라고요.
1: 할머니 봐요.
0: 어, 할머니 갈게.
1: 지금은 이제 가면 우리가 피스내게 할 거야. 빨리 가요.
0: 아, 빨리 하면 할머니 무서워서 안 돼. 태호야, 천천히 가.
1: 할머니 가요.
0: 어, 알았어. 자.
1: 할머니 여기서 멈추자. 여기 피스내게 할 거야.
0: 뭐 하게?
1: 이거 피크닉.
0: 어디서 하게?
1: 여기서?
0: 아, 거기 개떡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거기 저쪽으로 가. 그 강아지들 와가지고 똥 싸잖아. 저 오리 있는 데로 지나가 보자.
1: 아니.
0: 안 그러면 놀이터 있는 데로 가보자.
1: 아니.
0: 너는 돼?
1: 내가 혼자 그럼 여기서 피크닉 할 거야.
0: 저기 놀이터 가서 하자.
1: 아니.
0: 놀이터 벤치에 가서 하자.
1: 아니, 여기서 피크닉 해라.
0: 쉽지가 않네. 우리 여기서 할까? 그냥 여기서 피크닉 할까? 어, 그래. 태호가 준비해. 태호 자전거 가지고 와. 이리 자전거를 끌고 와야지.
1: 이렇게 쳐. 내가 이렇게.
0: 자.
1: 이렇게.
0: 어.
1: 이렇게. 거꾸로 나시죠?
0: 추워. 다 벗으면.
4: 아니, 안 추워.
0: 안 추워?
4: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1: 할머니, 여기 들어가고 싶으니 신발 벗어야 돼.
4: 이런 도시.
0: 이야. 우와. 많다.
4: 이거 내 거잖아, 할머니. 이거 두 개 내가 먹을 거야.
0: 하나는 할머니 건데.
4: 아니. 응? 내 거야. 할머니는 이거 먹어.

0: 이건 뭐예요?
1: 맛있어.
0: 맛있어요? 우리 빨리 먹고 이제 가자 집에.
1: 아니, 안 따다.
0: 안 해도 돼?
1: 안 빨리 먹어야 돼.
0: 빨리 먹고 집에 가고 싶어?
1: 아니. 아니.
0: 천천히 가고 싶어?
1: 나는 놀이터로 갈 거야.
0: 빨리 놀이터 가자, 먹고.
1: 놀이터 빨리 안 가야 돼.
0: 아, 빨리 안 가. 할머니는 빨리 가고 싶어.
2: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딸은 얌전하기만 했는데 태호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호기심이 많고 자유분방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금 태호를 보면은 굉장한 활동적이고 많이 활동을 해요. 우리 딸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1: 이렇게 해서
0: 자, 갑시다. 할머니들 뛰어.
1: 할머니 와.
0: 또 어디로 가?
1: 에, 개건. 밥 조금만 기다려봐.
0: 여기서 기다려? 아이고, 저렇게 뛰어야 되니.
3: То сильвот, то разменный вызов. О, я особо. О, шито, лилус.
1: Это синхромы, тупа.
3: То на нем, мы только позашидались. Шито, смотри, лопс. Шито, попадаю. Окей. Варешь, истайдешь?
1: Я варешу.
3: Ну, ты помоги. О, супер, милый. Я, ладно, ладно, вы не научите.
1: Я, мама. Окей.
3: Узмени ги тази, като люска страшен карстах си. Окей, ай, пърне, пърне, пърне,
1: пърне, пърне, пърне, пърне, пърне, пърне,
0: пърне, пърне, пърне,
1: 내가 пърне, пърне, пърне,
0: пърне, пърне, пърне, 할머니 좀 이따 내려갈게.
3: 네.
1: 파파리 건 베타.
3: 뭐였어?
1: 이거 리스트 보이는 몇은 곡 단 텔레폰. 온 텔레폰 봐요.
4: 엄마, 태호가 데리러 올라갔는데 왜 안 와?
1: 할머니 봐요.
0: 아니, 이게 무슨 연주야? 이게 뭐야? 너무 예쁘지?
4: 따단, 할머니도 모자 쓰고.
0: 세상에. 너무 예쁘다.
1: 멋있지요. 다비스카타스틱라비스말주아.
5: Ну, тайна, смотри, я. Та роза, брат, велбот, но дырет, я. Та сила. Я. Это удар, все.
6: Ich bin praktisch doppelter Staatsbürger, zweite Generation in Deutschland. Jetzt, weil meine Eltern sind ursprünglich aus Lettland gewesen. Also bin ich mehr in Deutschland groß gewachsen als in Lettland. Aber die Wurzeln und die Bindung.
0: Okay. 어머, 세상에.
4: 이거 엄마가 집에 돌아가니까 우리끼리 좋은 추억 만들려고. 이거 꽃은 시어머니가 만들어주신
0: 감사합니다.
4: 거야.
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 got a friend in me.
3: 선생님 얘기해야 되지. 오.
1: 두다리 바사리야 기다리쇼 두다리 따가딩 바사리야 기다리쇼
3: 찌찰위슬 찌찰골뱀 찌찰바삼카양 찌찰위슬 찌찰골뱀 찌찰바삼카양
4: 에이 사르부 리지레

0: Buscio, zitzelwiesel, zitzelkuppen, zitzelwassergeier, zitzelwiesel, zitzelkuppen, zitzelwassergeier.
1: 이렇게 모닥불 보는 것 오랜만이지.
2: 정말 오래간만이지. 그치. 더군다나 집 안에서 이렇게 피워놓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좋으네. 벌써 늙어
3: 있어 파파 저희 집가 와이 파파 파파 알았는데
4: 벌써 Ja, ich bin sehr glücklich, dass Mama da war.
1: Noch hingekommen.
4: Ich merke auch, wie die Kinder es gibt. Und manchmal ja, fühle ich mich ein bisschen schuldig, dass ich einzige Tochter und einzige Enkelkinder ans andere Ende der Welt geschleppt habe.
1: 가끔 외동딸을 애하는데 너무 멀리 데려가.
4: 미안해요, 엄마.
1: Aber 우리가 열심히 살게.
5: 조금 서운한 것도 있죠. 가끔 아프다는 소리 들었을 때 그때는 정말 얄밉더라고요. 우리 애가 미울 정도로. 그러면 내가 뭐라도 음식이라도 하나도 챙겨주고 물수건이라도 하나 올려주고 그럴 텐데 그걸 못하니까.
2: 너도 네. 건강하고 애기들 잘 키우고
1: 그래.
2: 응, 아프지 말고
1: 응. 엄마도 아, 엄마가 어. 아프지 말아야지 엄마가 응. 아프면 응.
2: 그렇지 엄마도
1: 그치. 너무 슬프지 그럼
2: 아프지 않게 노력할게 건강하게
1: 우리 둘 다 건강하고 어, 어, 어, 어.
2: 딸 사랑해
1: 사랑해 엄마
2: 사랑해 연아도 사랑해 연아 사랑해 사랑해
1: 태호 할머니한테 얘기해 봐봐.
3: 나는 진짜 할머니 글쓰네.
1: 어 할머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대.
2: 그래 고마워.
3: 혼자 찐랑을 낳는데.
2: 어 그리고 오래오래. 오래오래. 어 고마워. 근데 태호야 한국말로 해줬으면 좋겠어. 나 한국말로 해봐봐.
3: 할머니가 나한테 좋은 게 사과, 좋은 게 사과, 온 진짜 멀리 사과.
1: 멀리, 오래오래 살아?
2: 어, 오래오래 살아.
1: 그래. 고마워.
3: 오늘 할머니가 안 없어졌어.
1: 아, 안 갔으면 좋겠어, 할머니?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럼 너무 좋겠다.
2: 할머니. 그래.
1: 할머니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할머니 여기다 묶어놓을까?
2: 할머니 또 좀 조만간 또 올 거야.
3: 야.
2: 할머니 조만간 또 올 거야. 할머니가 너무 뵙고 싶어서 왔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재롱을 부리는 걸 보니까 막 힘들었던 거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너를 안으니까 너무 행복했어. 건강하게 잘 자라렴. 자주 놀러 올 테니까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지내자.

0: Albania.
1: He really enjoys football. He's also doing taekwondo.
2: 그리고 이제 드럼이랑
3: 아이고! 엄청 컸네 우리 알반.
4: 잘했었어? 알반 뭐 하는 거야?
3: 개다리춤 개다리춤.
4: 뭐해?
3: 우와. 가자 고고. 냉장고 큰 거 하나 골라봐봐. 할머니가 사줄게.
5: Das ist wie gesagt auch nochmal zugeschickt.

0: 그럼
1: 이게, 이게, 먹어. 이게. 오케이.
2: 헬로, 모인.
1: 짜자잔. 이야.
2: 온 옥샤. 도잉 앗 다이시.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 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1: 의식은 없으시고 땀도 안 흘리세요.
0: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2: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3: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2: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3: 자전거.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2: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3: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3: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2: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3: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2: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3: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2: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3: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0: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성교육.
0: 아이돌 원더걸스에서 엄마가 된 선혜 씨가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네, 딸 셋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야, 선혜 씨, 뭐 예전에 진짜 뭐 우리 그 텔미또 댄스 정말 많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안 따라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 네, 그 지금은 이제 헬프미라면서요.
2: 지금은 뭐, 네, 헬프미. 뭐, 늘 헬프미죠. 아이 셋 키우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3: 사실 이제 그 부모가 되면은 우리가 뭔가 더 알아가야 되고, 또 모르면은 아이들한테 뭔가를 더 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고.
0: 이제 엄마가 되었어도 사실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3: 맞아요.
0: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4: 저기, 근데 지금 조금 먹설이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0: 왜요, 왜요?
4: 아니, 먹설이 너무 크면 안 돼요, 이 주제에.
0: 왜요?
3: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속삭여요?
0: 왜, 오늘 주제가 뭔데? 어? 나에게 목소리 작게 해야 돼요?
4: 아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5: 맞습니다. 그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편하게 이렇게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6: 그런데 뭐 이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뭐 부끄럽거나 숨길 그렇죠. 이유가 없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0: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크게 말하진 않아요. 자, 더더욱 남자들이 있으면 더 그런데 자, 과연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7: 이거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8: 꾀병 아니냐? 일부러 수업 빠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4: 생리통 이런 거 다 알지만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0: 월경을 하면 키가 안 큰다.
9: 자, 이번 달 주인공 기상.
10: 어머, 이번 달은 나야? 안녕하세요. 출발합니다.
11: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 했어.
12: 우리 딸 축하해, 진짜. 드디어 우리 딸이 여자가 됐다.
0: 자, 오늘의 주제, 월경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월경이라는 말보다 생리? 이 말이 좀 더 익숙해요.
4: 근데 이거 생리라도 잘 안 하잖아요.
0: 생리도 말하죠.
4: 마법?
0: 마법.
4: 무슨 매직, 마법이에요?
0: 매직이라고 했어. 손님 오셨다고. 어? 네, 손님 오셨다고도 했었어.
3: 아니,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그날. 네, 그날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무슨 항상 이 여자분들이 무슨 약속 잡고 그날?
0: 그날. 어. 나 그날이야. 어. 나 그날이야.
3: 그러니까.
2: 약간 딸기. 약간 좀 예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네, 친구, 그런 친구들이 있다.
5: 아, 딸기가 왔어요.
4: 빨간 날 주죠.
0: 어, 빨간 날 있어. 네. 네, 사실은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다 돌려말하고 있어요. 그죠?
6: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생리라는 그런 말이 의학적으로는 그냥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월경이라는 단어가 제일 정확한 말입니다.
5: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정확하게 그 표현을 단어를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2: 저희 큰애가 지금 중1이에요. 네, 그래서 벌써 이제 사실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같은 여자고 엄마니까 좀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주기도 했어요.
0: 진짜 저도 보이지 않게 아이들이 엄마가 왜 갑자기 왜 피가 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쓰나요?
4: 아, 그럼요. 독일에서 딸기 출간이라든지 뭐 호주에서 이번 달 그 시기 왔다. 뭐 영어로 하면 period라고도 얘기하고 근데 솔직히 부끄러워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평소에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그 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0: 호주에서. 그냥 쓰는 단어구나. 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언제부터 월경을 생리라고 부르기 시작한 걸까요?
5: 네, 아마도 일본식 한자어의 영향인 것 같아요. 아. 우리가 그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어에도 월경과 생리라는 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생리라고 해요. 그 일본에서도 그건 아마 좀 생리가 이렇게 넓고 모호하니까 월경이라고 말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달거리, 또 몸의 것, 몸것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생리가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달마다 이게 겪는 일이라는 의미에서는 월경이 더 정확한 명칭이죠.
3: 사실 저는 이제 어릴 때 뭐 이제 그 월경 하면 이 파란색 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0: 이게 네. TV 광고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TV 광고에서
3: 맞아요.
0: 그거 약간 파란 그 물 나오.
4: 생리대가 그거
0: 맞아요. 아.
5: 얼마 전까지 대학생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 많아요.
4: 진짜요?
5: 네.
4: 그런 광고 보면 또 외계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2: 그리고 뭐 진짜 같이 있으면 아, 나 올맞어 뭐 이런
0: 어, 나도 들었어요.
2: 나도 이거 들었어. 되게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아니겠지만. 네,
6: 맞아요. 이런 걸 이제 월경 동기화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여자의 생리주기가 21일에서 35일 차이 그 정도로 이렇게 개인차들이 좀 있는데요. 월경을 한 일주일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겹치는 시기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옮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의학적인 근거는 없죠. 생리가 절대 옮거나 이러는 건 아니다.
0: 야, 근데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거 보면 다들 뭐 쉬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5: 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월경을 좀 부정하고 좀 위험하고 더러운 것 이렇게 쉬쉬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서양에서는 월경 중인 여자가 포도밭 지나거나 그러면 와인이 쉬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어떤 민족은 이제 초경을 하는 소녀는, 그러니까 월경하는 소녀는 자기네 부족에서 좀 멀리 외딴 집 같은 거를 지어놓고 거기에 며칠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도 뭐 제사 지낼 때 이럴 때는 월경하는 여자들은 얼씬도 못하게 했었죠.
0: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숨기게 되고 말하는 걸 좀 쉬쉬하게 되고 그랬던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 이야기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1: 성숙한 여성의 자궁에서 출혈되는 생리 현상.
7: 한 달에 한 번 아기 집이 허물어지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8: 막 피가 나는

0: 번씩 난자가 만들어지는데 정자를 못 만나서 그게 피가 몸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1: 애들이 그래도 뭔가 많이 아는데요?
2: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이네요.
3: 성교육을 통해서.
2: 수업을 잘 들은 아이들.

0: 솔직히 처음엔 진짜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1: 진짜.
0: 왜 내 몸에서 이런 게 나오지 싶었고요.
2: 그렇죠.
0: 양이 처음... 조금 많이 나와서 이거 과다 출혈로 죽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3: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래도 엄마가 뭐 축하한다라고 해주셔가지고
4: 요즘 많이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3: 나쁜 게 아니라고 되게...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0: 배를 쥐어짜듯이 아프고 허리도 뻐근하게 아파요.
3: 누가 막 찌르는
4: 월경통이 있어.
0: 긴 막대기로 찌르는 느낌.
5: 조금 불쌍해 보였어요.
0: 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 살짝 안쓰러웠던 느낌이 들었어요.
0: 생리 양이 심하거나 생리통이 심할 때는 완전 짜증나긴 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조퇴를 한 적이 있는데 남자애들이 자꾸 왜 가냐고 해가지고 그냥 배 아파서 간다라고 말한 적 있어요.
3: 엎드려 있으면 왜 그렇게 아프냐, 그게 누가 그렇게 아픈데라고 하면서 이해 못 해주면서 앞에서 막 좀 듣기 싫은 말 할 때가 있어요.
0: 남자애들이 왜 여자한테만 그런 특권을 주냐라는 남자애들도 있고.
7: 남학생들 뭐라고?
3: 부럽다.
0: 맞아요. 부럽다 많이 하긴 해요.
3: 니들도 아파라.
4: 겪어보라고. 그래, 니들도 아파라.
8: 깨병이라고 생각했어요.
6: 진짜 깨병 아니냐? 수업 빠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했었어요.
4: 모르니까.
1: 몰라요, 진짜.
9: 모르죠, 모르죠.
7: 맞아요. 월경에 대해서 남자도 알아야 할까요?
0: 저는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기초적인 거는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0: 혹시 친구가 갑자기 아프면은 도와줘야 되니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월경에 대한 잘 도와주고 배려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5: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고 하면은 아내가 약간 힘들 때 월경을 모르면 잘 도와주지 못할 것 같아요.
6: 그때 엄마가 예민하셔가지고 그때 엄마 배를 마사지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11: 조금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4: 남자아이들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알고 있어요.
12: 야, 아이들은 너무 떨떨해요. 네. 솔직히 아직 윌리엄 벤틀리 저렇게 잘 모를 텐데 솔직히 윌리엄하고 벤틀리 아직도 축구는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전혀 몰라요.
2: 한 번도 대화해 본 적 없으신?
12: 월경 대한 얘기는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직도.
2: 아빠랑 아들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4: 그럴 수 있죠.
12: 그런 것도 어. 예.
2: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시작을 제 기억엔 했는데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소리를 질렀던 기억이 있어요.
4: 놀래서.
12: 그럼 아이들 활동할 때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2: 근데 다행히 월경통은 없어서 네, 진짜 뭐 편하게 좀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매월 찾아오는 이벤트라는 거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어릴 때부터도 춤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서 항상 이제 체육 시간에 좀 신경 쓰이고 네, 그런 그렇죠. 게 좀 그래도 다행히 제가 이제 여중을 다녀서 그런 거는
4: 다녀서.
2: 조금 진짜.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남녀공학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불편하겠네요. 네.
1: 그러니까
2: 네.
1: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는 뭐 관심이 없다보다도 그냥 아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누나들이 그렇게 하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생리대 심부름만 했지.
4: 그치.
1: 그걸 언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우리 집에 항상 짜증이 가득한 집.
4: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누나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시기가 매달 겹치지 않으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짜증을 낼 수 있거든요.
2: 한 달 내내.
4: 이해해야 돼. 이해해야 돼요.
12: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아빠 입장에서. 애들한테 말할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월경 해보지 모르니까. 않았으니까.
4: 모르니까.
12: 아까 솔직히 남자들은 지금 성인 입장에서 뭐 생리통 이런 거 다 알지만

0: 하는 수준인지 알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그리고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뭐, 그걸 또 100% 이해할 수는 없는 건데, 아유. 굳이 이거 남자애들도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2: 당연히 알아야죠. 이 세상은 남자랑 여자가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반이 남자, 여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직장 동료, 뭐 나중에 연인, 부부, 이런 식으로 다 같이 어울려서 살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이해해준다면 더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겠죠.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1: 그럼 만약에 윌리엄이 친구 이제 옷에 묻은 걸 봤어요. 그러면은?
3: 아, 일단 절대. 야, 피!
0: 얘가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돼.
4: 진짜 그렇게 하면 최악이야.
1: 진짜 트라우마 생겨. 여자 쪽 입장에서는 트라우마 생겨. 여자 입장에서는 그게 우리도 조심한다고 하지만 이게 갑자기 흘러나와서 묻었는데 그걸 제발 누가 안 보길 바라는데 맞아. 누가 이제 딱 얘기를 했을 때.
5: 그쵸.
1: 아, 그건 정말.
5: 그럼 이제 딸 엄마들은 너무 고맙죠.
3: 차라리 거기 조용히 가서 켜다 좀 빌려줄까?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이게 되게 멋있는 친구 될 수 있잖아요.
4: 맞아요, 맞아요.
6: 쟤 뭐가 묻었어?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걔만 듣게. 걔만 듣게. 그게 이제 모른 척 지나가면 계속 그런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으니까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배려는 뭐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사생활 존중에 대한 매너라고 생각해요.
3: 근데 호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 여성이 조금 힘들어 보이면 그냥 너 지금 생리 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1: 대놓고?
3: 아니, 대놓고 물어보거든요. 이게 약간 뭐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반대적으로 약간 이 삐거이는 그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솔직히 이게 신뢰 있는 관계면 충분히 물어볼 그럼요.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6: 그럼요.
3: 아, 네. 지금 생리 중이요? 아, 그렇게 그럼 내 태도가 또 달라지잖아요.
1: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3: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이게 서로 이렇게 예, 좋은 것 같아요.
4: 근데 이거를 좀 타이밍을 좀 잘 맞춰야지. 안 그러면은 갑자기 아, 뭔 소리야?
6: 아니. 어조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는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는 생리 중이야?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뭐 어디 불편하진 않아?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말이고 생리 중이야? 뭐 또 그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왠지 좀 무시하고 조롱하고 또 그걸로 왜 자기가 빠져나가려는 그런 어떤 느낌이 드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죠.
1: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왜 묻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뿐인지 정말 알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몸정고사였다면 이번에는 월경고사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월경을 하면 피가 안 큰다. 자, OX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 둘, 셋! 자, 정답을,
4: 좀 나뉘는데?
1: 경규 씨랑 저랑만 네. 오를 들었고, 나머지 분들 다 X를 드셨어요.
5: 저도 학교에서 이제 배웠었던 기억이랑 이제 제 경험담을 보면, 2차 이렇게 성징이 오면서부터 이제 좀 느려진다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그 이후부터 또 계속 키가 컸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느려지는 것 같긴 한데 안 크는 것 같진 않아서 또 많이 크더라고요.
4: 저는 그러니까 그 같은 맥락이긴 한데 2차 성징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월경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조금 크는 게 좀 더딘가 싶기도 하고 사실 이제 부모들 단톡방 이런 데서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3: 아니, 월경 시작하면 키가 안 큰다고 하면 그럼 다들 요즘 초등학생 때 오잖아요.
4: 그러네.
3: 그럼 성인들은 다 키가 클 정도 돼야 되잖아요.
4: 그러네.
1: 생리를 빨리 하면 키가 좀 덜 크지 않나? 성조숙증 때문에 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6: 태어나신 엄마들이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초경하면 키가 안 큰다라고.
1: 맞아요.
4: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정답은 뭐죠?
2: 정답은 X입니다. 평균적으로 월경 시작 나이가 만 11.7세 정도인데 이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가 평균이거든요. 월경 전의 성장 속도는 1년에 4에서 5cm 정도예요. 초경을 시작한 이후에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지만 한 5에서 7cm 정도 더 성장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경을 했다고 해서 성장판이 닫히고 더 이상 성장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6: 저만 해도 초경 이후에 계속 자랐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보통 그 11살, 12살 요때가 쑥쑥 자랄 때이기는 해요. 근데 초경하고 나면 좀 천천히 자라죠. 천천히 자라지만 그 한 만 15세, 16세 정도면 계속 좀 자란다라는 더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나 운동 습관 또 줄넘기 이런 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꾸준히 운동해주면 더 좋습니다.
1: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월경통이

0: 없는 사람은 건강하다. 하나, 둘, 셋.
1: 그냥 있어도 약간 티가 안 내는 편인데, 근데 월경통이 없으면 건강하다, 건강 안 하다, 이거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주변에 그 뭐 우리 엄마도 그렇고 다른 여성들은 월경통 있었는데 그럼 다들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80 넘었는데.
2: 아니 그러니까 그치. 뭔가 미세 플라스틱,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월경통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없으면 건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3: 자 정답은 뭐죠?
4: 네 정답은 X입니다. 그러니까 월경통이 없다고 모두 건강한 건 아니고 월경통이 또 좀 있다고 해서 뭔가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 무증상인 병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통증뿐만 아니라 왜 양이 너무 많지 않은가 혹은 또 왜 너무 적지 않은가 주기가 너무 길거나 너무 건너뛰거나 이것도 다 체크를 좀 하는 게 좋죠.
0: 선혜 씨는 어때요? 좀 생리통이 있었어요?
5: 저는 전혀 없었어요. 어릴 때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진짜 생리통이 심했었어요. 네,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항상 매달 한 번씩은 양호실을 가거나 조퇴를 하거나 그 기억이 되게 예, 강하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예, 그랬는데 제가 임신을 하고 그 월경통이 너무 심하게 생긴 거
0: 아이 낳고 출산하고?
5: 네. 그래서 저처럼 되는 경우가
0: 없다가 생긴 거네?
5: 예, 꽤 있으시더라고요. 아, 네. 저처럼 아예 없었는데 생기신 경우 아니면 있었는데 완화되신 경우 저는 반대 케이스여가지고
4: 대체로 이제 아기 낳고 나면 자궁 그 주변이 늘었다가 네. 줄기 때문에 생리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생리통이 심한 경우는 병원 좀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0: 아이고 참 없던 게 또 생기면 더 좀 짜증이 나긴 할 텐데 하나를 더 낳아보시면 어때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렇죠?
6: 제가 일단
0: 피발하죠.
7: 이게 이제 출산이 여성의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 사실 정말 전신적으로 굉장한 리모델링이기는 해요. 그래서 변화가 출산 전후로 여성의 몸이 전체적으로 전신적으로 변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거죠, 정말로. 네.
0: 자, 마지막 질문. 한번 월경할 때 나오는 월경혈은 종이컵 한 컵 정도의 사이즈다. 하나, 둘, 셋.
1: 잠깐만, 그 종이컵은 종이컵은 양은 어느 정도 돼요?
5: 120ml입니다.
7: 예? 150에서 뭐 150에서 200 정도 사이?
4: 120ml 정도.
0: 120ml. 네.
5: 굉장히 이 정도 될 것 같아 가지고.
8: 아니
5: 이 정도 되는데?
0: 사람마다 다를까? 난 이 정도 된다고 봐요.
7: 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0: 아, 그래요?
7: 있죠.
0: 정답이 뭐죠, 그럼?
7: 정답은 X입니다. 평균 한 5일 정도 월경 기간이 있어요. 이때 한 주기에 20에서 60ml 정도, 평균 35ml 정도라고 해요. 이게 요구르트로 치면 반병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80ml 이상 1시간에 이렇게 막 이 정도로 나오게 되면 이제 생리대를 1시간마다 갈아줘야 될 정도거든요. 이 정도로 양이 많다고 하면 월경량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몸이 되게 힘들고 어지럽고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병원 검진을 꼭 받아봐야 되겠죠.
4: 그리고 보통 때도 여자들이 보면 양이 처음에 좀 많았다가 나중에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평균하면 저 정도 양이 된다는 거예요.
2: 아, 네. 평균하면.
0: 네. 야, 우리가 진짜 이게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알게 되네요. 자, 오늘 퀴즈를 풀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고 궁금한 게 또 많긴 했었는데 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바로 월경 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입니다.
9: 요즘 내 몸이 자꾸 어떤 신호를 보낸다.
10: 짜잔! 나 월경! 조만간 나랑 만날 것 같은데? 띠링! 첫 번째 시그널!
2: 시그널이 있구나.
10: 몸속 에스트로겐이 열이를 시작하면
0: 에스트로겐은 호르몬이죠.
2: 네.
10: 몽글몽글 가슴이 자랄 준비를 해.
9: 아,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모공이가 생기기 시작했어.
10: 축하해, 성장 레벨업. 띵. 두 번째 시그널. 영차, 영차. 이제 겨드랑이랑 음부에도 쏙, 쏙, 쏙. 털을 밀어내면?
9: 털. 이게 언제 생겼지? 진짜 어느 날 갑자기 털이

0: 놀라긴. 다들 오는 손님이야. 자, 이 시그널이 뜨면 진짜라고. 출발. 동기물 발사. 슝. 초경 카운트 다운 시작.
1: 엄마, 속옷에 뭐가 묻었어?
2: 분비물이 나오면 노랗게 묻으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한다는 표시예요.
3: 그렇구나. 네.
0: 나 진짜 간다? 준비됐지?
1: 근데 너 왜 매달 와?
0: 몸에서 매달 호출한다니까.
1: 저게 다 뭐야?
0: 놀랐지? 다 난자야. 태어날 때부터 원래 있었던 친구들. 지금은 난폭이 초승달 모드. 자, 이번 달 주인공 기상.
1: 어머,
2: 지금 난소 안에 다 저러고 있는 거야.
1: 네, 성냥콩 출발합니다.
4: 곧 태어나요.
0: 난자가 밖으로 나오는 걸 배란이라고 해. 매달 한 명씩 출동. 나도 다음 단계로 변신. 레벨업. 자궁, 난자 출발했음. 손님 맞이 준비 부탁.
1: 몸속에도 단톡방이 있어?
0: 응, 답장도 엄청 빨라. 그럼 자궁은 알겠습니다 하고 완전 풀가동. 폭신폭신 쿠션 까는 중. 혹시 아기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1: 근데 아기가 안 생기면?
0: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변신해. 이번 달 미션 종료. 폭신폭신 쿠션은 깨끗하게 정리해서 밖으로. 그게 바로 월경 슈르르르.
1: 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 준비하는 거구나.
0: 정답. 매달 깨끗하게 리셋. 그러니까 나를 무서워하지 마. 내가 왔다는 건 몸이 건강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뜻. 다음 달에도 잊지 말고 만나.
5: 네, 가슴, 몸무리, 뭐 체모, 분비물까지 월경이 나오기 전까지 몸에서는 여러 신호를 보냅니다. 근데 아이들은 이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4: 네,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뭐 청소년들은 타인의 시선에 일단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심리학에서 이걸 이제 상상 속 청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고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이렇게 불안해하거든요. 이때 부모님이 미리 몸의 변화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아, 부모님이 말했던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떠올리게 돼서 좀 더 빨리 안정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경 전에 부모님들이 또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얘기가 아이들이 굉장히 좀 감정이 좀 불안정해지고 짜증이나 화가 좀 많고 그러더니 얘가 초경을 했어요.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네. 그런 아이의 변화를 부모님이 좀 잘 캐치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5: 우리 선예 씨는 첫째 아기가 지금 중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신호가 있어요.
6: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변화가 사실 제일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엄마 나 왜 이렇게 갑자기 짜증이 나지? 뭐 이렇게 갑자기 눈물이 나지? 뭐 이런 정도로 뭔가 이 감정의 변화에 대해서 본인이 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이제 먼저 얘기를 해줘서 아, 이제 뭔가 호르몬의 변화가 이제 이 아이 시작이 됐구나.
5: 자, 공부는 제대로 했고 근데 이게 실전이 또 다르잖아요.
6: 저 다 이해는 했는데 이제 내 몸에서 이제 실제로 그치. 일어났을 때 느끼는
5: 거 귀엽진 않아요, 사실은.
6: 저 몸에서는 귀엽진 않으니까.
7: 근데 실전에서 이거 머리가 하얘지는 게 문제예요.
5: 맞아요.
8: 저는 지난번에 이 생리대 사기 미션 좀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실전 쉽지 않습니다.
5: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실전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월경 딱 기다려. 네. 자, 첫 번째 상황입니다. 아이가 처음으로 초경을 알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선혜 씨가 딸 역할을 하는 거고 정규 씨는 아빠예요.
8: 네.
5: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한번 두 분이서 네. 상황극을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했어.
5: 울지 않았어.
7: 우리 딸 축하해, 진짜. 드디어 우리 딸이 여자가 됐다. 여러분, 우리 딸이 여자가 됐어.
1: 뭐야, 그럼 난 전에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5: 이 말 익숙해요.
4: 선유 씨 말처럼, 아, 나는 그러면 그전엔 진짜 여자가 아니었냐. 진짜 아니면 그러네. 또 월경 끝나고 나면은 여자가 아닌 것도 아니잖아요.
8: 그렇죠.
4: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받아들이고.

0: 걸리실 수 있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몸가짐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이제 많이 하는데,
1: 맞아, 우리 때는 그랬어요.
0: 어른들이 이제 축하의 의미나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말의 뜻은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안하거나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초경을 알려오면 그 사실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고 축하해주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은 당부나 말을 덧붙이지는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축하하려고 하는 말인데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르게 느낄 수 있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럼 재도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능하시겠죠?
3: 그럼요, 그럼요.
1: 네. 자, 시작합니다. 아빠, 나 오늘 처음으로 월경한 것 같아.
3: 아, 진짜? 많이 놀랬겠다.
4: 근데 그 피 같기도 한데 까매. 좀 무서워, 그래서.
3: 무서워? 나도 무서운데. 아니, 나도 무서운데 이거 어떡하지? 아니, 근데 놀랄 수 있어. 근데 아빠도, 아빠 겪어본 게 아니니까 아빠도 좀 알아보고 나서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줄게.
4: 근데 아빠, 나 이거 진짜 안 하고 싶어. 귀찮아.
3: 근데 그게 사실은 아빠가 알기로 이게 지금 너가 성장하고 또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귀찮고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네 몸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네가 좀 너 몸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잘 가꿔주고 더 사랑해주면 좋을 것 같아.
1: 야, 완전 모범답안이 아닐까. 훨씬 정말 안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 근데 우리 선희 딸이 아빠 초경했는데 피가 까매요. 까매. 이건데 약간 그럴 수도 있는 건가요?
5: 그렇죠. 보통 이제 초경은 좀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있고, 뭐 조금 나왔는데 왜 아주 작게 나오니까 처음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묻는 정도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천천히 나오는 피는 아무래도 산화되기 때문에 좀 색깔이 초콜릿색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때 이 피가 어떤 때는 맑지만 어떤 때는 좀 끈적끈적한 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처음에 초경을 했을 때 자기가 똥 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꽤 많이 있어요.
1: 모르니까.
5: 예, 이렇게 묻은 게 피 같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상입니다.
1: 자, 아들이 월경이 뭐야 하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쌤 씨가 아빠고 정규 씨가 아들 역할 하시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3: 아빠, 월경이 뭐야? 잘 보는 거야?
2: 그거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
3: 왜 이렇게 더듬거려, 아빠? 왜 그러는 거야?
2: 아니, 엄마가 훨씬 또 잘 알지.
1: 잠깐만요, 잠깐만, 쌤 씨. 남자애도 알아한다고. 에? 모범하잖아, 모범 아빠. 에?
3: 지금 자신감이 없어,
1: 당황하고 오늘따라 긴장 많이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6: 진짜 모르셔서 당황하시네요.
2: 아니, 이게 연기예요, 연기. 나쁜 예시 위해서
3: 연기. 대배우야.
2: 연기예요.
1: 연기 말고 진짜로 좀 잘해볼 수 있겠어요?
2: 아, 그럼요.
1: 두 번째 시도 다시 가볼게요. 네.
3: 아빠, 월경이 뭐야? 잘 구경하는 거야?
2: 월경은 여자 몸이 건강하게 이게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겪는 과정이야. 한 달에 한 번 몸이 준비했다고 이렇게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1: 어머, 뭐야, 갑자기 상처 나오는데요? 아까는 막 엄마 찾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그러는 거예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샘 해밀턴입니다.
0: 아, 네, 맞습니다.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월경하면 몸이 좀 피곤할 수도 있고 좀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대가 혹은 누군가가 오늘은 좀 쉬거나 집에 가겠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좀 길러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 아들들한테 아버지가 얘기해 줄 때는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죠. 또 아버지가 먼저 엄마가 월경할 때 이럴 때 뭐 생리대를 좀 사다 주신다든지, 왜 좀 마사지를 도와주신다든지, 따뜻한 차를 좀 갖다 주신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아, 월경하면 여자들한테 저렇게 해줘야 되는구나를 배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1: 네. 자, 여기까지는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실제 준비가 필요하겠죠. 월경 용품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6: 맞아요. 네, 종류가 요즘은 워낙 많으니까.
1: 그렇죠.
6: 저도 이제 또 딸들이 많아서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한테 꼭 알려줘야 되는 주의사항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5: 네, 월경용품이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어요. 다양하게. 우리 때는 일회용 생리대를 주로 쓰고 대안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월경용품은 이제 한 번 쓰고 버리는 것하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걸로 나눠지는데요. 생리대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다

0: 종은 이렇게 면으로 되어 있어서 쓰고 나서 빨아서 또 말리고 삶아서 쓸 수 있게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체내 삽입형 이렇게 몸속에 넣는 거 그런 게 있는데 월경 컵하고 탐폰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 탐폰 있죠. 그래서 탐폰이나 이 월경 컵은 왜 양이 많은 날은 좀 자주 갈아줘야 되고 갈아주는 주기를 좀 신경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어른들인데도 몰랐어.
2: 사실 저는 이 탐폰은 사실은 아예 처음 봤어요.
3: 진짜요? 네,
2: 지금 아예.
1: 아 그래요? 아예 처음 봤어요. 네.
4: 이것도 지금 템폰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보면 특수 부대에서 이렇게 작전 나갔을 때 군인들은 가지고 다녀요. 오? 이렇게 총 맞거나 이렇게 치열하기 위해서 네. 이 흡수력 너무 좋으니까. 아. 근데 그것도 이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생리대도 흡수력 좋으니까 예, 특별히 방송 쪽에서 일한 땀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겨드랑이에 붙이는 경우도 그 옷 안에 아. 여기 이렇게 땀 많을 때 이렇게 겨드랑이 이렇게 다 젖으잖아요. 옷 안에서 붙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1: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쌤씨는
4: 아니 저 아닙니다.
1: 자, 이렇게 용품까지 미리 챙겨도 막상 이제 그 순간이 오면 부모도 아이도 처음이라서 당황을 하기 마련이죠. 자, 그렇다면 진짜 초경이 시작된 날 부모는 어떻게 맞이해주면 좋을까요?
5: 소희 엄마랑 같이 할래? 네, 소희가 한번 넣어볼까? 얘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응? 아빠 전화 온다. 여보.
6: 더 필요한 거 없어?
5: 케이크.
7: 케이크?
3: 케이크? 오. 샀지? 어머.
5: 샀어? 알겠어. 빨리 와.
0: 아빠가 케이크 사면 좀 울컥할 것 같아. 아빠들 마음.
8: 항상 아기로만 생각했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성장한 모습이 너무 고마웠고 축하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5: 미국에서 좀 유래된 파티라고 알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도 많이 찾아보고 해가지고 꼭 필요한 게 뭘까 해가지고 이제 키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2: 아, 아버지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1: 정전기를 이용해서 붙이는 거예요? 엄마도 완성했어.
5: 나. 언니야?
1: 언니 전화 왔어.
9: 언니야?
5: 보연아.
10: 엄마 어디야?
5: 엄마 밖인데.
10: 나 지금 집 거의 다 왔어.
5: 집에 벌써 다 왔어?
1: 서둘러야 돼요. 다 왔어. 서둘러야 돼요.
2: 빨리 가.
5: 늦었어. 집 앞이래.

0: 축하한다.
1: 오이지요. 보현아, 첫 월경 축하해.
2: 박수!
3: 박수!
2: 박수!
4: 이거 뭐야?
1: 좋아?
5: 괜찮아? 마음에 들어?
4: 이게 다 뭐야?
6: 이거 해볼까? 응. 엄마가 준비해봤어.
4: 진짜 뭐야? 이거 생리대랑 파우치랑 이게 뭐야? 색까지 완전 대박. 이거 센스 완전 대박.
1: 사랑하는 우리 딸 보현이에게. 우리 딸 보현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된 걸 축하해. 처음이라 낯설고 조금은 걱정되고 어색하겠지만 우리 보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첫 신호야. 다시 한번 새로운 성장의 문을 열게 된 걸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우리 딸.
5: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7: 너무 대견하잖아. 컸어.
1: 맞아,
7: 애기가.
4: 처음에 제가 초경을 시작했을 때

0: 우리 고현이한테 개선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진짜 저는 딸 엄마라 그런지 울컥하게 되는데 뭐 정규 씨나 네. 지금 선희 씨도 다
2: 맞아요. 네, 너무
3: 그러니까 네,
2: 딸 엄마들의 아빠의
1: 이입이 돼서
2: 공감.
1: 선희 씨는 곧 이제 경험을 할 텐데 미리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2: 일단은 축하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까 저런 이벤트도 좀 해주고 온 가족이 이 이벤트를 되게 우리가 되게 축하한다라는 마음으로 해줄 것 같고 키트. 네, 키트 준비를 빨리 해줄 것 같아요. 네, 되게 소중하게 그거를 또 기억할 것 같아서 잘 스스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1: 네.
3: 사실 저도 되게 비슷한 게 좀 이제 이벤트를 해주면 어떨까. 그냥 이제 아까 우리 VCR에서 나온 그 가족처럼 케이크도 하나 사들고.
1: 네네. 네,
3: 그리고 이제 꽃 한 송이. 그리고 이제 편지. 이렇게 해주면은.
2: 제일 많이 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울면서 계속 예 그리고 그 영상 이후로 계속 어떤 이벤트 할까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니까
3: 아까 굉장히 좋은 자극점이 됐어요.
4: 저는 반대입니다.
3: 왜?
4: 솔직히 저는 별로 축하해 주고 싶지 않아요.
1: 왜요?
4: 어떻게 보면 월경이 특별한 뭐 월경이 특별히 축하할 일인가 싶거든요. 솔직히 남자가 뭐 멍종할 때 뭐 축하할 일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굳이 이렇게 뭐 펌핑해 주는 게 그렇게 그냥 신경 안 써요. 이게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크게 축하하면 오히려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좀 또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소경, 축하할 일이 맞나요? 아닌가요?
5: 일단 축하할 일은 맞죠. 다만 초경을 조용히 축하받고 싶은 아이도 있고 좀 더 이벤트스럽게 축하받고 싶은 아이도 있겠죠. 그리고 저도 쌤님 말에 정말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태도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해주는 그 태도와 마음 그 자체, 그 첫 반응의 톤이 아이에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시끌벅적하게 이벤트는 했지만 막상 아이가 아플 때 따뜻하지 못하다면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덤덤하게 그리고 고맙다는 것 마음을 좀 잘 전달해준다면 아이도 그 마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6: 초경 파티는 어떻게 보면 아이의 성적 자기결정권 혹은 신체 자율권하고 연결된 부분이고 또 그 아이의 성향하고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라 막 부모가 너무 좋다고 해서 막 저렇게 파티해주면 아이는 되게 불편할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았어요. 그 오빠나 뭐 아빠랑 알리지 말라고 좀 아쉬운 거예요.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기는. 그래서 그래도 여인국에 이제 입성을 했는데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가서 그 은반지 하나씩 만들어서 꼈어요.
1: 꽃이든 편지든 반지든 아무것도 하지 않든 아이의 마음을 먼저 묻는 것 그게 가장 좋은 가장 첫 반응인 것 같습니다.
3: 만약에 이제 그 애한테 꽃을 딱 줬는데 꽃 싫어! 그럼 그냥 이제 저 혼자 들고 있어요.
1: 들고 이렇게 꽃을 든 남자.
3: 예.
4: 그러면 그것은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1: 그거 좋다.
4: 엄마한테.
1: 월경을 시작하면 또 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부인과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도 아이들은 물론 이제 어머니, 부모님도 산부인과를 낯설어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부담을 조금 덜 수가 있을까요?
5: 산부인과도 역시 그렇지만 뭐 다른 과들도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치과 스케일링 하루 1년에 한 번씩 간다거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성 건강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알려주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게 좀 인식을 심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그냥 어차피 뭐 전문가한테 가는 거니까 필요하면 뭐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솔직히 초경은 한 이유로 근데 꼭 뭐 가야 되는 신호가 있을까요?
5: 일단 첫 번째로는 월경통이 너무 심해서 진통제로도 조절이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리고 출혈량 자체도 너무 과다해서 뭐 한 시간마다 패드를 갈 정도로 덩어리 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주기가 불규칙해서 그게 너무 길게 지속되고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막 10일 이상 너무 오래 가거나 혹은 반대로 주기 자체가 3개월 이상으로 너무 길게 불규칙하거나 이럴 때이고 뭐 만 15세까지도 초경이 없거나 가슴 발달하고 3년 지나도 초경이 없거나 혹은 뭐 음부가 간지럽고 아프고 따갑고 이런 통증이 있거나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꼭 방문을 해야 되겠죠.
2: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주기가 좀 특히 이제 초경하고 처,

0: 처음에는 좀 많이 다르니까 그게 좀 들쭉날쭉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일반적인 건가요?
1: 그래서 내가 며칠 만에 주기를 하느냐를 체크를 하다 보면 그러면 내가 주기가 불규칙한지 아닌지를 알수 있는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지난달에 3일날 했는데 왜 오늘은 뭐 1일날 하지? 뭐 30일날 하지? 왜 이렇게 빨라졌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기가 30일이 아니면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몸이 자기 리듬을 찾는 과정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봐주는 게 좋고 처음에 막그 불규칙하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2: 주기가 이제 자리를 잡았다 해도 매달 찾아오는 월경통, 사실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것도 같아요.
3: 우리 아내는 심할 때 진통제를 먹는데
2: 먹어야 돼.
3: 아플 때마다 먹어도 괜찮은 건지 그거는
2: 너무 아파요. 먹어야
3: 고민됐거든요.
2: 돼요.
4: 맞습니다. 이 진통제를 뭐 너무 이렇게 약은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진통제를 너무 아끼거나 안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복용량을 잘 지켜서 복용하면 해가 없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그리고 그 통증이 줄어드는 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안 좋아지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1: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인이 있는데 진통제로 자꾸 누르면 그게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습니다.
0: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자, 마지막으로 초경을 시작한 아이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습관이 있을까요?
1: 네, 그 수첩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직접 월경 주기 기록을 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언제 제일 뭐 기분이 나쁘고, 뭐 이런 것들 좀 하면 자기 주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좀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2: 자, 월경 숨기지 않아도 괜찮아. 숨기긴 왜 숨겨?
3: 뭐 여지는 월경, 남지는 멍정, 다들 성장하면서 한 번씩 난 뭐지 하는 그 시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냥 몸이 업데이트 중입니다. 이런 거예요.
5: 맞습니다. 아이들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세상. 그게 생각보다 쉬운 말인데 또 사실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먼저 편해져야 하는 것 같아요.
0: 너무 지금 이 타이밍에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5: 맞아, 맞아.
0: 시간이었어요. 저희 큰아이의 초경을 잘 준비해 줄수 있는 그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아이가 솔직히 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시고, 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게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성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그리고 또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 관리를 잘한다는 그런 어떤 효능감 같은 것이 생기면 훨씬 더 자기 몸이나 인생 관리에 긍정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2: 자, 마법 같은 그날, 노노노노노!
6: 월경!
2: 숨겨?
6: 안 숨겨!
2: 자, 숨기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
6: 성경을요!
2: 씨앗이 만났어. 근데 그 씨앗이 어떻게 만나는 건데? 점자와 남자가 어떻게 만나냐고? 저기, 은경아, 너 좋아.
7: 내가 더 많이 아니, 내가 더 많이
2: 근데 너무 야해.
8: 대박이다.
2: 너무 야해.
8: 어머.
9: 있잖아. 나 남자친구랑 이번 주말에 여행 갔다 오면 안 돼? 1박 2일.
8: 무슨 소리야, 그게. 남자친구 뭔 소리야.
3: 원래 라면 먹고 갈래? 이메일 또 제일 위험하잖아요.
2: 맞아.
4: 모른 척하는 건 중요한 교육을 이상한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1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2: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기본 수칙.
13: 선배님, 출발하셨습니까?
14: 다들 항상 하나?
13: 네.
12: 음주가 예상되는 경우 약속 장소에 차를 가져가지 않습니다.
13: 제가 태워다 드리겠습니다.
14: 야, 너뭐 하는 거야?
12: 음주를 한 경우 기어 조정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입니다.
13: 선배님, 저 진짜 괜찮은데.
14: 너 이거 몇 개야?
13: 네 개?
12: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은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13: 걱정 마십시오. 걸리더라도 통신 뒤에 이것만 마시면...
15: 뭐라고?
12: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입니다. 과음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과음을 한 경우 수면을 취하더라도 혈중 알코올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15: 선배님!
16: 너 어제 잘 들어왔어?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설레는 날입니다. 수만 번의 결혼과 수십 년의 인연, 오늘 제 인생의 한 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오늘은 서울 강남입니다. 강남. 강남의 한복판인데 네. 새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러셨거든요.
1: 새하얀 건물이 여기인데요.
0: 여기 뭐에 미술관 느낌도
1: 그러네.
0: 나고
1: 약간
0: 아 여기가 뭐 하는 데일까요?
1: 아 열렸다. 아. 안녕하세요.
0: 여기 뭐 하는 데인가요?
1: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0: 그냥 순백으로
1: 예술 작품 전시관처럼 여기 이것도 있는 거 보니까
0: 우리 가는 데마다 이 저기 다랑아리는 아주
1: 상징인가 봐요.
0: 우리 이웃집 백만장자의 거의 시그니처였네요.
1: 근데 여기 이 세팅이 약간 웨딩드레스 샵 같은데요?
0: 아 그러네요.
1: 열리면서 신고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0: 여기 앉아있다가
1: 여기 앉는 거잖아요.
0: 박수 치는 데 아니야 여기. 아 박치고 막 리액션 똑바로 못하면 막 평생 욕먹고 막 그러는 데 아니에요 여기.

0: 아니야.
1: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장훈 씨, 예원 씨,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네.
0: 안녕하세요.
1: 승백의 백만장자, 네. 순수 100% 백만장자 신상수입니다. 네. 아우, 반갑습니다.
2: 오늘의 네, 안녕하세요. 신랑이신 줄 알았습니다.
1: 네. 아, 감사합니다.
0: 네. 어, 갑자기 이걸 읽고 나 자, 정식으로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5만 쌍을 결혼시킨 대표 신상수입니다.
2: 아, 아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와.
3: 7개의 웨딩홀을
1: 운영을 했어요.
3: 연간 400억 찍은 것 같아요.
1: 최고의 드레스들을 셀렉팅하고 유명인이라든지 명망가들의 자녀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3: 다들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저희도 똑같이 행복을 느낀다고 할까요? 30년 동안 5만 쌍의 결혼식을 빛내준 신상수입니다.
0: 그러니까 여기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웨딩
1: 샵이죠.
0: 웨딩 드레스 샵.
1: 네.
0: 아. 아니 근데 밖에서 보니까 네. 하얀 건물로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네. 이 건물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1: 폴 스미스라는 그분과 김찬중 건축가님께서 만들었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0: 아니 근데 이제 웨딩드레스 샵이라고 하셨는데 웨딩드레스는 어디 있습니까?
1: 웨딩드레스는 2층, 3층, 4층 그리고 곳곳에 뭐 어마어마한 물량이 있습니다. 예.

0: 야, 어이구.
1: 어휴.
2: 뭐 여기
1: 대형 작품이 이렇게.
0: 아, 이 작품이요?
1: 전남도 예. 보테로.
0: 네.
1: 어, 진품입니까?
0: 아유, 그럼요.
1: 그럼 이거 굉장히 가격이 나갈 텐데.
0: 아유, 뭐 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옵니다.
2: 아니, 너무 자랑스럽게. 그럼요.
0: 자, 이쪽으로 오세요. 예.
1: 아. 이쪽에.
0: 어때요? 드레스가... 설레이지 않나요?
2: 너무 예쁜데요?

0: 제가 고르면 돼요?
1: 예, 한번 원하는 스타일 골라보세요.
0: 다 마음에 너무 드는데 네. 저는 요런 스타일 되게 좋아합니다. 우아한 스타일.
2: 아, 그러네요, 정말. 아주 우아합니다.
0: 아, 거기 앉아있는 거 뭐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3: 아니, 무슨. 아니, 고르세요. 어차피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건데.
1: 아, 이거 피게 주는 것도 굉장히.
3: 아니, 뭐 제가 남편도 아니고 왜 피그를 해주래요?
0: 아, 제가 신랑이 아니어서. 네.
3: 저랑 관계가 없는 분야라서 오늘 좀 쉬겠습니다, 편안하게.
0: 때문에. 어, 요런 것도 되게 예쁘겠네요. 이런 건
1: 정말,
0: 제가 사실.
1: 정말 그 엘레강스하고 아주 우아한 걸 너무 잘.
0: 스타일은.
1: 핏도 좋네요.
0: 네. 네.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1: 그래요. 아주 잘 골랐습니다.
0: 제가 또 이 네. 정도는.
1: 아주 잘 골랐습니다.
3: 대충 골라요. 아!
0: 대충 고르다니요. 이거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1: 아, 우리 이 대표님 오셔서 한번. 우리 이 대표님 오셔서 한번.
4: 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아이고,
4: 네,
3: 안녕하세요.
4: 정우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3: 네. 아, 사모님이시구나. 네.
4: 예,
3: 네. 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3: 그러면 웨딩드레스는 우리 사모님이 전문가시네요.
1: 예. 아. 30년이 넘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0: 대표님께 추천을 부탁드렸어야 됐었네요.
1: 아, 그래도 안목은 저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예, 걱정하지 마세요.
4: 드레스를 고르셨나요?
1: 저 두
0: 이렇게
1: 골랐대요.
0: 두 발을 아, 한번 골라봤어요. 네.
4: 그 텍스처 소재가 섬세한 드레스들이 굉장히 강세인 것 같긴 합니다.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H라인의 또 이쁜 레이스 드레스와 또 튤 드레스 위에 부드러운 또 오간자 소재 위에 그 레이스를 수를 놓은 아주 고급스러운 드레스 두 벌을 잘 고르신 것 같은데요.
3: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하나만 좀 추천을 하나 해주시죠.
4: 아, 그럴까요?
3: 네, 네.
1: 골라보세요. 네.
4: 예은 씨는 누가 봐도 사랑스럽고 러블리한 이 마스크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그 러블리한 드레스라고 그러면 화려한 비즈나 튤이나 뭐 레이스나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제가 오늘 뵌 그 예은 씨의 이미지는 깨끗한 실크 드레스인데도 꽃과 나뭇잎이 그림으로 핸드 페인팅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또 무거운 실크보다는 부드러운 오반자로 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저는 이런 러블리한 드레스 찾아서 처음에 하실지 모르겠어요.
0: 저는 너무 화려하면 부담돼가지고.
4: 네.
3: 요거까지 해서 저 중에 지금 고르신 거 세 개 중에 본인이 특보하셔서
0: 네.
3: 한 벌을 입어보는 걸로.
0: 네,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안에 들어가서
1: 한번
0: 대표님이 리액션 잘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제 안 해줄 거죠?
3: 아니 저기 제 바람은 네. 좀 빨리 입고 나오세요.

0: 박수를 쳐야 돼.
1: 좋아서.
2: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1: 너무 좋은 신랑의 자세입니다.
2: 어, 여기 보세요. 하나, 둘, 미소. 오.
1: 와, 아니, 어때요? 예. 선배님, 저 신부 같아요?
2: 너무 단아하고 네. 정말 우아해요. 아. 예.
1: 어때요, 서장훈 씨?
0: 그냥 약간 협찬 사진 찍으러 온 것 같아요.
1: 아니, 뭐예요?
2: 예원 씨가 작품이 돼버린 것 같은데. 예술 작품?
1: 멘트를 연습하셨나요?
2: 아니.
0: 아니 뭐 어떻게 본인은 마음에 들어요?
1: 오, 네. 입어보니까 약간 제가 좋아하는 약간 그런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0: 뭐 본인이 마음에 들면 다행입니다.
1: 왜요? 별로예요?
0: 아니요. 다행이라고.
1: 다행이라는 거죠?
0: 다행이란 얘기.
2: 아주 아주 훌륭합니다. 네,
0: 다행이란 네. 얘기는 좋은 얘기죠.
1: 대표님은 한 200점인데 네. 이제 장훈 선배 약간 글렀네요.
0: 아니요, 아니요. 저는 뭐 내가 뭘 왜 리액션을 해? 내가.
1: 아, 그래도 해줘야지. 아유,
0: 박수. 박수 쳤어.
1: 찾았어요, 저 입을 거.
0: 어, 또 입어요?
1: 네. 또 입어야죠.
0: 뭘 자꾸 입어요?
2: 우리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 아주 심플하고 단아하면서도. 예.
1: 신규 고객에게.
2: 네, 예, 그럼요.
0: 아니, 저것도 웨딩드레스인가요?
1: 이부에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어때요, 선배님? 아. 선배님, 이거 어때요?
2: 보세요, 저.
0: 좋아요, 좋은데. 또 입으려고요?
1: 좀 기다려주실 수 있나요, 서장훈 씨?
0: 네,
1: 네. 네, 알겠습니다.
0: 좀 빨리 입어주, 아, 네. 빨리 입어요.
1: 알겠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2: 짜잔, 우와. 이야.
1: 아니,

0: 아니, 그 허수수는 뭐예요?
1: 어우, 세상에.
2: 아, 알았어.
0: 아, 허수수는 뭐예요?
2: 아니, 네. 이거는. 네.
1: 아, 제가 대신 해줄게요, 오늘은.
0: 그게
1: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어우, 정말. 이야. 뭐, 그리스 시대의 여신이 그냥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드레스 입어보면은요, 속설이 있어요. 3년 안에 결혼을 못하면은 결혼 못할 수 있어요.
2: 부케 받은 것처럼
1: 네, 그럼요.
2: 드레스를 입어본 사람도 네. 아, 3년 안에 결혼을 해야 된다. 네.
0: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유상화 예. 선수 부케 받고 나서 네. 결혼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거든요. 뭐 이번에 또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2: 대표님 댁이 네. 그 굉장히 그 유명하신 건축가
1: 예.
2: 승효상 선생님이 우리 저 대표님 집을 지어주셨다고요?
1: 아 선생님 1년에 딱 한 채씩의 주택을 한 채만 설계해 준대요. 네. 그런데 저도 가서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제 집을 지어주세요 라고 사정해가지고 제가 당첨됐어요.
2: 우리 대표님 댁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 웨딩 100만.

0: 장자답게 아 집도 아주 하얗습니다.
1: 진짜
0: 순백에
1: 네. 여기서 이렇게 하얀 집은 네.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네, 온통 흰색입니다. 집이 여러 채가 이렇게 중첩돼서 네. 네, 네, 네. 밀집된 느낌? 예,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1: 진검다리를.
2: 네, 건너서.
1: 아이고, 귀여워라. 안녕. 이름이 뭐예요?
2: 제니요.

0: 오, 지금 너무 신났다. 오, 너무 신났다, 지금. 오, 지금 놀 타임입니다.
1: 아이고.
2: 얘는 제니예요, 제니.
3: 일로 와. 제니 일로 와봐.
0: 지금 너무, 너무 신났다.
3: 제니 일로 와봐.
0: 용맹한데요?
3: 이게 지금 2층까지 이 층고가 완전히 뚫려 있어요.
4: 네.
0: 개방감이 그러니까 확실히 좋네요.
3: 위가 이제 높으니까 좀 시원하고 좀 넓은 느낌이. 창이 여기다 이제 창호지를 또.
4: 그러니까 전통 한옥의 느낌을 합해서 우리 것의 소중함을 지키는 건축가? 뭐 이런 분이죠. 예.
3: 순백의 백만장자가 되신 우리 신상수 대표님. 어린 시절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4: 어느 날 제가 꿈을 꾸었어요. 아주 7살 뭐이 정도인데 아주 그 꿈이 생생하니 남는 거 있죠? 제가 커다란 상제리째가 휘황찬란한데 거기에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어릴 때의 꿈이 지금도 선명하게 내 인생을 밀어붙이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겐 너무 의미심장합니다.
3: 그 부모님이 시골에서 여러 가지 뭐 장사를 하셨다고요?
4: 예. 저희도 이제 곡성에서 더 들어가는 면단이거든요. 면단이에 죽곡면이라는 면 사무소 바로 앞에 식당, 그리고 상점, 철물점, 뭐 과일 가게, 뭐 이런 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 어릴 때그 우리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고 하잖아요, 삶을. 저는 그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장사하시고 경영하시고 이런 거기에서 세상을 다 배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내지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떤 거 필요하세요? 그래서 어릴 때 진짜 7살에 모든 장사의 기본을 배운 것 같아요. 예.

0: 우리 신상수 대표님의 이름, 네. 이 상수에도 네. 사연이 네. 있다고요?
1: 제가 원래는 7살에 상윤이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스님들이 탁발성 이렇게, 네, 네, 네. 이렇게,
0: 예전에
1: 예, 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희 아버님한테 이렇게 하시면서 저를 보더니 똘망똘망했나 봐요. 이 아이의 이름을 상수로 바꾸시오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갈 때 장사상자 빼어날수록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서 들어갔습니다.
0: 장사에 빼어나다. 예. 그런 뜻이에요.
1: 예. 이제 나중에 이 뜻의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예.
2: 그럼 운명처럼 이제 상수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바뀌게 되신 건데 예. 대표님은 몇 살 때부터 장사를 좀 시작하셨어요?
1: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취업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험회사 갔는데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의 첫 출발이었죠. 예.
0: 아니 그 보험 영업이 사실 쉽지는 않았을 텐데.
1: 아 말도 마세요. 처음에 한 3개월은 뭐 내가 이게 뭐라 하면서 울면서 뭐 걷고 정처 없이 걸어서 빌딩 타기하고 뭐 이랬었죠.

0: 빌딩 타기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버스 종점 노선에서부터 오는데 수많은 빌딩이 있잖아요. 각 층별로 다 돌면서 제 명함을 주고 그쪽에 명함을 받고 하루에 무조건 100명, 최소 100명 정도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죠. 일단은 그 빌딩에 들어가면은 되게 입구라든지 주차장에 경비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냐고 꼬치꼬치 물어보고 경비분들한테 카트 당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아, 정말 내가 피해서 다녀야 하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괴감?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 명함에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 사람이 무슨 필요를 느끼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고 끊임없이 더 발전시켜 내는 거죠.
1: 그렇게 보험을 시작하고 나서 2년 만에 보험 1등이 되셨다고요?
2: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밑에 조직 직원들 있잖아요.
1: 네.
2: 전국에서 최고 많았어요. 26명. 제 영업을 하면서 26명을 관리했죠.
1: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2: 그러니까 그때 27. 예.
3: 제가 보니까 영업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1: 사실 저도
3: 느낌적으로
1: 그래요.
3: 굉장히 영업이 잘 맞을 것 같은.
2: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제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예.
1: 에너지가
3: 아니, 뭐
1: 좋으시네요.
3: 굉장히 밝으시고. 그럼 그때도 돈을 좀 많이 버셨겠어요?
2: 제가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장가갔거든요. 대출받아서 그것도. 그랬는데, 한 2년 동안 그래도 한 1억, 전셋집을, 1억짜리 전셋집으로 옮겨갔거든요. 그랬는데, 삼풍백화점 사건이 터졌죠. 왜? 아, 정말, 저도 그날 죽을 뻔했거든요.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제 고객이 100명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3: 아, 삼풍백화점 직원들한테
2: 보험 팔았는데.
3: 보험을 팔았는데.
2: 다른 때는 6, 7시까지 그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날 4시쯤인가? 이제 마감날이라서 일찍 들어왔죠. 그랬는데 막뭐 난리가 났어요. 막 저희 회사가 고속터미널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삼풍백화점 있는 데까지 쉬지 않고 달려갔어요. 갔더니
4: 왜 당황하셨어요?
2: 내 고객이 있잖아요. 내 고객이 지금 생과 사의 그 기로에서 헤매고 있을 거라는, 그냥 무조건 뛰어갔어요. 회사에서 그냥 거기까지 정말 쏜살같이 뛰어가서 먼지가 자욱한 그런 속에서 정말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그런 사고에 한 1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정말 생과 사의 갈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슬펐고요.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그 보험금들 지급 이런 것을 다 도와주고.

0: 평상시 좀 악몽에 시달리거나 죄책감이 들거나 뭐 이런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에 계속 내가 종사할 자신감이 많이 좀 그때 떨어지더라고요.
1: 그래서 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불안을 판매하는 이것을 충분히 해봤으니 이제 그냥 이때 멈춰야겠구나.
0: 보험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의 불안이라든지 내지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하는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기쁨을 판매하는 건 없을까? 행복이라는 거? 그런 걸 팔아보고 싶다.
1: 아,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것을 판매하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했더니 웨딩 사업인 거예요. 예.
2: 제가 사고로 충격이 크신 와중에 가장 행복한 순간을 내가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상품으로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진짜로 보험왕 때 번 돈으로 웨딩 사업을 시작하신 건가요?
1: 뭐 전세로 1억짜리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다시 집 한 칸짜리로 2천만 원짜리로 가고 8천만 원을 뺐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가서 25평짜리 사무실을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게 제 사업의 시작인데 그게 96년.
2: 그 사무실이 그러면 어떤?
1: 6층 꼭대기에 건물 6층에 사무실을 25평짜리를 상가에다가 차리게 됐죠.
2: 6층에다가 꼭대기에다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웨딩 드레스 샵은 1층이나 2층 뭐 이렇게 있어야 돼. 6층에 있으면 누가 올라갑니까 거기까지?
1: 당연히 1, 2층이 가장 좋죠.
3: 봐야 그런데, 되니까.
1: 예, 그런데 6층에다 했는데 자신이 있었죠. 그때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엘로우북 전신 전화국에 가서 전화번호부 책을 두꺼운 것을 5권을 가져다가 놓고 고객을 불러드렸습니다.
3: 그럼 그냥 전화를 계속 돌리신 거예요?
1: 이런 거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혹시 거기 결혼할 분 계시나요? 하면은 당장 막 웃음이 터져요. 그 웃었잖아요.
3: 맞아요. 예. 너무 그러니까, 뜬금없으니까.
1: 예. 아, 저희는 웨딩 결혼 이벤트 회사인데요. 1년 안에 결혼할 직장 내에 결혼할 분 주변에 있을까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하면은 야, 영자야, 너 찾는 전화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직장에선 바꿔주고 내지는 집에 가정집에 엄마 아빠는 오, 우리 자식 결혼 정년기인데 애인이 있는데 없는데 이런 정보를 준다는 거예요.
3: 그러면은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하면 1년 안에 결혼할 사람, 3년 안에 결혼할 사람, 5년 안에 결혼할 사람 이렇게 물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년, 3년, 5년에 맞춰서 고객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저하고 와이프하고 직원 2명, 4명이서 전화를 하루에 100에서 150통을 돌려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1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이 평균 두세 쌍 내지는 3년, 5년 안에 결혼할 사람들은 10쌍 이 정도가 찾아지는 거예요.
3: 꽤 쌓이네요.
1: 네, 쌓이는 거죠.
0: 정말 오픈하고 한 2, 3개월 만에 일주일에 방문을 뭐 처음에 뭐 한 5, 6팀 하던 것이 몇 개월 만에 10팀, 20팀으로 해가지고 물 만난 물고기가 됐어요.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방문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줄을 세우는 거예요. 2층에 커피숍이 있었거든요. 그쪽에다가 커피숍에 가서 앉아 계시라 그러고 대신에 커피하고 피자는 맘대로 먹어라 해놓고 저희들이 계산해 준다고 하고 그러면서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상담하러 오게끔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2: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두세 팀만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면 한 달이면 100팀이에요. 금방 사실
3: 그럼요.
2: 매출이 늘어나고
3: 성사가 되고
4: 1년에 안양군포 우왕 가천 이쪽이 약 5천 쌍 정도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2천 쌍 정도 그분들의 모든 결혼을 사진 촬영부터 해서 다 저희가 돈 맡아서 할 정도로
2: 아니 뭐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뭐 스튜디오가 멋있었나요? 아니 딴 데보다
4: 메이크업과 그래서 사진과 이런 걸 하나하나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여행이나 뭐 가구나 한복이나 혼수나 이런 것까지 해서 토탈로 다 한 번에 해버리는 식으로 분야를 확장시켜 나갔죠.
3: 여행도 같이 할 수 있어요?
4: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컨설팅을 대신 해주는 거죠. 지금의 웨딩 플래너 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저희가 1세대죠. 어떻게 보면.

0: 그 시절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앞서가신 거죠. 그야말로.
1: 토탈로 하시니까 무조건 잘 됐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장사가 잘 됐을까요?
2: 5천 쌍 중에 2천 쌍 정도를 시장에서 독식하다 보니까 예.
1: 많이 버셨겠어요.
2: 아이고 그러기보다는
0: 저는, 얼마나 버셨어요?
2: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식장을 이렇게 덜컥 분양받아 버렸죠 상가를.
0: 그 강남의 유명한 예식장까지 인수를 하셨다고요?
2: 2010년 네. 이때쯤에 제가 이제 웨딩홀을 네 번째로 네. 강남에 있는 목화예식장 예전에 아, 그걸 이제 네. 워낙 명성이 있는
0: 맞아요.
2: 거잖아요.
0: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유명했던 예,
2: 그걸 안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변방에서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게 강남이잖아요. 네. 그중에 강남에서 가장 큰 웨딩홀을 인수해보자 해가지고 7호점까지 쭉 끌고 갔죠.
0: 가장 그 매출이 좀 많았을 때는 어느 정도였나요?
2: 그때 제가 예식장 7개 하고 드레스샵도 3군데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한 400억에서 500억은 했던 것 같아요. 예. 직원들이 네. 한 200명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결혼식 많을 때는 알바생들이 한 7, 800에서 1000명까지.

0: 그냥 순백으로.
1: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을 열어서 이렇게 하고 이 테이블과 다른 또 테이블들을 연결해서 쭉 하면은 네. 뭐 2, 30명의 파티는 겉드는 네. 할 수 있는 이런 예,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2: 식탁도 독특한데요?
1: 식탁이요? 이 식탁은요.
0: 움직이는. 예.
3: 확장하는 식탁이구나. 오, 되게 넓어지네요.
1: 예, 그러니까 파티를 할 때 이렇게 확장을 해서 테이블을 놓을 수가 있는 거죠.
3: 대표님 방은 어디에 있어요?
1: 아, 저 이쪽으로 오세요. 예. 올라오세요.
0: 아유, 예, 아주 잘 된다. 아,
1: 조심히 올라오세요.
3: 예. 와, 나 뭔가 했네.
1: 날쌘 돌이.
0: 와, 2층이.
3: 이렇게. 예.
1: 이쪽에서. 이 전구가 몇 개인지 아세요?
3: 아, 몇 개 정도 될까요?
1: 백만 장자의 집이라면서요.
0: 한 100개 되는 건가요?
1: 맞습니다. 100개입니다. 네, 딱 100개입니다.
3: 어. 근데 되게 사실 엄청 화려한 샹들리에인데 이 집하고는 어. 어울리네요.
1: 그러죠? 예.
3: 여기서 바라보는 뷰도
1: 네, 자연이 아주 그냥 느껴지게 이렇게
3: 시원하네요. 자연 속에 있는 기분 드네요.

0: 저희 안방을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1: 저 안에 사우나도 있네요.
2: 예. 두 명이라서 프라이버시가 보호가 안 될 것 같은데.
0: 여기에서는 부부 프라이버시 없습니다.
2: 아, 예. 투명 역시. 예.
0: 이 욕조에서 반신욕 즐기는데 네. 자연이 바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2: 뒷마당이 약간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예. 얘기하시는 거 보면.
0: 와보시면은.

0: 바로 뒤에 이게 산이인가요? 산이 이어지.
1: 그렇죠. 예. 예.
0: 그 여기서 보니까 집이 디귿자 형태네요.
2: 그렇네요. 네.
3: 그 전통 한옥 구조에 보면은 디귿자 구조 속에 마당을 항상 배치해 놨잖아요. 네. 예.
2: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0: 그러네요.
2: 거네요.
0: 그렇죠.
3: 우물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산이 있고 물이 있고.
2: 딱인데요. 예.

0: 아이고, 좋다. 이렇게 자연이 좋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삼삼아. 삼삼이 왔어. 삼삼이. 들어와, 이리 와.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삼삼아.
1: 나 먹어. 괜찮아. 내 곁을 지켜줘서 고마워.

0: 예전에는 정말 책을
1: 정말 많이 봤어요.
0: 한 달에 네 권 정도는 보려고 해요. 그게 삶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습관이 돼버리고.
2: 계속 운영이 잘 되신 거네요.
3: 하락이 없었어요?
1: 아, 눈물 납니다. 코로나 2020년 2월에 딱 왔잖아요. 50명 이상은 결혼을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웨딩홀에 막 몇백 개씩 예약이 돼 있었던 것들이 그냥 우수수 계약이 깨지는 그런 위기가 왔죠. 그래서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건 쉽게 끝나지 않겠다. 이건 오래 간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 지금 나는 절벽 위에 서 있다. 줄줄이 예약이 취소되니 정말 야 이건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구나. 뭔가 결단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예식장 7개를 단 몇 개월 만에 정리를 하게 됐죠. 내가 소중한 그 공간을 이제 더 머물 일이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와, 참 계속해서 가슴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2: 그동안 예식장을 7개씩 하시면서 승승장구 하시다가 뭐 이제 다 놔버리셨는데 그때는 이제 뭘 하신 거예요?
0: 살기에서 미친 듯이 산을 다녔죠. 아. 예. 뭐 관악산이라든지 뭐 집 앞에 금토산부터 시작해서 관악산 인수봉까지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하게 되고 내가 뭘 해봐야 하는지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1: 거의 1년 동안은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아요. 3, 4시간은 기본적으로 했죠.

0: 그 사업 접으시고 나서는 왜 이렇게 등산을 많이 하셨어요?
1: 살려고 했죠, 정말. 네. 정말 성장의 어떤 신화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무너진다는 느낌. 거기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이런 생각 들고

0: 언제쯤 다시 일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1: 이 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찰해보자. 23년 10월 달부터서 공사를 이렇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예.
2: 저는 평생 결혼식에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언제나 결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촬영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랑 신부들한테 내가 촬영한 것을 보내주기까지 해요. 그 감동이 살짝 묻어나면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그게 이해되고 다가오더라고요.
0: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근본적인 좀 질문으로 돌아가셔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3: 저희가 백지 수표를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아, 예.
1: 짜잔.
3: 아, 자, 오늘의 우리 백지 수표는 5만 쌍. 5만 쌍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근데 그 정도면 진짜 어디, 작은 도시의 인구인데.
0: 엄청나죠.
3: 예.
2: 그 5만 쌍의 결혼을 지켜주고 함께하고 관계를 맺은 거죠. 그게 너무 제 인생에 소중하고, 그게 저 인생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산이지 않는가? Get high, get lit, get drunk, get wavy, get wavy. Get high, get lit, get drunk, get wavy.

0: 신나 보이시네요, 쇼아.
1: 네? 아, 그럼요. 신나죠. 그냥 온통 집중해서 카메라 이렇게 찍고 이러는 것 보면은, 아, 정말 너무 축복받은 직업이구나. 정말 행복합니다.
2: 아니, 취지를 말자고. 노출로.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하니까 니테일을 하니까 7이나 8이 된 거잖아.
3: 근데 어차피 거기에
2: 내 생각에는 이 트러스트랑 이거 손 대지 말고 그대로 놔두면 좋겠는데.
3: 그렇게 좀 이쪽
4: 골목을 통로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네요.
5: 그것은 제가 이제 웨딩을 그간에 많이 접었잖아요. 그랬는데 근데 또 오픈을 지금 준비를 해볼까 지금 이러고 있어요.

0: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결혼식을 열어주셨다고요?
1: 제가 한 200상 정도 무료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결혼식을 치러드렸는데
0: 그런 200상의 우리 부부들은 전액 다 무료로 결혼식을
1: 예. 제가 뭐 음식이라든지 드레스라든지 뭐 메이크업 사진 네. 뭐 이런 것은 다 무료로 해드리고 네.

0: 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동안 뭐 굉장히 많은 금액을 또 기부를 하셨다고.
1: 아니 부끄럽습니다.
0: 아니요. 좋은 일이니까요. 네.
2: 이 나눔을 어떻게 좀 이어가고 싶으세요, 대표님?
1: 꿈은 결혼 문화 재단 만드는 거예요. 빨리 하려고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돈 없어서 서러운 결혼식 이런 거 일절 없게 하고 평생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어주는 게 미래의 꿈입니다.
0: 정말 누구보다 더 열심히
2: 발로 뛰셨다.
0: 치열하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성공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0: 제트스키 선수 생활 26년 동안 했습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죠?
0: 네, 본업 아닙니다. 산과 바다 다 가진 나무꾼 백만장자 김진호입니다.
2: 나무가 100억 이상이다, 100억.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0: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장애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
4: 식은 충분히 익혀먹기, 새끼 수돗물은 끓여먹기, 넷째 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을

발효제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에 우리가 새로운 주제를 준비했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echnology.
0: Technology. 그냥 테크놀로지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Uh-huh. 기술이 될 수도 있고 uh-huh. 또는 우리가 요즘에 손에 들고 다니는 전자기기, 스마트폰 등등을 가리킬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Creating a smart home is easier now.
0: 네, 테크놀로지 하면 나오는 주제 중에 스마트 홈도 있죠.
1: Yeah.
0: 그래서 스마트 홈을 만드는 건 이제 더 쉬워졌어요. Yeah. Easier now than
1: before.
0: 물론 비교하는 대상은 예전이고요. 예전보다 더 쉬워졌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공부해볼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인공은 바로
1: 빌리 씨입니다.
0: 네, 빌리 씨고요. 빌리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오케이, 빌리 씨 나와주세요.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이 예전보다 쉬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1: So Billy said,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0: 네,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관용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Turning your place, 여기서 place는 집이고요.
1: 집.
0: 네, 집을 turning something into something else 하면 바꾸는 거죠. 집을 스마트 홈으로 바꾸는 건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Leaps and bounds 하면은 훨씬이라는 뜻으로
1: yes.
0: 많이 써요.
1: Very, yeah. right? A lot.
0: Yeah, much easier. Mm-hmm.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고요. Mm-hmm. And the benefits, 혜택, far outweigh the negatives.
1: Negatives
0: 하는 거는 the negative aspects. Mm-hmm. 부정적인 면들보다 혜택이 outweigh 하면 무게가 더 나간다, 더 크다.
1: Yeah, it means it's bigger or there's more of it. Think 네. of a scale.
0: 네.
1: All right.
0: 그래서 far outweigh니까 훨씬 더 부정적인 면보다 혜택이 훨씬 더 크다라는 mm-hmm. 말입니다.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Turning your place into a smart home is leaps and bounds easier than before, and the benefits far outweigh the negatives.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좋습니다. 스마트 홈. Turn down the AC. AC는 뭐의 약자죠?
1: Air conditioner.
0: 네.
1: Or air conditioning.
0: Air conditioner.
1: What do you want to say?
0: 네. 그 기계 자체는 air conditioner. 그리고 그 기능이라든지 그 시스템 자체는 에어 컨디셔닝인데 아무튼 AC라고 그냥 많이 붙여서 줄여서 말을 하죠. 그래서 turn down 하면은 끄는 게 아니고 낮추는 거예요.
1: Yes, making it colder.
0: Yeah. So here, turn down the AC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더 시원하게 하는 거잖아요.
1: Yeah.
0: 일반적으로 소리, 음량, 뭐 볼륨 이런 거 할 때는 더 안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1: Oh yeah, you're making it so you hear it less. 네. But in the case of temperature, when you lower a temperature or turn down a temperature, of course it's getting colder, right?
0: 네, 네. 그래서 여기만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에어컨이 지금 강풍으로 나오고 있는데 turn down 하면은 바람을 약하게 하는 건가? 덜 시원하게 하는 건가? 근데 여기 보면은 바로 그 스마트 홈의 답변이 나오죠.
1: Yes.
0: Okay, lowering
1: temperature.
0: 네.
1: temperature.
0: 온도란 뜻이죠. Mm-hmm. 보통 일반 대화체에서는 I am going to lower temperature보다는 lower the temperature를 할 거예요. Mm-hmm. 그런데 이렇게 스마트 홈이 구사할 것 같은 언어,
1: yeah.
0: 약간 뉴스 헤드라인이라든지 어떤
1: right?
0: 스마트폰에 나오는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런 더어 많이 생략합니다.
1: Yeah. They take out a lot of the articles,
0: 네,
1: man.
0: 명령어에서도 많이 생략하고요. 그래서
1: yeah.
0: 에어컨 낮춰줘라고 했는데 이게 온도 낮추는 거를 가리킨다는 거 알 수 있죠?
1: Mm-hmm. Next he says,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0: Isn't modern technology, 현대 기술은 just magical, 정말 마법 같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1: Awesome. Then he says,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and suddenly worry, is my house okay?
0: Have you ever been on a vacation? 휴가 갔다가 이런 적 있었나요? 이래 본 적 있나요? 라고 mm-hmm. 말하고 있어요. 갑자기 걱정한 적 있나요? Is my house okay? 우리 집 괜찮나? 라고 걱정해 보신 분 계신가요? 라는 문장인데요.
1: Mm.
0: 구어체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근데 글로 이렇게 써놓고 보면은 이 worry가 사실은 Have you ever worried? 과거 분사형이 되어야 하는 걸 알 수 있죠.
1: For sure.
0: 구어체에서는 그냥 이런 것들 좀 가볍게
1: Yeah.
0: 넘어가는 거
1: When we're talking, have you ever worried? Well, instead of saying worried, you can say worry in this case.
0: Worry, yeah.
1: That's how we talk, man.
0: Yeah. Did you ever worry? 이렇게 yeah. 됐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1: Well, I used to do that too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0: 저도 그렇게 휴가 갔을 때 우리 집 괜찮나 걱정한 적 있었지만 그렇게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until 이렇게 하기 전까지만 그랬다. Until I upgraded to a smart home. 스마트 홈으로 업그레이드 한 뒤로는 안 그럽니다.
1: It sounds like an advertisement. He says, before I go on a trip, I set a schedule for my lights to automatically turn off and on at nighttime.
0: Before I go on a trip, 여행을 가기 전에 I set a schedule, 일정을 입력해 둡니다. For my lights, 집에 있는 조명들이죠.
1: Yes.
0: To automatically, 자동으로 turn off and on at night time.
1: Mm-hmm.
0: 밤에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도록 예약을 해 둡니다. 이게 이제 집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한 거죠.
1: Yeah. 네. So you can, you know, keep the robbers at bay.
0: Because they will think that there's somebody at home.
1: At home.
0: 그리고 automatically가 이제 자동으로란 뜻인데 앞에 나왔던 magical 있잖아요.
1: Mm-hmm.
0: 한때 좀 유행했던 그런 광고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automagically.
1: Automatically.
0: 네, automatically 하고 magically를 합쳐가지고
1: yeah.
0: 이런 automatically 어떻게 보면 좀,
1: It's 좀 funny.
0: 느끼하지만 재미있는 문구가 한때 광고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I like it.
0: Mm-hmm.
1: And next he says, I also have a camera on my doorbell and an app on my phone so I can answer the door whether I'm home or away.
0: 그리고 저는 또한 카메라가 있습니다. On my doorbell. 초인종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and an app on my phone 그리고 이제 휴대폰에 어떤 관련 앱이 있나 봐요. So I can answer the door. 누가 띵동 하면은 누구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1: Oh, yeah.
0: Whether I'm home or away. 집에 있든지 없든지.

0: 있든지. That's
1: Ooh.
0: very advanced.
1: Ooh, that's pretty awesom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Most of the smart home devices I have we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total.
1: Having a smart home helps me feel at ease when I'm not around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0: Having a smart home, 스마트 홈을 갖고 있는 거, 스마트 홈은 helps me feel
1: At ease.
0: at ease.
1: At ease.
0: 네, 마음 편하게 해줍니다.
1: Mm-hmm.
0: When I'm not around, 여기서는 when I'm not at
1: At home.
0: home, 집에 없을 때 마음 편하게 해주고요.
1: Mm-hmm.
0: And more comfortable when I am at home.
1: At home.
0: 집에 있을 때 또 comfortable, 더 편안하게 해준대요.
1: It makes him feel at ease. Awesome. Next he says, but don't let the fancy name smart home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0: 여기에서 fancy.
1: Fancy.
0: 네.
1: Fancy.
0: Fancy gear 하면은 정말 좀 비싸 보이고 이런 장비 있잖아요.
1: Yeah, it looks expensive.
0: 네. 그런데 fancy name라고 하면은 고급 이름이라든지 복잡한 이름보다는 화려한 이름, 화려한
1: Yeah.
0: 용어.
1: It sounds like it would be expensive.
0: 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그런 화려한 용어가 fool.
1: To fool you. Fool.
0: 속이도록 놔두지 마세요.
1: Mm-hmm.
0: 속여서 어떻게 생각하도록 fool you into thinking it's expensive.
1: Mm-hmm.
0: 그러니까 이 스마트 홈이라는 이 화려한 용어 때문에 비싸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1: I thought it was expensive. It sounds expensive.
0: Yeah, it does, but
1: yeah.
0: it's not, right?
1: Yeah. Okay. And he tells us, most of the smart home devices I have a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in total.
0: 제가 가진 smart home devices, most 스마트 홈 기기의 대부분은 were only a few hundred dollars
1: oh.
0: in total. In total,
1: oh.
0: 다 합쳐서 몇백 달러밖에 안 됐습니다.
1: Oh, so less than $1,000. Oh, let's keep listening.
2: So anyone who's interested can get started. Now, it's not perfect and it sometimes has hiccups,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the small problems that my smart home has aren't that big of a turnoff.
3: Okay, turn it off.
2: Wait, no!
1: So, anyone who's interested can get started.
0: 그래서 생각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1: right?
0: anyone who's interested,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can get started, 시작할 수 있습니다.
1: He says, now, it's not perfect and it sometimes has hiccups.
0: 물론, It's not perfect. Mm-hmm. 완벽하지는 않고 and it sometimes has
1: hiccups. Hiccups.
0: 네. 딸꾹질을 물론 가리킬 때도 쓸 수 있지만 문제를 가리킬 때도 써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이는 이 문장 말고도 we had a small hiccup
1: in our plan.
0: In our plan. 우리 계획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1: Mm-hmm.
0: 한 명이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1: 뭐 oh, 이럴 that's 때. not a small hiccup. That's a big one.
0: It's a big one, but 그렇게 small hiccup이라고 많이 말을 해요.
1: Yeah.
0: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큰 문제였거든요.
1: It's actually big, right?
0: 네.
1: But a small hiccup, any tiny problem that you have.
0: Yeah.
1: Right?
0: All right.
1: Lastly, he says,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the small problems that my smart home has aren't that big of a turn off.
0: 원래 turn off 하면은 끄는 걸 가리키는데 이걸 합쳐 가지고
1: uh-huh.
0: 그 사람의 흥미를 꺼버리는 거예요.
1: Yeah, it's a turn off, right? So
0: 네.
1: it's like, ooh. When you talk with food in your mouth, it's a turn-off
0: 네.
1: for me. I don't
0: 네.
1: like it.
0: 사람에 대해서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Yeah.
0: 예를 들어서 소개팅이 주선이 돼서
1: oh, yeah.
0: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듣고 막 사진도 보고 했는데 너무나 매력적이라고 느꼈는데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떤 습관 하나가 it's a big turn-off.
1: Yeah.
0: 그것 때문에 좀 정이 떨어졌다 할 때 그걸 turn-off라고 부릅니다.
1: It's a big turn-off.
0: 네.
1: I don't like that.
0: 그래서 but when you consider the benefits, 혜택을 고려해보면 그 스마트 홈이 가진 작은 문제점들이 그렇게 큰 턴오프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매력이 별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라고
1: uh-huh.
0: 하는 순간
1: Yeah. So then the smart home says, "Okay, turning off."
0: 네.
1: And then Billy says, "Wait, no."
0: 네, 턴오프를 듣고 이제 꺼버리는 그런 작은 사소한 문제들 하나의 예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Great
1: Billy.
0: job, Billy.
1: Billy's awesome. All right. How about we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Smart home, turn down the AC.
3: Okay, lowering temperature.
2: Isn't modern technology just magical?

0: 네, 오늘은 구체적으로 스마트 홈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읽어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the happiest mom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Creating a smart home has never been easier. Smart home devices run my lights, plugs, thermostats, switches, garage doors, security cameras.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0: 네, 처음 포스팅부터 보면요.
1: Kristen says,
0: I'm the happiest mom. 나는 정말 기쁜, 행복한 엄마다. Because I know my family and home are safe.
1: She's spying on her kids.
0: 네, CCTV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족과 우리 집이 안전하다는 건 알아서 정말 기쁘다라는 뜻이죠. Mm-hmm. Having a smart home is so valuable and super easy. Mm-hmm. 스마트 홈을 이용하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귀중하고 super easy, 아주 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 think it's getting easier.
1: For sure.
0: 마이클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1: He says,
0: Creating a smart home, 스마트 홈을 만드는 것은 has never been easier. 지금보다 쉬웠던 적이 없다. 그러니까 mm-hmm. 훨씬 쉬워졌다는 이야기이고요. Mm-hmm. Smart home devices, 스마트 홈 기기들이 run my lights, 조명도 조절하고 plugs, 플러그들, 그리고 thermostat, 온도 조절 장치, mm-hmm. switches, 이것도 이제 플러그랑 관련 있는 켜는 mm-hmm. 거 말하는 거죠. 스위치를 mm-hmm. 말하고 garage door, 차고 문, security cameras, CCTV들도 다 조절을 한대요. Mm-hmm. It's like living in the future we were promised in the 80s.
1: Yep.
0: 1980년대에 사람들이 그때 되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을 거다고 약속했던 그 미래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살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했네요.
1: All right.
0: Yeah, I think there's a lot more to be done.
1: But yeah, definitely so. In our lifetime, mm-hmm. there's going to be a lot more, right? Mm-hmm.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Hi Megan.
1: Hey Henry.
0: Good to see you.
1: Hi Dern.
0: I'm doing good. Thank you for asking.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technology죠.
1: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echnology.
0: 네, 테크놀로지, 기술 또는 전자기기 등을 가리킬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소개할게요.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0: Technology라는 명사의 형용사 형태가 technological. 강세가 살짝 옮겨갑니다, 뒤쪽으로. 아무래도 한음절 늘어나다 보니까 한 단계 뒤로 갔어요.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us in many ways.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볼 건데요.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조던 씨입니다.
0: 네, 미국 분이죠.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거예요. 그 전에 짧게 요약한 문장 하나 준비했거든요.
1: Alright,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문장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So Jordan said,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0: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하면 우리가 매일 볼 수는 없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는 매일 보이지는 않는 방식으로란 뜻이고요.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에 그런 형태, 매일 보이지는 않는 형태로 영향을 준다고 요약해 줬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y in ways that we don't see every day.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technology that cleans the water, yeah, yeah. but we don't think about it.
1: Clean water, you mean?
0: Yeah.
1: Yeah, yeah, yeah. I thought you were saying cleaning water.
0: Oh, no, yeah. no, no, no.
1: Okay. 그래서 진짜 깨끗한 물을 바로 뭐 yeah.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예전에 비하면 기술 발전으로 이룬 yeah.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어줄 텐데요. 먼저 mm-hmm. 설명이 좀 나옵니다. 자, 다음 줄.
0: Mm-hmm. She says, there's things that are obvious, personal items that we use day to day.
1: 네, there's things, 물론 there are things가 there are.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구어체에서는 there's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things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mm-hmm. 바꿔주지 않는다고 설명드렸었죠. There's things that are obvious.
0: obvious.
1: 네, 눈에 딱 뻔히 보이는 것도 있어요. Personal items that we use day to day.
0: Day to day.
1: Every day.
0: Every day. Daily.
1: Daily, on a daily basis. Mm-hmm. 매일, 날마다를 가리키는 표현들 많아요. 그래서 mm-hmm.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 사용하는 것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 mm-hmm. For example, she says like computers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1: 컴퓨터라든지 딱 보면 기술 발전했구나 알 수 있잖아요. Uh-huh.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지금 이 비디오를 찍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제 휴대폰 같은 거요.
0: Mm-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0: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1: 네. But there are also, 그리고 또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기술 발전도 있는가 하면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매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But, 눈에 보이지 않지만 that really improve society.
0: As a whole.
1: 네.
0: As a whole.
1: 사회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mm-hmm. 향상시켜주고 있는 기술 발전들도 있어요. Mm-hmm. 예를 또 들겠죠?
0: Mm-hmm. And she says,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1: 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팟캐스트를 들어요라고 하면서 어떤 종류, 어떤 카테고리를 말했죠?
0: True crime podcast. 네. So about true. crime.
1: 네. True라는 것 자체가 진정한, a true friend. 그럴 yeah. 때도 true가
0: 쓰이...
1: I wasn't asking.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그럴 때도 true가 쓰이지만
0: yeah.
1: 여기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거를 가리킵니다.
0: Yes, yeah. so in this case, they're actually real crimes. They're not, you know, fantasy or made up, mm-hmm. you know?
1: 그래서 true가 이제 사실에 입각한 거를 가리켜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흔히 그 시험 볼 때나 쪽지 시험에 OX 퀴즈 내잖아요.
0: Right.
1: 그걸 영어로는 OX라고 안 하고
0: We say true false quiz.
1: 네, T하고 F가 붙어 있어요.
0: Mm-hmm.
1: 그러면은 맞다.
0: T.
1: O에 해당되는 거는 T.
0: T.
1: 그다음에
0: F.
1: 틀렸다 하면은 아니다 하면 F를 선택하고
0: mm-hmm.
1: X가 물론 아니에요라고 할 때 당연히 no로 인지가 되지만
0: mm-hmm.
1: 책에서 어떤 뭐 답 표시할 때 꼭 mm-hmm. V뿐만 아니라 X 표시할 때도 있어요.
0: Oh, yeah.
1: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아니다 틀렸다라고 X를 표시하는 것보다는 덜 쓰이다 보니까
0: yes.
1: 주의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X 표시가 될 수 있거든요.
0: Mm-hmm.
1: 그래서 TF가 많이 쓰인다. 그때 true 실제 맞다.
0: Or false.
1: 네, false.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실제 일어났던 범죄에 대한 팟캐스트를 듣는데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범죄 사건들 from 20 or 30 years ago. Mm-hmm. 20, 30년 전의 범죄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0: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2: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0: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1: 그리고 이 팟캐스트 진행자들이 여기서 데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고요.
0: Yep.
1: Talk about certain
0: evidence. Evidence.
1: Can you count evidence?
0: You can have a piece of evidence,
1: 네.
0: but 맞아. evidence in and of itself is not countable.
1: 네. 그래서 one evidence, two evidences라고 no. 하지 않습니다.
0: Piece of evidence.
1: 네. A piece of evidence, two pieces of evidence.
0: Mm-hmm.
1: 그래서 이제 세지 않고요.
0: Mm-hmm.
1: That couldn't

0: be tested back then. 이 30년 전에는 테스트할 수 없었던, 시험할 수 없었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 Oh, so why couldn't it be tested? We know the answer, but let's read.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0: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데 or something like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1: Yeah, just, you know, the technology wasn't good enough.
0: 맞아요. 딱 그 얘기예요. 그때는 yeah.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때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었던 거라든지 right. 테스트할 수 없었던 증거들을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그냥 굳이 생각해 보자면 예를 들어서 small sample sizes, one piece of hair, maybe. Yeah.
1: yeah. Or like a little tiny drop of blood, not yeah. even visible to the eye, but they can find it on a microscope.
0: 네, 그런 거 진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예전에는 충분히 이용될 수 없었는데 이제 yeah. 기술이 발달했겠죠. Mm-hmm. 그래서
1: 진짜.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0: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걸 못했는데 이제는 nowadays 요즘에는 crime technology라고 했어요. 이건 좀 오해할 수 있는 용어인데요.
1: Oh, so the criminals can rob banks better, right? They've got better guns and stuff.
0: Maybe.
1: Right?
0: Not really, actually, no. in this context.
1: No.
0: 이 문맥에서는 crime investigation technology 정도가
1: right.
0: 될 거예요.
1: 그래서 like the technology they use for forensic science, which is the science of like figuring out crimes and DNA and stuff.
0: 네, 요즘에 이제 우리말로도 포렌식이라고 그냥 하던데, 그래서 forensic, 그래서 지금 이 crime scene, 범죄 현장을 yeah. 조사를 하고 지문이 어디에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 기술을 여기서는 그냥 crime technology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has advanced so much.
1: That's true.
0: 정말 많이 발전했습니다.
1: True that. Let's take a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1: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culprits.
0: It's so much easier, 훨씬 쉽습니다, 쉬워졌습니다. To get DNA, DNA 정보, 유전자 정보를 구해서 and match it, 연결시키는 거예요. To
1: possible culprits. Culprit.
0: Possible culprits,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말하죠. Culprit. Culprit, 아까 단어 소개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인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데 어떤 그냥 원인, what was the culprit?
1: Yeah, what was the culprit?
0: Like you have a
1: how did it what was the reason
0: like yeah, what
1: how
0: was
1: did
0: the
1: it
0: reason?
1: turn out
0: 그렇죠 yeah. 어떤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난 거예요
1: yeah so like what was the culprit it was the screw it 네. was loose
0: 그렇죠 그래서 고장의 원인을 가리킬 때도 가볍게 yeah.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누가 그런 거야 who was the culprit 이렇게 가볍게도 쓰는데 이 문맥에서는 말 그대로 진지하게 범인이에요 그래서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과 연결하는 게 훨씬 쉬워졌고요 그것이
1: Lastly, she say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0: 그것이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Get justice라고 하면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범인을 처벌받게 만드는 거죠.
1: Yeah. yeah. So the culprit or the person who committed the crime gets a penalty or punishment.
0: Yeah. They get punished.
1: Yes.
0: Or jail time.
1: They, yeah. yeah. Or 그래서, fine.
0: 네, 그게 이제 get justice죠.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Yes.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er clip once again.
2: Technological advances affect our societies in ways that we don't even think of. There's things that are obvious, personal items that we use day to day, like computers or my phone that I'm using to film this video right now. But there are also other technological advances that we don't see every day, but that really improve society as a whole. For example, I listen to a true crime podcast, and sometimes they talk about crime cases from 20 or 30 years ago, and they talk about certain evidence that couldn't be tested back then because technology wasn't able to test small sample sizes or something like that. But nowadays, crime technology has advanced so much, it's so much easier to get DNA and match it to possible

0: culprits, and that helps people get justice for certain crimes that are committed.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mprove 어떤 것 as a whole 하면은 뭐뭐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다, 향상시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뭐뭐를 못했어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could not 동사 back then 하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들의 우리말 번역 보고 오시죠.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start of the week.
1: Yeah.
0: 한 주 시작입니다.
1: 네.
0: 자, 우리 가정 영어 월요일에는 꼭 해봐야 됩니다.
1: 그렇죠.
0: 자,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제목이 집안 모기와의 전쟁.
1: 아이구야.
0: 어마없어서. 아, 이게 날씨가 더워지거나 하면은
1: 예.
0: 이 모기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1: 아, 제가 정말 올여름 모기 때문에 우리 애기들 얼굴 막
0: 마법소사.
1: 정말 엉망진창이 됐어요.
0: 아, 이상하게 아기들한테 또 많이 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1: 그렇죠. 저도 이제 들은 바가
0: 네.
1: 애기 피가 그렇게 달다.
0: 아, 그것 때문에 모기들이
1: 냄새를 맡고
0: 그걸 안 돼요?
1: 네. 그래서 모기가 제 방엔 없어요. 제 피가 탁한지. 애기 방에서 애기들만 그렇게 물어요.
0: 이쪽은 아니야. 이러면서 가는군요.
1: 똑똑해.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 퇴치법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1: 맞아요.
0: 하여튼 그런 뭔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기 넣어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 거려요.
1: 오.
0: 이제 하고 지나가는 거
1: 그날은
0: 있죠.
1: 잠못 자는
0: 아,
1: 거예요.
0: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1: 잠을 못
0: 소리도
1: 잡니다.
0: 지르고 말도 걸어보고 하지만 이게 됩니까? 안
1: 안
0: 되죠.
1: 되죠.
0: 네.
1: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아니, 그 방충망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1: 네.
0: 닫아도 어디로 들어오더라고요, 꼭.
1: 그게 여러분들 잘 보시면
0: 아하.
1: 방충망 밑에
0: Right.
1: 비가 빠져야 돼서 배수구가 쬐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0: Okay.
1: 거기도 막아줘야 돼요.
0: 아, 제가
1: 예.
0: 그걸 몰랐네요.
1: 아, 그거 모르시는 분들
0: 아, 오늘
1: 많더라고요.
0: 가서 확인을 꼭
1: 꼭
0: 해봐야겠습니다.
1: 해보시고, 거기 또
0: Right.
1: 테이핑 하는 게 있거든요.
0: 아하.
1: 그걸로 딱 막아주셔야 돼요.
0: 전문가시네요.
1: 아, 왜냐면 애기들이 너무 모기에 시달리다 보니까,
0: 아.
1: 아, 제가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0: 오늘 정말 내용도 공감이고, 그
1: 네.
0: 와중에 영어 또 흡수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0: 고맙습니다.
1: 좋습니다. Alright. 자, 여러분들 준비되셨죠? 모기 잡으러 가야 됩니다. Alright. 그럼 함께 모기를 영어로 한번 잡아볼까요? Alright. 슬기롭게 도전!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2: What are you clapping at? Why are you clapping?
1: 모기.
2: Oh, 모기. Mosquito.
1: 모스키토? 응. 모기, around me.
2: Oh, the noise.
1: Yeah.
2: Oh.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Close the window?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아, 닫았죠.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2: Huh?
1: I shut the door. Shut the window.
2: The window?
1: Yeah, window. But some mosquito. Some mosquito.
2: Oh, they came in?
1: Yeah.
2: O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1: 응? Electronic?
2: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1: Fly squatter?
2: You know, the fly squatter. Psh,
1: psh, psh. 우와, 우와.
2: You know?
1: Yeah,
2: you know?
1: I know.
2: It's time to buy one.
1: Oh, hurry up.
2: Okay.
1: Yeah.
2: I'm going to find.
0: 네, 오늘 모기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어휘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4: Didn't you close the window?
3: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4: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1: Oh.
0: 아,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1: 아이고, 진짜. Honey, 일단 출발은 좋네요.
0: 네.
1: Keep buzzing in my ear.
0: Mm-hmm.
1: 야, 여기 모기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0: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1: 아.
0: 자, 제가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도전이 될 걸 알지만
1: 귀에서
0: 써보세요.
1: 네. 모기가 저희 아기가 항상 모기에 관심이 많을 나이라 지금 7살 이러니까 그거를 영어로 어느 순간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요즘에는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단어 같이 배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영어 영상을 저는 이제 좀 많이 틀어주니까
0: 아, that's good.
1: 네, 거기서 막 알아낸 거예요.
0: Okay.
1: 그래서 mosquito.
0: 오.
1: mosquito인데 스펠링 몰라요.
0: Okay. 거의 다 틀립니다.
1: 소리 나는 대로 한번.
0: 아, 틀려도 괜찮아요.
1: Mosquito. 모스키 모기들이니까.
0: 오케이.
1: ES 한번 붙여봐요.
0: 알겠습니다.
1: 가볍게.
0: 알겠습니다. 예. 왠지 여름에 스키 타러 가고 싶네요. 스펠링이.
1: 아, 스키가 있네.
0: 스키가 들어가 있네요.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어디에서요?
1: 귀에서.
0: In my ear. 정답.
1: 아. 큐예요.
0: 네, 그 스키가 아니라 근데 그래도 굿 게스예요. 앞뒤는 거의 맞았기 때문에.
1: 어, 그러네.
0: 그리고 복수인 거. 한 마리면은 당연히 뭐 한 마리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확히 자기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쵸? 몇 마리인지. Alright, so the mosquitoes가 이렇게 한다. So 모기를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mosquito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에 T라고 하는 부분은 모음 사이에 T가 있으면 flap이라고 해서 리을 비슷하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네. mosquito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부드럽게 mosquito 이렇게 하는 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mosquito, mosquito,
1: mosquito, mosquito.
0: 아니, mosquito. 근데 이게 복수형이 있잖아요.
1: 네.
0: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ES를 붙여도 되고요. 그냥 S를 붙여도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근데 저 포함해서 제 주위에서도 보통 보면 ES를 대부분 붙이기는 해요. 근데 S만 붙인다고 이게 원래는 공식적으로 틀린 게 아닙니다.
1: 아, 그렇군요.
0: Okay? Alright, so mosquitoes 복수형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자, 생각난 김에 우리가 좀 짜증나는 벌레들이 뭐 곤충들이 많잖아요.
1: 예.
0: 사실 솔직히. 근데
1: 네.
0: 그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모기일 것 같고요.
1: 맞아요.
0: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파리 일단 해주세요.
1: 파리는 뭐?
0: 얘는 웜업입니다.
1: 예, 너무 잘 알죠.
0: Fly. 자, 그런데 정말 초파리 있잖아요. 어디선가 저 불렀어요? 하고 나오는 친구들.
1: 진짜 여름에 무조건 집에.
0: 거의 같이 산다고 봐야
1: 같이
0: 돼요.
1: 같이 살아요.
0: 아, 맞아요.
1: 예. 초파리는 그럼 이 초가 그 미세하다를 의미하잖아요. 그럼 fly는 fly인데 네. 아주 작은 거니까.
0: 네.
1: 예.
0: 설마?
1: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가 그렇게 막 저기 하진 않아서 저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세미 플라이. 세미 플라이. 왜냐면 우리가 정장도 세미 정장 이러잖아요. 근데 파린 파리인데 약간 세미 파리.
0: 제 생각에는 네. 뭔가 마이크로 이런 거 쓰시려다가 지금 바꾼 것 같기도 한데. 자, 초파리는요. 파리는 일단 플라이 맞습니다.
1: 네? 오?
0: Fruit fly라고.
1: 과일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0: That's right. 그래서 조금만 해도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뭐 bananas, right? 와, 정말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 안
1: 진짜
0: 돼요.
1: 진짜 너무 그 초파리 때문에 여름이 싫어질 정도로.
0: 진짜로요?
1: 바나나만 하나 먹고 탁 나도 거기에 막 엄청 몰려들어요.
0: 어떻게 알고 나 불렀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1: 너무 신기한 게 나는 그게 거기서 알을 깐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건지.
0: 저도 얘네는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태어나나?
1: 그러니까.
0: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1: 진짜 이걸로 우리 2박 3일 떠들 수 있어요.
0: Yes. 네. Okay. So, 우리가 이제 mosquitoes 하고 fly는 기본이고요. 네. fruit fly까지는 알아야 된다라는 게 생각입니다.
1: 네.
0: Okay. 자, 그리고 지금 계속 keep 뭘 한다고 나왔어요?
1: buzzing.
0: buzzing 한다라고 했죠. 자, buzz 한다는 것 자체가 윙윙 대다. 라는 뜻이에요. 그 이런 거 있죠.
1: 네.
0: 근데 꼭 그게 그거는 벌이 될 수도 있고요. 모기가 윙윙 거리는 걸 수도 있고요. 하고
1: 맞아요.
0: 지나가는 그 소리를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는 버즈가 이렇게도 쓰이긴 합니다. 사람들이 와 그거 들었어? 뭐가 새로 나왔대? 웅성웅성 거리는 거 있죠. 소문을 내고 막 웅성거리는 거. 그것도 버즈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서 패턴이 하나 숨어 있죠. 이명적 패턴인데요. 계속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썼을까요?
1: Keep ing인가요?
0: Yes, that's right. So keep ing를 쓰게 되면 계속 반복해서 행동을 한다.
1: 네.
0: 저 여기서는 계속 buzzing을 한다. 좀 멈췄다가 또 왔다가 또 왔다가 이런 느낌. 자 예를 들어서 귀찮게 한다라는 표현 중에요. 제가 조금 비격식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게
1: 네.
0: bug라는 게 있어요.
1: bug. 버그 곤충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오. 그것처럼 뭔가 나를 짜증나게 한다는 아하. 뜻이에요. bug. 그러면 이거 해볼까요? 내 남동생이 계속 나를 버그해. 한마디로 귀찮게 해. 어떻게 할까요?
1: My brother keeps bugging.
0: Bugging me.
1: Bugging me.
0: Brother keeps bugging me.
1: Uh-huh.
0: Right? 자, how about this? 그 전화가 계속 울렸어. 울리는 거 뭐라고 할까요?
1: Bell.
0: 동사로
1: ring.
0: ring. 그러면은 자, 그 전화는 계속 울려가 아니라 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1: The phone keeps ringing.
0: 울렸어. 과거죠.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1: Uh-huh.
0: keep을 과거형으로 해서 계속 그랬다.
1: Uh-huh.
0: Okay? ing는 그대로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1: 네.
0: 시제는 keep에서 바꾸는 거예요. Okay, you guys, 같이 가볼게요. My brother keeps bugging me.
1: My brother keeps bugging me.
0: The phone kept ringing.
1: The phone kept ringing.
0: Alright, so bug는 귀찮게 하는 것, 그리고 ring은 울리는 것 같이 알아두세요.
1: 네.
0: 자, 읽어봅니다.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이랬을 때, 아니, 창문 안 닫았어요?
1: 아이고, 그쵸. 이거부터 물어보게 되죠. Didn't you close the 창문?
0: Right.
1: 창문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0: okay.
1: window 하겠습니다.
0: 심플한 걸로.
1: Yes.
0: Okay. So, close 하지 않았냐? The window를. Very nice.
1: Yeah.
0: 자, 우리 닫는 것을 close라는 동사로 썼습니다. 그쵸?
1: 네.
0: S는 Z 비슷하게 발음을 해서 close가 되는데 자,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들 같이 항상 여러분 교재에 필기해 주세요. 바로 뭐냐면 잠그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1: 잠그다?
0: 네, 이거는 전화기 잠그는 것도 이겼습니다.
1: 전화기를 잠궈요?
0: 그 패스워드를 걸어가지고 잠가놓는 거.
1: 그거는 lock 아닌가요? lock. 네.
0: L-O-C-K. Okay, very nice. 맞습니다. Alright, so again, phone을 lock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1: 네.
0: window를, 뭐 door를 lock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닫는다가 아니라 잠그다. 강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Did you do something? 만약 그랬다면 너 과거에 뭐뭐?
1: 했니?
0: 이거잖아요, 그죠?
1: 네.
0: Did you eat? 뭐, did you take a shower? 근데 오늘은 did가 아니야. 뭐죠?
1: Did가 아니라 didn't you?
0: 확인하는 느낌, 그죠? Right? 뭔가 물어본다는 느낌보다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창문 안 닫았어? 이런 느낌. 뭐 하지 않았어? 라는 느낌을 주려고 일부러 didn't를 한번 써봤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션은 요거를 동사를 좀 많이 바꿔보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0: 너 금은 잠그지 않았니? 어, 저왜 열려 있어? 이러면서 너 금은 잠그지 않았니? 아까 잠그다 했었죠.
1: Didn't you lock the door?
0: 그렇죠. Didn't you lock the door?
1: Yeah.
0: 자, how about this?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방금 뭐라고 하지 않았어? 나 미안해. 나 정신을 못 차렸네. 뭐 이러면서 자, 뭔가를 말하다를 넣어야겠죠. 너
1: 네? 네? 네?
0: 뭔가 말하지 않았어?
1: Didn't you say something?
0: 그러죠. Didn't you say
1: Oh.
0: something? 이렇게
1: Yeah.
0: 확인할 때, 특히나 didn't는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you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didn't she, didn't they
1: 아하.
0: 이렇게 주어도 바꿀 수 있어야겠죠. 중요한 건 동사 원형 온다는 거.
1: 네.
0: Okay, 읽어볼게요. Didn't you lock the door?
1: Didn't you lock the door?
0: Didn't you say something?
1: Didn't you say something?
0: Alright, 본문 갈게요. Didn't you close the window?
1: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자, 다음 문장 보면요.
1: 네.
0: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아유, 아무렴
0: 이러고 온
1: 몰래
0: 거예요.
1: 몰래 들어오고 있어 보기가요? 아무렴.
0: 그렇죠?
1: I did, but I think a few.
0: 네.
1: 가만히 있어봐. 몰래 들어왔다라는 말이 없는데요.
0: 만약에 몰래 들어온 거를 그 동사가 있어요. 근데 그걸
1: 있어요.
0: 모른다면
1: 예. 네.
0: 그냥 아는 한도 내에서 표현은 해야겠죠. 그럼 그냥 들어왔다를 쓰면 되는
1: 아,
0: 거죠.
1: 그렇죠.
0: Right. 만약 모르면.
1: A few, 근데 a few가 몇 마리가 이미 다된 건가요? 몇 마리 모기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a few가 그냥 몇,
0: 그건 좋은 의심입니다.
1: 네,
0: 네.
1: a few, 근데 모스키토 이거 쓰면 끝나요.
0: 그쵸.
1: 나는 몇 마리 모기를 생각해.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일이
0: 맞아요.
1: 커져서, 그러면 그냥 일단은 몰래 들어왔다라는
0: 오케이.
1: 거를, 아, 나 그거 알았는데요? 몰래 들어오는 거 S 하고 N
0: 근데
1: 들어가죠.
0: 정확한 단어를 쓰다 틀리는 것, 뭐, 그거 뭐 하는 것보다
1: 그쵸?
0: 그냥 말이 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1: 그쵸? 몰래 들어오는 것보다 원래
0: 무조건
1: I
0: 맞아야
1: think
0: 된다, 이 생각보다.
1: a few comes인가? comes in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제 생각엔 평소에 몇 마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1: 어,
0: 라고 쓰셨습니다.
1: 예.
0: 네. 그게 아니라 들어온 것 같아요니까
1: 이미
0: 이미 들어왔으니까
1: 왔어요.
0: 사실은
1: came이구나.
0: came이 맞는데
1: 예.
0: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 방금 슬기 씨가 아는 것 같긴 했는데
1: 그죠?
0: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말이 되게 한번 해봤어요.
1: 맞아요.
0: 근데 came이 쓰는 거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진짜 사실 그렇죠. 뭐, 모기가 지금 자고 있나? 이러고 오는 거 아니니까 케이민이
1: 네.
0: 말이 되지만
1: 그죠?
0: 조금 그런 느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말이야
1: 그죠?
0: 이러면서
1: 모기는 꼭 이러고 들어오거든요.
0: 이러고 와요.
1: 예,
0: 오케이.
1: 이러고 들어와요.
0: 자, 바로 sneaked in. 네.
1: 아!
0: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고 슬기 씨도 그렇고 이 단어
1: 네.
0: 아 맞아 맞아 그거 S로 시작하는 그거 맞았어
1: 맞아요.
0: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빌드가 되는 겁니다.
1: 네네.
0: 자, sneak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몰래 움직이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몰래 들어오는 게될 수도 있고 나가는 게될 수도 있고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다른데요. 이 sneak이라고 하는 거 뒤에다가 전치사 뭐 넣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in이 들어갔죠?
1: 예.
0: 그럼 뭐겠어요? 몰래
1: 온 거,
0: 네,
1: 들어온 거.
0: 들어온 거예요.
1: 네네네네.
0: 오케이? 그래서 sneak in 하면 몰래 혹은 살금살금 들어가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컵이 인이랑 똑같은 패턴이네요.
0: 그럼요. 근데 뉘앙스가 조금 더 몰래라는 게 들어가
1: 아하.
0: 있는 거죠.
1: 네.
0: 살금살금.
1: 맞아.
0: Alright. 자, 참고로 이것으로 문장을 만들려면 시제를 바꿀 수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0: 자, sneak하고 과거형이 있고 PP 형태가 있는데 과거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옵션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길게 좀 해놓은 건데요. 아는
1: 왜요?
0: 걸로 한번 해보세요.
1: 여기 있는데요?
0: 아니야. 이렇게.
1: 예,
0: 오케이.
1: 너무 큰
0: 일단
1: 힌트가.
0: 그거 해.
1: 예, sneak.
0: PP는 뭘까요?
1: PP 왜 이렇게 짧아요? 잠깐만요. 그럼 이렇게 짧다라는 것은?
0: 뭔가 변화가 있다?
1: 그쵸.
0: 예.
1: 그러면은 저는 왠지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0: 아, 갔다가 다시
1: sneak, 네,
0: 돌아오는군요.
1: sneak.
0: Alright. 자, 제가 가운데 것을 길게 비운 이유는 이것도 있지만
1: 예.
0: 또 하나가 있기 때문인데, 자,
1: 아.
0: 볼게요. 바로
1: 아, snuck?
0: snuck입니다.
1: 아.

0: sneak하고 PP 형태는 snug이에요. 고정인데 과거형은 sneaked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대로 그냥 snug으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PP 형태에 맞춰서. 그래서 말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맞다. 이건 너무 좀 비격식 느낌이다 하는 사람들 있는데 크게 상관없이 쓰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sneaked, 뭐 snug 이런 식으로 쓰는데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몇 개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 슬기 씨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아주 좋은 의심 같은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a few는 아마 많은 분들이 a few students,
1: 그럴까요?
0: a few cars, right? 명사 앞에 써서 몇 개에라고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1: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근데
1: 어떻게?
0: 그런 뜻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몇 개라는 그 양, 명사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 few는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A
1: 모기
0: few
1: 몇 마리?
0: mosquitoes를 아예 하나로 받아주는 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모기 몇 마리 죽였어. 그럴 때 모기를 안 쓰고 그냥 내가 몇 마리 죽였어. 이럴 수 있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나는 죽였다 몇 마리. 그러면은.
1: I killed a few.
0: That's it. I killed a few. 그러면 a few 무엇인지는 문맥에서 알아내는 겁니다. 자, 이거 해볼게요. 내가 몇명 알아? 누구 필요한 사람이 있어? 나몇명 알아? 그럼 어떡할까요?
1: I know a few.
0: Exactly. I
1: Yes.
0: know a few people. I know a few friends. 기타 등등이 다
1: 생략된
0: 이렇게, 그렇죠. 잡혀
1: 거군요.
0: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killed a few.
1: I killed a few.
0: I know a few.
1: I know a few.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만약에 몇 개, 몇 명의 사람, 이런 것이 아니라, 많은 것, 혹은 많은 사람을 그렇게 짧게 받아주려면 뭐 쓰면 될것 같아요?
1: 오호, 요건 알죠? A few의 반대격인 a lot.
0: Well, that's fine too, but then many.
1: A many?
0: Yeah, right. So, 실제로 얘를 주어로도 써요. 그래서 many think 이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지문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뉴스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Alright, 자, so 여기서는 지금 I did라고 하는 거는 I locked the door, I closed the door, 뭐 the window, I mean 이걸 받아주는
1: 그랬는데,
0: 거죠.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0: There
1: in.
0: you go.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어떻게 결말이
0: 참다.
1: 날지 궁금해요.
0: 계속 윙, 윙 난리 났어요. 더는 못 참아. 전기 모기채 살 때가 왔어요.
1: 이거
0: 이거
1: 아직
0: 해보.
1: 안 사셨어요?
0: 이거 있으세요? 어때요?
1: 저는
0: 저 진짜 궁금해서.
1: 이거를 조금 쓰다가,
0: Does it work?
1: 조금 되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저는 그냥 전기, 모기, 그 기계 있죠.
0: 정말
1: 그거를 그냥
0: 보통
1: 봤어요,
0: 공원에
1: 가운데.
0: 있는 거 아니에요?
1: 얼마나 우리 애기들이
0: 아이고
1: 모기에 피해를 봤으면 제가 그랬겠어요.
0: 고생이 심했겠습니다.
1: 정말 힘들었거든요. That's it. 그건 그거야. It's time to buy. 사야 될 시간이야. On electric something. 전기 모기체네요.
0: 모기채가 나와야겠네요.
1: 전기 모기체? 전기 모기체.
0: 뭐라고
1: 야, 이걸
0: 할까요?
1: 뭐라고 해야 될까요?
0: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1: 왠지 이게 핸들링 하는 거니까. So electric
0: Handle.
1: handle.
0: 오.
1: Electric
0: 네.
1: handle.
0: 상상도 못했던 단어입니다. 자, handle은 손잡이란 뜻이죠. 자, 이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케이?
1: 네. 어?
0: Fly swatter이라는
1: Swatter.
0: 단어가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 한국에서는 보통 파리채라고도 하지만 모기채라고도 많이 하지 않나요? I don't
1: 모기채라는
0: know.
1: 말은 많이는 안 써요.
0: 아, 그래요?
1: 오히려
0: 오히려
1: 파리채 갖고 와,
0: 파리채.
1: 모기
0: 아,
1: 잡게.
0: 그렇군요.
1: 예, 파리채로 모기도 잡아요.
0: 하긴 뭐, 잠깐만. 이거 그거 쓰면 안 돼. 이러진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때그때 용도가 달라지는 건
0: I
1: 아니니까.
0: know, right? 근데 영어에서는 이 모기라는 단어, 내가 모기를 잡더라도 mosquito sweater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fly sweater이라고 쓰게 되고요. 근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나름대로 최신으로 나온 게 되겠죠. 전기를 쓱 하고 잡는 거예요, right?
1: 맞아요.
0: So electric fly sweat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전기 파리채, 전기 모기채 정도가 이제 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0: 이런 면들은 electricity라는 전기라는 명사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거의 형용사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Electric.

0: 자, 근데 그것을 살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1: 네.
0: 이런 식으로, 뭐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1: It's time to.
0: Do something.
1: 네.
0: It's time. 때야. 어떤 때야? To do something. 요새는 by 할 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사만 바꿔주신다면 그 행동을 할 때다. 이런 식으로
1: 아하.
0: 쓸 수가 있겠죠. 예를
1: Yes.
0: 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잠자리에 들 때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1: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o to bed. 바로 갈 시간, right? 자, how about this?
1: Yes.
0: 직업을 얻는 거, get 하는 거, right?
1: 네.
0: So, 취직할 때다. 이러면 어떻게
1: 아하.
0: 할까요?
1: It's time to get a job.
0: It's time to get a job.
1: Yes.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한요 정도에서 끊어주면 되겠죠. 그쵸?
1: 네.
0: 뭐, time 앞에 어라든가 이런 거안 넣어요. 자, it's time to go to bed.
1: It's time to go to bed.
0: It's time to get a job.
1: It's time to get a job.
0: Alright. So, 그리고 참고로, that's it. 이거는
1: 예.
0: 이제 거기까지야. 나더 이상 못 참아. You know, that's enough.
1: Yeah.
0: 정도의
1: Yes.
0: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1: Ye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eater.
0: Alright, very,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여보,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1: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0: Alright? 닫았는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1: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2: Didn't you close the window? Didn't you close the window?
0: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2: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Ibyeongjak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계속 뭔가를 하는 거. Keep ing. 자,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전화가 계속 울렸어. 그 전화가 계속 울렸다. 과거로.
1: The phone kept ringing.
0: 그렇죠. 두 번째, 내 남동생이 계속 날 버그해. 귀찮게 해.
1: My brother keep bugging
0: 근데 keep이 아니라 keeps.
1: keeps.
0: 왜냐면
1: 아,
0: 3인칭 단수니까. It's okay.
1: 맞네요.
0: 자, 세 번째. 모기들이라고 할게요. 그
1: 네.
0: 모기들이 계속 귀에서 윙윙거려요. 저의 귀에서.
1: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0: Ear,
1: ear.
0: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The phone kept ringing. My brother keeps bugging me.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자, 다음은요. A few. 자, 가봅니다. 내가 몇명 알아? 내가 몇명 알아?
1: I know a few.
0: I know a few. 내가 몇 마리 죽였어?
1: I killed a few.
0: I killed a few. 자, 그런데 몇 마리가 몰래 들어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일단 어떻게 해요? But,
1: But I think
0: 몇 마리가 몰래 들어왔다.
1: a few sneaked in.
0: 그렇죠. 자, 읽어볼게요. I know a few. I killed a few.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네.

0: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Honey,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3: Didn't you close the window?
2: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3: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watter.
0: 미션 해결할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하니, the mosquitoes keep buzzing in my ear.
5: Didn't you close the window?
4: I did, but I think a few sneaked in.
5: Ah, that's it. It's time to buy an electric fly squatter.
4: Oh, okay, okay.
5: We have one of those. Yeah, that'll be good.
0: Ah,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너 선크림 발랐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id you put on sunscreen?
0: There you go. Did you put on sunscreen? Mm-hmm.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4: 네.
0: A few라는 것을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내가 몇 개 가져왔어.
4: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도전해 주세요.
4: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인데요.
1: 그쵸.
0: 어떻게 보면 모기, 우리 사실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1: 아, 재밌네요.
0: 오늘은 가정에서 벌어진 모기가 아닙니다.
1: 오, 그럼 어디요?
0: 캠핑장.
1: 캠핑장 모기는 또 세요.
0: 어, 너 강력합니까?
1: 왜냐면은 캠핑장이 보통 이렇게 산 주변에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경우가 많아서 산모기는 또 되게
0: 아 약간 와일드하군요.
1: 아, 맞아요.
0: 아 제가 캠핑을 다녀보질 않아가지고
1: 네.
0: 그 밖에서 어떤 느낌일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 그 친구들이 굉장히 강력하군요.
1: 항상 밖에서 그 산 주변에서 모기에 물리면은 그 물린 그 부위가 엄청 크게 보호르던데요.
0: 아,
1: 저의
0: 집에
1: 경우.
0: 있는 것보다 훨씬
1: 네.
0: 더
1: 달라요. 스케일이 달라요.
0: 강력한 느낌으로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 모기와의 전쟁.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들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왜?
0: 그죠? 긍정적인 마인셋이에요.
1: 아, 그쵸, 그쵸, 그쵸.
0: 예,
1: 아니, 생각은
0: 뭔가.
1: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진짜 헌혈이 아니라 모기한테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헌혈할 이유는
0: 그냥
1: 없으니까.
0: 아예 자포자기한 거예요.
1: 그래요,
0: 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 아니,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아유!
1: 아, 진짜
0: 이런 느낌.
1: 신기해.
0: 그렇죠.
1: 저도 그 생각 많이 한적
0: 이게
1: 있거든요.
0: 또, 근데 그 진화적으로요. 그게 일부러 그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얼핏 들은 건데요. 가렵게 함으로써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조심을 뭐 인식하게 했다. 뭐 근데 그 정확한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하네요.
1: 네네네. 그런 말도 있나 보죠.
0: 있다. 그렇죠. 자, 목이 물린데 이런 것도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래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Doggone!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어? 텐트?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안에 모기 진짜 많아. 맞아. 나도 여기 물린 것 같은데. 근데 뭐.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What?
0: 헌혈, 헌혈,
1: 헌혈?
0: 헌혈, 헌혈. Blood share, blood share with mosquitoes. It's okay.
1: It's okay.
0: Mosquito alive. Okay. Keep it up, mosquito. Right?
1: What? Oh.
0: 근데 그 모기 물린 데는 왜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어?
0: 어? 그 모기 응. 간질간질. Why?
1: What?
0: Why?
1: Oh,
0: Why?
1: why?
0: 모기 Why? Itchy, itchy.
1: Why is it bite? Oh, why is it itchy?
0: Oh.
1: 아,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Between your toes?
1: between my toes.
0: 그거 진짜 가려운데 어떡해. 나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겠다.
2: 네, 어제와 마찬가지로
0: 네.
2: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어휘 많이 가져가실 거예요.
0: 좋습니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지금 오늘은 나와 있어요.
0: 그쵸?
2: 근데 텐트 안에 모기가 엄청 많아. 그러니까 미리 이게 뭔가 했어야, 잠갔어야 되는데.
0: 아니면 이렇게 뭐 달팽이 집 같은 모기 향 있죠?
2: 맞아요, 맞아요.
0: 그거를 위험하지 않는 소리에서 피워놔야 돼요.
2: 미리 해놔야 돼요.
0: 맞습니다.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오.
0: 텐트 안이니까요.
2: 네.
0: 안쪽에. So 그러면 텐트를 써볼까요? 이거
2: 네.
0: 맞죠?
2: 제 생각에는 오늘 이거 비워뒀으면
0: 네.
2: 그 사이에 이렇게 익히진 못했을 거기 때문에
0: 너무 감사해요.
2: 아우 천만입니다.
0: 이렇게 배려심
2: 천만에요.
0: 많은 선생님과 우리 함께 영어를 배우니 얼마나 우리가 쭉쭉 늘어요. 그죠?
2: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요? 기운이? 네.
0: 무슨 말씀이세요?
2: 자, T-E-N-T, tent 정답 맞습니다.
0: Yeah.
2: Alright. 자, 지금 보면 텐트의 어디에 모기가 많은 거예요?
0: 텐트 안쪽에요.
2: 그렇죠.
0: 네.
2: 그래서 강조하려고 뭘 썼죠?
0: Inside.
2: Inside. 오케이. Okay. 안쪽 면인 거예요. Inside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안쪽을 얘기를 할 때 둘 다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그리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in을 더 많이 써요.
0: 네.
2: 짧잖아요. 근데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거나 막 짜증났을 때,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아?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는 inside가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0: 아.
2: Do you understand?
0: Yes.
2: Right. So in the tent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랜만에 기본적인 거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0: 네.
2: 많은 mosquitoes들이 텐트 안에 있다죠?
0: 있다.
2: 뭐가 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0: There are.
2: There is or there are.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ere는 해석하지 않아요. 거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0: 그쵸?
2: 그냥 있답니다. Alright? 근데 우리가 익숙한 게 there is 단수명사.
0: 네.
2: 이렇게 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0: 네.
2: 뭐 예를 들어서 there's a dog in the room.
0: 예.
2: 이런 식으로 한 마리 얘기를 하는 거에는 익숙하지만 이렇게 복수 형태로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상하게 입영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So 그럴 때는 is가 아니라
0: are.
2: There are 뭐뭐들.
0: 예.
2: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어떤 프로그램 같은데 서머 캠프나 이런 데 보면 액티비티들이 많잖아요.
0: 그렇죠. 재밌어요.
2: 네, 활동하는 거. 그래서 아, 엄청 많은 그런 액티비티들이 있어.
0: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2: 그렇죠.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right? 이렇게 복수형으로 쓸 수 있겠고요.
0: 네.
2: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들판이라고 할 때 field를 씁니다.
0: Field.
2: Alright. 그래서 그 field에 말들이 있다.
0: 예.
2: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들판에라고 할 때 in the field라고
0: in
2: 쓰거든요.
0: Field.
2: 그러면은 어떻게 쓸까요?
0: There are
2: 말들.
0: Horses.
2: 그렇죠.
0: In the field.
2: In the field. Alright. So 중요한 거 복수로 쓸 때는 is 아니라 다시 한번
0: are
2: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복수를 얘기할 때 가끔가다 is를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0: 네.
2: 이게 이제 회화체 구어체에서는 좀 flexible하게 쓰기도 해요. 융통성 있게.
0: 예.
2: 하지만 우리는 맞춰주기.
0: 네.
2: 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0: There are so many activities.
2: Oh,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0: There are horses in the field.
2: Alright, 자, 질문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Yeah.
2: 있잖아, 거기 고양이들이 많아? 자, 많은 고양이들이 있니?

0: 그리고 거기에는 마지막에 붙이면 돼요. 자,
1: 아.
0: 질문이죠, 지금.
1: 예.
0: 어떻게 할것 같아요?
1: Are there so many cats in there?
0: 그냥 there
1: There?
0: 하시면 돼요. Are there
1: 오.
0: many cats there? 이렇게 하면
1: 오.
0: 됩니다.
1: 대우가 두번 들어가니까 뭔가
0: 좀
1: 이상해요.
0: 어색하죠, 그렇죠?
1: 예.
0: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긴 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있다라고 할 때는 there are, there is를 쓰는데
1: 네.
0: 있니? 이렇게 물어볼 때는 is there, are there? 이
1: 에헤이.
0: 두 개를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순을.
1: 네.
0: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는 항상 여러분 마지막에 there.
1: There.
0: 저건 정말 거기에란 뜻이에요.
1: 그쵸.
0: 오케이?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Righ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근데 상대방은
1: 네.
0: 우리의 미션이죠. 굉장히 쿨합니다. 뭐 헌혈 좀 해도 되지 뭐. 그러니까 괜찮지 뭐. 그 많이 온 거예요. 캠핑에
1: 그쵸.
0: 와서 익숙한
1: 예.
0: 거죠.
1: 이 정도 모기는 감수해야지. 캠핑 와서. 약간 이런 마인드.
0: 이게 또 하나의 그거야. 막
1: 아,
0: 이러면서
1: 캠핑.
0: 이거 또
1: 그죠,
0: 경험이야.
1: 그죠. I don't mind. 나는 뭐 신경 안 써. A little blood. 약간의 피. 피를 주는 건가? 그죠?
0: 그러니까 이게 의역을 제가 한 거예요. 굉장히 의역했어요.
1: 에.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이거는 직역을 하면요. 뭐 피를 좀 이렇게
1: 쉐어해도.
0: 하는 거,
1: 아.
0: 뭔가 주는 거, 그런 거나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1: 왠지 이거 뒤에 동사 원형.
0: 오케이.
1: I don't mind share a little blood.
0: 지금 느낌이 막 그림이 그려져요.
1: 네, 피 공유하는 거.
0: 이거 모기한테 어떻게 좀 하나
1: 두량?
0: 드릴까요?
1: 두량 알아.
0: 드릴까요? 어떻게 같이 좀 이런 느낌인데,
1: 피
0: 자,
1: 1ml에 5,000원 드려요.
0: 그렇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의역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슬기 씨도
1: 네.
0: 힘들었을 거예요. 자, 제가 사용한 건
1: 네.
0: 기증하는 거였습니다.
1: 아,
0: 헌혈 한마디로
1: 헌혈이란
0: 진짜 말 그대로.
1: 말을.
0: 그래서
1: 아.
0: 저는 donate이라는 동사를 쓸 거예요. 근데 모양이 조금 ing가 들어가긴 했죠. 근데
1: I don't mind 다음에 ing였나 보다.
0: Yes,
1: 아.
0: donate이라는 동사 들어보셨어요?
1: 들어봤어요. 예.
0: donate이라고 하는 건 여기선 피니까 헌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증하다 이런 식으로도 되고 돈도 donate를 할 수가 있죠.
1: 그쵸.
0: donate 그러면은 기부하다가 되겠습니다.
1: 근데 사실 donate란 동사보다는 아마 많은 분들이 donation은
0: donation,
1: 그거는 익숙하실 것
0: 기부금
1: 같아요.
0: 같은 거. Right.
1: 네.
0: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단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의도로 뭔가를 나누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할때쓸 수가 있겠죠.
1: 네.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뒤에 blood가 나왔는데요.
1: 예.
0: blood가 뭐예요? blood.
1: 피.
0: 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저 실수 엄청 많이 본 게, 피는 blood인데, 피를 흘리다란 동사가 있습니다. 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네.
1: bleed 아닌가요?
0: 뭘까요? bleed.
1: bleed.
0: 볼게요.
1: bleed. 오,
0: 맞습니다.
1: 맞네요.
0: 이두 개를 반대로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1: 아.
0: 블러드로 동사를 막 하려고 하시거나 이런 케이스 많아요.
1: 저도 사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이게 그거 아닌가요? 했을 것 같아요.
0: Right.
1: 예.
0: 제가 아마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지 않았으면
1: 오!
0: 블리든가
1: 몰랐을 것
0: 블러든가
1: 같아.
0: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명사, 얘는 딱 봐도
1: 동사.
0: 동사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 패턴. 아마 이거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최초 수준일 거예요. Right.
1: 어렵잖아요.
0: 근데 아마 원어민들이 하는 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1: 네.
0: 상대방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 저 괜찮아요. 저뭐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때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뭔가를 꺼리거나 신경
1: 네.
0: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나, donating 하는 거, 나뭐 별로 신경 안 써. 뭐 괜찮, 꺼리지 않아. 이게 의역이 되면서 괜찮아. 이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바꾼 건 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1: 그쵸.
0: 나는 이 행동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왜냐면 마인드가 계속 마음에 담고 있고 신경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 그런 거안 한다. 의역돼서 ing도 괜찮아요. 이런 정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게 그 말이네요, 정말.
0: 맞아요. 그런데 왜 의역을 제가 잘안 쓰냐면은
1: 예.
0: 이 I don't mind 이거를 의역을 해서 괜찮아 이래버리면 나중에 상대방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Do you mind 어쩌고 이렇게 했을 때
1: 아,
0: yes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1: 헷갈린다.
0: 그러나? 이게 헷갈려요.
1: 아, 네.
0: 제가 진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역으로 느껴주세요. 아,
1: 예.
0: mind 하는 게 이렇게 꺼리는 느낌이구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기다리는 거안 꺼려요. 저안 꺼려요. 기다리는 거.
1: I don't mind waiting.
0: 그렇죠. I don't mind waiting. 누군가 물어봤겠죠. 뭐, Do you mind waiting? 뭐 이런
1: 그쵸,
0: 식으로, right?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저 그거 공유하는 거 꺼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음식 같은 게 있어요.

0: 근데 같이 좀 이렇게 먹는 거 어때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나도 내 거를 같이 공유할 테니까 당신 것도 좀
1: 오,
0: 공유 이렇게 해서
1: 무조건
0: 약간
1: 음식은 그렇게 먹어야
0: 살짝
1: 돼요.
0: 짬뽕과 짜장면의 느낌?
1: 그 짬짜면으로 시키기 조금 애매
0: 애매할 수 있거든요.
1: 속상하니까 너
0: 속상.
1: 짬뽕 나 짜장 이렇게 해갖고
0: That's
1: 맞는
0: right.
1: 게 정겨워요.
0: 저는
1: 네.
0: 꺼리지 않는데요. 그거를 공유하는 거.
1: I don't mind sharing it.
0: 그렇죠.
1: 응.
0: I don't mind sharing it. You can take
1: 음흠.
0: some. 이런 식으로, right?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0: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직역 느낌으로 가주세요. 오케이?
1: 네.
0: Okay? 자, 한번 가볼게요. Oh, I don't mind waiting.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sharing it.
1: I don't mind sharing it.
0: 아, 그런 거 꺼리지 않는다. 자,
1: Yes.
0: 그리고 제가 방금 살짝 해보긴 했지만, 질문형을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밖에서 기다리시면 꺼릴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1: 불편하실까요?
0: 그런 거
1: 약간 이런
0: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1: 느낌.
0: 예를 들어서, 밖에 택시가 오는데
1: 아,
0: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1: 그쵸.
0: 당신은 꺼리나요? 그럼 일단 어떻게 할까요? Do you mind 밖에서 기다리는 거?
1: Do you mind waiting outside?
0: 그렇죠. Do you
1: 오.
0: mind waiting outside? 괜찮죠?
1: 네네.
0: 원어민들이 엄청나게 예의 있게 많이 쓰는 표현이
1: 오,
0: 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직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Do you mind waiting outside를 의역을 했다고 칠게요.
1: 네.
0: 밖에서 기다리셔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의역을
1: 오,
0: 했어요.
1: 그쵸?
0: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려고
1: 예.
0: yes. 이거는 뭘까요?
1: 난 꺼려요.
0: 꺼려요. 저안
1: 예.
0: 기다릴 거예요.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You know what I
1: 우와.
0: mean?
1: 그
0: So,
1: 대답을 그러면은 반대로 해야지 긍정이군요.
0: 그러니까 반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1: 예.
0: 그냥 받아들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는 직역으로 꺼리다라는 거 알았으니까 꺼리실까요? 이러면 no.
1: No, it's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okay.
0: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의역으로 억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Oh,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0: 네, 자, 다음은요.
1: 네.
0: 아, 그런데 왜 목이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그쵸. 이게 가끔 궁금할 때가
0: 이렇게
1: 있어요.
0: 손톱으로 이렇게 막 십자도
1: 십자가.
0: 긋고 뭐 난리
1: 예,
0: 나잖아요.
1: 침
0: 예. 아, 다
1: 바르고.
0: 그렇죠? 아, 저만
1: 예.
0: 그런 거 아니군요.
1: 다 똑같아. 만국공통일걸요?
0: 맞아요.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가려워? 그쵸?
0: 이것을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1: 예. 자, 왜 이렇게 목이 물린 거는 가려울까? 그쵸? 그건데.
0: 가려운 거를 아시는 분 거의 못 보긴
1: 막
0: 했는데
1: 그건데. 아, 그거 막.
0: 스크래치?
1: 아니,
0: 스크래치 아니에요?
1: 스크래치는 상처예요. 상처.
0: 오케이.
1: 예, 스크래치는 예, 상처고 제가 이 정도 알거든요. 이거 알거든요.
0: 저 약간 충격적입니다.
1: 뭐
0: 아,
1: 이런 느낌.
0: 충격적인 일 뻔했습니다. 말을 바꿀게요.
1: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생긴 거 없어 봤는데.
0: 맞아요. 어디서 보긴 한것 같은데.
1: 어깨 너머로.
0: Alright, 자
1: 예.
0: 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아니구나.
0: 자,
1: 이거.
0: 정답은 itchy. 와, 그래도 저 IT 갔을 때 대박 이랬어요.
1: 어디서 봤거든요, 제가.
0: 근데 이렇게 조금씩 가는 거예요. 아,
1: 예.
0: 네, 슬기 씨. 좋습니다.
1: 예.
0: 자, itchy가 itchy, 이게 가려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1: 예.
0: 얘는 형용사이면서 강세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1: 오?
0: itch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itch 이게 아니에요.
1: 으?
0: 오케이? itchy, itchy
1: 오?
0: 이런 느낌 봐야 돼요. 왜냐면
1: 오.
0: itch 이래 버리면 y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건 동사가 돼 버리기 때문에
1: 아.
0: 자, 여러분들 강세 안 줘 볼게요.
1: 예?
0: itchy, 어, itchy.
1: 이치. 이치.
0: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mosquito bites들이라고 했는데
1: 네.
0: 이 mosquito bite 자체가 이게 왠지 bite가 물다란 동사잖아요.
1: 그거 아니었어요?
0: 근데 얘는 명사입니다. 네.
1: 아.
0: 그래서 a mosquito bite 하면 하나겠죠.
1: 예.
0: 그렇게 하면은 모기에게 물린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뿅된 거.
1: 아.
0: 그리고 복수 여러 개다. 그럼 복수로 mosquito bites.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렇죠?
1: 예, 예, right. 예, 예.
0: So mosquito bites들을 왜 so easy 해라고 했고요. 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형용사 앞에 지금

0: each 앞에 뭐 붙었어요?
1: So.
0: So. 자, 이것은 뭔가 정도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죠.
1: 네.
0: 하지만 무조건 부정적인 느낌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so 형용사 엄청나게 each하다 혹은 이렇게나 그렇게나 뭐뭐하다 해서
1: 네.
0: 뭔가 좀 정도를 높여주는 느낌인 거예요. 왜 그렇게나 이치한 거야?
1: Ye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왜 이 안에 그렇게나 이렇게나 더운 거야? 자, 왜 이 안에 그렇게나 더운 거야? Is it 해야 되죠. 왜냐면은
1: 에이.
0: 날씨를 얘기를 하고 뭐 온도를 얘기를 하니까.
1: Why is it?
0: 엄청 덥대요.
1: So hot.
0: 이 안에. In?
1: Inside.
0: In here. Right. 그러면 why is it so hot in here?
1: Oh.
0: Why is it so hot in here? So 여기서 역할, so라고 하는 건 정도가 좀 올라간 거예요.
1: 그쵸.
0: 그래서 뭐 엄청, 뭐 이렇게나 그렇게나 라는 느낌. 자, 이걸 볼게요. 왜 그는 그렇게나 화가 나 있는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화난 거 뭐 쓸까요?
1: Upset?
0: 뭐 아무거나 원하시는 거 써도 돼요.
1: Mad?
0: 오케이.
1: Yeah. Why is he so mad?
0: 그래서 why is he so mad? 그렇게나 이렇게나 엄청 이런 느낌?
1: Yeah.
0: 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Why is it so hot in here?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Why is he so mad?
1: Why is it so mad?
0: Alright, 자, 이것도 가볼게요.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Alright,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And that is...
1: No.
0: 안 돼. 모기가 방금 내 발가락 사이를 물었어.
1: 아, 큰일 났다.
0: 최악인 것 같아.
1: 이거는 정말...
0: 와...
1: 와... 이게 조금 보기 안 좋거든요, 거기 긁는 게.
0: 그쵸, 그쵸. 그, 이, 거기까지 가기도 힘들어요.
1: 그러니까요.
0: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이제 배가 저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1: 아, 그렇군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발가락.
0: 발가락은 뭐죠, 우리?
1: finger가 손가락인데요?
0: 그쵸.
1: 발가락은 뭐죠?
0: 그, 진짜로 finger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1: 핑거를
0: 발가락 잠깐만 생각이 왜 안 나지? 이럴 때
1: 있죠. foot이랑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핸드랑 핑거랑 다른 것처럼.
0: That's right.
1: foot. 오, 와 발가락은 너무.
0: 자, 저기 뭐야 금요일 다음에 무슨 요일인지.
1: Saturday.
0: 우리 말로 무슨 요일이죠?
1: 토요일.
0: 자, 힌트 드렸습니다.
1: 토요일이 왜 힌트예요? 토요일이요? 토. My toe!
0: 애매하게 기억날 때 힌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정답.
1: 아, toes.
0: 네, toes. It's okay.
1: 예.
0: 자, 일단은 T-O-E 자체가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마 알고 계셔도 아, 맞다, 내가 왜 기억 못했지? 이럴 수 있어요. 반복, 아직 노출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1: 네, okay? 네.
0: So, toe. 발가락, 이거는 이제 finger랑 똑같이 쓰시면 안 됩니다.
1: Yeah.
0: 자, 그리고 당연히 발가락 두 개 사이에 물었기 때문에 복수형으로 toes를 썼겠죠. 자, 여기서 지금 과거형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bite. 얘가 아까 전에는 mosquito bite가 물린 곳이라고 했었죠.
1: 네.
0: 그 물린 데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물다라는 동사를 쓴 거예요. 방금 물었다라고 얘기가 나온 거죠.
1: Yeah.
0: 그래서 우리가 bite 현재형,
1: 예.
0: 그리고 과거형도 뭐 있긴 하지만 PP 형태까지 한번 여러분 교재에 정리해볼게요.
1: Bite, bit, bit 아니에요? Bite, bit, bit.
0: Bite, bit, bit. 오케이, 오.
1: Yeah.
0: 평소에 보통 이 길이 많이 보시던데 오늘은 약간 좀...
1: 그러네요. 잠깐만요. 아.
0: 그렇죠. Bite, bit, bitten.
1: 간과했네요.
0: Right. PP
1: 네.
0: 형태로는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이 모기가... 쏘는 게 아니래요. 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입이래요. 그래서 그걸로 문대요, 이렇게.
1: 어머머머머머.
0: 충격적이죠.
1: 진짜 싫어요.
0: 아, 너무 싫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1: 너무 싫어요.
0: 상상해 보세요. 아, 그래서 바이트인 겁니다.
1: 모기는 그냥 아예 그냥 주변에 없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너무 무서워요.
1: 에이.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So a mosquito 한 마리가 just bit me, 나를 바이트 했잖아요. 근데 내 토스 사이에라고 했는데. between이라고 하는 게 뭐뭐?
1: 사이.
0: 사이에. 그래서 between이라고 하는 건 between A and B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1: 네.
0: 아니면 between 어떤 복수 명사 이런 게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0: Alright.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를 쓰게 되면 뭐뭐 사이에. 내 발가락들 사이인
1: 사이에.
0: 거죠. 그렇죠? 자, so for example, 내 손가락 사이에

0: 너와 내 사이의 일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건 그냥 앞에 this is만 넣어주면 돼요. 이건 너와 내 사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That's it. This is between you and me. 이거는 진짜 영어에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만 알고 있는 거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1: 비밀 이야기할 때.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alright? 이렇게 또 이왕이면 표현 알아도 줘도 나쁘지 않겠죠?
1: Yes.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1: It bit me between my fingers.
0: This is between you and me.
1: This is between you and me.
0: 본문 갈게요.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Alright, 또 동영상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Alrigh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So itchy,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2: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네, 직역으로 해서 I don't mind doing something. 나 꺼리지 않는다.
1: 오케이.
0: 가보겠습니다. 나 기다리는 거안 꺼려. 뭐 기다려도 괜찮아 정도가 되겠죠?
1: I don't mind waiting.
0: I don't mind waiting. 나 그걸 나눠 먹는 거안 꺼려. 한마디로 뭐 나눠 먹어도 괜찮다.
1: I don't mind sharing it.
0: I don't mind sharing it.
1: Yep.
0: 헌혈 좀 해도 괜찮지 뭐. 그러니까 나는 꺼리지 않는데요. 약간의 피를 헌혈하는 거.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I don't mind waiting. I don't mind sharing it.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다음은요. So 형용사. 그렇게나 뭐 이렇게나 뭐한. 자 갈게요. 그는 왜 그렇게 화가 났어? 화나 있니?
1: Why is he so
0: So
1: mad?
0: mad. 이 안이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주어를 is로 잡아야죠.
1: Why is it so hot in here?
0: You got it. 그런데 왜 모기 물린 데는 그렇게 가려운 거야? 자, 모기 물린 곳은 mosquito bites, 그리고 itchy가 가려운 거죠. But why?
1: But why are mosquito bites
0: So
1: so itchy?
0: 그렇죠. 읽어보겠습니다. Why is he so mad? Why is it so hot in here?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네,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4: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3: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there are so many mosquitoes inside the tent.
1: I don't mind donating a little blood. But why are mosquito bites so itchy?
0: No, a mosquito just bit me between my toes.
1: Oh,
0: did she?
1: Are you okay?
2: Oh, great job, you guys.
3: 놀랐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내가 몇 개 가져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brought a few.
2: I brought a few. A few 자체가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3: 네.
2: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인데요.
3: 네.
2: I don't mind ing.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직역을 드릴 거예요. 의역 버전 아닙니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난 마유랑이라는 거 안 꺼려. 그러니까 의역을 하면 아 뭐 이럴 수 있어 괜찮아 이 정도가 되겠죠.
3: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쓰기 유형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토픽 시험에서 쓰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높은 급수를 따기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기를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유형 15에 대해서 자료 분석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유형은 53번에 해당하는 유형이고요. 보통 3급에서 4급 정도의 수준의 문항들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프나 표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내용을 주어진 분량 내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유형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주제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주제, 특히 그 주제를 설명하기 위한 그래프나 도표, 그리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그 정보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은 200자에서 300자를 꼭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유형을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원고지 작성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고, 또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53번에 해당하는 문제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 같은 유형의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수에 대한 자료이다.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 자,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단,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머리에 넣어두고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 먼저 이 그림에 제시된 자료를 봐야 하는데요. 이 제시된 자료는 크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여러분, 반려동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사실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사람들이 그 동물을 잘 길러주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새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가 정말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다음, 양육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요세 가지 자료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은 여기 조사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조사 기관이 어디인지 그것은 반드시 첫 번째에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그리고 세 번째 자료들을 모두 빠짐없이 써야 한다라고 하는 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 이 그림 먼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과제를 첫 번째로 주자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 변화 그래프를 확인해 보는 것이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도,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인지 여러분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는지 혹은 감소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대부분 증가세, 그러니까 그래프가 올라가는
증가하다를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의 형태들이 많이 제시가 될 텐데, 그런데 이 400만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740만까지 변화가 되었고, 또이 그래프는 뭐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또 급격히 증가한 모습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과제 1에 해당하는 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러분, 어떤 것에 따르면이라고 하는 에 따르면, 요 표현은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첫 번째에서 표에 따르면, 그래프에 따르면, 혹은 그 기관에 따르면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조사했는 한 결과인지를 앞에다 써주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수는 2015년 400만 가구에서 2023년 740만 가구로 크게 증가했다라는 부분 반드시 써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첫 번째 그림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보시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 원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1인 가구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정서적인 안정과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원인이 나타났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분 빠짐없이 써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정서적 안정 및 외로움 해소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이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1인 가구 증가, 정서적 안정과 외로움 해소라고만 쓰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내용을 이렇게 풍부하게 좀 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뒤에 이렇게 짧게 나온 내용을 조금 더 길게 하나의 어떤 문장으로 혹은 하나, 뭐,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는요. 반려동물 양육 증가에 따른 사회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성장했고, 그다음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증대, 그러니까 높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의 내용을 다시 문장으로 우리가 옮겨보면,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여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시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경향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으로 써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호 인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라는 형식으로 이세 가지의 내용을 문장으로 풀어서 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 쉼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 쉼표,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가 바로 변화로 나타났다. 이렇게 짧게 그대로 옮겨 쓰는 것은 오히려 감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앞뒤로 연결하고 또 비슷한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로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과제 1, 과제 2, 과제 3을 문장으로 써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직접 작성한다면 이런 형식으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소리 내서 읽는 것은 쓰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기억력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생각했던 부분이 어디에서 좀 틀렸었는지 그런 분들 같이 체크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지 에 따르면 과 같은 형식으로 쓸수 있다. 자, 그리고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수는 2015년.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숫자 두 개를 같이 쓰는 경우는 원고지 하나에, 한 칸에 두 개를 쓸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00만 가구에서 2023년 740만 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의 변화는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정서적 안정 및 외로움 해소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다. 자,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변화하여 반려동물을 단순한 동물이 아닌 가족으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 그다음에 이로 인해, 자, 여러분, 이러한 접속사를 하는 부분들, 접속하는 표현들, 그러니까 앞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표현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크게 증대되었다. 라고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과제 1, 과제 2, 과제 3에 대해서 모든 정보들을 쓰는데, 이 문제는 200자에서 300자로 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200자와 300자를 모두 다 채우는 것이 감점 요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분량을 여러분들이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 세 번째 과제에 대한 내용을 이런 분량으로 나누어서 쓰겠다라는 것을 먼저 계획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자세하게 문장을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과제 1, 과제 2, 과제 3을 따로따로 문단으로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하나의 문단으로 이어서 쓰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우리 그래프 한번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료가 그래프나 도표나 이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 53번 문제는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제시되는 자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래프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항상 이렇게 글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형식들이 모여서 자료들로 제시가 된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SNS 사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고 또 글의 제목은 쓰지 마시오라는 우리가 지시문을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SNS를 사용하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1위부터 4위까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위부터 4위까지 관련된 자료가 나왔다면 1위는 당연히 써줘야겠죠? 그리고 2위는 무엇이었고, 3위는 무엇이었고, 4위. 이렇게 뭐 많은 그 순서가 나오게 되면 뭐 중간에 있는 것들은 조금 빼도 괜찮지만 이렇게 1위는 가장 많은 뭐 흥미로운 콘텐츠 시청. 그 뒤를 이어서 2위는 무엇이었고, 그리고 4위, 뭐, 3위 정도, 왜냐하면 4위는 기타이기 때문에 한 3위 정도 우리가 그 글에다가 좀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SNS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퍼센트가 나오는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 순서는 어떤 것들인지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하고요. 세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이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자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SNS 사용 목적이었고요. 1위부터 4위까지가 제시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프에 따르면, 자, 우리가 그림에서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게뭐 조사 기관이 있는지였는데, 이 자료는 조사 기관이 따로 제시되지 않은 형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NS 사용 목적으로, 자, 이런 제목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흥미로운 콘텐츠 시청이 1위를 차지하다. 여러분, 차지하다. 네, 1위를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차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타낼 때에 그 뒤를 이어라는 표현 쓸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친구와의 소통이 2위, 자기 표현이 3위의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표현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는요, SNS 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도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이 무엇인가 그 비율을 확인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먼저 SNS 사용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에 여러분 그대로 제목을 앞에다가 쓴것 확인하실 수 있지요. 그 다음, 응답자의 52%가 여러분, 시간 낭비라고 답했으며, 답하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뭐, 응답하다라는 표현도 같이 쓸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뭐, 52%가 시간 낭비라고 나타났으며라는 표현들도 우리가 바꿔서는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0%는 심리적 의존 및 중독을 주요 문제라고 답했다. 여기도 문제라고 답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18%는 거짓 정보라고 응답했다. 여기는 조금 응답했다, 답했다 어떤 단어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측면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렇게 SNS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균형 있게 관리해야 된다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대면 소통의 기회를 늘려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옮겨 쓸수 있을까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SNS의 부정적 측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옮겨서 쓸 때에 해결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써볼 수 있습니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그죠? SNS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용 시간을 균형 있게 관리하고 실제

대면 소통의 기회를 늘려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원고지에 좀 작성해서 이 비율 퍼센트라든지 그리고 이 단어 앞에 한 칸을 띄워서 문단을 그 내용을 완성한다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문제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보시면 인공지능 번역 서비스 이용률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글의 제목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자,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래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연령대별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에 대해서도 우리 연령별로 10대, 20대, 30대, 40대로 순서 비율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증가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증가 원인은 기업, 교육, 개인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AI 기술의 발전으로 번역의 정확성 및 효율성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비즈니스,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어디서 조사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이미 빠져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뭐 그래프에 따르면, 표에 따르면 이런 표현들을 써야겠구나라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또 퍼센트라든지 혹은 이런 10대, 20대, 30대, 40대에서 어느 연령대가 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이고 있는지 그런 것들부터 좀 써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또 따로 떼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AI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도 이런 쓰기 연습을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낯선 그런 소재는 아닐 거라는 생각은 조금 드는데요. 여러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 AI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2016년도에서 2024년도의 결과를 살펴봤더니 15%에서 82%로 확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아주 중요하게 서술이 되어야겠지요. 여러분 보시면 그래프에 따르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은 제목을 그대로 옮겨서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2016년 15%에서 2024년 82%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냥 증가한 것이 아니라 15%에서 82%면 높은 아주 급격히 증가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증가했는데 어떻게 증가했는가? 크게 증가했다, 급격히 증가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면 더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령대별 AI 번역 서비스 이용률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요. 역시나 이 연령대별로는 20대, 지금 2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 다음에는 30대가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10대가 이 순서대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 순서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20대가 31.7%로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부분 써야 하겠고요. 그다음에 30대가 27%이고요. 그리고 10대가 20.8%로 그 뒤를 이었다라는

라고 하는 부분을 쓴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27%,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27.0%라고 해서 이런 내용은 그냥 27%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내용. 앞서 그 증가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세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가지를 다 쓰려고 하다 보면. 자, AI 번역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기업, 교육기관, 개인 등이 다양한 언어를 활용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을 꼽을 수 있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이런 그래프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쓸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꼽을 수 있다, 뭐 나타났다, 뭐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뭐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한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또한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번역의 정확성 및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비즈니스, 영상 콘텐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모범 답안으로 제시를 하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자, 31.7%로라고 쓴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잘 보시면 32를 한 칸에 썼고요. 그다음에 .7을 다시 한 칸에 썼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31점을 이 앞에 써서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숫자나 이 문장 보호들을 한 칸에 쓰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평상시에 좀 연습을 해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이렇게 원고지에다가 옮겨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200자에서 300자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량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자, 제목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도 추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유형 15에 해당되는 그래프와 표를 분석하여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200자에서 300자에 설명하는 글을 쓰는 문제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원고지에다가 직접 작성해 보니까 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은 연습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 53번의 문제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또 만점 전략을 제시를 해 봤는데요. 일단은 답안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 제목을 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 쓰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그 그래프나 표에서 나오는 소제목들은 그 글에 연결해서 써볼 수는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 써도 괜찮지만, 이 앞에 우리가 글의 진짜 제목이라고 해서 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200자에서 300자의 글로 구성하고 한 단락으로 구성한다라고 하는 점, 줄을 바꿔서 다른 내용으로 또 작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시된 정보 이외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AI 번역에 대해서 내가 그 써야 한다면 나의 개인적인 어떤 알고 있는 것들을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쓰시면 안 됩니다. 주어진 자료를 잘 조리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이 문제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지식 등을 쓰게 되는 경우, 정해진 분량 안에 정보를 다 넣을 수 없고, 분량을 우리가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쓰지 않고 관련된 내용으로만 작성하시면 된다. 자, 그다음 중급 수준의 단어와 문법을 사용해서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급에서 4급 정도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초급의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쓰신다면 감점될 수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을 그냥 나열하거나 초급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은요. 문장의 종결형은 반드시 서술문, 이 니은다체로 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요, 어요 이런 표현들, 뭐 씁니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우리가 쓰기에서는 보통 이렇게 서술체를 서술문의 형태로 작성한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53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 3개 정도 연습을 해봤는데요. 우리 교재에 53번 유형들을 아주 다양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두었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이 문제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더워. 더워. 그러게. 오늘은 아침부터 덥네.
1: 좋은 아침.
2: 좋은 아침.
0: 어? 댕댕, 그거 뭐야?
1: 아, 이거? 내 아침밥. 같이 먹을래?
0: 어? 얼음이잖아.
3: 아니, 아침밥으로 얼음을 먹어?
1: 날씨가 너무 더워서 입맛이 없네. 얼음이라도 실컷 먹으려고.
3: 댕댕아, 그러다 배탈 나.
0: 그래, 덥다고 찬 것만 먹으면 안 돼. 너, 이, 열, 치, 열 이런만 몰라?
1: 응? 이, 열, 치, 열? 그게 무슨 말인데?
0: 이, 열, 치, 열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뜨거운 열을 다스린다는 뜻이야.
3: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운 날씨엔 오히려 우리 몸을 막 땀나게 더 뜨겁게 해서 더위를 이긴다, 뭐 이런 뜻이지.
0: 어, 맞아.
1: 뭐? 안 그래도 더운데 몸을 더 뜨겁게 한다고? 나 싫어. 말도 안 돼.
3: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오늘 확인해보자. 자자, 그럼 다 같이 뜨겁게 땀나도록 노래 준비!
4: 준비! 준비!

0: 어때? 막 땀나도록 신나게 노래하니까 별로 안 덥지?
1: 우와, 정말 그러네. 라고 하고 싶지만 더워. 노래 부르고 났더니 더 더워.
2: 나도 덥네.
0: 그럼 이열, 치열. 노래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은 뭐 없나?
3: 요정들 안녕.
4: 지아 안녕.
0: 더워. 맞다. 그럼 지아한테 물어보자. 지아야, 넌 뭘 할 때 땀이 많이 나?
2: 땀 나면서 몸이 막 후끈후끈해지는 거.
3: 몸이 후끈후끈? 떡볶이.
4: 떡볶이?
3: 응. 나 얼마 전에 떡볶이 먹었는데 너무 뜨겁고 매워서 콧물도 나고 땀도 엄청 흘렸어.
1: 아하, 그래. 우리 떡볶이 먹자. 나 떡볶이.

0: 듣기 엄청 좋아해.
1: 좋아. 열은 열로 써 다스린다. 이열치열이열치열.
2: 와, 떡볶이. 근데 좀 매워 보인다.
0: 에헤, 매워야 떡볶이지. 아, 나 댕댕이 매운맛에 자신 있다. 큐.
3: 하, 이 동동이도 마찬가지라. 큐. 핫, 핫,
0: 핫. 진짜.
1: 그럼 다 같이 먹어보자.
4: 와.

0: 그만 먹을래. 너무 매워.
1: 나도 매워서 그만. 땀난다, 땀나.
2: 맵기는 뭐가 매워? 하나도 안 맵구만. 동동이, 너 뭐야? 너 지금 매워서 눈물 흘리는 거야?
3: 아니거든. 난 이 떡볶이가 너무 안 매워서 실망해서 온 거야. 너 실망이다.
1: 우와, 동동이랑 댕댕이 대단하다.
0: 이렇게 안 매우면 이거 남은 거 너희 둘이 다 먹으면 되겠다.
1: 그러게, 그러게.
2: 정말 그러면 되겠네. 좋아, 이 떡볶이 우리가 다 먹어주마.
3: 예!
2: 시야!

0: 아이 참, 그러게 왜 안 매운 척을 하고 그래?
1: 아, 그니까 그렇게 매운 거 꾹 참고 먹으면 너희 배탈 난다.
2: 아, 그러게 무리했네.
3: 매워.
1: 참. 자, 그럼 이쯤에서 쉬어가면서 문제.
4: 꼭 풀고 갈 거야, 파이팅!
1: 다음 중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3: 정답!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든다!
1: 오!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든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2: 댕댕, 끝까지 좀 듣자.
3: 네, 계속하세요.
1: 자, 다시. 떡볶이에 들어가는 떡은 쌀로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떡볶이에 들어가는 어묵, 어묵은 뭘로 만들까요? 1번 생선, 2번 돼지고기, 3번 도토리.
3: 정답! 2번 돼지고기. 어묵 씹을 때 쫄깃쫄깃한 느낌 꼭 고기 같던데.
1: 땡! 아닙니다.
0: 그럼 정답! 어묵은 생선! 생선으로 만든다!
1: 어묵은 생선으로 만든다! 지아 정답! 우와! 어묵은 생선을 깨끗이 손질해서 가시는 다 빼내고 순살만 모아 반죽을 만들어. 그리고 이걸 익혀내면 맛있는 어묵이 되지.
4: 우와!
1: 자자, 어때? 더운 날씨에 떡볶이 먹고 땀을 쭉 빼니까 더위가 좀 사라지는 것 같아.
4: 아니!
2: 매운 거 먹으니까 입만 아파!
3: 매운 거 말고 뭔가 뜨끈뜨끈한 걸 먹어야 되나?
2: 그래! 뜨끈하면서 입안의 매운맛도 좀 없애주는 뭐 그런 거.
0: 만두 어때?
4: 오, 만두!
2: 만두 완전 맛있지!
1: 좋았어! 그럼 다음 메뉴는 만두다!
4: 이,
1: 열,
0: 시,
2: 열! 하! 짠! 짜자잔! 뜨끈뜨끈 만두!

0: 깔끔깔끔
1: 따끈따끈 입안 가득 퍼지는 이 고소하고 담백한 만두의 맛.
2: 너무 맛있다. 잠깐, 근데 만두가 딱 하나냐만냐? 누가 먹을래?
3: 나 내 먹을래.
2: 잠깐. 그럼 문제를 맞히는 사람이 먹도록 하자. 어때?
3: 좋아.
2: 자, 그럼 바로 문제. 방금 우리가 먹은 이 만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만두가 만두지 만두의 이름이 있나?
2: 자자, 보기를 줄게. 1번 찐만두, 2번 군만두.
0: 아, 그럼 이건 군만두겠다. 아, 뜨거. 뜨거운 거 보니까 불에 구운 것 같은데.
4: 나도 군만두 같아.
1: 에이, 찐만두지. 따끈따끈한 건 찐만두도 마찬가지야.
2: 정답은 찐만두.
1: 와!
4: 근데 군만두랑 찐만두랑 뭐가 달라?
2: 아, 어떻게 다르냐면 만두를 찌면 찐만두, 만두를 구우면 군만두. 물이 끓으면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데 뜨거운 김으로 만두를 익히면 그게 바로 찐만두. 찐 감자, 찐빵, 찐 옥수수.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뜨거운 불로 만두를 익히면 그게 바로 군만두. 구운 고기, 구운 생선, 구운 떡.
1: 찐만두 진짜 맛있어.
0: 아깝다. 아휴, 문제 내가 맞췄어야 했는데.
2: 자자, 우리는 동동이가 만두 먹는 동안 또 다른 만두 문제를 풀어보자고. 댕댕이,
0: 댕댕이가 함께하는 만두 퀴즈.
5: 예!
2: 냄비 안에 만두가 몇 개 들어있는지 잘 보고 맞춰봐. 시작! 만두 모두 몇 개? 못 봤다고? 그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세 개!
0: 이번에도 만두가 몇 개인지 맞춰봐. 시작! 만두 모두 몇 개? 모르겠다고? 그럼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2: 자, 오늘 매운 떡볶이랑 뜨거운 만두 먹어봤는데 어때? 이 열, 지 열! 효과가 있는 것 같아?
0: 이야,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 없는 것 같기도 하고.
0: 땀을 쫙 뺐더니 아, 좀 개운하긴 한데.
4: 난 이제 시원한 거 먹고 싶어.
0: 나도!
2: 좋아!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또? 꼭 풀어볼 거야! 가자!
2: 다음 중 입안을 시원하게 해줄 차가운 면은 무엇일까요? 1번 라면, 2번 짜장면, 3번 냉면.
3: 정답! 3번 냉면!
2: 좋아. 그럼 다 같이 시원한 냉면을 먹어볼까?
3: 예!

0: 왕 매콤한 떡볶이랑 뜨거운 찐만두로 땀을 쫙 빼고
1: 시원한 냉면으로 입가심 하니까 진짜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은데.
2: 맞아 맞아. 그래도 너무 매운 거 너무 찬 거 많이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알지?
3: 알지 알지.
4: 누정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먹었으니까 나 이제 유치원 가야겠다.
1: 그래 지아야, 좀 더워도 친구들이랑 신나게 뛰어놀아.
2: 이
4: 열
5: 시
1: 열.
4: 유정들 나 갈게. 안녕
2: 안녕.
0: 우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2: 진짜 많이 먹었죠.
6: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7: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저런,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8: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7: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0: 아우 나 이거 뜨거웠어 정말. 동동 간호사님! 간호사님!
1: 풀잠자리 여사님, 뭐 불편한 거라도 있으세요?
0: 아니 이거 온도를 좀 어떻게 체크 한번 해봐요. 아니 작은 상처 치료하겠다고 아주 이 풀잠자리 고운나게 다 타버리겠네 정말. 아유.
1: 아 지금 온도 적당하고 치료 잘 되고 있어요.
0: 저기요, 풀잠자리에 고운나게 다 타버리면 어떡하라고. 여리여리하고 섬세한 긴 더듬이, 손대면 부서질 것 같은 연약하고 얇은 날개. 뜨거워서 내 날개 다 타면 책임질 거예요?
1: 지금 온도 괜찮거든요.
0: 아우 됐고, 제 추추이 딩딩 선생님 좀 불러주세요.
1: 네, 딩딩 선생님 불러드릴게요.
0: 아 어, 정말.
2: 조금만 참으세요.
3: 금방 응급도 재드릴게요.
0: 응급환자?
3: 그건 괴물이었어요. 흰개미, 흰개미들이 위험해.
0: 흰개미?
3: 어떡해 어떡해. 빨리 소독약 소독약.
0: 알았어.
2: 오늘의 환자 흰개미 병사. 누군가 흰개미들을 공격했어요.
3: 돌려 돌려.
1: 오래 기다리고 계시죠?
3: 맞다 맞다. 저희가 진료실이 하나뿐인데 응급한 환자라 좀만 기다려주시면.
0: 저 신경 쓰지 말고 진찰 하세요.
3: 감사해요 풀잠자리 여사님.
1: 감사합니다. 여기 뾰족한 침에 찔린 상처가 있어요.
3: 맞아요. 그 괴물은 침을 가지고 있었어요. 괴물이라뇨? 아니 괴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 괴물은 우리 개미 왕국에 살고 있어요.
4: 네.
0: 역시.
5: 알을 닦자 알을 닦자 열심히.
3: 언제나 그렇듯 흰개미들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왕국은 모든 게 평화로웠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나 둘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기 시작했어요. 영차 영차 영차
6: 뭐지?

0: 다들 몸에 체액이 모두 빨린 채 껍질만 남은 거예요.
1: 무섭다.
2: 네, 저희 흰개미 왕국에 괴물이 살고 있다고요.
3: 어허, 껍질만 남았다고?
1: 놀래라. 풀잠자리 여사님, 치료 안 받고 뭐 하세요?
3: 아니, 뭐 바로 옆에서 다 들리는데 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세히 좀 얘기를 해봐요, 좀.
2: 아, 네. 그러다가...

0: 개미굴 왕국에 이런 통로가 있었나?
1: 왠지 으스스 무서워.
0: 이건 뭐지? 실 같은데? 붙었어!
2: 어떻게 해야 돼?
0: 도와줘!
1: 실? 실이면 무시무시한 거미?
2: 거미는 아닐 거야.
1: 아하! 놀래라. 네? 풀잠자리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2: 내가 언제 아니라고 했나? 아닐 것 같다고 했지. 보통 그런 거미는 나무 그루터기 안 살지 않나?
3: 아, 맞아요. 거미는 아니었어요.
1: 시를 따라간 그곳은?

0: 실종된 죽은 흰개미들이 무덤처럼 쌓여 있었어요.
1: 저거 계산이 아니야? 계산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2: 내 은신처에 달도 찾아왔군.
0: 우린 어떻게든 그 괴물을 물리치려 했지만
3: 도망가.
0: 그렇게 한 친구는 죽고
2: 내 끈끈한 실에 걸려 꼼짝도 못하는군. 너도 한 방에 보내주마.
1: 그렇게 다 당하고 저만 간신히 탈출했어요.
4: 아니 도대체 그 괴물이 뭔데요?
5: 어떻게 생겼죠?
0: 몸은 흰색인데 애벌레 몸통에 새우머리가 붙어있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무서운 건 입에 우리를 찌르는 뾰족한 침이 있었어요.
4: 그건 찌를 때 쓰는 무기이자 잭을 쪽쪽 빨아먹는 입이기도 하지.
5: 네? 풀잠자리 여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세요?
4: 사실 그 괴물의 정체는 문제로 낼지.
5: 문제?
6: 이 벌레는 사실 무엇의 애벌레일까나? 1번 바퀴벌레, 2번 풀잠자리.
4: 에이, 풀잠자리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리고 저 애벌레는 포악하고 무섭고.
5: 맞아, 왠지 징그러운 바퀴벌레 애벌레일 것 같아. 정답은 1번 바퀴벌레.
4: 아우, 이 병원 의사랑 간호사는 다 좋은데 문제를 참 못 맞춰. 정답은 풀잠자리 애벌레.
5: 풀잠자리요? 어, 가만 풀잠자리라면 여사님이시잖아요.
4: 맞아, 내가 그 애벌레의 엄마야.
5: 네?
4: 우리 이름은 정확히 흰개미잡이 풀잠자리. 우린 알을 흰개미 왕국의 근처에 놔. 알에서 깨나면 애벌레는 본